0: KBS 라디오 여름방학 특집 2026 대한민국 1교시 그 후.
1: 안녕하세요. 여름방학 특집 2026 대한민국 1교시 그 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지난 봄 전국의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두드린 특별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KBS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준비해온 장애 이해 교육 프로그램 대한민국 1교시입니다. 2026년 올해 대한민국 1교시는 정말 좋아해라는 주제로 장애를 먼저 설명하기보다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것이 있고 꿈꾸는 일이 있고 자기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세상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전했습니다. 바닷속 친구들은 서로의 다른 점을 알아가며 친구의 취향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요. 휠체어를 탄 백설 공주와 숲속 친구들의 모험은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또 시각장애가 있는 태윤이는 아나운서라는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렇다면 방송이 끝난 뒤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2026 대한민국 1교시 그 후에서는 올해 주요 장면을 다시 돌아보고 학생들의 소감과 출연자들의 그 후 이야기 그리고 장애 이해 교육이 남긴 의미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26 대한민국 1교시 정말 좋아해 주요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2: 비밀 천사와 바닷속 친구들. 친구들 안녕. 전 하예요. 오늘 바닷마을에 무지개 학교에도 새 학기가 시작됐대요. 생김새도 다르고 움직이는 방법도 다른 친구들이 한반이 되었네요. 문어 선생님이 말했어요.
3: 자, 새 학기니까 우리 서로를 더 잘 알아가 보자. 비밀 천사 활동을 해볼 거야. 짝을 뽑아서 일주일 동안 친구를 몰래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알게 된 걸 함께 나눠보자.
2: 일주일 뒤 친구들은 비밀천사 이야기를 나눴어요. 흰동가리가 말했어요.
4: 나는 해마가 빨리 못 움직이는 줄 알고 뭔가 더 달아주려고 했어. 그런데 해마는 자기 꼬리를 좋아해. 해마는 꼬리로 철봉 매달리기 선수야.
5: 우와! 돌발다!
2: 그래요, 친구들. 친구와 함께 한다는 건 내가 좋다고 생각한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편한지 먼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오늘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때요? 친구야, 넌 어떤 게 좋아? 하고요.
6: 백설공주와 숲속 친구들의 레벨업 스타트!
7: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이 시작될까?
8: 오늘의 퀘스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세요.
7: 그럼 장비부터 챙겨볼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숲속 전망대까지 가야 하니까 산악용 휠체어로.
9: 오늘은 어떤 모험이야?
7: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숲속 전망대에 가서 사진 찍을 거야. 같이 갈래?
9: 우와, 재미있겠다.
7: 그래, 같이 가자. 함께하면 더 좋지.
10: 너한테는 너무 높구나.
9: 내가 대신 눌러줄까?
7: 그럼 다음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9: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
10: 글자도 너무 작아.
7: 음성 안내도 있으면 좋겠어.
11: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9: 우와, 이제 누구나 쓸 수 있어. 높이만 낮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네.
7: 편리한 건 누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야.
10: 맞아. 모두가 편하게 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1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해학교에 다니는 5학년 강태윤입니다. 저는 아나운서가 꿈이며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전맹이다 보니 보행이 힘들어 외출이 어려운데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3: 대구 KBS에 도착했습니다.
14: 안녕하세요, 태현영 쌤. 반갑습니다.
15: 와. 네,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 멀리서 여기 KBS 방송국까지 오게 됐어요?
12: 저는 아나운서가 꿈이거든요. 그런데 제 꿈에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14: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뉴스에 왔으니까.
12: 네.
14: 한번 연습해 볼까요?
12: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아나운서 강태윤입니다. 오늘은 신나는 스포츠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높은 벽을 한 칸 한 칸 올라서는 스포츠 클라이밍. 생각만 해도 정말 짜릿하고 설레는 도전인데요. 그 신나는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민정 리포터 전해주시죠.
16: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대구체육공원 암벽 등반장입니다.
17: 네.
16: 올해 가을에도 열릴 예정인 전국 발달장애인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2: 오늘 직접 아나운서 체험을 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에 또 새로운 도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0: 안녕. KBS 라디오 여름방학 특집 2026 대한민국 1교시 그 후.
1: 네, 2026년 대한민국 1교시의 주요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올해 대한민국 1교시에는 휠체어를 탄 백설공주와 숲속의 친구들이 함께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런데 어린이 책 가운데도 휠체어를 탄 공주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라는 작품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공진아 작가와 함께 책에 담긴 이야기와 어린이 장애 이해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공진아 작가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8: 안녕하세요.
1: 자, 반갑습니다. 작가이시고 또 현재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8: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진아라고 합니다. 마포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올해로 33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도 초등학교 2학년 저희 반 학생들과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1: 네, 지금 현재 또 학생도 가르치고 또 책도 쓰시고 네.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18: 네. 처음 제가 생각했던 그림책 제목은 휠체어 공주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탄 공주의 모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만드는 현실의 어린이 윤주가 나와요. 윤주는 실제로 휠체어를 탄 아마 제가 가르쳤던 어떤 학생을 떠올린 이야기인데요. 아, 네. 그 학생의 일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책 속 주인공 윤주가 네. 휠체어를 타는 아이고 그런 윤주가 백설공주, 인어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왜 휠체어 공주는 없을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18: 네.
1: 사실 공주 이야기는 뭐 많이 들어봤는데 윤주의 말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짚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작가님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18: 네. 제가 만나는 학생들 대부분이 휠체어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 학생들처럼 뭐 국어, 수학 이런 공부도 하지만 혼자 힘으로 뭐 앉고 일어서고 걷기 위해서 여러 운동을 학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1: 네.
18: 또 학교가 끝나고 나서도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 이제 아마 학생들에게 좀 더 열심히 해라 하는 의미로 나중에 잘 걷게 되면 뭐 해줄게.
1: 아.
18: 이런 건 나중에 걷게 되면 하자. 이런 예.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아마 장애가 없는 어린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뭐 그런 건 대학 가서 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잖아요.
1: 그러네요.
18: 네. 그런데 나중에 하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지금 꼭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1: 있죠.
18: 네, 사실 저는 뭐 공주나 드레스 같은 걸 쏙 좋아하는 어린이도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어느 날

0: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공주 드레스는 나중에 걷게 되면 입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니까 저도 이제 그 학생처럼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하고 남들이 못한다, 남들이 못하게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휠체어를 타는 거하고 뭐 공주 드레스를 입거나 뭐 예쁘게 하는 것 이런 건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사실은 드레스만 못 입게 하는 것도 아니죠. 해보지도 않았는데 너는 장애가 있으니까, 너는 휠체어를 탔으니까 이건 어렵지 않을까 하면서 해보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드레스를 입고 휠체어를 타는 어린이의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떠올렸고요. 그 무엇보다 저희 반 어린이들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갔을 때 네. 휠체어가 표지에 이렇게 멋있게 등장하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으면 어린이들이 되게 반가워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예, 들었습니다.
1: 네, 그 편견을 깨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보통 네. 공주 이야기는 좀 진부한데 공주가 뭐 도움을 네. 기다리고 또 꼭 왕자가 공주를 구해줘요. 네. 그런 장면이 예전 책들에 많았는데 이 책 속의 휠체어 공주 는 요정들과 길을 가고 강을 만나면 함께 건너고 용을 만나면 또 힘을 보태서 맞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왕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주와 친구가 돼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장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어떤 건가요?
0: 저는 이웃나라 공주는 아마 주변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래, 뭐 조금 더 위에 선배, 뭐 후배 이럴 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함께하는 또래가 한 명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럿일수록 더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옛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나라 왕자 한 사람이 구해주는 것보다는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공주가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0: 또 이제 이 그림책에는 요정도 중요하게 나오는데 요정하고만 있는 것보다 현실에 있는 이웃나라 공주를 더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올해 대한민국 1교시 방송에서도 휠체어 탄 백솔공주와 친구들이 길을 바꾸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자, 공 작가님께서는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아이들이 서로 다른 친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아, 네. 올해 대한민국 1교시에서도 휠체어를 탄 백설 공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은 네, 우리한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흔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한편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 또는 겪어보지 못한 시대와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도 백설공주와 함께 길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상상해 보고 또 내가 아는 어떤 다른 친구와 함께하는 더 멋진 일상을 기대하게 해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공 작가님께서는 특수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이루어져온 장애 인식 교육을 보면서 아마 아쉬운 점을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면 좋을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생각이 궁금합니다.
0: 네. 뭐 아쉬운 점을 말하기보다 일단 저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저 자신을 되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실제로 저도 과거의 저를 보면 부끄럽고 아,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많지만 특수학교에 오래 있으면서 장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를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교육이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교육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한편으로 대한민국 1교시를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아마도 학교라는 공간에 있는 조금 낯선 존재가 대표적으로 아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었을 것 같아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0: 네. 하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1: 네.
0: 네, 그런 점에서 이 교육이 앞으로 더 다양한 대상 그리고 학교 밖의 공간까지 확장되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0: 예전에 비해서 뭐 통합교실도 많이 운영되고 통합수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이미 뭐 장애인 친구들과도 많이 잘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나와 다른 친구와 함께 지내는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뭐 또 나랑 비슷한 친구랑 지내는 일도 늘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앞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테지만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나 혼자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어렵지만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고 혹시 잘 안 되더라도
0: 네.
1: 네, 그냥 그 잘 안 될 수 있는 일이니까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찾아가고 모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공 작가님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이 대한민국 1교시가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방송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성인 청취자들도 계실 텐데 우리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성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네. 제가 이제 쓴 그림책에는 요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정이 윤주의 곁에서 공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 어른들이 이제 그런 요정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다 해주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게 힘을 주고 어쩌면 몰래 도와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요정은 꼭 옆에서 휠체어를 미는 누군가가 아니라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게 뭐 턱을 없애는 사람 아니면 좋은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 이렇게 또 멋진 방송을 만들어주시는 분들 뭐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불편한 어떤 행동이나 소리를 내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기다려주는 그런 어른들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지금의 어린이들이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아유 그 말씀 듣고 성인들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 이 작품을 쓰신 공진아 작가와 함께 책에 담긴 이야기와 어린이 장애 이해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진아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여러분은 지금 KBS 라디오 여름방학 특집 2026 대한민국 1교시 그 후를 듣고 계십니다.
3: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무조건 배려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도움을 줄 때 한번 물어보고 도움을 줘야지 좀 더 그 친구들도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가 꿈이 아나운서였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자신이 원하는 꿈이 있고 또 그런 꿈을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애를 가졌든 안 가졌든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행복해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4: 발달장애를 가졌는데 클라이밍 선수를 하거나 그런 모습이 멋졌던 것 같아요.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어서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 저희 반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는데 지금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쎄쎄쎄도 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6: 장애인을 또 엄청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느꼈어요. 휠체어도 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어느 기계나 자판기에 모두 음성 안내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똑같은 평등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앞서 101장 시상식 현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아이들이 대한민국 1교시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글로 옮겼는지 조금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1교시 방송 이후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방송 소감문을 공모했습니다. 올해는 총 451개 학교에서 13,100편의 글이 도착했는데요. 아이들은 방송을 보면서 느낀 생각

0: 생각과 마음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써서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 최우수상을 받은 목포 1호 초등학교 5학년 김민아 학생, 서울 언남초등학교 5학년 임선희 학생, 용인 선홍초등학교 5학년 이세연 학생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세 학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내가 누군지 알려야 되거든요. 자기소개와 인사부터 해보겠는데요. 민아 학생부터 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1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김민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전 서울 언남초등학교 5학년 임선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용인 선원초등학교 5학년 이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이 세 학생 모두 올해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 방송 소감문을 썼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글 잘 쓰는 게 참 부럽던데 최우수상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아 내가 이 정도 썼으면은 상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땠어요?
2: 수상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더 놀랐고 기뻤습니다.
0: 선희 학생은?
3: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솔직하고 정성스럽게 써서 상을 탔으면 좋겠다고 조금의 기대는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세영 학생은요?
4: 처음에 최우수상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그 정도인가 싶어서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0: 네.
4: 그런데 제 글을 누군가 진지하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0: 네, 제가 잘 읽어봤거든요. 두 번씩. 근데 글들을 정말 잘 썼어요. 앞으로 글 많이 써보세요. 그럼 더 어른 되면 글 훨씬 잘 쓸 것 같아요. 자, 올해 대한민국 1교시에는 바닷속 친구들이 서로의 다른 점을 알아가는 이야기, 휠체어를 탄 백설공주와 숲속 친구들의 모험, 그리고 아나운서를 꿈꾸는 태훈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학생 모두 방송을 보고 글을 쓴 건데, 자 그러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장면을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한데요. 자 누구 대기할까요? 선희 학생?
3: 태윤이의 이야기를 가장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태윤이가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희망하는 장면이 멋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0: 네. 세영 학생은 어땠어요?
4: 사실 모든 장면이 다 기억에 남았지만 그중에는 아나운서를 꿈꾸는 태윤이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0: 네. 저도 태윤이 말하는 거 보고 참 활달하고 말도 잘하고 아나운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민아 학생은요?
2: 시각장애인인 태윤이가 아나운서가 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0: 자, 세 학생이 소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쓴 글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차례로 만나보겠는데요. 먼저 김민아 학생의 글입니다. 민아 학생은 꿈을 향해 달려나가자라는 제목으로 태윤 학생의 도전을 보면서 느낀 마음과 자신의 꿈에 대한 생각을 함께 담아냈는데요. 그러면 민아 학생이 직접 청취자 여러분께 내용을 들려주시죠.
2: 나는 대한민국 1교시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다시 돌아보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 영상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동안 장애에 대해 깊이 생각한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냥 불편할 것 같다 라고만 생각해 보았지 장애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는지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다. 영상을 보고 장애가 있다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달았다. 이 영상에서는 아나운서가 꿈인 태윤이가 나왔다. 태윤이는 시각장애인이지만 멋진 아나운서를 꿈꿔왔다. 그 장면에서 시각장애인이지만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태윤이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보다 더 노력하는 것 같아서 정말 멋졌다. 나도 태윤이처럼 꿈을 향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서 꼭 내 목표를 이루고 싶다.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우리와 똑같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함께 웃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장애가 있는 사람을 나도 다르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예전에 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친구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친 적이 있었다. 괜히 말을 걸면 어색하고 불편해할까봐 피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런 행동이 오히려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대화 잘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친구로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또한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때는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이

0: 희망은 가지고 살아간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이번 대한민국 1교시 영상을 통해 나는 장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나의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앞으로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다르게 보지 않고 같은 친구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대할 것이다. 친구들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모두가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
1: 네, 김민아 학생이 글이었습니다. 아우, 참 잘 썼어요. 솔직하고 깔끔하게 썼는데 글 읽어보니까 민아 학생은 태연 학생이 아나운서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다시 떠올려봤다 이렇게 했는데 그 태연 학생 이야기 중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0: 매 순간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태연이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1: 진짜 자신감 있는 학생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리고 민아 학생이 그래서 나도 내 꿈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태연 학생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면 민아 학생도 그 전에 꿈이 있었을 텐데 혹시 새롭게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을까요?
0: 제 꿈은 디자이너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그거에 비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주눅이 들기도 했는데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연이를 보면서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 네, 아, 멋진 디자이너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혜 학생과 세영 학생도 태연 학생 이야기를 보면서 꿈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봤나 궁금한데 선혜 학생은 어땠어요?
2: 태윤이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그 꿈에 대해 알아봐서 난 이걸 잘 못해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뭐든지 다 꿈을 수 있다고 다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1: 예, 그 어른이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되게 부담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 좀 물어보시죠. 그랬는데 그러면 세영 학생은?
3: 저는 아이돌이 꿈인데요. 오. 사실 엄마께서 항상 아이돌이 되기는 바늘구멍처럼 정말 힘들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았는데 태연이가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꼭 꿈을 이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아유 꿈이 보통 어려운 거 생각하지 뭐 너무 쉬운 거. 어른이 되겠어요 이런 꿈은 잘 안 꾸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임선혜 학생의 글을 들어보겠는데요. 선혜 학생은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라는 제목으로 올해 방송에 나온 세 가지 이야기를 꼼꼼하게 짚었는데요. 그러면 자 선혜 학생의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 학교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으로 대한민국 1교시라는 방송을 보았다. 거의 매년 장애인의 날마다 대한민국 1교시를 보아서 많이 기대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방송에서는 매년 시청했던 것과 달리 특별한 내용이 담겨있기를 기대하며 방송을 시청했다. 첫 번째로 나온 애니메이션은 제목은 비밀천사와 바닥속 친구들이었다. 제각각 다른 바닥속 친구들이 비밀천사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불편해하는 점과 배려하는 점을 알아가는 내용이었다. 비밀천사 활동은 몰래 자신이 뽑은 친구를 도와주는 활동이었는데 도와주려다가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두 번째로 나온 애니메이션은 백설공주와 숲속 친구들의 레벨업이었다. 백설공주는 장애인이어서 휠체어를 타고 모험을 했는데 중간중간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길이 있어서 백설공주와 친구들이 함께 더 지나가기 편리하게 바꾸는 내용이었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지나갈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지나가기 어려운 곳을 편리하게 바꿔서 서로 배려해주자는 메시지가 확실했다. 장애인들은 자신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무겁고 힘들 텐데 사회에서 무시하고 지나가기 불편하게 만들고 배려해주지 않으면 정말 서러울 것 같다. 세 번째로 본 애니메이션은 태윤이의 정말 좋아해 아나운서의 꿈을 찾아서였다. 시력이 없는 장애인인 태윤이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꿈에 희망을 갖고 있다. 비록 장애인이어도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윤이가 대구에 있는 KBS 스튜디오에 가서 멋지게 첫 뉴스를 찍는 걸 보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을 것 같다. 첫 번째로 본 애니메이션부터 세 번째로 본 애니메이션까지 보면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나와 모습이 다를 뿐 모두 다 소중하고 태윤이처럼 장애가 있어도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느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편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0: 는 그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바꿔야 될 것 같다. 우리가 평범한 게 다른 이들에게는 평범하지 않고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가 있다고 뭐든지 다 할 수 없는 건 절대 아니고 장애가 있어도 비행기 조종사, 작곡가 그리고 선생님 등등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태인이처럼 꿈꾸고 희망하고 노력한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나도 예전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는 단짝이 될 수 없다. 아니면 아픈 친구니까 무조건 배려해 주어야 하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1교시 방송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모두 없어졌다. 이번 방송도 매년 것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방송은 지금까지 매년 본 것과 달리 장애인을 더 배려해주고 꿈과 희망을 장애인이어도 이룰 수 있고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서로 조금씩 배려하자는 걸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방송이었다. 나는 이번 방송에서 그냥 장애인을 배려해주자라는 뜻만 담겨있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그게 아니고 더욱 재미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좋았다. 그냥 재미없게 방송만 하지 않고 재미있는 동화책과 게임으로 더욱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백설공주와 친구들이 미션을 성공하고 아이템을 받았을 때 더욱 진짜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다. 다음에는 백설공주와 친구들이 어떤 모험을 할지 기대되었다. 나도 만약에 백설공주처럼 장애인이었다면 생활도 불편하고 다른 친구들을 배려해주지 않으면 정말 서러울 것 같다. 하지만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진정한 친구를 해주면 정말 기쁠 것 같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며 상대방을 대해야겠다. 또한 제각각 다른 바닥 속 친구들이 비밀청소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불편해하는 점, 배려해줘야 하는 점을 알아간 것처럼 나도 서로 하면 불편한 점, 배려해줘야 하는 점을 친구들과 함께 알아봐야겠다. 혹시라도 장애인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오늘 본 방송의 내용을 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임선희 학생의 글 잘 들었고요. 역시 참 읽기도 쉽고 진솔한 내용 잘 봤습니다. 선희 학생은 매년 대한민국 1교시를 봐왔는데 예년 내용과 비슷하겠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어요. 올해 방송이 좀 특별하게 봤는데 예년과 예전과 다르게 느낀 점은 어떤 게 있어요?
0: 단순히 장애인을 존중하자라는 메시지와 달리 내가 지금까지 했던 오해와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친구 한 명 한 명이 모든 소중하고 모든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친구도 나와 모습이 다를 뿐 모두 다 소중한 친구라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0: 네.
1: 방송을 보고 난 뒤에 친구를 바라보는 생각이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0: 예전에는 친구들이 잘못했거나 실수했을 때 나와 많이 다를 때 마음속으로 조금 짜증나거나 조금의 답답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럴 수도 있고 나와 다를 뿐 모두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달라졌습니다.
1: 네, 아유 그렇군요. 자문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탄 백설공주 이야기도 인상 깊게 본 것 같은데요. 백설공주와 친구들이 길도 바꾸고 또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0: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경 쓰지 않고 당연한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도움이 크게 되지 못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1: 네. 아마 미나 학생과 세영 학생도 이 방송 보고 나서 학교나 또는 지나다니는 길, 대중교통 탈 때 이런 공간이 좀 새롭게 보이는 경험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미나 학생 어땠어요?
2: 이번에 학교 공사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좋아졌다 하고만 생각을 하다가 자세히 하나씩 보니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위해 배려한 곳이 많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세영 학생은 어땠어요?
3: 어느 날 학교 앞에 신호등 기둥을 보는데 거기에 접이식 의자가 붙어있더라고요. 처음엔 저게 무슨 용도일까 어떤 분들이 쓰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직접 그 신호등에 다가가 확인해봤는데요. 알고 보니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나 다리가 아프신 어르신들이 신호를 기다릴 때 잠시 앉아 쉴 수 있도록 설치해둔 배려 의자더라고요. 그걸 알고 본 나니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길거리 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배려가 숨어있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1: 네. 이제 글도 쓰고 방송을 봐서 아마 길에 길 가다 보면 또는 건물에 들어가면 장애인을 위한 여러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세영 학생의 글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세영 학생은 너 역시 우리와 똑같아 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오해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방송을 본 뒤엔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글을 써주셨네요. 자, 세영 학생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3: 평소 저는 장애인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임신했을 때 커피를 마시거나 안 좋은 음식을 먹는 등 부모님의 부주의로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애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평생 슬픔과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나의 첫 백일장을 통해 너답게 나답게 라는 프로그램을 보며 제가 가졌던 편견을 깨고 장애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고 도울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하하 아저씨께서 들려주신 바닷속 친구들 이야기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흰동거에는 눈에 앞에 달려있지 않은 해마를 돕기 위해 미역을 가져왔지만 정작 해마는 자신의 꼬리에 만족해하며 미역을 가져다준 친구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눈이 앞에 없어도 앞뒤를 모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김새가 모두 다르지만 각자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태어난 것 자체로 소중합니다. 나와 다른 모습을 놀리거나 장애를 가졌다고 비웃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엄마 영어 받아쓰기 준비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처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가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는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처와 속상함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휠체어를 탄 백설공주 이야기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 교통수단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언젠간 엄마와 버스를 탔을 때 버스 기사 아저씨가 내려 뒷문에 리포트를 펴고 휠체어를 올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휠체어를 탄 분이 버스에 오르는 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래 기다린다며 불평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전동 휠체어를 탄 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세영아 승강장 틈이 넓으니 발이 빠지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넓은 틈새 때문에 힘들어하고 문이 닫히려고 하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자리를 양보하고 길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등 나 한 명이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작은 생각에 행동이 모인다면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와 나이가 같은 5학년 시각장애 친구의 꿈이 아나운서라는 이야기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손으로 점자를 느껴가며 대본을 또박또박 읽었고 멋진 뉴스 앵커처럼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훌륭한 아나운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 열정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이돌이라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친구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다고 굳게 먹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이 암벽등반을 하는 모습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암벽등반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아래를 내려다봐도 아찔하고 무서운데 장애를 안고 그 어려운 도전을 해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져도 얼마든지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기안패스 아저씨께서 마라톤을 뛰는 장면을 부모님과 함께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참가자 중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끈으로 몸을 연결해 함께 달리는 모습을 보고 기안패스 아저씨가 감동을 받았는데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에게 여쭤보니 그렇게 시각장애인과 함께 뛰어주는 분들을 가이드러너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장애단 태어나면서 가질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불의 사고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우리도 언제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아찔히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이 반드시 바꿔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회의 많은 부분도 함께 달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장애를 가진 친구의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먼저 다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불쌍하게 여기거나 특별히 대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편하게 대하며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너답게 나갈게 라는 말처럼 장애를 가진 친구는 그 친구답게, 나는 나답게 서로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꿈꿉니다. 너 역시 우리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1: 네, 아이고 잘 들었어요. 이세영 학생이 장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아주 솔직하게 썼는데 뭐 글을 쓰면서 마음의 편견을 다 넘어선 것 같아요. 방송을 보기 전과 보고 난 뒤 장애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크게 바뀐 게 있다면 세영 학생 어떤 게 있어요?
3: 네, 사실 방송을 보기 전에는 장애라는 게 부모님의 부조이나 어쩔 수 없는 불륜으로 인해 생기는 것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거나 피해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을 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애는 누구에게나 살면서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슬픔 속에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도와줘야 하는 불쌍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저와 똑같이 각자의 장점으로 꿈을 가진 소중한 친구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1: 예, 세영 학생 그 휠체어 탄 분이 버스에 오르는 모습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예전과 이 방송 보고 나서 글 쓴 이후에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3: 네, 맞아요. 전 단순히 방송 줄거리만 요약해서 쓰는 건 자기가 느낀 진짜 마음을 담기에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했어요. 방송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장애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이나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 마음 변화를 다 담아야 비로소 나만의 글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운 고백하는 게 좀 만들어지게 됐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썼어요.
1: 자, 그러면 이제 새 학생의 글을 차례대로 들어봤는데 올해 대한민국 1교시가 아이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올해 대한민국 1교시에 직접 출연했던 부산 맹학교 5학년 강태훈 학생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태훈 학생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아, 반가워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대한민국 1교시 진행했잖아요. 그때 강태훈 학생 나오는 거 봤는데 아우 씩씩하고 충분히 아나운서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했었어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 올해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 방송 소감은 100일장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태훈 학생 이야기를 인상 깊게 봤다고 하는데 방송 나간 뒤에도 태훈 학생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주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 많은 초등학교에서 응원의 메일과 직접 맹학교 친구들의 편지도 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1: 네, 그 지난번에 KBS 방송국에서 직접 뉴스를 읽는 장면 봤는데 아나운서 체험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4: 네.
1: 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태훈 학생, 자 이번에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내 친구 모두 5학년이니까 같은 또래 친구 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방송을 보면서 태훈 학생에게 궁금했던 거나 또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학생?
5: 적극적으로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고 싶어 늘 응원할게.
6: 아, 감사합니다.
1: 아, 응원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선희 학생은?
0: KBS 스튜디오에 가서 방송을 할 때 긴장되고 떨렸을 것 같은데 그때의 기분이 어땠니?
4: 그때는

0: 긴장이 조금 됐지만 그래도 기분이 엄청나게 설레고 좋았었어.
1: 기분이 설레고 그 방송 진행하고 뉴스하는 게 재밌으면은 나중에 아나운서 하기도 좋은 조건이죠. 긴장 안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영 학생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2: 아나운서를 꿈꾸면서 바른 연습은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너의 그 노력이 정말 멋져서 꼭 물어보고 싶었어.
0: 자주 뉴스를 보고 그리고 따라하고 왜 또 책도 읽으면서 노력하고 있어.
1: 그렇군요. 오늘 지금 같이 얘기를 짧지만 나눈 세 친구들도 그렇고 태연 학생의 그 아나운서의 꿈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다시 생각해봤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꿈을 향해 가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또는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 태연 학생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궁금한데 전해주세요.
0: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 큰 두려움과 많은 실패를 겪었는데요. 도전과 희망이 없었다면 전 꿈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희망을 갖고 도전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 모두가 힘내시길 바랍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태연 학생 오늘 전화 연결 고맙고요. 앞으로도 아나운서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자, 방금 강태훈 학생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 난 뒤 앞으로 친구들과 지낼 때 꼭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새 학생께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영 학생.
2: 제반에 있는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예전처럼 망설이거나 조심스러워하기만 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요.
1: 선희 학생은요?
3: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보이면 꼭 도와주고 꿈을 꾸고 희망하고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응원의 말을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1: 네, 끝으로 미나 학생.
4: 편견을 갖지 않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함께해 준 목포 1호 초등학교 5학년 김미나 학생, 서울 언남 초등학교 5학년 임선희 학생, 용인 선흥 초등학교 5학년 이세영 학생, 세 학생 모두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6: 라디오 여름방학 특집 2026 대한민국 1교시 그 후.
1: 이번에는 2026년 대한민국 1교시를 돌아보며 올해 방송에 남긴 의미와 방송 소감은 101장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1교시를 오랫동안 함께해온 분이죠.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의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그리고 올해 방송 소감은 101장 심사를 맡아주신 분인데요. 이문경 아동문학과 나오셨습니다.
8: 안녕하세요.
1: 앞서 101장 수상 학생들이 스튜디오에서 직접 얘기하는 거 두 분 들으셨잖아요.
7: 네네.
8: 네.
1: 말을 잘해요. 또렷하게 글도 잘 읽고 네. 자기 생각을 잘 하던데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 국장님.
7: 예. 일단은 뭐 자기 주장에 확실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진짜 용어 사용이 정말 풍부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예전 같았으면 장애 관련 용어도 이제 모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요즘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이런 용어 같은 것들도 풍부하고 또 정리를 잘 해주니까 네. 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예. 아유.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보는데. 임은경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8: 저는 이제 어린이들이 그 나이에 그렇게 깊은 생각과 또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아주 솔직하고 또랑또랑하게 말하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1: 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솔직하구나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말하기 맞아요. 좀 민망한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좋았어요. 네. 올해 101장에는 전국 451개 학교에서 13,100편의 글이 도착했는데 해마다 있는 행사지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방송을 보고 글을 써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자, 김성수 국장님은 올해 참여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7: 작년보다 좀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이유가 이번 소재가 참신한 것도 있지만 네. 뭔가 나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약간 끈끈함이 있는 학생들만의 느끼는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예.
7: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응모한 친구들보다는 개인적으로 응모한 친구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하고는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고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마을, 우리 아파트 근처에서도 일어날

0: 수 있는 일들을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친구들이 뭐 공감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문경 작가님은 직접 글을 읽고 심사하셨잖아요.
2: 네.
1: 이게 편하게 읽는 것과는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 방송 소감문을 볼 때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2: 일반적으로는 보통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데요. 그 보통 독서 감상문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고 또 쓰는 방송 소감은 아무래도 이제 방송 내용에 대한 이해와 기획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느낀 점을 아이들스럽게 잘 녹여내어서 썼는지를 중요하게 보았는데요.
1: 네.
2: 또 방송 줄거리 위주로 쓰거나 또는 방송과 상관없이 자기 주장이나 설명을 늘어놓는 글이 아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내용과는 상관없는 또 경험담만 풀어놓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좀 많이 제외를 하고 보는 것을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1: 네. 저는 수상작 위주로만 봐서 그런데
2: 네.
1: 이 어린이들의 글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2: 네.
1: 경험이나 생각도
2: 네.
1: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특히 심사하시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걸까요?
2: 매년 이제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 아이들이 장애인식 개선 효과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관점 그리고 이제 사회 속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나 마인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예전에 비해서 올라간 듯한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아직까지도 방송 줄거리 위주로 쓴 아이들도 많았지만
1: 네.
2: 자신의 실제 경험담이나 또는 이제 다양한 독서 경험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간접 체험 등을 그런 방송 소감과 함께 자연스럽게 녹여서 언급하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올해 방송 소감은 101장 대상 수상작을 함께 들어보겠는데요. 전주 서신초등학교 4학년 태윤채 학생의 글입니다. 성우 정다연 씨의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 나는 대한민국 1교시라는 방송을 보고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비밀천사와 바닷속 친구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다르고 특이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소라게는 자신의 집이 좋았고 전기뱀장어와 복어는 놀라면 전기와 가시를 드러냈다. 그리고 해마는 자신의 꼬리를 좋아했다.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취향이 있고 싫어하는 것은 싫고 좋아하는 것은 좋아한다.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 친구의 취향도 존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으로 백설공주와 숲속 친구들의 레벨업이라는 게임을 봤다. 휠체어를 탄 백설공주에게는 미션이 주어졌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것. 백설공주는 탐험대와 함께 어려운 점을 고쳤다. 물과 진흙, 자갈로 이루어진 땅을 새롭고 편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알아보지 못한 표지판도 좋게 만들었다. 산 전망대에 도착한 백설공주는 음료수 자판기를 완전 새롭게 바꾸었다. 백설공주와 탐험대는 자기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나는 이런 백설공주와 탐험대의 모습이 시민의 모범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의 미션은 학교를 편리하게 꾸미는 미션이었다. 나는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이야기 태윤이의 정말 좋아해라는 영상에 나오는 태윤이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아나운서의 꿈을 꾸고 있다. 태윤이는 직접 대구 방송국에 가서 아나운서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체험해봤다. 장애인인 사람도 다양한 활동, 취미 등을 할 수 있다. 나는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노력하고 성실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모두 더더욱 이렇게 실천하고 취향과 좋아하는 것을 존중할 것이다.
1: 네, 4학년 태윤채 학생의 글 잘 들었습니다. 올해 방송에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면서 그 안에서 느낀 점도 본인의 말로 또렷하게 풀어냈는데요. 임 작가님은 이 글을 심사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어요?
2: 저는 장애인인 사람도 다양한 활동이나 취미 등을 할 수 있다. 나는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노력하고 성실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들 장애인이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는 선입관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1: 네.
2: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가 어떤 깨달음을 얻은 듯 보여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1: 네. 이 글 보면 백설공주와 탐험대가 길 고치고 표지판을 바꾸고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표현. 시민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4학년 학생이 표현을 했는데 김 국장님 이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이게 탐험대가 뭐 하는 사람이냐. 개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개척을 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편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 친구가 잘 정리를 했는데요. 편의설 어떻게 보면은 장애가 없으면은 내가 이거 왜 이용해야 되나? 무엇이 편의설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1: 그럴
0: 많잖아요.
1: 수 있죠. 네.
0: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탐험한다는 것, 이렇게 또 주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글이 지금 높이 살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1: 네. 자,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교시는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방송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글을 읽다 보면은 어른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특집을 함께 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국장님.
0: 네, 자녀분들이 이제 물어봐요. 엄마, 우리 반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모르시잖아요. 그건 선생님한테 물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 탐구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장애 학생 친구들의 행동을 이걸 일반화해서 모든 장애인이 이럴 거라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인터넷이 있으니까 같이 찾아서 또 이렇게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도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임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장애인식께서는 사실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2: 그리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오히려 학교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만 기성세대인 어른들은 사실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같이 또 보면서 가족이 식탁에서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또 반성하고 앞으로 또 실천해야 나갈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1교시가 한 번의 시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실에서는 대화를 하고 또 아이들의 글로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도 더 따뜻하고 밝아질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의 김성수 사무국장 그리고 방송 소감은 101장 심사위원으로 함께한 이문경 아동문학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여름방학 특집 2026 대한민국 1교시 그 후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 정강이에 상처 한두 군데 없는 분이 외로 드물죠. 그 상처를 만든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차량 진입 방지 말뚝, 일명 볼라드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자동차가 인도로 들어오지 못하게 길 중간에 말뚝을 여러 개 세워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말뚝이 바로 볼라드인데요. 자, 현행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볼라드는요, 높이는 80에서 100cm, 지름은 10에서 20cm로 설치해야 하고,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화강암처럼 아주 단단한 돌로 만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볼라드에 부딪히면 아주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스마트폰만 보고 가다가 볼라드에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 적지 않은데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화강암 볼라드 정말 위험한 존재죠. 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설치된 볼라드 가운데 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훼손된 시설을 조사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시민들이 위험하거나 불편한 볼라드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평소 다니는 길에서 위험하다고 느꼈던 볼라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고 하나가 나와 우리를 위해 더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윤종신이 부릅니다. 너에게 간다.

우리는 한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 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여름은 더운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요즘 날씨 너무하잖아요. 그쵸? 너무 더운데. 낮 기온이 거의 뭐 40도에 육박하는 이런 날씨엔 입맛도 없다 하는 분들 계시지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그럴수록 잘 드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한여름 삼복더위에 시원하게 먹으면서 영양도 챙길 수 있는 콩국수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이게 같은 콩으로 만들어도 지역별로도 맛집별로 만드는 법이 다르고 맛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원한 콩국수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자,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 현장 시간입니다. 지난 겨울방학에 진로와 장래 희망에 대해 고민이 많은 시각장애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을 소개했죠.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인 이번 8월에도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직업의 세계 시즌2인데요. 오늘 만나볼 시각장애인의 직업, 직업훈련 교사입니다. 그런 직업이 따로 있나? 그리고 그런 일하는 시각장애인이 있나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노래 한 곡 들을게요. NCT 드림이 부릅니다. 파랑.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하는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여름에 딱 어울리는 음식을 네.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1: 내일이 입추라고 하더라고요.
0: 아, 말도 안 돼요.
1: 네. 요즘이 이제 8월 초가 가장 좀 더운 시기인데 네. 내일이 입추라고 하니까 좀 전혀. 이해가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조상들의 또 지혜가 있겠죠.
0: 그게 뭔가 이유가 있다. 그분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
1: 가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름을 잘 이겨보시기 바라겠고요.
0: 잠깐만요. 그건가? 지금 너희들 한창 덥지만 가을을 생각해라.
1: 그러게요. 뭐 그런 의도도 혹시라도 있으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 역시 차가운 음식들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메밀 막국수에 관해서 요 8월 초쯤에 방송을 해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는 건강과 시원함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콩국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콩국수의 유래와 또 지역별 차이점, 마지막으로 맛집까지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고소한 콩국수의 세계로 출발해 보시죠.
0: 저는 사실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콩국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한번 먹어봐라 먹어봐라 맛있다 하는데 전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콩이 싫은데 이걸 갈아서...
1: 특히 어릴 때는 저도 면을 좋아했지만 콩국수는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전 이게 신기해요. 이거 누가 개발한 걸까요? 콩을 갈아서 국물을.
1: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약 2000년 전부터 삼국시대 때부터 콩을 재배했다고 하는데요. 콩에는 뭐 단백질이 많아서 흔히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인데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콩은 흔했지만 밀이 아주 귀해가지고 밀로 만든 국수는 잔치나 아니면 귀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말쯤에 콩을 갈아서 만든 콩국에 국수를 말아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0: 조선 말기.
1: 그리고 지금의 콩국수를 먹기 시작한 거는 일제 강점기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30년대 경성에서는 여름 제철 음식으로 콩국수를 판매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에 경제 성장과 함께 밀의 그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지금의 여름철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0: 자, 근데 이 콩국수가 지역별로 또 다르다면서요?
1: 요즘은 뭐 국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도 콩국수를 팔기 때문에 지역 그 특색이 좀 옅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그 남아 있는 곳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0: 좋습니다.
1: 우선 서울에서는 진하고 아주 걸쭉한 그런 콩국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0: 그게 서울 스타일이었어요.
1: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깨나 잣을 이렇게 넣어 먹었다고
0: 잣을?
1: 합니다. 저는 그 잣 향을 아주 좋아해서
0: 저도요.
1: 잣 넣어 먹는 그 콩국수 되게 좋아하는데 또 주변 분들 보니까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충청도에서는 담백한 맛의 그 콩국수 많이 먹었다고 하고요. 호남 지역에서는 콩국수에 그 설탕을 넣어서 좀 달달하게 먹었다고.
0: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1: 하고요. 영남 지역은 그 반대로 또 소금을 좀 많이 넣어서 짭짤하게 먹는 편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메밀로 콩국수를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다른 지역에 여행 가셨을 때 기회가 된다면 그 지역에

0: 특징이 있는 콩국수 드셔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좋겠네요, 진짜. 네, 네. 그 콩국은 네.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믹서에 가는 거. 아, 제가 너무 무시하는 네. 건지 모르겠지만,
0: 그렇죠.
1: 만들기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
0: 결국은 뭐 가는 건 맞는데요. 네. 요즘 워낙 뭐 시판 콩국이 잘 나와서 집에서 뭐 직접 만드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면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네. 재료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콩국을 만들 때 국산 백태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콩을 깨끗이 씻은 뒤에 충분히 불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때는 비린내가 이제 나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 어느 정도는 이제 끓여줘야 된다고 하고요. 네. 이어서 삶은 콩을 이제 껍질을 벗기고 여러 번 다시 한번 씻어주고요.
1: 여러 번.
0: 네. 그 다음에 이후에 물과 함께 아주 곱게 여기서 이제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네, 거고요. 네. 네.
1: 저는 이것만 본 거군요.
0: 네. 여기서 이제 그 갈은 거에다가 이제 얼음을 넣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이제 좀 숙성시키면은 더욱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국이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뭐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들하고 콩국 만드는 체험도 한번 해보시면 즐거운 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센터장님은 댁에서 직접 만들어 드십니까? 아니면 먹으러 나가십니까?
0: 먹으러도 나가고요. 집에서는 뭐 콩국수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먹긴 하지만 콩국을 직접 만들진 않고요. 네, 시판 네.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도 국산 콩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래도 저렴한 거는 이제 수입 콩이긴 한데 확실히 국산 콩국이 더 고소하긴 하더라고요.
1: 네네. 네,
0: 저희 집에서는 국산 서리태 콩국을 구입해서 먹는 편이고요.
1: 네.
0: 다음은 이제 면인데요. 그 잔치국수와는 이제 다르게 조금 굵은 중면을 좀 사용합니다.
1: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네. 이 그 면에 콩국이 좀 달라붙어야지 더 고소하게 느껴져서 중면을 사용하고요. 면을 적당히 삶고 면을 이제 씻은 후에
1: 찬물에 그죠?
0: 그렇죠. 박박. 찬물에 빡 예. 이제 씻어야죠. 그리고 면기에 담고 콩국을 이제 부어주면 되는데요. 고명으로는 오이채와 토마토를 이제 넣어 먹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삶은 달걀을 넣어 먹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이 토마토하고 같이 먹으면은 약간의 그 비린내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1: 아, 토마토랑 달걀을 넣었을 때.
0: 네네.
1: 아.
0: 그래서 토마토나 삶은 달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으시는 게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네, 센터장님의 꿀팁이었고요.
0: 네.
1: 어쨌든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남이 만들어준 게 제일
0: 네.
1: 맛있잖아.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저는 이제 맛집을 가고 싶은데
0: 네.
1: 여의도에도 굉장한 맛집 있잖아요.
0: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예. 콩국수 맛집도 아주 제법 많은데요. 그 너튜브 동영상에서 정말 여러 곳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1: 네.
0: 저도 이제 많이 찾아가 봤는데 아주 미세하지만 차이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1: 있어요.
0: 네. 네. 다들 콩국이 유명한 곳은 진하긴 한데
1: 걸쭉하잖아요.
0: 네, 걸쭉한 농도가 정말 걸쭉하냐 아니면 약간 걸쭉하냐 이런 차이들이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느낀 맛집 세 곳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기다렸습니다.
0: 네.
1: 예.
0: 먼저 이곳을 빼놓으면은 콩국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두 곳이 있는데요.
1: 어딜까요?
0: 시청과 여의도에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1: 제가 가본 곳이군요.
0: 아, 네.
1: 네.
0: 그 뿌리는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식당인데요. 이 식당에 남동생이 시청에서 그리고 오빠가 여의도에서 콩국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저번 덕수궁편에서는 시청에 있는 식당을 소개해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의도에 있는 곳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 별관에서 뭐 뒤쪽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근처에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늘 줄을 서 있고 있긴 하지만 이 면 음식이어서인지 줄이 빠르게 줄어들기는 하고요.
1: 네.
0: 앉으면 이제 주문을 하게 되는데 빠르게 콩국수가 나옵니다. 기본으로 이제 간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더 뭐 첨가해서 먹을 거는 없는데요. 약간 좀 짭짤한 맛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콩국도 아주 걸쭉했었고 아주 진한 맛이었었습니다. 근데 면 같은 경우는 시청에 비해서는 면의 그 찰기가 조금은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1: 같은 집인데도
0: 네네. 근데 대신 좀 부드러운 식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치도 일반 배추김치하고 무김치가 나오는데요. 보쌈김치처럼 달달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그런 김치였습니다. 맛있는 콩국수의 아주 정석과 같은 그런 맛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여의도역 근처 가신다면 꼭 한번 맛보시.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저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콩국수 맛집 어딘가요?
0: 네, 다음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삼각지역 근처에 있는 콩국수 식당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0: 이곳도 무려 한 48년 정도의 업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콩국수와 청국장의 그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콩을 문경 국산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콩국수 전문점인 경우에는 요즘에 뭐 한 그릇에 15,000원, 16,000원 뭐 그렇게 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한 13,000원이어서 조금 쌉니다.
1: 네네. 네.
0: 먼저 뭐 도라지 무침이나 배추김치 그리고 도토리묵 3종 반찬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콩국수가 이어서 나옵니다. 콩국이 아주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최고였었는데요. 면은 그 얇은 세면을 사용하고 있었고 쫄깃함도 아주 좋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여의도 식당과는 또 다른 그 콩국의 맛이었었는데요. 콩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6월까지 이제 영업을 하고 그 근처로 다시 이전을 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방문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센터장님이 네. 강한 추천을 했다고 네. 느껴지거든요.
0: 네. 네.
1: 삼각지랍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마지막으로.
0: 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 충무로역 근처에 있는 식당인데요. 네, 이곳은 그 잔치국수로 방송을 좀 출연을 했던 뭐 솔루션 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잔치국수로 나왔던 그런 식당인데요. 예전 방송 나올 때는 줄을 서서 먹었지만 현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1: 다행이네요. 네. 요즘 먹기 좋겠네요.
0: 네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잔치국수 또 이제 좋아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콩국수를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이곳은 콩국수에 아까 전에 경기도처럼 경기도에서 이제 콩국수 특징처럼 잣을 좀 듬뿍 넣어주는 곳이 이곳인데요.
1: 네.
0: 네, 콩국과 잣이 만나서 극강의 아주 고소함을 선사해 줍니다. 그 잣의 고소함과 풍미가 먹는 내내 입안에서 아주 입안을 아주 즐겁게 해주는데요. 그 콩국도 비교적 아주 꾸덕한 그런 진한 그런 국물이었습니다. 잣으로 좀 느끼해진 입맛은 새콤달콤 김치로 잡아주면 되는데요.
1: 네.
0: 콩국과 이 조화가 아주 잘 어우러졌습니다. 충무로역 근처 가신다면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친 여름철 입맛을 책임질 콩국수에 관해 이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콩국수와 찹쌀 꽈배기도 은근 또 조화가 좋거든요.
1: 아, 그래요 또?
0: 네. 네. 이렇게 또 판매하는 식당이 상암동 쪽에도 또 있긴 해요. 네. 그래서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고요. 맛있는 콩국수 한 그릇으로 삼복더위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1: 아, 그래서 전에 네. 센터장님이 시장 갔을 때 네. 꽈배기랑 콩국수 맞죠?
0: 네, 맞습니다.
1: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0: 네.
1: 아, 알겠습니다. 자세한 소개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한 가족 책장. 점자는 여섯 개의 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먼저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을 외워야 한다. 점필로 쓰는 법을 익히고 읽을 때는 손가락 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어가며 읽는다. 이미 나이가 50대에 접어들어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서 온몸의 신경을 손가락 끝, 촉각에 집중해 익숙하지 않은 점자를 읽어내는 과정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고 이렇게 읽어서 어느 세월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에 모든 걸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절망이 몰려오면 나는 머리를 책상에 박은 채 가만히 나 자신을 내버려 둬야 했다. 그때는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폭발할 것만 같았다. 때로는 멍하니 정신줄을 놓은 채 어딘가를 하염없이 응시하고 있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우유 같은 단어 하나, 동화 한 줄 읽는 일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담했다. 그날도 손가락으로는 점자를 읽으면서도 이걸 읽어서 내가 언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플란다스의 개에 나오는 빨간 풍차 라는 표현에서 빨자가 손끝에 잘 잡히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 참 잘 읽으셨어요. 어제는 한 페이지 읽는데 30분 걸렸는데 오늘은 25분 걸렸네요. 점자를 익히는 교육생들을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울컥 올라왔다. 그제야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용기가 생겼다. 해내겠다는 결심을 굳힌 나는 점자에 익숙해지기 위해 잠자리에 누워서도 점자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밤낮으로 읽고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혼자서 미친 듯이 웃고 말았다. 아하, 나는 불이 필요 없는 여자구나. 어둠 속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네. 섬광처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으레 힘내세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내게 힘과 용기를 준 건 그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진정 어린 칭찬 한마디였다. 나는 점자를 배우기 시작한 뒤로 말수도 적었고 수업이 끝나면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한 채 곧장 집으로 가곤 했다. 그래서 그 선생님과 깊이 대화를 나눠본 적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그동안 묵묵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손끝의 점들은 여전히 더디게 읽혔지만 누군가의 진심어린 인정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했다. 그날 이후 점자는 내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됐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됐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다 건네는 진짜 한마디라는 것을.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 김현영 박사의 책 예, 쉼표 나는 낮에도 깜깜한데? 물음표에서 처음 점자를 배우던 시기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김현영 박사는 발레 전공자로 무대와 강단을 오가다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자, 처음엔 장애를 부정했고 아주 힘들게 받아들였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볼링 선수, 심리 상담가로 삶을 이어왔고 현재는 한국장애인상담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KBS 3라디오에서 주말에 방송하는 시각장애 전문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에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에 따뜻하고도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분인데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김현영 박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 이 책 예, 쉼표 나는 낮에도 깜깜한데 물음표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노래 들을게요. 성시경이 부릅니다. 너의 모든 순간.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제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겨울방학 때 우리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알아봤는데요.
0: 그랬죠.
1: 네, 올해도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직업훈련 교사의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의 김상준 직업훈련교사입니다.
0: 네, 직업훈련교사, 이 단어 뜻 그대로 말하면 네. 직업을 훈련시켜주는 교사 이런 얘기인가요?
1: 네.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직업훈련교사고요. 그중에 정보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의 시청각 훈련처라는 곳에서 시각장애 훈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정보접근성 직종입니다.
0: 네. 그럼 이분 전공이 정보접근성 관련 분야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그 시각장애 특성화 훈련을 담당하라는 임무를 맡고 입사했고요. 네. 시각장애인 위주로 교육을 했는데 김상준 씨가 이 길을 걷게 된 그 시작점 들어보시죠.
2: 제가 이제 강사로 처음 왔을 때는 2005년도에 왔었었는데 지금 2007년도에 정식 입사를 했었죠. 그때는 정보화 강사라기보다는 이제 보조광학 기기 관련된 것들을 주로 교육을 했었고요. 그 2007년도에는 시각장애인 특성화 훈련이라고 직업훈련 교사로 이제 입사를 정식 입사를 한 거죠. 저 원래는 전공 자체는 원래 사회복지였었고요. 다만 이제 IT 쪽을 공부를 해서 2002년도부터 제가 이제 정보화 강사 쪽을 하긴 했어요. 방문 강사 쪽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못했었어서 이제 석사를 장애인 재활학 쪽으로 다시 공부를 했고요. 그때 할 때 지도 교수님께서 보조공학 쪽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지원센터라는 곳도 운영을 하시고 하셔서 그때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좀 공부도 좀 하고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이쪽 관련된 일로 넘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재활학 전공이다 보니까 직업재활 쪽에서는 어찌되었든 저희 공단이 우리나라에서는 큰 기관 쪽에

0: 3군데였었기 때문에 이쪽에 목표를 좀 두고 강사 활동을 좀 하다가 채용 공고를 보고 시험 치고 들어왔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남들과 비슷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나만의 강점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정보화 강사, IT 방문 강사를 한 거고요. 또 장애인 재활학을 석사 전공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조공학에 관심이 많은 그 지도 교수를 만나게 되면서 관련 분야 공부를 하게 됐고요. 또 재활학 전공이다 보니까 네. 직업 재활 쪽에서는 그래도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큰 기관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거기에 입사를 하신 거죠.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IT나 이제 재활공학 쪽에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 사실은 IT에 관심은 없었는데
2: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른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또 시각장애인들이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거나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걸 보고 고용과 직업 재활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2: 네. 네. 처음에는 보조 공학 기기를 가르치는 강사로 일했고 네. 그 뒤에 정식으로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에 입사를 하신 거고, 그죠?
1: 그렇죠.
2: 입사한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대요?
1: 일단 그 스크린 리더나 보조 공학기기 교육도 꾸준히 진행했고요. 또 시각장애 직종도 개발하고 네. 진행해보고 취업처 개발도 해보고요. 근데 그 과정에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보 접근성 직종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0: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접근성을 지켜라 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직종에서는 당사자가 더 잘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 고민을 했을 때 이 정보 접근성에서 소외 계층인 당사자들이 실제로 그 업무를 하면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비장애인들보다 더 경쟁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요새는 실제로 유럽에도 액세스빌리티법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디지털 포용법이 생기면서 접근성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처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예전에는 웹이랑 모바일 위주로 갔었다면 지금 키오스크나 가전제품, 월패드 이런 영역까지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직종을 개발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를 개척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뿌듯하죠. 정보 접근성이라는 이름으로 취업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다 거의 저희 출신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때부터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많이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이게 저희가 주축이 돼가지고 정보 접근 전문기관 협의체라는 또 협의체를 만들어놨어요. 저희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모아서 정책적이나 제도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기관들과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도 만들어갖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아 이분 시대 이분 어떻게 된 분입니까?
1: 앞서 나가신 분이죠.
2: 굉장히 멀리 보는 분이네요.
1: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정보 접근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없던 때였는데 네. 관련 직종을 개발한 건 어떻게 보면 정말 미지의 세계를 개척을 한 거죠. 네, 네. 그렇게 새로운 직종을 개발해서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이제는 취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 접근에 대한 정책이나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야, 네. 그 시각장애인이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는 거가 힘든데
1: 네.
2: 이건 더군다나 이제 정보 접근에 대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 과정에서 힘든 점 있었겠죠.
1: 사실 인식적인 부분이었는데요.
2: 네.
1: 시각장애 당사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을 지우고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0: 제가 사실 초창기에 입사를 하고 이 직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접근성이라고 이름 붙은 업체들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뜬 데다가 한 천여 통은 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우리 접근성은 시각장애인 쪽에 장애인 쪽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장애인 채용해서 한번 진행해봐라는 그런 내용들로 보내서 지금 아는 업체들이나 아까 협의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이 활성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업체,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간 업체들은 저희랑 라포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 보통 아무리 못해도 10년 이상은 저희랑 바로 연계를 해서 많이 진행을 했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영업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많이 방문도 하고 뭐 친해지기 위해서 술도 한잔 먹고 그러면서 그리고 안내견이랑 그때는 같이 다녔었기 때문에 안내견이랑 얘기를 이렇게 면서 영업 활동을 했죠.
1: 우리 훈련생들을 취업을 시키고자 했던 그 노력이었던 거잖아요.
0: 그렇죠. 대다수가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사실은 유보고용인 안마 쪽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이외의 직종에 대해서

0: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욕구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갈 수 있는 영역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1: 네. 뭐 본인의 일이긴 하지만 이 천여 통의 메일을 보낸다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진심을 바탕으로 한 그 끈기와 의지로 이 일을 해냈고요. 덕분에 지금 정보 접근성 직종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2: 아, 나라에서 훈장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분이면.
1: 그러니까 네. 정말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위한 김상준 씨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2: 맞습니다. 네. 예, 굉장하시고요. 아, 어쨌든 대단합니다. 진짜.
1: 네.
2: 그 시각장애인 장애인에게 맞는 직업이나 직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고
1: 네.
2: 또 그렇게 개발한 직업에 대해서 다시 또 교육을 하시고
1: 맞아요. 네. 또 그 전맹인 분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쉬운 단어로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뭐 제가 당사자니까요. 아무래도 그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같이 조금 공감하려고 하고요. 뭐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같은 장애 갖고 있다고 무조건 똑같이 생각하거나 같이 잘할 수 있다고는 보진 않거든요. 저도 못했던 시기가 있고 공부를 하려면 되게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경험을 살려서 그 친구들이 그 이렇게 도움을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 사실 맞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사는 해야 될 역할들이 디렉터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서 조금 혼낼 때도 있고 반대로 조금 잘했더라도 많이 칭찬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뭐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못하는 거를 막 올려갖고 100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서 더 높은 것을 더 얹어갖고 잘하는 영역에서 200%를 만드는 게 그 친구들한테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거라 그쪽을 키울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2: 당사자시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시각장애인들이 이해하기가 쉬울지
1: 네.
2: 이제 본인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교육생 입장을 또 헤아리시고
1: 맞습니다.
2: 굉장하십니다.
1: 네.
2: 예.
1: 못하는 걸 하게끔 하는 것보다
2: 네.
1: 이미 갖고 있는 재능을 더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준 씨가 이 IT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던 것처럼 다른 시각장애인들도 내가 잘하는 걸 하나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신 거죠. 네.
2: 그 이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네. 시각장애인 교육하고 취업시키는 일을 다 하고 있는데요.
2: 와.
1: 학생 모집부터 직업 교육, 취업처 개발, 취업 알선, 사후 지도까지
2: 와.
1: 그리고 보조공학기기 관련된 것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참 많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IT, 접근성 이런 분야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을 또 하기 때문에 김상준 씨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2: 네.
1: 네.
2: 이 최근의 이슈가 아무래도 AI,
1: 네.
2: 인공지능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럼 어떻게 당연히 공부하고 계시겠죠?
1: 하셔야죠.
2: 와,
1: 관련
2: 예.
1: 분야를 더 알기 위해서 책도 보고 동영상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있고요. 또 개발자는 아니지만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AI를 활용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또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 진짜 네. 그냥 존경스럽다는 말밖에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단하십니다.
1: 이 자세 배워야 하는데요.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자세.
2: 그저 한숨만 점점점.
1: 네. 근데 참 이분이
2: 네.
1: 실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 동료들에게는 입담 좋고 타의 모범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2: 와,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실까?
1: 없으시대요.
2: 아, 없으시대요.
1: 네.
2: 예.
1: 그리고 또 김상준 씨가 또 시각장애인들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2: 네.
1: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용기도 심어주고 있는데 사실 이 교육생들은 직업을 찾으려는 분들이어서
2: 그렇죠.
1: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제가 특화훈련팀이었는데 상준 선생님도 특화훈련팀이라서 같은 팀으로 일을 했었어요. 입담이 일단 엄청 좋으시고요. 시각장애인 분이신데 계단도 정말 잘 뛰어내려가시고요. 그리고 발이 넓어가지고 업체나 이런 데도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훈련생들도 그래서 되게 많이 존경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사회성 훈련이나 이런 거를 갈 때 시각 시각장애인 훈련생분들이랑 같이 지원을 갈 때가 있거든요. 이동보조 지원이나 그런 걸 갈 때 있으면 네. 김상수 선생님에 대한 칭찬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훈련생.

0: 분들이.
1: 일단 능력 좋으시다는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같이 이야기할 때 되게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시는 점이 되게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요. 업무를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진취적으로 이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고요. 꽤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그 실력을 기반으로 한 자신감을 통해서 상당히 신체적이고 조절적으로 이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고요. 본받고 있습니다.
3: 선생님은 침착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오래 안 썼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거의 많이 안 만져보고 오긴 했었고 혼자 여러 번 해보고 오긴 한 정도라가지고 그랬을 때 약간 격려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뭐 일상적인 얘기도 하시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자신감을 좀 심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4: 어머나, 교육의 목적이 정말 제대로 들어맞고 있습니다. 다들 네. 똑같이 얘기하네요. 대단하네요.
5: 그러니까요.
4: 선생님 지금 아마 굉장히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 그쵸.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아요.
5: 왜냐면 네. 그동안의 나의 활동을 인정받는 느낌이니까 그쵸.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진짜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개발하기 위해서 지방 출장도 많이 다니고 또 접근성 분야에서 한 20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 강의도 하고 뭐 자문회의나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어깨가 무거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4: 네. 어쨌든 이제 김상준 씨의 제자 들이라고 할까요? 사회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5: 오, 진짜 많죠. 네네. 네.
4: 그 시각장애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하나요?
5: 네. 요즘 또 시각장애 아이들의 관심 분야가 뭐 코딩, 보조공학기기, AI잖아요.
4: 그렇죠. 그렇겠죠.
5: 네. 그래서 일단 탐구 정신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이 많은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네.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6: 지금은 AI 쪽으로 많이 넘어왔긴 했지만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코딩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블록 코딩도 얘기를 하고 지금은 바이브 코딩까지 넘어오긴 했지만 이쪽 관련된 수요들은 많죠. 이제 예전에는 안마가 주 직종이었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영역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IT 관련된 분야에 대한 욕구들은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AI가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탐구정신이고 그리고 이게 IT를 그냥 A부터 Z까지 배운다고 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자기가 찾아서 공부를 하려는 노력들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탐구정신을 가지고 이제 IT 쪽 개발 쪽은 특히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되고 저는 좀 그렇지 못해서 개발자로는 가지는 못했지만 개발을 하고 있지만 개발자로는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지만 이제 엉덩이 좀 무겁고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IT 쪽은 이쪽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심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인터넷 서핑 잘한다고 해서 IT 쪽을 잘한다 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 하드웨어를 잘 만진다고 컴퓨터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분야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다시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잘하면은 이제 인베디드 학과 같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IT 융합이죠 사실은. 그렇게도 가능하고 이쪽에 더 관심 있는지 저쪽에 더 관심 있는지도 볼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5: 네.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이 트렌드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건데요. 아. 네. IT나 정보 접근, 보조기기, 그리고 AI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이 조언을 잘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관심을 네. 가져라. 네. 진짜 절절하게 듣겠습니다.
5: 네.
4: 근데 우리 김상준 씨도 앞으로는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시다나요?
5: 일단 직업훈련 교사니까요. 또 새로운 영역, 분야를 개발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6: 뭐 직장인이 꿈이라는 게 특별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3: 아, 왜 그러세요? 직업훈련은 대가신데. 네.
6: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정보 접근성 직종으로 많은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이제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여지면 또 새로운 영역들을 개발해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교사해야 되고 공무원 해야 되고 복지관에서 일해야 되고 정보 접근성 쪽에서 일해야 된다 이거는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직종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쪽은 뭐 계속해서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차피

0: 저의 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더 노력해 보려는 생각은 있습니다.
1: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잘 하시면 좋겠고요. 또
0: 네.
1: 정보 접근에 관심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이뤄 나가면 좋겠습니다.
2: 오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IT와 접근성 분야를 가르치는 직업훈련 교사의 세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직업의 세계를 전해주실지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마지막 곡으로요. 이랑이 부르는 너의 리듬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내 것이 아니다. 내버려 두자 라는 이 간단한 말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 된 듯했다. 신경 쓰이던 것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 짜증나게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짜증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동안 삶을 통제하기 위해 단단히 움켜쥐고 있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멜 로빈스, 윤효원 옮김, 렛댐 이론. 인생이 나

충만해지는 내버려 두기. 렛댐의 기술이라니. 이건 바로 현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역대급 기술이 아니겠나? 이 책을 읽고 나니 주변에 이미 이 기술을 연마한 듯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그랬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에는 마냥 내버려 두기로 일관할 수는 없다. 사무실에 도른자들에게 스트레스 받은 일을, 집에 가져가서 가족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싶었던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고 마음이 느슨해지려면 내버려 두기를 제대로 해야 할 듯. 그런데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덕분인지 과잉 연결의 포화 상태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사람들은 관계로 인한 피로 사회를 겪으면서도 어딘가에 연결되려는 속성이 있나 보다. 렛댐 이론의 저자 멜 로빈스에 의하면 내버려 두자 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걱정하던 많은 것이 시간이나 관심을 쏟을 가치가 없는 일이었음을 알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행동할 수 있게 배려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걸 의미한다. 나는 에너지를 쏟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우선은 풀려고 노력은 해본다. 특히 학창시절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랬는데 노력 끝에 결국 풀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린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내 것이 아닌 거다. 이런 허술한 논리를 도입해서 끝내는 것도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쳐주시면 안 될까요? 뭔데? 이렇게 하는 거 뭔데? 싶더라도 관대하게 넘어가 주시기를. 내가 수학 점수가 좀 시원찮았던 탓도 있음. 그렇지만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다. 아직도 나의 위시리스트 도장 깨기 목록에는 수학 정석을 공부하는 조찬 모임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부질없는 걱정은 끝내 부질없음으로 끝나게 된다. 애초에 그 단어의 뜻이 그렇게 생겼다. 그러니 내버려 두는 수밖에.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걱정하기를.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야 머릿속이 정리되고 새로움을 채울 공간이 생긴다. 내버려 두자라는 이 간단한 말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행복하기만 하면 삶이 완벽해지는 줄 알았다. 밀은 우리가 행복 그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행복을 직접 추구하는 건 실수다. 행복은 개인이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대런 브라운, 김정희 옮김.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이라면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한 권의 책을 집에 들였다. 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의거하여 이렇게 패러디할 수 있다. 책을 사는 사람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책을 사들이지만 책을 사지 않는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로 사지 않는다. 세계적인 멘탈리스트인 대런 브라운의 책에는

불필요한 물건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이 나온다. 필요는 없지만 갖고는 싶어 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사면 결국 짧은 행복보다 오래 지속되는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어떤 걸 사기만 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할 줄 알았던 것이 자신의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자괴감에 빠진다. 내 돈 내 산은 물론 거저 얻은 것이라 해도 불필요한 물건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행복과 연결지어 쉽게 설명해 주므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은 읽으면 괜찮아지는 책. 행복하기만 하면 삶이 완벽해지는 줄 알았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건 행복이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해준 J.S. 밀. 정말 고마워요. 나의 목표는 어제보다 하루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행복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은 곱게 접어 어딘가에 넣어두었다. 나중에 미래 어느 날 한 번쯤 꺼내보는 건 괜찮겠지. 늘 내 귀에 자동으로 반복 재생되던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할리우드식 엔딩 내레이션이 미래의 삶에 대한 이미지였지만 그 이미지는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그 이전에도 내가 설계해서 쌓아가는 미래는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기는 했다. 좋아하는 일에 관계되는 분야를 막연히 헐겁게 탐색하는 주제에 결정은 순식간에 해치워버리는 시기니 엉성할 수밖에. 촘촘한 계획을 세우는 건 내 스타일도 아니다. 게다가 이제는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 나이에 도달한 것 같으니 앞으로도 미래는 걸러보내고 대충 적당히 살아볼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제작된 지 4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이타미 주조 감독의 영화 담뽀뽀를 최근에 보게 됐다. 영화가 거의 끝날 때쯤 영화의 여주인공 담뽀뽀가 라멘 가게를 열 수 있게 도와준 남주인공 트럭 운전수에게 이런 말을 한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사다리가 있다. 그런데 사다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앉아만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은 내가 그 사다리를 발견하고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라는 대사였다. 어두운 극장 안에서 스크린의 밝기에 의존해서 갖고 있던 책 속지에 적은 내용이라 정확한 워딩 아님 주의. 갑자기 무슨 사다리? 사다리 오르기와 행복이 어떤 관계이길래? 영화가 끝난 후 글씨가 엉망인 메모를 제대로 옮겨 적으며 이렇게 정리해봤다. 행복이 사다리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상정하면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 사다리를 발견해야 행복해질 수 있으므로 나의 사다리를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너무 간단한가요? 나는 과연 사다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사람일까? 귀찮아서 오르지 않을 사람도 있겠으나 나는 눈앞에 사다리가 보이면 열심히 올라가 볼 것 같다. 사다리에 올라서면 미래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면서 내 마음속의 유일한 빌런은 귀차니즘인데 나의 귀차니즘이 호기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해 다행이다. 정말이지 감사한 일 아닌가? 사다리 타기로 건너는 미래. 괜찮을 것 같기도.

읽고 쓰며 궁금한 게 많은 어른으로 산다는 것.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살기를 절대 멈추지 말 것. 교양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있는 호기심을 죽인다는 것은 교양을 쌓을 기회를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호기심은 이 세계에 과연 어떤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끊임없는 갈망입니다. 페터 비에리, 문항심 옮김. 페터 비에리의 교양 수업. 호기심을 죽인다는 것은 교양을 쌓을 기회를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니. 우리는 절대 호기심을 강탈당하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 대마왕인 내가 호기심을 잃는다면 소소한 즐거움과 재미는 물론 지적인 성장도 멈춰버릴지 모른다. 내가 가족들에게 호기심 대마왕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나는 호기심을 채우는 차원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소크라테스도 말하지 않았던가. 지혜에 관해서라면 파스칼도 한 말씀 보태고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지혜는 인생을 견딜만하게 만든다 라고. 그러니 아마도 나는 인생이 견딜만하게 느끼고 싶어 지혜를 갈망하였으며, 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교양을 얻으려고 애쓴 모양이다. 덕분에 이제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큼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정도는 깨닫는 수준에 이른 것 같다. 일본 출신 미국의 기상학자 마나베 슈크로는 1931년생으로 2021년 90세의 나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는 가장 재미있는 연구는 호기심이 만든 연구이며, 컴퓨터 문화나 유행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호기심을 따르라는 말을 했다.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재미도 없고 지적인 성장도 멈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다. 그런 내가 교양 수업의 1인자로 받들었던 페터 비에리가 세상을 떠났다. 파스칼 메르시어라는 필명으로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썼던 그의 새로운 책을 이제는 만날 수 없다니. 철학 교수였던 그가 저술한 책들과 소설가로서 그가 쓴 작품 리스본행 야간 열차가 도저히 같은 작가의 책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의 모든 책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아인슈타인의 아무리 나이 들더라도 늙지 말라는 주문에는 응할 수 없지만, 우리가 태어난 위대한 신비 앞에서 늘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서 있기를 절대 멈추지 말라는 부탁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않나? 매일매일 새로운 사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무장하고 돌아다니는 일이 피곤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날이면 날마다 지루함에 잠식되는 삶을 사는 건 더 곤란하다. 아니, 심란하다. 호기심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호기심으로 승부를 건다. 호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양도 사실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페터 비에리의 말에 힘

입어. 나는 끝까지 호기심과 함께 가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심심하다고 느껴질 때는 주저없이 새로운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본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두리번거리는 거다. 뭐가 보일지는 몰라도 안 가본 곳, 안 해본 일이라면 오케이. 날이면 날마다 지루함에 잠식되는 삶을 사는 건 더 곤란하다. 아니, 심란하다. 호기심은 나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58년생 심혜경 작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할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언제나 아이처럼 호기심이 넘치고 즐겁고 명랑한 삶의 태도를 인생의 모토로 삼으며 살아가는데요. 특히 햇볕이 잘 드는 카페에서 책 한 권을 들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을 일상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27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로 번역가가 되어 어느덧 17년 차인데요.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수많은 독자를 만나며 종횡무진 유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라면 왠지 우리도 카페에서 책 읽는 할머니로 나이 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용량의 문장 수집가이자 호기심 대마왕인 저자의 독서 플레이리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일상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나만의 책을 발견하고 자유롭고 명랑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나이가 70이지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매일매일 읽고 쓰고 공부하는 명랑한 할머니가 되기를 꿈꾸는데요. 27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상담교육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를 공부했습니다. 책이라는 낯선 세계를 유랑하는 기쁨에 관하여 쓴 책,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상우 전지원이었습니다.

전기를 덜 쓰려고 작년까지 순례 씨는 402호를 계단으로 오르내렸다. 아마 의사에게 물은 연골이 닳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랬을 것이다.

0: 술래씨도 이렇게 아끼며 사는데 원더그랜디움 일군들은 아니었다. 지난주 일군들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무슨 대책이 있어 연회의는 아니었다. 아, 뭐 하자는 거야? 회의하자더니 도돌이표처럼 한숨만 몇 번째 주고받는 거야.
1: 오수림, 넌 걱정도 안 돼?
0: 걱정돼.
1: 걱정된다는 애가 한숨이 안 나와?
0: 한숨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쉰다고 해결되는 거면 누구보다 크고 길게 쉴 수 있어. 여기 살며 배운 거거든.
1: 뭐야?
2: 아, 그만 그만. 고른 들리니까 제발 필요 없는 말로 정신 사납게 좀 하지 마.
3: 여보, 이제 우리 깨서 쓸 보험 더는 없죠?
2: 네. 아니, 애들 돌반지까지 다 팔았어요.
3: 자동차도 넘겨야 할 것 같아요.
2: 아니, 할부금 밀려서요?
3: 네. 그래서 중고차로 넘겨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없을 거예요.
2: 이게 다 우리 아빠 때문이에요.
3: 장인 어른이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0: 할아버지 돈인데 왜 엄마 아빠랑 상의를 해? 그런 법은 없잖아.
1: 야, 너는 될 수 있는 대로 입 열지 말고 앉아있어.
0: 어째서?
1: 네가 우리 열받게만 하잖아.
3: 아이, 딱 봐도 사기인걸. 장인 어른은 왜 모르셨을까요?
2: 멍청해서 그렇죠. 아니면 이자에 눈이 막 돌아서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고.
0: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가 왜 멍청해? 불쌍하지.
2: 뭐가 불쌍해? 어? 아니, 자식이 없어? 아니면 손주가 없어?
0: 그 자식이랑 손주가 버는 돈 족족 뺏어가는데 불쌍하잖아.
3: 수림아, 그건 투자야. 아빠 전임 교수 될 때까지.
0: 15년째 아니야, 그 투자?
2: 그놈의 태양광 사기 때문에 나는 햇빛만 봐도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4: 학원비 밀렸대. 아, 나 쪽팔려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어.
0: 쥐구멍으로 들어가기엔 너무 펑퍼짐하지 않아?
4: 이게 못 때려.
3: 안 되겠다. 수림 있는 방으로 가.
2: 아, 그래.
3: 들어가 있는 게 여러모로 나을 것 같다.
0: 어련하시겠어, 일군들 회의하는데.
3: 오수림.
0: 알았어. 나도 더는 있으래도 있고 싶지 않았어.

0: 외할아버지는 거북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파사를 했다. 어린 내게 전파사가 뭔지 알려준 것도 술래씨였다.
1: 아이고, 과자 먹지 말지. 떡 구워준다니까.
0: 떡 구워 먹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과자가 더 맛있는 것 같아.
1: 몸에는 좋지 않아.
0: 아, 좋지 않은 건 알지만 근데 술래씨.
1: 응.
0: 전파사가 뭔지 알려준다더니 왜 다른 얘기래?
1: 아이고, 아이고, 맞다. 우리 그 얘기 중이었지?
0: 술래씨가 전파사 하는 할아버지 성실하고 착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
1: 아, 전파사는 라디오,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전자제품을 뚝딱뚝딱 하고 고쳐주는 사람.
0: 할아버지 잘 고쳤어?
1: 그럼. 동네에서 최고였어.
0: 그런 성실하고 실력 좋은 전파사가 호랍이라는 걸 알고 술래씨는 작업을 걸었다고 했다. 할아버지도 바로 좋다고 했어?
1: 그럼. 내가 누구야? 술래씨잖아.
0: 외할아버지는 17년 전에 전파사를 닫고 인테리어 현장에서 전기공사 일을 했다. 가전제품, 가구, 찢어진 방충망, 고장난 문고리. 외할아버지 손을 거치면 대부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못하는 게 뭐야?
2: 할아버지는 못하는 거 없어.
0: 또 뭐 할 줄 알아?
2: 페인트 칠도 잘하고 타일도 잘 붙여.
0: 또?
2: 막힌 하수구, 누수, 터진 실리콘까지 집수리는 대부분 해.
0: 그럼 집이 고장나면 할아버지 불러야겠네?
2: 그래야겠네.

0: 넌 잠이 오니?
1: 왜?
0: 집이 이런 상황인데 쌀이면 몸에 다 떨어졌는데 잠이 오냐고.
1: 그렇다고 눈만 끔뻑끔뻑하면 아침 기다릴 순 없잖아.
0: 너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야, 말 걸지 마.
1: 저 말 건 사람이 누군데. 잠이 오지 않는다던 오밀임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숙면에 빠졌다. 그리고 정작 누웠다면 자기 바쁜 나는 오밀임의 마수에 걸린 듯 잠이 오지 않았다. 외할아버지 생각만 났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
0: 말 걸지 말랬지.
1: 아, 깜짝이야. 진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엄마는 나를 불렀다.
2: 오수림. 수림이 너 순례주택에 좀 갔다 와.
1: 거긴 갑자기 왜?
2: 가서 그 할아버지 방에 가서 보험증권, 통장, 현금, 뭐 보석 보이는 대로 다 챙겨서 와.
1: 왜?
2: 아니 뭐가 왜야. 할아버지 안 계시니까 이제 엄마가 챙겨서 보관을 해야지.
1: 아무것도 없는데? 보석, 현금, 보험증권 따위는 없었다. 보험을 해지했다는 증명서와 지난 20년간 사용한 통장 장부, 건강보험증만 남았을 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통장 정리하셨네. 통장은 마이너스였다. 그리고 장부에는 매달 수입과 지출합계가 적혀있었다. 지출합계 아래에는 엄마에게 보낸 돈 합계가 따로 적혀있었다.
3: 영지 70만원, 영지 50만원, 영지 300만원. 뭐가 이렇게 많아?
1: 계산기 앱을 켰다. 돈을 더해나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17년에 걸쳐 엄마에게 4억 2,730만 원을 보냈다. 난 장부의 모든 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3: 만약 순례 씨가 할아버지 돈 빼돌린 거 아니냐고 우기면 다 보여줄 거야.

0: 끔찍해.
1: 언니 원래 우유에 시리얼 말아 먹는 거 좋아하잖아.
2: 먹고 싶어서 먹는 거랑 밥이 없어서 먹는 거랑 같냐?
3: 아니 빚이라도 남기지 말고 가시든가.
4: 그러게요. 그러면 집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2: 아 정말 방법 없어? 아 이렇게까지는 너무 억울하잖아.
3: 상속 받을 거보다 사기당해서 생긴 빚이 더 많다잖아.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집은 둘째치고 그 많은 빚을 우리가 다 갚아야 돼.
4: 죽일 놈들.
5: 그래도 다행이야. 할아버지는 사기당한 줄 모르고 가셔서.
3: 그래.
5: 자, 정신 차립시다. 모두 나가서 알바라도 찾아서 하면 되잖아.
2: 엄마.
3: 진짜 미쳤나봐. 아니, 수림이 말 때문에 나 지금 죽고 싶어요.
2: 나도.
4: 오, 수림. 엄마가 저렇게 우울한데 이렇게 잔인한 말을 꼭 해야겠어?
5: 돈 없으니까 알바해서 돈 벌자는 말이 잔인한 말이야?
4: 그건 아니지만
5: 그럼 아빠가 주민센터 가.
4: 주민센터는 왜?
5: 거기 가서 긴급 생계지원 받으면 되잖아.
2: 야!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야?
5: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야?
3: 그건 안 돼!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미리미반 학부모 있단 말이야. 저기 여보 절대로 안 돼요. 알죠?
4: 어?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3: 그래
4: 걱정하지 말아요.
3: 네네네.
4: 누나들에게 연락 넣어놨으니까 곧 좋은 소식 들릴 거예요.
3: 그래요 맞아요.

0: 누나 전화가 안 되네. 문자 보는 대로 연락 좀 줘. 급한 일이야.
1: 아빠에겐 네 명의 고모들이 있다. 아빠는 계속 고모들에게 전화하고 카톡을 보냈지만 여느 때와 달리 고모들은 전화에도 카톡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2: 자, 여보, 이거 좀 들어요. 어? 둥글레 차예요.
0: 아, 고마워요.
2: 아직 연락들 없으시죠?
0: 네, 다들 무슨 일들이 있나.
2: 같이 해외 어디로 뭐 여행이라도 가신 거 아닐까요?
0: 그러면 얘기를 하고 갔을 텐데. 그
2: 여보,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벌러 나갈 수가 없어요.
0: 나도 마찬가지예요. 방학 때 써야 할 논문들이 많다고요.
2: 우리 미림이 공부 저렇게 잘하는데, 어? 형편 어려워졌다고 학원 끊을 수는 없잖아요?
0: 그럼요. 그건 안 되죠.
2: 그쵸?
0: 부모가 힘들더라도 뒷바라지 해줘야죠.
2: 맞아요. 응?
3: 학교 다녀왔습니다.
2: 아니, 너는 왜 벌써 오니?
3: 벌써? 지금 4시가 넘었는데.
2: 너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대? 어머, 여보, 저기 형님들 아닐까요?
0: 이제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여보.
2: 다행이다.
0: 누구세요? 누구시죠?

0: 현관에는 아빠가 그토록 기다린 고모들이 아닌 큰 고모 명의의 내용 증명을 들고 선 우체부 아저씨였다.
1: 내용 증명이요?
0: 아빠는 서둘러 봉투를 뜯었다.
2: 네 학비를 댄 걸 후회한다. 아니, 내가 공부할 걸 그랬다. 큰 누나가 어렸을 때 계란과 우유를 양보한 걸 후회한다. 나는 벌써 골다공증이다. 둘째 누나가 민택이 네가 명문대 나왔다고 자랑한 걸 후회한다. 네가 나온 학교는 명문이 아니거나 네가 제대로 배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셋째 누나가 부모님께 용돈 드린 걸 후회한다. 부모님도 너한테 다 뜯겼지. 돌아가신 부모님 병원비는 결국 나와 언니들이 냈다. 넷째 누나가 10원도 더 안 준다.
3: 그러니
2: 절대 연락하지 마라. 누나들이!
4: 아니, 여보, 왜 그래요? 뭔데 그래요?
1: 이것 좀 봐요. 우리 정말 끝난 것 같아요.
4: 어머, 나 믿을 수가 없어요.
1: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4: 이게 뭐야?
0: 아빠는 편지를, 아니,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야 집을 알아보러 나갔다.

0: 주림아, 그 내용증명 사진으로 찍어뒀니?
1: 응, 증거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엄마가 딴소리 못할 테니까.
0: 자, 그러면 내가 좀 봐도 될까?
1: 술래씨, 여기.
0: 네 학비 된 걸 후회한다. 너에겐 10원도 더 안 준다. 아이고, 이게.
1: 아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엄마는 새벽까지 울었어.
0: 너는? 수림이 너는 괜찮아?
1: 나? 뭐?
0: 가난해졌잖아.
1: 생각해보면 애초에 할아버지 거였잖아. 중간중간 고모들이 더해주고. 근데
0: 뭐?
1: 괜찮긴 한데 발이 땅에 닿는 느낌?
0: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야?
1: 아니, 그건 나쁜 의미잖아. 나는 나쁜 의미로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절망보다는 편안함의 관점에서.
0: 그건 또 무슨 말이야?
1: 술래 분식에서 떡볶이 사주면 말해줄게.

0: 몇년 전부터 내가 아파트에서 누리는 것들, 좋은 음식, 비싼 옷, 애초에 우리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었잖아.
1: 할아버지와 고모들의 노력이다?
0: 응, 그분들한테 부담 주며 누린 거잖아. 그래서 이제야 발이 땅에 닿은 느낌, 분수를 찾은 느낌이야.
1: 아이고, 우리 수림이가 언제 이렇게 컸대?
0: 언젠가 엄마한테 그랬거든? 엄마, 할아버지한테 이집 돌려드리고 우리 다른 데서 살면 안 돼? 다른 애들처럼 엄마 아빠가 번 돈으로만.
1: 그랬더니.
0: 그건 말할 수 없어. 엄마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을 테니까. 차마, 그 여자가 너한테 그런 얘기 했구나. 여긴 내 집이야. 우리 아빠 집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가 우리 내쫓고 이 아파트에서 우리 아빠랑 살려고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빠 돈도 자기가 다 갖고!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1: 자, 수림아.
0: 응?
1: 술래 씨가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0: 선물?

0: 분명 대기실에 돌아가 있었던 수정이 어느새 또 쫓아와 있다.
1: 왜요?
2: 그 다음 환자 내가 잘 아는데.
1: 아이고, 이제 치료에 간섭하시려고요?
2: 그게 아니야. 아들이 아파. 정부서 나오는 돈 가지고 초등학생 손주까지 보살피는 집인데, 아유,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부족할 거야.
1: 그럼 돈이 없단 소리잖아?
0: 승범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얼굴에서 빤히 읽히는 그 속내를 보고 수정이 혀를 찼다.
2: 카드값도 할부가 있는데 부족하면 다음에 달라고 해.
1: 그 할부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카드사가 돈을 떼먹을 리가 없잖아요.
2: 떼먹히면 좀 어때? 에?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맡겼으니 자네도 환자를 믿고 그런 면에서 기회를 줘. 그렇게 베풀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자네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마련이야.
0: 승범은 미간을 한껏 찌푸린 채 입술을 삐죽였다.
1: 누군 땅 파서 장사하느냐 말입니다.
2: 그 많은 빚에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1: 그건 그렇지만.
0: 승범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료실로 향했다. 어떻게 된 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올랐다. 뭔가 거스를 수 없는 위험 같은 느낌이 갔다고 할까? 오후 3시쯤 꽤 나른한 시간이었다. 그 많던 환자도 줄어들고 즐겁던 수다도 한풀 꺾여 TV 소리만이 흘렀다. 정민은 잠시 한약을 빼러 탕제실로 갔고 승범은 진료실에서 환자와 상담 중이었다.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딸랑이는 소리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시선을 모았다가 이내 관심을 돌렸다. 남자는 데스크에 아무도 없자 잠시 주춤거렸다.
3: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환자 접수 동의서를 기재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문소리에 약 빼다가 급히 나온 정미가 말했다.
4: 아니요, 파스 사러 왔는데요.
0: 데스크 위에 진열된 한방 파스를 가리켰다.
3: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정미가 장갑을 벗고 나오려 하자 바쁜 그 모습에 수정은 안경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미에게 나오지 말라고 손을 내저었다.
2: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여기는 약국이 아니라 한의원이기 때문에 원장 처방을 받아야 하오. 거기 접수 동의서에 이름이랑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써주시고. 이 파스는 6매가 들어있는데 4,000원입니다. 그거 다 쓸 때쯤 간호사 선생이 나올 거예요.
4: 예, 알겠습니다.
0: 남자가 접수하고 있을 때 진료를 끝낸 승범이 나왔다. 걱정하지 말라며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던 승범은 데스크 앞에서 수정이 다른 환자를 응대하고 있는 모습에 황당해했다.
1: 아예 간호사로 취직하시죠.
0: 승범이 이기죽거리자 수정은 코웃음을 쳤다.
2: 지는 우리 한약방에서 약까지 팔았으면서.
1: 에?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서 약도 팔려고요?
2: 아니, 못할 게 뭐냐. 자세한 건 요 앞 한약방 주인인 나한테 문의하라고 해야지. 아유.
0: 호탕하게 웃는 수정의 모습에서 몇 달 전 한약방에서 약을 팔았던 자신이 떠올랐다.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겸연쩍어 승범은 함께 웃었다.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 사실에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복합적이고 미묘한 이 감정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 승범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0: 15. 폐가 방문. 오후의 해가 서산으로 뉘엿거렸다. 잎을 다 떨군 나무들 사이로 미약하지만 눈이 부신 해가 보였다. 찬바람을 맞으며 믹스커피를 호로록 마시던 승범은 부채를 찾아들었다. 가마솥에서 찰랑거리는 물에 가지고 온 첩약을 넣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우물정자로 장작을 넣고 신문지로 밑불을 붙인 다음 부채질을 한다. 건조한 날씨 덕분에 여름때처럼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게 그리 고되지는 않았다. 화륵하고 불이 타올랐다. 그래도 흘러나오는 매캐한 연기는 여전히 고약했다.
1: 아유, 젊은 양반이 이런 거 해보셨을라나.
0: 죽을 듯이 기침하자 옆에서 할머니 귀신이 안쓰러워한다.
2: 아유,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0: 눈물을 찔끔 흘리며 대답했다. 나무 타는 냄새를 맡으니 수정의 뒤를 밟아 산속집에 갔을 때가 생각났다. 불도 못 붙인다고 어찌나 타박했던지.
2: 아, 그래도 굳이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거기다 다려도 되는데 말입니다.
0: 솔방울을 몇 개 집어넣으며 수정이 어디 있는지를 살폈다. 사람 일을 시켜놓고 또 어딜 갔다.
1: 아마 가스가 없을 것이오. 아들이 와서 지 아비가 아픈지 어떤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바쁜지 요 며칠 못 왔거든. 저 양반이 부족한 건 미리 전화해서 얘기하고 해야 하는데 쓸데없이 아낀다고 하다가 골병이 든 이 모양이지. 나라도 있었으면. 아이, 그러기에 내 죽을 때 누누이 자기 보전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일렀건만.
0: 콧물이 흘렀다. 코를 들이키다가 간지러워 손으로 쓱쓱 문질렀다.
2: 아, 그 아십니까? 오늘 제가 온 건 어머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되신 어머님이 여전히 아버님을 도와주시는 거죠. 게다가 왕진비는 비싼데 어머님이니까 특별히 공짜로 해주는 겁니다.
0: 눈을 찡긋거리며 속삭이자 할머니가 웃었다.
3: 아유, 또 돈 소리. 왜 안 하나 했다.
0: 어느새 왔는지 그 말을 듣고 수정이 잔소리를 했다. 왜 잔소리가 없나 했다. 타박하던 수정이 기침했다. 처음엔 연기 때문인가 싶어 그녀를 올려다봤는데 한 번 터진 기침은 그칠 줄 몰랐다. 치료도 꾸준히 하고 약이며 밥이며 잘 먹여도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약해졌다. 그 모습을 보니 입이 써서 승범은 식은 믹스커피를 한 입에 털어넣었다. 차게 식은 단맛이 혀끝에 머물렀다.
2: 아이, 사장님은 들어가서 쉬시라니까.
3: 아이고, 바람 참 좋다.
0: 수정은 승범의 옆에 앉으며 바람이 찬데도 불어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느긋한 모습에도 승범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그녀의 아들 찾기는 지지부진했다. 그 많은 귀신을 만나면서도 왜 수정이 찾는 귀신은 보지 못할까? 공실은 아이가 하늘로 갔을 거라고 했다. 아이가 놀라서 울기만 하니까 저승사자가 그냥 데리고 갔을 거라고. 그 말에 승범이 그건 우리 같은 귀신 보는 사람들한테는 납치겠다고 말했다가 공실에게 실컷 비웃음만 당했다.
3: 자는 왜 우화에 왔나? 갈 데야 사방팔방 많은데.
0: 수정은 타들어가는 불꽃을 멍하니 보는 승범에게 물었다. 여태 승범의 기억 속에서 깔깔깔 배를 잡고 웃어대는 공실이 저편으로 사라졌다. 가만히 수정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2: 그야 산도 좋고 물도 맑고 인심이 좋고.
0: 판에 박힌 말을 하다가 한 얼굴을 떠올렸다.
3: 자네 특정 인물한테 그 발작 버튼 눌린다고 하던데.
0: 수정의 말에 훌쩍 콧물을 다시 마시고 머리를 극적였다.
2: 정미가 말했구나.
0: 그녀가 이상해지는 자신을 알아차렸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졌다. 그녀는 늘 승범 자신보다 먼저 그를 알아차렸다.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자 괜히 얼굴에 열이 올랐다.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슬그머니 품에 넣었다.
2: 제일 한방병원에 들어가려고 다른 한방병원에 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폐암이셨어요. 늘 보호자는 오지도 않고 간병인만 있었는데 제가 종종 말도 걸고 그랬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서. 그래서 다른 환자보다 정이 더 갔어요. 어느 날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부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좋으셔서 기존 탕약과 좀 다르게 처방을 했어요.
4: 내 꼭 자네에게 부탁함세.
0: 키가 작고 살집도 있던 할아버지는 늘 고향에 관해 이야기했다. 손자 생각이 나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꼬드겨놓고 데려간 식당에서 아이처럼 울며 승범에게 부탁했다. 살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 자료와 논문들을 찾아 법제한 옷을 사용했다. 당시 2010년쯤에 이를 활용한 약으로 해외에서도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었다. 어혈을 억제하면 종양의 생성을 막을 수 있다는 원리였다. 그렇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독한 약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순식간에 손을 쓸 수 없이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당연히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와서 항의했다. 그러나 승범에겐 세상이 떠나가라 웃던 할아버지가 더는 세상에 없다는 그 사실이 무서웠다.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잊기로 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승범은 막대기로 타들어가는 나무를 들쑤셨다.
2: 그게 뭐요? 때가 된 거고 서로가 재수 없었던 거지. 한의사가 모든 병을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분이 떠올랐어요. 물도 좋고 공기도 맑고 산도 빼어난 그분의 고향 우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인심은 모르겠지만.
0: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는 다시 머리를 벅벅 긁었다. 옆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수정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그저 붉게 타오르는 불꽃만 응시했다. 한바탕 퍼부어질 잔소리를 각오하고 있는데 다행히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0: 승범의 차는 작은 저수지를 끼고 농가가 드문드문 자리한 곳으로 달렸다. 뒤에 자리한 산세가 꽤 깊어 보였고 저수지에서 피어오른 안개가 숲까지 뻗어나가고 있어 그 모습이 꽤 음습해 보였다. 마을을 지나 산길을 올랐다. 길은 곧 어둠으로 물들었다. 띄엄띄엄 길을 밝힌 주황빛 가로등만이 큰 위안이 되었다.
1: 아, 무슨 이런데 집이 있다고?
2: 저기! 네? 저기 있네!
0: 운을 떼자마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정미가 소리쳤다.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녀가 가리킨 곳을 봤다. 그곳은 나무와 말라 비틀어져가는 숲을 그리고 어둠이 전부였다.
2: 아, 저기!
1: 어?
2: 아, 저기! 아, 이게 안 보여요? 어? 저 가로등을 지나 오목하게 산이 들어간 그 위에!
3: 저기 있네!
1: 어?
0: 뒤에서 수정이 맞장구 쳤다. 차를 서행하면서 승범은 상체를 핸들에 대고 고개를 쭉 뺐다. 눈을 끔뻑끔뻑해도 잘 보이지 않았다.
1: 아, 대체 뭐가...
0: 그때 숲을 뒤로 낮은 지붕이 보였다. 기와인 것처럼 보였으나 잘 안 보였고 뜯겨나간 문 안으로 그보다 짙은 어둠이 고여 있었다.

0: 승범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1: 아유 아유 아유, 운전이 왜 이 모양이야. 아유.
0: 앞으로 쏠렸던 몸을 바로잡으며 수정이 불통스럽게 내뱉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렸다. 그 뒤를 정미가 따라 내렸다.
2: 와, 진짜 고 사장님이 귀신을 본다니. 듣기는 먼저 들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막 설레요.
0: 그녀가 핸드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유튜버에 대한 꿈을 버리진 않았는지 귀신 환자의 한풀이를 찍겠다고 쫓아왔다. 찍히지도 않는 귀신 때문에 이렇게 마냥 따라 나서는 건 위험하다고 승범이 만류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정미가 핸드폰을 대뜸 수정에게 향해 돌리고는 물었다.
2: 저희 여기 왜 온 거죠?
3: 노술예씨라고 제 너머에 살던 분이 계신데 저승에 갈 때 죽은 언니랑 가고 싶어 하더이다. 아이, 죽고 나서 언니네 와서 만났는데 언니 귀신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왔지.
2: 그 언니분께서 저기 계신다고요? 그 죽은?
3: 집에 애착이 많아 그런 것 같다며 설득을 해주길 바라고 있어.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횡성과 춘천, 홍천군 평지, 전북 전주와 전남 광주 특별시 광주 동부에도 폭염 중대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폭염 중대 경보는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강원 영서, 호남 곳곳에 발효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62%가 8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21명 가운데 13명이 80세 이상이었다며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크고 추정 사망자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은 집에서 발생한 비중이 전체 연령의 약 2.6배에 달해 실내 환경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전문의약품인 멜라토닌과 화학적 구조가 동일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식품의 온라인 광고 100건 가운데 58건에서 일반 식품임에도 수면 보조제 등의 질병치료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철강과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AI를 접목하는 산업 대전환에 나섭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구조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 AI 제조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이오 분야에서는 AI 신약 개발 종합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제조와 자율주행, 선박 용접 로봇 등의 분야에서도 AI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한 과세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에 이어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강도 높은 쇄신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중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환골탈태 쇄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봐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적발 업체들은 천연감미료,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등의 표현으로 홍보해 8억 6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중고차 광고에 모든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을 표시하고 하자 보증 책임은 판매자인 매매업자가 지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9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겠고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KBS 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KBS

황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오늘도 무척 뜨거운 하루라고 합니다. 체온보다 높은 기온이라고 하는데 하루하루 참 쉽지 않은 더운 날씨네요. 이럴 때 더위를 잠시 쉬어가는 방법.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면 어떨까요? 어릴 땐 더운 것도 추운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죠. 언제나 마음이 더 뜨거웠으니까요.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어디선든 따라 부르고 또 신나는 음악이 흐르면 몸부터 먼저 반응했던 그 시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최고의 오빠 또 멋진 누나는 청춘의 열정으로 가득한 무대를 선물했었고 뜨거운 여름도 잠시 잊게 해주는 시원한 에너지를 전해줬었습니다. 더위도 잊게 했던 낭만 가득한 추억여행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 방탄소년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버터.

0: 생각해보면 좌충우돌 파란만장했던 그 시절 우리 곁에는 마음을 설레게 했던 멋진 스타들이 있었죠. 좋아하는 노래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고 또 신나는 리듬에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던 그 시절. 그때 그 스타들 요즘 다들 뭐하고 지냈는지. 오늘 첫 곡 방탄소년단의 노래 나왔는데 지금 어린 청춘들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방탄소년단 들으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아, 그런 추억이 누군가에게는 또 첫사랑 같은 기억이고 누군가에는 청춘의 한 장면으로 남아있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노래가 시작되면 그때 설렘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도 추억과 낭만 가득한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의 노래선물 목요일엔 달콤했던 90년대로 음악여행 떠나보고 있습니다. 추억은 더하고 낭만은 채워가는 시간 노이즈 한상일 씨와 함께하는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행복한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녀시대가 부르는 파티 이 노래 듣고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노이즈 한상희 씨 만나러 가겠습니다.
1: Hey girl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It must be party time.

0: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타임머신을 타고 90년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너에게 원한 건 상상 속에 너.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90년대 대표 댄스 그룹 노이즈의 한상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노이즈의 한상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한상희 씨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1: 어떤
0: 얘기? 와 덥다 덥다 덥다.
1: 아유 오늘 진짜 엄청 덥습니다.
0: 그래요.
1: 여러분들 그 더운데 찬 음식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0: 그러니까요.
1: 네, 그늘에 좀 이렇게 잘 쉬시고. 에어컨도 너무 가까이
0: 그러니까요.
1: 하지 마세요. 감기 걸립니다.
0: 특히 또 샤워하고 나와서 막 그 뜨거운 열기에 네. 막 옷 다 벗고 그냥 막 선풍기 막 에어컨 이러다 보면 감기 걸려요.
1: 요새 그 정말 옛날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근데 매년 비슷하다고 하는데
0: 똑같이 얘기를
1: 제가
0: 해요.
1: 늙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더운지.
0: 한상희 씨가 아직까지는 늙었다는 표현을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1: 50대 중반이니까요.
0: 우리 얼굴은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1: 얼굴?
0: 오늘 주제가 또 그러네.
1: 꽃미남이요?
0: 우리하고는 또 상관없는 얘기래.
1: 상관없지만 우리는 네. 질리지 않아요.
0: 그래요? 네. 자,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하는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자, 오늘은 좀 강원래 씨하고 저하고는 저 해당 사항은 없어요. 네. 노이즈 한상희 추천하는 90년대 꽃미남 댄스 가수 아하 이 노래.
0: 90년대 꽃미남 댄스 가수. 야.
1: 꽃미남 싫어.
0: 꽃미남?
1: 꽃미남 싫어요.
0: 왜요?
1: 꽃미남은 우리랑 너무 비교되잖아.
0: 근데 우리 국민코러스 김연아 씨도
1: 네, 현아 누나님 네,
0: 네. 우리 금요일 코너죠.
1: 네.
0: 김연아 씨도 이 세상에 이쁜 여자는 다 싫다고 하더라고요.
1: 근데 그 누나는 목소리가 예쁘시잖아요.
0: 아.
1: 우리는 멋있고.
0: 우리라뇨. 한상희 씨 멋있죠? 저는 멋있지 않아요.
1: 오늘 또
0: 않아요.
1: 같은 과가 아니에요? 또?
0: 같은 과 아니죠. 예.
1: 아, 요새.
0: 그래요. 아니 그 뭐 꽃미남은 그렇다 치고 노이즈 한상희이 생각하는 이 지구상에서
1: 네.
0: 내가 알고 있는 네. 물론 뭐 그 사람은 날 모르더라도
1: 네.
0: 가장 잘생긴 사람 뭐 배우 다 통틀어서
1: 전 세계
0: 통틀어서 가장
1: 아시아 말고
0: 뭐 가장 잘생긴 사람
1: 가장 내가 네. 제일 봤을 때 네. 제일 네. 잘생긴 사람
0: 네.
1: 저는 브래드 피트.
0: 브래드 피트?
1: 네, 브래드.
0: 어떤 면이 그렇게 괜찮았습니까?
1: 그냥 그 브래드 피트의 그 섹시한
0: 아하.
1: 웃음.
0: 야.
1: 네.
0: 우리 때는 알랑드롱이었어.
1: 아, 알랑드롱.
0: 알랑드롱.
1: 알랑드롱도 아. 잘생겼죠.
0: 프랑스 배우 알랑드롱.
1: 알랑드롱이랑 닮은 우리나라의 가수가 하나 있어요.
0: 누구죠?
1: 홍경민.
0: 에이.
1: 아니, 진짜라니까. 초창기에는 홍경민이가 알랑드롱 닮았었다니까.
0: 홍경민 씨도 오늘 그러면 90년대 꽃미남 댄스 가수로 뽑혔나요?
1: 아니요. 네. 아, 네. 홍경민 씨가 처음에 보고 진짜 그렇게 너무 잘생겼다.
0: 홍경민 씨는 그때 당시 리키 마틴.
1: 어.
0: 리키 마틴 흉내를 많이 냈었죠.
1: 그렇죠. 리키
0: 아,
1: 마틴.
0: 아.
1: 리키 마틴이 좀 말랐죠.
0: 네. 아무튼.
1: 말른 그 자, 한국의 리키
0: 그래,
1: 마틴.
0: 오늘은 90년대 꽃미남 댄스 가수 잘생긴 가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꽃미남 댄스 가수 아하! 이 노래 네. 어떤 분입니까?
1: 자, 오늘 이 꽃미남 가수를 제가 제 생각으로 저의 의지로
0: 그렇죠.
1: 네, 이렇게 뽑은 거니까
0: 한상희 씨보다 잘생긴 분 꽃미남 가수인 거지.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저보다 잘생겼을 거. 첫 번째는 누굽니까? 네,
1: 첫 번째는 심신.
0: 이야.
1: 심신. 노래는
0: 그때야. 그 가사 뭐지? 기억이 안 나. 이 가슴 속에 그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띠딩띵. 네. 네. 아, 그 쌍권총충이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심신 씨는 댄스 가수는 아닌데.
1: 댄스 가수는 아닌데.
0: 근데 그 쌍권총춤 췄어.
1: 예, 일단은 요 안에서.
0: 뭐야, 춤추면 댄스 예, 가수지.
1: 일단 카테고리에서 일단 댄스 가수로 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 심신 선배님이 이제 앨범을 내고 나왔는데
0: 네.
1: 저랑 같이 방송을 옛날에 같이 했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딴 나라 사람처럼 보였어요.
0: 딴 나라 사람?
1: 딴 나라 사람.
0: 어떤 면에서?
1: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키가 크고
0: 그러니까
1: 네, 머리 작고
0: 심신 씨가 네.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그 나이트클럽에서 밴드의 리더로서 또 노래를 불렀지만 모델로도 활동을 했었대요.
1: 아.
0: 키가 크니까
1: 그리고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0: 일단은 데뷔곡이 발라드였어요.
1: 그렇죠.
0: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1: 단
0: 한 번 단 한 번만이라도
1: 아, 이 노래
0: 가슴을 열.
1: 예.
0: 야, 눈물 난다 눈물 나.
1: 그래서 그
0: 근데 이 심신 씨가 그대여 그 노래에
1: 오직 하나뿐인 그대.
0: 하나뿐인 그대. 네. 그대가 또 불렀고 또 오늘 소개될 욕심쟁이.
1: 욕심쟁이. 근데 그게 욕심쟁이 그게 개그맨이 아닌 욕심쟁이 우후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 따로 나오는 거예요?
0: 아니 원래 욕심쟁이 우후후라는 노래가 히트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자기의 그 유행가로 만들려고 욕심쟁이 우후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지. 우리는 알지 욕심쟁이.
1: 채연의 그 쏴랑 똑같은 거네요.
0: 쏴. 쏴.
1: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쏴. 이거랑 비슷한 거구나.
0: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네요.
1: 참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0: 심신 씨는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예. 지금도 가끔 이렇게 재즈 카페 같은 데 가면 재즈 노래를 자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좀 어려워.
1: 어떤 게요?
0: 이 형이 부른 노래가 어려워요.
1: 아, 어려워요.
0: 근데 우린 사실 가면 이렇게 또 가수들 만나고 노이즈 만나면 노이즈에 너에게 원한 건 불러주길 원하고 클론은 꿍따이 샤바라 불러주길 그렇죠. 원하는데 클론이 뭐 재즈 노래 부른 노이즈 한상희 씨가 재즈 노래 부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1: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죠.
0: 우리도 안 좋아하지만 네, 듣는
1: 근데
0: 분들도.
1: 그 심신 선배님이 뭐 그런 걸 좀 추가하시나 봐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여기 게스트에 같이 셋이서 예전에 한번 나오신 적이
0: 있어요. 네네네. 노래 선물 나오죠.
1: 근데 그때 봤을 때도 너무 그 관리를 잘하시고 너무 옆에서 봐도 그럼요. 너무 멋지신 것 같았어요.
0: 심신 형님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지나가다가 네. 혹시 심신 씨 아니세요? 그러니까 네. 잠깐만요. 그러더니 안주머니에서 선글라스 꺼내요. 그러더니 쌍권초충을 한번 톡 쳐요. 맞습니다. 제가 그 심신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님이 이게 제정신인가?
1: 대단히 근데 자기 관리 잘하세요.
0: 그럴 만큼 팬 서비스가 뛰어나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잖아요.
1: 정말 그런 건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심신의 오늘 욕심쟁이 만나보겠습니다. 네. 90년대 꽃미남 대표 댄스 가수 두 번째로 만나볼 분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죠.
1: 자, 김원준.
0: 야, 김원준.
1: 모두 잠든 후에.
0: 모두 잠든 후에.
1: 나는 노이즈 일집 내고 네. 정말 방송국 오기 싫었어요.
0: 왜요?
1: 오면 맨날 김원준 씨가 있는 거예요. 저희랑 같이 항상 1위 후보를.
0: 김원준 씨랑 같이 방송하는데 뭐 방송국 오기가 싫었어요?
1: 비교돼요. 김원준 씨가 오면은 그 조명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아. 어허. 그리고 진짜 옆에서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야. 눈도 크고 이마도 톡 튀어나왔고
0: 이게
1: 피부도 좋고
0: 균형이 기가 막혀요. 균형.
1: 네. 정말 홍콩 배우 그 장국영
0: 장국영보다 훨씬 낫지.
1: 진짜 잘생겼어. 지금도 공연하러 가면은
0: 지금도 나는 김원준 씨 만나면 그 얘기 안 되니까 그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반말 하잖아. 네. 야, 언제나 너 나이 속였지. 너 몇 살이냐? 그럼 이제 주민등록증 보여줘요. 한상희 씨라고 거의 동갑이에요.
1: 제가 4살 정도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요새.
0: 4살이 뭐예요? 한 10살은 많아 보이지.
1: 너무 보냈다. 그래, 근데
0: 김원준 씨는 그대로야 진짜.
1: 공연 가면은 네. 김원준 씨 팬들한테 저희가 저걸 해요.
0: 뭘요?
1: 되게 잘해줘요.
0: 왜요?
1: 김원준 씨 그 손수 끝나면 노이즈 나올 때 좀 소리 좀
0: 박수를 많이 해달라고. 네,
1: 소리 좀 질러달라고. 네. 김원준 씨 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 진짜 안 늙어.
0: 진짜 나이 어떻게 보면 그 동안 그렇죠 대표 동안 중에 한 분이 아닌가 하는데 혹시 한상희 씨는 검찰청 가보셨나요? 검찰?
1: 검찰청 가봤어요.
0: 진짜 가봤어요?
1: 네.
0: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딱 한 번 가봤어요. 김원준 씨 결혼식 때.
1: 진짜?
0: 김원준 씨가 검사랑 결혼했어.
1: 진짜요?
0: 그래가지고 거기 검찰.
1: 거짓말하면 안 되겠네. 네? 김원준 씨는.
0: 평생 착하게 살아야 돼.
1: 착하게. 뭐 이렇게 어디 뭐. 몇 시에 왔어요? 그럼 10시인데. 9시 30분인.
0: 네.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1: 조사해보면 나와요. 네, 조심해야 되겠어요. 김원준 씨는 근데 관리를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관리를 잘 안 했나?
0: 우리는 관리를 해도 안 되는 얼굴인데 뭘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1: 아니, 형님. 아니에요. 우리 인기 많아요.
0: 나는 선크림을 발라도 얼굴이 타더라니까.
1: 그래요?
0: 우리는 그러니까.
1: 하기야 저도 뭐.
0: 포기해야지 돼.
1: 양산으로 가려도 타더라.
0: 그러니까.
1: 네, 우리는 뭐.
0: 아무튼 네. 노이즈 한상희 그리고 클론의 강원래가 미워하는 90년대 꽃미남 대표 가수 아하 이 노래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심신의 욕심쟁이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0: 사랑할 거야. 난 노래도 안 되네요.
1: 사랑할 거야. 이렇게. 아, 그 친구가.
0: 외모도 안 되고, 네. 노래도 안 되고, 하지만 외모도 되고, 노래도 되는 심신의 욕심쟁이, 그리고 김원준의 모두 잠든에 듣고 왔습니다. 자,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오늘은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꽃미남 댄스 가수, 네. 아하! 이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그 솔직히 그 외모가요, 네. 사실은 그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좀 더 잘생겼더라면, 꽃미남이었더라면 노이즈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0: 그래요?
1: 예. 네, 아, 전 그렇게 생각해요.
0: 또, 근데.
1: 제 포지션에 김원준 씨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났어.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우리 막 백만 장씩 계속 났을걸요?
0: 노이즈 한상희 씨가 혼자서 모두 잠든 후에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1: 망했죠? 50회도 안 들어왔을걸요?
0: 50회?
1: 진짜 잠들었지.
0: 누가 음반을 내주겠어요?
1: 아니 잠들었어. 다 팬들이 다 잠자.
0: 모두 잠자.
1: 모두 잠든 후에. 보지도 않아요, 다. 예, 네, 완전히.
0: 그래요. 자. 아무튼, 근데 외모라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물론. 예, 하루하루를 살면서 덥다 춥다 이런 얘기에 날씨도 중요하고 뭐 그러니까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표정도 중요하지만 예, 어떻게 뭐 노래라든가 이런 쇼적인 면에 있어서
1: 당연하죠.
0: 외모가 근데 이게 또 호감이 가는 또 외모가 있지 않습니까? 노이즈 한상일 씨처럼 왜요?
1: 왜 더듬으세요? 네, 호감 많이 가죠. 강원래 씨도 호감 많이 가고. 네,
0: 홍게시판에 글 남겨주셨습니다. 예. 조경문 씨께서 오늘 점심 먹고 나니 잠이 막 쏟아지네요. 네. 그래도 졸음을 뜬고 상일이 오빠 목소리 들으러 출동. 상일이 오빠에게 빠져버려. 야,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조현정 씨께서는요. 예. 외출 준비 중인데 밖에 나이가 겁나요. 아, 원래 오빠 상일 오빠 시원한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1: 둘 다 조씨네.
0: 아, 그래요?
1: 조 씨가 저를 좋아하나 봐요.
0: 조경문 씨, 조현정 씨, 콩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그.
0: 더위를 싹 식혀준다, 진짜 이런 그런 글 한마디 한마디가.
1: 그죠. 더 많이 이제 그래요. 그 게시판에 이제 많이 올라오실 건데. 댄스 가수들은 아까 강원래 씨가 말씀하셨는데 비주얼적인 거가 되게 중요해요.
0: 그렇죠.
1: 왜냐면 신나는 음악을 보여주는데 뭐 죄송하지만 외모가 이렇게 좀 출중하지 않고 외모가 좀 덜 출중하거나 아니면 스타일이 스타일이 별로면 그 댄스 음악이나 이 춤을 가미할 때

0: 별로 멋이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시각적인 네. 효과가 가장 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든가 뭐 쇼라든가 여러 가지. 자, 이번에 만나볼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꽃미남 댄스 가수 아하! 이 노래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분 소개해드릴까요?
0: 아유, 김원준 씨 보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더
1: 그래요?
0: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꽃미남 같아요.
1: 누구요?
0: 손지창.
1: 야, 손지창.
0: 아, 손지창 씨. 혼자만의 비밀.
1: 그 심신 씨도 그랬고 네. 심신 씨도 어떻게 보면 락커예요. 댄스 네. 가수는 아닌데 손지창 씨도 댄스 가수라고 하기는 먼저 연기자로서 활동을
0: 그렇죠. 연기자로 활동을 했고 90년대
1: 모델로도.
0: 아. 그래서 옛날에 그 마지막 승부랑 느낌. 아.
1: 마지막 승부에 나왔던 사람들 다 잘생겼어.
0: 잘생겼죠.
1: 야, 그 멤버들 있잖아. 뭐 장동건, 손지창 뭐 이런 멤버들 있잖아요.
0: 정말 잘생겼죠.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이제 히트를 하면서
1: 네.
0: 그 또 배우이자 가수인 김민종 씨하고 프로젝트 듀오 더 블루 블루를 또 결성해서 또 거기서 또 완전히 또 히트를 또 엄청나게
1: 네, 이런 사람들끼리 친한 것 같아요. 잘생긴 사람들은 못생긴 사람도 잘 안 끼워주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
0: 저는 솔직히
1: 그 한상일 씨 주변에 잘생긴 친구 있나요?
0: 없어요.
1: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0: 그 강원래 씨.
1: 저도 한번 잘생긴 사람 한 명 있죠. 구준엽 씨.
0: 아, 준엽 형.
1: 구준엽 씨 예전에 정말 잘생겼어요.
0: 아, 준엽 형 잘생겼죠.
1: 고등학교 때 구준엽 씨 누구 닮은 줄 알아요?
0: 누구 닮았어요?
1: 엘비스 프레슬리.
0: 아, 진짜?
1: 엘비스 프레슬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0: 저 옛날에 그 얘기 들었어요.
1: 누구?
0: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괌에 갔는데
1: 아, 그래요?
0: 구준엽 씨한테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막
1: 그래 어떻게 알아요?
0: 구준엽 씨가 그 괌에 그 추장 추장인지 알고
1: 그래,
0: 구준엽 씨한테 다 인사하고 이랬다고
1: 그게
0: 진짜예요?
1: 혹시라도 검색해 보면 제가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그 괌에서 아주 그 원주민들 중에 굉장히 전설로 내려오는 그 추장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구준엽 씨가 그때 마침 또 수영복을 T자 된 수영복을 입고 또 뒤에 꼭 머리를 길렀어요. 뒷머리를. 앞머리가 자꾸 잘 안 자라니까 뒷머리를 길렀는데 그 모습이 그 제가 기억하로는 아쿠아 추장인가 했는데
0: 진짜?
1: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추장이 너무 외모가 비슷하다고 해서 괌 사람들이 구준엽 씨 보면서 막 수근수근 됐어요.
0: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게 소문이 되게 많이 났었다니까요.
1: 그래가지고 나는 구준엽 씨가 괌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는 타기준이 하고 나서 클론으로 활동하기도 전이에요. 근데 괌 사람들이 구준엽 씨를 이렇게 다 알아보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설적인 추장 외모를 좀 닮아가지고 야, 또 그 얘기를 하시네. 구준엽 씨도 잘생겼어.
0: 구준엽 씨는 되게 잘생겼죠. 잘생겼고 근데 꽃미남은 아니고 멋있게 잘생겼지.
1: 맞다.
0: 준엽 형은 멋있게 잘생긴 외모고 이 꽃미남하고 좀 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합리화하려는 게 아니라 예쁘고 쌍꺼풀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쌍꺼풀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강원래 씨랑 저는 이제 무쌍인데요. 쌍꺼풀이 있고 이렇게 꽃미남들은 너무 잘생기고 파괴력은 있으나 오래 보면은 좀 질린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저희처럼 그 강원래 씨나 저 한상일 같은 사람들은 대기만성형이라 보면 볼수록 볼매라고.
1: 우리 얘기하지 말고.
0: 아, 그래요?
1: 예, 우리 얘기하지 말고. 손지창 씨 얘기 계속.
0: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곤 합니다.
1: 자, 90년대 꽃미남 댄스 가수 아하 이 노래 손지창 씨와 함께 만나볼 가수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이분도 잘생겼죠?
0: 아, 잘생겼습니다.
1: 누굽니까?
0: 조성모.
1: 아하.
0: 다짐. 야. 근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PD 선생님이 꽃미남이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1: 조성모 씨. 아유.
0: 꽃미남 아니고 저기 풀미남. 예. 풀미남.
1: 아니 그럼 담당 PD님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신, 김원준, 손지창, 조성모, 한상일.
0: 거기다 날 끼니까 완전 이상해지네.
1: 끼니까 조성모가 더 돋보이는 거예요.
0: 조성모 씨 잘생겼죠.
1: 조성모 씨하고 손지창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아, 조성모 씨가 좀 약간 밀리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강원래, 홍록기, 한상일, 조성모. 조성모 씨 정말
0: 우리 진짜 잘 어울린다. 네? 강원래, 홍록기, 한상일 또 한 명 더.
1: 홍록기도
0: 또 누가 있을까요?
1: 네?
0: 비슷한 비슷한 그 우리의 스타일이랑 비슷한 또 그분 없을까? 아, 특이한 스타일인데 우리가
1: 너무 많아요, 근데.
0: 네, 근데
1: 조성모 씨는 데뷔 초 때는 본격적으로 외모를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때 당시 투헤븐 노래 나와가지고 그때 뮤직비디오에 이병헌 씨하고 또 그때 신현준 씨 나오고 네. 막 그래가지고 약간 얼굴 없는 가수.
0: 네. 그래서 아니, 얼굴이 못생겼다. 저희가 맞아. 야, 진짜 얼굴이 안 되는데. 아. 야, 노래는 되는데 얼굴이 안 되는구나.
1: 안 되는구나 했는데 아. 딱 나왔을 때 잘생겼어.
0: 잘생겼어요.
1: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도전 골든벨입니까? 뭡니까? 네. 거기 체육하는 그 게임이 나와가지고.
0: 아니, 무슨 그 마루 운동 점프를 왜 이렇게 잘해?
1: 그 띵틀 넘어가지고.
0: 캥거루야?
1: 와.
0: 와, 거짓말 안 하고 저도 운동을 되게 잘하는데 네. 저도 보고 놀랐어요. 저 친구가 가수 안 하고 그냥 운동선수를 하지. 그랬나? 너무 열심히 하고 신인의 자세. 저희 신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누워 있었어요.
1: 뭐요?
0: 대기실 가서.
1: 아 그래요? 예. 네. 건방지게?
0: 예. 네, 그런 거 시키면 안 했어요.
1: 아
0: 그 프로그램 왜 잡아요?
1: 아 운동을 왜 시키냐고.
0: 예. 네, 운동 프로그램.
1: 우리 노래 부르는 가수지 운동하는 가수 아니에요.
0: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그랬어요.
1: 뭐요?
0: 네가 노래 언제 했어? 예? 네 춤만 췄잖아. 아 예 죄송합니다. 나가란 말이야.
1: 그쪽으로. 사실 우리가. 네. 지금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운동하는 프로그램엔 그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잘 출연 안 하려고 그래요.
0: 예.
1: 그리고 가서 또 최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조성모 씨는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예. 많은 사람들이 더 박수 쳐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0: 옛날에 이런 붐이 일인 적 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때문에
1: 네.
0: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능 프로에 나가면 음악성을 해친다. 그래서 왜냐하면 노래만 하는 프로가 나가야 된다.
1: 네. 근데
0: 예능 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섭외가 들어오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1: 네.
0: 서태지와 아이들이 예능 프로 나가는 거 봤어?
1: 아.
0: 띠틀 뛰고 이런 거 봤어?
1: 어.
0: 아 그럼 저희도 저 1위 본데 저희 안 나갈래?
1: 서태지와 아이들도 안 나가는데 우리도 안 나갈래요?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0: 네, 그러면 그러죠. 니네가 서태지와 아이들이냐? 아닌데요. 그럼 나가.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저는 저것도 했어요. 뭐 나무도 날르고요.
1: 체험 살면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0: 예, 그거 아. 저 제가 많이 나갔고.
1: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못생긴 가수들은 그래도 자주 나가줘야지 돼요.
0: 오징어 오징어 이렇게 뭐 이렇게 줍는 것도 나가고 뭐.
1: 갑자기 또 오징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0: 예, 뭐 하여간 뭐 오징어요?
1: 그래요. 아무튼 잘생긴 가수 두 분의 노래 또 만나보겠습니다.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꽃미남 댄스 가수 아하 이 노래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0: 손지창의 혼자만의 비밀, 조성모의 다짐.

0: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90년대 꽃미남 댄스 가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외모에 대한 잘생긴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상희 씨하고 저하고 좀 말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아유. 이게 솔직히 피해의식이가 아닙니까?
1: 근데 솔직히 네? 강올레 씨는 그렇게 예쁘게 태어나고 싶으세요? 다음 생에?
0: 다음 생에 못생겨도 좋으니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1: 저는
0: 그대로,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1: 저는 그냥 그대로 태어날 거예요.
0: 아니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네,
1: 똑같은 이런 외모로 아이돌 할 거예요.
0: 아이돌. 네? 오늘 첫 곡으로 방탄소년단 네. 노래가 나오고 네, 아까 두 번째 곡으로
1: 솔직히 네. 95년도 여러분 그 나중에 들어가서 보세요. 괜찮아요.
0: 뭘요?
1: 95년도에 저의 완성이
0: 아,
1: 95년도가 딱 저의 완성기가 아, 예. 있는 웬만한 아이돌한테 안 져요.
0: 근데 우리하고 네. 같은 과들은 네. 그때 얼굴이나 지금 얼굴이나 별 차이 없어요.
1: 근데 솔직히 뭐 방탄소년단 팬들이 뭐 저한테 이렇게 뭐 저건 없는데 사실은 너무 그렇게 잘생기고 예쁘면 안 돼.
0: 뭘요?
1: 그 방탄소년단이 너무 멋있잖아요. 예. 네, 좀 덜 멋있어도 돼요.
0: 자, 이번에 만나볼 아니야. 콩게시판에 글 남겨 주신 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1: 오늘 폭주하네.
0: 아까 콩게시판 예, 네, 그래. 황순정 씨. 아하, 두 분 목소리 들으니까 좀 시원해집니다. 네. 분명 즐거운 비명이겠죠? 저도 아하. 상일 오빠, 원래 오빠 파이팅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조경분 씨는 상일 오빠는 언제나 그때 그 시절 우리에게 영원한 댄싱 머신. 현란한 발놀림에 우후후 멋진 오빠 하셨습니다. 저는 상일 오빠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잘생겼다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에겐 있어서 영원한 그냥 댄싱 머신으로만.
1: 댄싱 머신이야. 잘생긴 건 없는 거야. 어? 이것들아.
0: 근데 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 과고 네. 예전에 어떤 한 MC가 네. 장동건 씨였나요? 아 정우성 씨에게 네. 물어봤어요. 네. 그래도 잘생겨서 불편한 점은 있죠? 그랬더니 네. 없는데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잘생겨서 불편한 점이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좀 열광해 준다 뭐
1: 근데 이런. 지금 나열한 분들이 다 멋있고 잘생기고 꽃미남인데 네. 솔직히 그 강원래 씨하고 저하고 뭐 제가 비교는 아니지만 훨씬 더 멋지시지만 스타일은 저희가 옷 입으면 같은 시대의 스타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옷 입으면 옷 그 취임새는 훨씬 멋있습니다 이분들보다.
0: 누가 그래요?
1: 제가요. 아 진짜라니까요. 자, 네, 우리가 훨씬 옷 취임새는 우리가 훨씬 멋있어요.
0: 두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예, 예.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꽃미남 댄스 가수 아하 이 노래 두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요 분은요 원래는 그 댄스 그 팀은 아니고 네. 원래는 그냥 밴드인데 댄스 노래를 해서
0: 아 그래요?
1: 네, 넣었어요.
0: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은 댄스 가수가 아니더라도
1: 그렇죠.
0: 그때 당시에는 다
1: 댄스
0: 곡을 불렀어.
1: 불러야지 흥행을 할 수가 있어요.
0: 춤을 또 못 췄지만 네. 또 춤도 췄었고 그랬습니다.
1: 네, 모노 여러분들 모노 야. 모노의 파라다이스인데 모노의 싱어이신 김보희 씨. 네, 여러분 김보희 씨라는 이름은 많이 생소하시죠? 그 모노의 그 싱어가 김보희 씨.
0: 모노도 다 잘생겼어요.
1: 네, 모노 잘생겼어요.
0: 잘생긴 사람만 뽑은 것 같아요.
1: 네, 김보희 씨는 보컬에 기타고, 네. 나머지 분들은 박정원 베이스 키보드, 이용래 씨는 피아노인데, 오늘 말씀드린 김보희 씨는 싱어, 모노의. 아, 요 분이 완전히 꽃미남이죠. 정말 잘생겼더라고.
0: 그래요. 자, 이분과 함께 만나볼 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아, 이분은 김원준 씨 회사에서 제2의 김원준을 꿈꾸려고 만들어낸 맞습니다. 박지원 씨의
0: 박지원
1: 느낌만으로
0: 고인이 됐죠. 네.
1: 여러분들 기억 나시죠?
0: 그 친구 아니다.
1: 네, 아니에요.
0: 박지원 아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사람은
1: 서지원이에요.
0: 서지원 씨, 서지원 네. 씨 맞아요. 죄송합니다.
1: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이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 그 기획 옷 기획 광고 회사에서 주최하는 어떤 그런 공연에서 네. 다시 선보이게 되는데 김원준 씨의 후속으로 회사에서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네. 김원준 씨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같은 회사에서.
0: 그래도 한상희 씨나 강원래 씨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1: 아니 그때만 조금 그렇지.
0: 아 괜찮아요.
1: 저희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솔직히 제가 얘기해도 돼요. 방송인데 저희는 100명이 우리를 좋아해도 95명이 살아 있고 남아 있고 저런 분들은 100명이 와도 한 90명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0: 누가 그래요?
1: 제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0: 자꾸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1: 우리의 네. 장점은 뭐냐면요 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갑자기 뭘 보여주지 않았기
0: 근데 때문에. 우리의 장점, 우리 과의 장점은 뭐냐면요.
1: 그렇지.
0: 클론도 그랬어요. 클론도 네. 뭐냐면 네. 구준엽 씨는 잘생겨서 가수가 됐고 댄서가 됐지만 강원래는 실력이 있어서 됐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영화 배우를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자, 연기파 배우. 연기파 배우는 다 우리 거야.
1: 아.
0: 잘생긴 배우들한테 그런 얘기 안 붙어요.
1: 근데 사실은
0: 내 얘기 듣는 거 안 듣는 거지?
1: 듣는 거예요. 듣는 거고
0: 반응이
1: 솔직히 아니 진짜 아니 반응이 너무 좋은데 너무 얘기하면 저가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댄스 가수는 클론이에요.
0: 아유 또
1: 클론의 강원래 구준엽.
0: 저는 네. 오늘 소개 준 분들 중에 외모는 그래도 김원준 씨가 제일 부럽고 몸매는 또 심신 씨가 부럽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실력은 또 조성모 씨가 부럽고 아무튼 모노도 좋고 박지원도 좋고 오늘
1: 근데
0: 다 좋다.
1: 근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 얼굴은 김원준인데 몸은 추성훈이야.
0: 아
1: 괜찮습니까?
0: 그것도 괜찮다. 추성 아 추성훈 씨도
1: 그 얼굴에 그 몸은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0: 그래요? 누가 그래요?
1: 제가요.
0: 우리 너무 합리화하는 것 같아. 네. 아무튼 오늘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 아, 90년대 꽃미남 댄스 가수 만나보면서 우리의 질투심을 좀 약간 좀 표현했다고.
1: 그러니까요. 네,
0: 듣기
1: 아무튼 근데 잘생기셨어요.
0: 죄송하고요. 네. 자, 두 노래, 아,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마쳐야 할 시간 다 됐는데.
1: 네.
0: 어떤 곡으로 마무리한다고요?
1: 자, 모노의 파라다이스.
0: 그래요.
1: 그 다음에 박지원의 느낌만으로.
0: 두 곡 전해드리면서 노이즈 한상희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승모판 폐쇄부전 질환에서 클립을 사용한 승모판 재건수를 건강보험급여로 등재했습니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승모판이 완전히 다치지 않아서 좌심실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인데요.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는 클립을 사용해 승모판을 닫아주는 재건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재료가 워낙 비싼데다 수술 난이도도 높아서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급여 확대 요구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달하던 비용이 1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고요. 비용을 고민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중증질환의 우선순위를 두고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클론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0: 근론의 콩따리 샤바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교육, 교부금 내용 살펴보고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건강평가지표의 필요성 살펴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장애인 등록의 장단점 비교해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시각장애인들 위한 보조기기 회사 주식회사 리보라고 해요. 저는 그 리보에서 뭐 영업부 최병두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시각장애인분들 이제 중증인 분들이 있거든요. 중증인 분들이라는 건 이제 거의 전맹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문자 같은 거 보낼 때도 한참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빅스비라는 뭐 음성 기능 같은 것도 사용하시지만 그러면 이제 다른 외부 음성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게 인식률이 많이 떨어지고요. 저희는 이렇게 버튼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이제 전화부터 뭐 문자, 왜냐면 스피커랑 마이크가 다 달려 있거든요, 안에. 뭐 웹 검색할 때도 버튼식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4번, 6번으로 해서 빠르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5번 버튼이 입력 버튼이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바로 그 어플이나 문자 같은 것도 바로 활용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다른 영업을 하다가 이쪽 보조기기에서 영업을 하는 건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한정된 사람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뿌듯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친구 자녀가 또 이제 시각종이랑 안 좋은 친구가 애가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 생각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예전에 영업했을 때는 일단 솔직히 이제 돈 버는 거에 급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뿌듯함, 만족감은 있는 것 같아요. 시각의 뭐 중증이나 뭐 저시력 경증 부분에 맞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잘 한번 시연도 해보시고 자기가 실생활에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그만큼 뿌듯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허각의 헬로우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최근 정부가 교육, 교부금 개편 방침을 밝히면서 재원을 다양한 교육에 활용하겠다고 했죠.
1: 네, 기획예산처가 지난 7월에 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내국세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지방교육 재정도 그만큼 커져서 이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 유아교육의 균형적 발전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시도교육청에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0: 예.
1: 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이 내국세가 크게 늘면서 이 교육 교부금도 자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초중고 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유지하되 이 늘어나는 재원을 다른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0: 네. 정부의 방침에 장애인 야학협의회는 예산의 일부를 장애인 평생교육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죠.
1: 네, 전국 장애인 야학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명시하지 않은 이 평생교육 예산 확대는 무의미하다면서 이 평생교육 투자 증가 분 가운데 이 장애인 평생교육 몫을 이 별도로 산정하고 이를 법과 지침에 명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애인의 51.6%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공백을 메울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국 그 국민 이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인데 비해서 장애인 참여율은 2.4%로 이 15배가량 차이가 나고 또 국가가 장애인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평생교육 예산도 겨우 2,287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0: 예, 그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장애인 야학협의회의 요구안은 뭔가요?
1: 네, 평생교육 투자 증가분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 몫을 별도로 산정해서 이 법과 지침에 명문화하고 장애인 야학 등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경상 운영비와 이 종사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학생 규모에 맞는 상근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을 뒷받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0: 그 다음 이슈 알아봅니다. 서울시가 폐지한 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해달라는 집회가 있었다고요?
1: 네, 전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협회가 서울시 의회 앞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조례 개정으로 보장하라고 하는 장애인 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이 전국 권리중심 일자리 협의회는 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미참여율이 76.2%에 이르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또 서울시 특화형 일자리 사업에서 이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 정도가 더욱 심한 이 당사자는 배제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0: 그렇군요. 다른 지역에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왜 서울시는 이 제도를 폐지한 겁니까?
1: 네, 현재 이 최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8개 광역지자체와 또 4개 기초지자체에서 약 1,660명의 노동자가 지역사회에서 장애 시민 권리를 캠페인으로 홍보하고 노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24년에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장애인 노동자를 이 집회와 시위에 동원한다는 이유로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2026년 4월에 전원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을 촉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현재 외면하고 있습니다.
0: 예, 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1: 네, 참가자들은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적었던 사람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하고 또 장애인 인식 개선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0: 네.
1: 이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권리지만 여전히 많은 중증장애인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이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하는 당연한 사회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가 전년보다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고요?
1: 네, 국가 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등록 센서스 결과 지난해 장애인 가구는 226만 1천 가구로 전년도보다 2만 6천 가구인 1.1%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장애인만 사는 가구는 66만 가구로 5천 가구가 증가했고 또 장애인 1인 가구도 59만 2천 가구로 전년보다 7천 가구인 1.2%가 늘었습니다.
0: 네.
1: 전체 장애인 가구의 숫자는 감소했지만 이 비장애인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가구 형태는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장애인 1인 가구는 전체 장애인 가구의 26.2%를 차지했는데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가구는 18만 4천 가구로 이 전체 장애인 1인 가구의 31.1%로 이 10명 중 3명 이상이 이 중증 장애인 셈입니다.
0: 네. 그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요?
1: 네, 장애 인구와 장애인 가구 비중은 이 농촌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면지역 인구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5%였고 이 동지역에서는 이 4.7%보다 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 그 결과 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 고령 장애인은 이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데도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0: 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이 집부터 병원이나 또 보건소까지 걸어서 이 30분 이상 걸린 경우가 38.2%로 이 도시 지역의 6.7%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버스 전철 이용이나 교통수단 부족 그리고 불편한 도로 상태로 인해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의료기관 접근과 이동의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0: 네, 그 총 조사 결과를 보니까 장애인의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맞는 대응책도 필요해 보이는군요.
1: 네, 1인 가구로 가는 흐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농어촌은 거주 지역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의료와 복지 인프라와 또 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해서 이 개별 기관이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계하고 다시 이용자의 집까지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서비스가 치료를 넘어 회복과 자립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죠?
1: 네,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과 조기 개입 그리고 치료와 회복, 자립지원까지 아우르는 이런 포괄적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체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전문 인력의 확보와 또 역량 강화가 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국내 인력 정책은 여전히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이 지역 간 격차와 또 직종 간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0: 네, 전문 인력의 부족은 현장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텐데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요?
1: 네, 지역의 경우에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 이 기존 인력이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연차 인력의 높은 이탈률로 인해서 이 숙련 인력이 부족한 구조도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비전문 요원과 또 전문 요원 간의 업무 역량 차이로 이 역할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 수련 제도 운영과 또 현장 교육 지원이 충분하지가 않는 실정입니다.
0: 이 부족한 인력 문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고요?
1: 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대안으로 제공 인력 확보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인력의 범위 확장과 또 준전문가 직군의 양성 등과 같은 이 법 제도적인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제공 인력의 처우 기준 이 상향을 조정하고 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서 이 커리어 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승진 체계를 마련해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것도 제안을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수련 제도의 개선과 이 전문성 개발 시스템 마련 등 이 제공 인력을 양성하고 또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제공 인력의 심리 정서적 보호와 또 기피 업무 종사자에게

0: 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이제 함께 제안이 됐습니다.
1: 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노사 분규로 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업이 있었다면서요?
0: 네, 대구 청암재단 산하의 청구 제안으로는 이 정원 99명인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최근에 노사 분규로 인해서 이 부분 파업이 일어나서 거주 장애인의 돌봄 공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다행히 지금은 현재 타결이 된 상태입니다.
1: 아, 예. 이번 파업으로 장애계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탈시설과 자립지원의 전면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0: 네, 그래서 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대형장애인 거주시설인 청암재단 청구재활원의 이 소규모화와 또 탈시설 자립지원을 촉구를 했는데요. 전장년은 이번 파업 타결이 단순히 시설 유지나 또 사태 무마로 귀결돼서는 안 되고 대구시가 파업 사태의 근본 원인인 대형시설 중심의 수용체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네.
0: 이 청구재활원은 장애인복지법 59조에 명시되어 있는 30인 이하 시설로 소규모화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격리된 중증장애인들의 이 탈시설과 자립지원 책무를 전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전 장현이 이렇게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있겠죠?
0: 네, 이번 파업 사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격리 수용하는 이 시설 중심 수용 체계가 지닌 이 구조적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인력 부재 시에 거주 장애인의 생존권이 곧바로 위협받는 구조는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또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명시한 장애인의 권리를 전면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전장년은 또 대구시에 이 중증 장애인을 이 집단적으로 격리하고 배제하는 환경을 이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지자체로 로서의 책무를 회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현우의 노래 이어드리죠. 꿈. Hold the beat, stop the beat, drop the beat, give me a second. Kick it.

0: KBS 3라디오 내일은 불어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그 여성 장애인의 건강 지표에 관한 내용 짚어본다고요.
1: 여성 장애인의 건강은 단순히 질병의 유무만을 판단할 수 없는데요. 이 생애 주기나 장애 유형 또 성별에 따른 이 건강 특성이 모두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현재 대부분의 건강 통계가 이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이 건강 지표는 여성 장애인의 실제 건강 수준이라든지 의료 접근성을 객관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로 또 결정이 되어야 되는 그 핵심 자료입니다.
0: 네.
1: 결국은 건강지표가 있어야지 예산과 정책도 근거를 갖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성장애인의 건강지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0: 네. 그럼 여성장애인 건강지표가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 건지요?
1: 여성장애인 건강지표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성건강, 또 만성질환, 예방검진, 또 의료적인 접근성도 필요하고요. 또 건강의 행태라든지 사회 참여율, 삶의 질 등에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에 장애 유형과 연령이 또 포함이 되고요. 지역과 소득 수준까지 이제 함께 분석을 해야지만 실제로 건강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러한 자료가 축적이 될 때 맞춤형으로 이 건강 정책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0: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 통계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걸까요?
1: 현재 이 국가 건강 통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여성 장애인만의 그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 자료가 정말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결과적인 부분 때문에 여성 장애인이 어떤 질환에 더 취약한지 또 의료 서비스 이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한데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상황은 정말 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여성 장애인에게 이렇게 건강지표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1: 건강지표는 보이지 않는 이 건강의 불평등을 수치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0: 예.
1: 이제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야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요. 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0: 네.
1: 여성 장애인이 겪는 이 건강 문제는 정말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가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과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건강 지표가 이제 제대로 구축되면은 실제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1: 우선은 건강검진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정말 여성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애치나 의료기관도 확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여성장애인이 맞춤형으로 건강에 관한 교육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신건강 지원이라든지 임신 출산 지원 또 방문건강 관리 등의 다양한 이런 정책을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추진할 수가 있게 되죠.
0: 예.
1: 이 정책의 효과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국가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0: 아하, 예. 그 여성 장애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건강 지표도 필요하겠죠?
1: 네, 이거는 반드시 정말 필요한데요. 청소년기의 성교육이라든지 이 건강관리, 또 청년기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 지원, 또 중년기에는 만성질환 예방 등이 정말 필요하고, 또 노년기에는 이 근 감소증이 정말 지속화되고 가속화되기 때문에
0: 예.
1: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요구가 되고요. 또 한참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에 대한 예방.
0: 치매. 예.
1: 네, 이런 부분들이 생애 주기별 건강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건강 지표가 구축이 되어야지만 예방 중심의 이 건강 정책도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0: 그렇겠네요. 또 정신건강 분야에도 별도의 건강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1: 여성 장애인은

0: 차별과 사회적인 고립,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불안, 또 스트레스의 위험이 높을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런데 이를 체계적으로 뭐 조사를 해야지만 이런 부분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자료가 정말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지표라는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면 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심리치료 지원 등을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1: 예, 건강검진과 예방의료 분야에서는 어떤 지표가 중요할까요?
0: 이제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라든지 암검진 참여율, 또 예방접종률, 만성질환 조기 발견률 등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치과검진 이용률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 특성 때문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까지 함께 조사를 하게 된다면 의료 접근성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의료 접근성을 평가하는 건강 지표도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0: 정말 매우 중요한데요. 이 병원 이동에 대한 편의성이라든지 장애 친화의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또 이제 이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어 통역 필요한데 이런 수어 통역이라든지 의사소통 지원이 되는지, 또 의료비 부담이라든지 예약의 접근성은 어떠한지, 이런 분들이 정말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1: 네.
0: 실제로 사례를 보니까 의료기관이 가까워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건강권 보장이 어렵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 건강 지표를 통해서 그 지역 간의 건강 격차도 확인할 수 있겠군요.
0: 네, 그렇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수도권과 이 농어촌, 또 도시와 이 도서 지역의 의료 서비스 차이를 비교할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농촌의 여성 장애인이 건강 검진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1: 네.
0: 이동 지원과 이 방문 진료 확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네네.
0: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지역 간의 건강 격차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이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요.
0: 네, 예를 든다면 이 건강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유방암 검진 참여율이 일반 여성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례로 이제 많이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건강검진 장비를 개선하고 또 이동검진 서비스를 좀 더 많이 또 지원을 하고
1: 예.
0: 또 장애친화 검진센터 등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런 실제적인 통계가 어떻게 보면 정책 변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사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겠네요. 뭐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이 여성장애인 건강지표를 활용하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0: 네, 일부 국가에서는 이 장애와 성별을 함께 고려하는 건강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이제 만성 질환이라든지 정신 건강, 또 의료 이용률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자료는 건강 불평 등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전략 수립의 핵심 근거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정말 조사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그런 필요가 많습니다.
1: 네. 이 건강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 뭘 꼽을 수 있을까요?
0: 이제 국가 차원에서 먼저 보면은 정기적인 여성장애인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요. 표준화된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통계기관이 협력해서 데이터를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예. 여성장애인 건강지표가 이 국가 건강정책에 미치는 의미도 좀 이번 기회에 짚어볼까요?
0: 네, 건강지표는 단순한 통계자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단순한 통계자료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어찌 보면 나침반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국가 정책을 설계한다면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요.
1: 예.
0: 또 지금 한참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요청사항이 많은 건강불평 등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도 될 수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여성 장애인의 건강 지표 구축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 말씀해 주시죠.
0: 네, 여성 장애인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 될 공공정책의 핵심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1: 네.
0: 이 정확한 건강지표를 마련해야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도 수반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건강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되는 이런 건강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여성 장애인의 건강 지표 구축은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국가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이소라의 노래 이어드리죠.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 등급과 장애인 등록의 혜택을 비교해

0: 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줄여서 이제 요양 등급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장애 등록은 뭐 대상자나 뭐 주간 부처, 지원 목적, 혜택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두 제도가 원래 뭐 법률이 달라서 따로 운영되고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두 등급을 모두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양 등급이 좀 확대되고 있고 예. 또 65세 이상의 장애인도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양 등급과 장애인 등록 차이와 또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자, 먼저 요양 등급과 장애인 등록의 차이부터 좀 알아보죠.
1: 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이게 돌봄 중심인가 아니면 사회생활 지원과 복지 혜택 중심인가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뭐 66세부터 65세까지만 장애 활동 지원을 해주잖아요.
0: 네, 그렇죠.
1: 차이점을 좀 정리하면 핵심 목적은 요양 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돌봄과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또 장애인 등록은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생활 지원과 복지 혜택이 되겠습니다. 주간 기간도 좀 달라요. 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장애인 등록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이거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 분도 네. 많죠. 예. 신청 자격은 요양 등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 65세 미만 중에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고요. 장애인 등록은 장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이제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등급 체계도 요양 등급은 이제 6등급인데 1에서 5등급하고 인지 지원 등급으로 나눠지고 있고 장애 등급은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각각의 주요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일단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성격이 좀 다른데 가령 장애인의 장애 활동 지원은 주로 활동 지원사가 집에 찾아와서 뭐 외출이나 출퇴근, 가사 등 1대1로 일상과 사회생활을 돕는 데 집중하고 하루 이용 가능 시간이 비교적 아주 깁니다. 근데 요양 등급은 요양보호소 방문 요양 하루에 한 3에서 4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예. 이 주야간 보호센터를 방문 요양이라든지 또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혹은 요양원 입소처럼 노화 질병 케어에 집중돼 있습니다. 방문 요양은 요양이 필요한 이용자의 가정에 요양보호사 방문해서 이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고요.
0: 예.
1: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와 제도 취지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또 방문 요양은요 가정 내에서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나 외출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제공량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최대 월 480시간까지 지원하는데
0: 네.
1: 그러면 한 20일 정도 되겠죠.
0: 그렇죠.
1: 예, 근데 방문 요양은 월 103시간 정도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등급 모두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요건만 충족이 되면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요양 등급을 신청을 해서 둘 다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데
0: 네.
1: 과거에는 이 두 제도의 중복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만 65세 이후 요양 등급으로 전환해서 돌봄 시간이 줄어든 경우 부족한 만큼 장애인 활동 지원을 보충해 주는 보정급여 제도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갈수록 장애인에게도 요양 등급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1: 네네.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결국 장애인 관련 지원은 65세 되면 거의 종결입니다.
0: 그렇게요.
1: 예. 예. 그러다 보면 65세 이후에는 이웅과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장애 등록이 돼 있다 그래도 요양 등급을 또 못 받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요양 등급이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는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 보장으로 만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기존에 봤던 장애인 활동 지원이 종료가 되고 노인 장기 요양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0: 네.
1: 이때 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활동 전 수급 자격이 유지가 되고 또 부족한 서비스 시간에 대해서 또 추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시설과 재가급여 이용권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용시설이 많지 않잖아요.
0: 네.
1: 근데 여러분 그 요즘 동네에 나가보면은 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노인에 관련된 각종 센터들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이걸 이용하려면은 요양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본인 부담금 감면이 있는데 국가의 지원을 받아 저렴한 본인 부담금으로 돌봄 인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은 요양등급이 되지 않으면 예, 흔히 얘기하는 요양보호사 자비로 불러야 되거든요.
0: 아.
1: 네, 그러면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비쌉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0: 발달장애인도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네, 많은 분들이 발달장애인이 이게 뭐 일종의 문제가 없는데 요양등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발달장애인도 요양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은 질병명 자체보다는 혼자서 밥 먹는 거, 뭐 씻는 거, 화장실 가기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가, 뭐 네. 기능적 상태를 기준으로 심사해서 어떤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또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기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심사를 거쳐서 요양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요양등급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일단은 부모님이 노후가 그랬잖아요. 계속 예. 노후가 돼서도 쉽게 얘기해서 노화 사후 이후에 과연 누가 돌봐줄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에 따른 전문시설 또 의료케어를 위해서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 우리나라 이제 인구 구조상 이게 왜냐하면 1970년생부터 네. 발달장애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0: 뭐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이 곧 60세에 도달합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럼 계속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냐. 이게 보면은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요. 되게 나이 제한이 있어요.
0: 아.
1: 되게 50세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령의 발달장애인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등급이 있으면 노인 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 센터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돌봄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장애인의 노후도 요양등급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발달장애인 요양등급이 꼭 필요하고 또 그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이렇게 정보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발달장애인도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때 따져봐야 할 게 있다면서요?
1: 네. 이게 또 장애인이다 보니 장애인 정책과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이 요양등급을 받는 순간 기존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최대 하루 20시간이죠. 혜택이 중단이 됩니다.
0: 아하,
1: 시간이 훨씬 짧은 요양 서비스 하루 3에서 4시간 정도 강제로 전환이 돼요. 따라서 뭐 단순히 나이가 들었으니까 신청한다가 아니고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무너져서 요양원 입소나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시점인지 이게 냉정하게 좀 판단하셔야 돼요.
0: 아.
1: 그다음에 등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2023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죠?
1: 네, 그렇습니다. 항상 얘기했던 65세 이상 활동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관련인데요. 2023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 활동 지원 법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게 5조를 개정해서 2024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노인 장기요양법에 따른 노인 등을 그 활동 지원 급여 신청자 자격에서 이제 배제를 했지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재판소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 뇌혈관 질환 등 그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활동 지원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 결과 법 개정을 통해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 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좀 마련을 좀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돼서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가 좀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 급여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장기 요양 급여에서 더해 갖고 활동 지원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요?
1: 예, 이게 항상 뭐 처음 하는 거니까 아직도 많은 개선이 좀 필요한데 문제는 엄격한 신청 자격과 또 65세 이상 장애인 중에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부족한 돌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보전급여를 동시에 이용하는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뭐 수백 명 정도로 수준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0: 네.
1: 예. 물론 정부에서도 처음에 이 정책이 시행될 때 수혜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이렇게 좀 중복 수급자가 적은 이유를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는 엄격한 신청 자격입니다. 65세가 돼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기존에 봤던 장애인 활동 어떤 시간과 비교해서 급여량이 일정 수준 대개 최저 60시간인데 대폭 감소한 사람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예. 예.
1: 두 번째는요, 까다로운 심사인데 활동 전 종합 점수에서 장기요양 등급별 점수를 차감한 후에 남은 점수가 기준을 충족해야지만이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존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정부가 제도 도입 초기 추진했을 당시에도 대상자 중에 실제

0: 중복 수급이 인정되는 비율이 적었는데 이걸 계속 끌고 나간다는 거죠. 네네. 세 번째는 65세 이후 신규 진입 차단이 되고 있어요. 65세 이전에 활동 지원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어르신은 이 중복 혜택을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아예 안 된다는 거죠.
1: 네. 그 관련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0: 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활동 지원 시간이 강제로 줄어든다 는 그 사각지대 문제 때문에 장애계에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지난 6월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에 따라서 장애인은 65세가 돼도 장기 요양 보험으로 자동 전환이 되지 않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거 개정안 이게 시행은 2027년 7월부터. 예, 네, 예. 그러니까 아직 좀 시간이 내년까지 좀 있죠.
1: 예.
0: 핵심 내용 보면요. 65세 이상 장애인이 장기 요양으로 강제 전환되는 대신 본인의 건강 상태와 사회활동 필요에 따라 장애 활동 지원과 노인 장기 요양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부의 또 반대로
1: 네,
0: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에서도 수급자 폭증과 어떤 타 연령대의 형평성 논란 이런 것으로 정부에서 65세가 넘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 쉽게 얘기해서 65세 이후에 장애를 가지게 돼서 나 활동지원 신청하겠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아,
0: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65세 이전에 이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게만 개정안이 적용되다 보니까 야, 이것도 결국 야, 나중에 혜택을 받으면 몇 명 되지 않겠구나.
1: 그렇겠네요.
0: 아직도 많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잭스키스가 부르는 커플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여름 폭염으로 어제까지 모두 2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2,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열로 인한 탈진이 1,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과 열실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논밭이나 길가 등 실외에서 발생한 환자지만 전체 환자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실내에서 온열 질환을 얻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축산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제까지 모두 68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양식장에서도 물고기 45만 마리가 죽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완 수사권 폐지 입법으로 이른바 검찰 개혁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법무부 업무보고 발언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 봐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르면 내일 발표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대한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간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내 다른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펼쳐왔습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 U+,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구간이나 사설 전화 교환 시스템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와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로 제한한 조항과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장을 수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대한축구협회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홍명보 전 감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선임 과정 의혹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축구협회 내부 자료로 확보한 뒤 당시 감독 후보자 추천 과정이 축구협회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호남 반도체에 방해하는 미70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제주도는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무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치기나 등나무 모두 다른 식물이나 물체를 감고 올라가면서 자라는 덩굴 식물이죠. 위에서 봤을 때 칙은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얽히면 꼬여서 풀리지 않는 모양이 됩니다. 이 모습에서 사람들은 풀리지 않는 마찰적인 상황을 갈등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문득 갈등에 처한 사람들이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듯이 칡과 등나무도 서로에게 넌 왜 나와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 하고 탓하고 비난할까 궁금해집니다. 식물들도 화학 신호등으로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처럼 그러면은 어느 하나는 고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사하지 않고 한 몸처럼 얽혀 산다면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한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갈등의 어원이 너무 인위적인 해석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나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서로 다르다고 해서 탓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자연의 모습을 좀 많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한국 온트리오페의 황정혜 회장과 함께하는 황정혜 세상 보기에 이어서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펼쳐집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전화로 신청하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368-1040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대부분은 수령한 기초연금을 식비와 주거비 등 생존을 위한 필수 비용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수급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가장 우선적인 지출 항목으로 식비를 꼽았고 실제 월 평균 지출의 절반 이상이 식비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평균 소득의 26%를 차지하며 주요 생활 자금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소 생활비와 실제 소득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수급자들은 적정 기초연금액으로 월 40만 원을 가장 많이 희망했고 제도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은 빈곤선 아래에 있지만 소득 하위 가구의 절반 이상은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로 쓸 현금이 부족한 한국형 노인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퇴직연금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돼 종신생활비로 이어지지 않고 주택연금 이용률도 낮아 자산이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지원을 정교화하고 주택과 퇴직 자산을 정기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7일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2026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박람회는 시니어 구직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 채용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지난해 첫 행사에는 73개 기업과 3천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참여 기업은 온라인 채용 공고, 현장 홍보, 사후 인재 추천까지 지원받게 되고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 올해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최대 55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니어 인턴십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현철이에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황정의 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노인복지정부와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국온투협회 황정의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2: 네, 그동안 인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과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네.
2: 노인 기준 연령은 복지뿐만 아니라 정년과 연금 등 이 노후 삶의 필수적인 다양한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 네.
2: 이 모든 문제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관되어 있죠.
1: 네네.
2: 결국 몇 살부터 노인이라는 이런 일괄적인 기준을 삼는 것보다 정책을 세울 때에는 각 사안에 맞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1: 네네.
2: 무엇보다 수명 연장으로 과거보다 노후 생활이 길어졌다는 점에서 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범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네. 흔히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이 네 가지를 노인 4고라고 하는데요. 미리 노후 삶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2: 맞습니다. 준비를 미리 해두면 근심이 없다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특히 노후 삶을 위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1: 네.
2: 그러나 이 노년층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이 노후 삶을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 네네.
2: 일전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와 함께 각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1: 네네. 점점 더 오래 살게 되니까 노후 준비에 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요.
2: 그렇죠.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한 노후 준비 지수는 개인이나 가구가 은퇴 이후의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 경제적 또 비경제적인 영역을 종합해서 점수화한 지표입니다.
1: 네네.
2: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할 준비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수화하는데요.
1: 네.
2: 주요 평가 영역에는 연금 자산 등 이 재무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건강에 관해서 또 여가 그리고 대인관계가 포함이 됩니다.
1: 네네.
2: 노후 준비 서비스의 진단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죠.
1: 네. 하지만 각 개인이 얼마나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현실인데요. 이 노후 삶에 대해 은퇴협 회원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2: 네. 오늘은 저희 협회에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며 우리 사회 노년층들의 생생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네.
2: 전국의 60세 이상 시니어 1,097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시니어 일자리, 사회 참여, 정책 우선순위와 인식 전환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1: 네, 네.
2: 저희 협회 설문조사는요.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이는 전국 각 지역에 우리 협회 지부가 수고해 주시는 덕분이죠.
1: 네, 네. 설문조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2: 네,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고 평균 수명의 연장과 건강한 노년층의 증가로 시니어의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0: 그러나 현행 시니어 정책은 복지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고 일자리 또한 양적, 질적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시니어를 복지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시니어 일자리와 사회 참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목적을 정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일자리에 관해 의견을 묻는 문항이 많았겠군요.
0: 그렇죠. 우선 건강이 허락한다면 몇 세까지 일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1: 네네.
0: 그랬더니 응답자의 59.1%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을 했고 80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응답도 18.7%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그 반면에요. 70세 이전까지만 일하겠다는 응답은 10% 미만에 그쳐서 60대까지만 일하고 쉬겠다 이런 사람은 매우 적었다는 말입니다.
1: 네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가량이라고 하는데 답변에서는 근로희망 연령이 높게 나왔군요.
0: 네. 그 답변이 의미하고 있는 거는요. 오늘날 시니어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사회 참여와 자기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네.
0: 또한 정년 중심의 노동시장보다는 개인의 건강과 능력을 반영하는 고용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1: 네. 그렇다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도 높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응답자의 75%가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1: 네.
0: 이는 최근의 시니어 세대가 과거와는 달리 시니어 4명 중 3명은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입니다.
1: 네.
0: 노후 생활에서 일자리가 중요한 생활 기반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은 70세가 넘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0: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주된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은퇴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나 또 다른 생계형 일자리로 열악한 노동시장에 잔류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물론 우리나라가요,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일부 노년층은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이번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이 베이비 부머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니어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1: 네네. 설문조사에 의한 시니어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0: 네. 70세 이후에도 일할 능력이 있다면 계속 일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1: 네.
0: 무려 96.3%. 너무나 많은 퍼센트여서 저희도 놀랐는데요.
1: 네.
0: 이 많은 분들이 일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1: 네.
0: 이는 정년 이후에도 능력 있는 시니어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 사회적인 요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1: 네, 네. 그렇게 많은 시니어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잖아요.
0: 그렇습니다. 설문에서요,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일자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질문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또 매우 부족하다가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46.4%였습니다.
1: 네.
0: 이는 현재 시니어 일자리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런 점을 보여줍니다.
1: 네, 네. 현재 우리나라 법정 정년 나이는 만 60세인데요. 60세 이상 시니어들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니 결국은 일자리 제공이 아주 중요한 요구 사항이군요.
0: 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60세 이상 시니어들은 다른 복지보다 일자리를 더 절실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전국의 60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6명은 건강이 허락

0: 가난한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실제로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4분의 3가량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 이 시니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죠.
1: 네네.
0: 이 말은요, 일자리가 노후 생활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난 보입니다.
1: 네네.
0: 게다가 또 10명 중 9명 그 이상은 70세가 넘어도 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응답을 해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네.
0: 이어서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이 시니어들의 의견은요,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네. 황정의 세상보기 오늘은 은퇴자 협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 은퇴자 협회의 황정의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어지는 노래 진미령이에요. 해와 달.

FM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오늘 목요일이죠.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있는 날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도 신청받으니까 부지런히 전화주세요. 장원에 뽑히시면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 368-1040이고요. 인터넷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듣는 방법, KBS 라디오 모든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KBS 라디오 콩 이렇게 내려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들으시면 되는데요.

8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 마포 아트센터 아톨 맥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모두 5분에게 2장씩 드리니까 도서, 더 우먼, 창극, 살롬에 원하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네, 펄펄 끓는 날씨 속에서도 어김없이 두 분은 지각도 안 하고 일찍 와 계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분은 목요일 노래마당의 선장님입니다. 이분은 얼음 둥둥 뜬 시원한 냉면 같은 분입니다. 국민 작곡가 박성훈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아니, 말씀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0: 그러니까 시원한 냉면 아무래도 물냉면이 낫겠죠.
1: 아, 그렇죠.
0: 해냉면보다.
1: 예.
0: 네. 근데 눈이 조금 부으셨어요. 어젯밤 못 주무셨죠. 너무 더워가지고.
1: 아마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그러하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분은 그래도 안 부으셨네요. 우리 노래마당 반주를 맡아주는 든든한 기둥 은근 멋쟁이. 멀리서 보면 나훈아 같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멀훈아 최주학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최주학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니 정말 내일이 입춘데 세상에 어쩜 이렇게 더워요. 온열 질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외는 너무 덥고 실내는 에어컨으로 시원하다 못해서 오래 있으면 춥고 그러니까 정말 몸이 힘들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름 감기 환자들이 많다고 해요. 이번 감기 또 더더군다나 목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가래가 많고 증상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면서 보통 한 열흘 정도 간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각별히 여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박성훈 씨는 어르신 아니니까 괜찮아요.
1: 저는 아직
0: 제가 어르신이라고 또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1: 애기입니다.
0: 아유 참 그렇게 애기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어른 되면 얼마나 좋은데요. 나이 먹는 것도 존점 많다고요.
1: 그래요?
0: 네, 나중에 제가 개인주도 해드릴게요. 네, 특히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정말로 이 낮 시간대, 이 시간은 절대
1: 나가시면 안 돼요.
0: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럼요. 네, 그 바짝머리 자꾸 마음에 걸리셔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정말 바짝머리 좀 미루시고 한 5시쯤 지나서 그때 좀 나가시는 게 조금 나으실 것 같아요. 하기야 5시도 무척 덥긴 합니다. 자,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도 신청 받으니까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강동구에 사시는 85세 김근주님입니다. 김근주님 안녕하세요.
3: 예, 아유,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 더위 어떻게 지내세요?
3: 할 수 없지요, 뭐, 어떻게 해요.
0: 그래도 그냥 복지관 가신다면서요, 계속?
3: 예, 복지관 갑니다. 복지관 가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당구 따위.
0: 네.
3: 당구 치러 가고요.
0: 당구 따위. 당구 치러.
3: 당구, 그, 네. 거기 가면은 뭐 내가 지금 나이는 제일 많고 그다음에 막 70대들인데
0: 네.
3: 근데 이제 거기는 무료잖아요. 그냥
0: 무료고
3: 무료니까 뭐 이런 그 게임값 내기도 아니고
0: 네네.
3: 뭐 이런 뭐 정신 내기도 아니고 그냥 한 시간 동안만
0: 네.
3: 쉬고
0: 네.
3: 그 뭐 하루에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치는데
0: 아, 네.
3: 한 시간 치면 무조건 물러나야 돼요.
0: 다음 번을 위해서.
3: 예. 네. 그 가면 이제 먼저 가서 이름을 쭉 적지요. 적는데 벌써 이미 가면 한번 두 팀, 세 팀은 다 적혀 있고.
0: 아, 그렇게 일찍들 나오셔서.
3: 예.
0: 먼저 순서 맡으시려고 일찍 오셨군요.
3: 예. 그래서 네. 뭐 저 한 시간 친 다음에. 그냥 뭐 자기가 이제 내가 오늘 몇 개를 때렸구나 하는 네. 이것만 감안하고 뭐 그냥 헤어져요.
0: 네.
3: 헤어져서.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또 탁구 다이가 있거든요.
0: 탁구장이 또 있고요.
3: 네.

0: 네, 말씀하세요.
1: 그거 저 바둑.
0: 바둑도 있고.
1: 바둑 장기.
0: 네네.
1: 거기는 뭐 초만 원이고요.
0: 아, 그러시겠죠.
1: 거기 가서는 그냥 줄 사이도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다 그냥 오는 거죠.
0: 아, 거기도 일찍 와서 다 또 이름을 써놓으시나 보죠? 순서대로?
1: 와서, 예. 일찍 와서 그걸 치면, 그건 뭐 몇 판씩 그냥 거듭 자꾸 두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다리가 잘 안 나와요.
0: 서서 구경만 하시다 오시는군요.
1: 예, 예. 구경만 하다.
0: 구경도 하시려면 또 사람이 많으니까 훈수 두기도 그러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혼자서, 아, 이게 저걸 왜 저기다 놓지? 막 이 생각만 하시다가.
1: 혼수들 안 돼요, 거기는.
0: 네, 그러시군요. 아무튼, 아침 일찍 복지관 가셔서 이렇게 당구도 치시고, 그냥 저쪽 건너에 탁구도 좀 구경하시고, 바둑 두는 것도 구경하시고. 그래도 이제 복지관은 시원하잖아요.
1: 시원하죠.
0: 네.
1: 탁구단이 네 개인데.
0: 네네.
1: 아, 이 두 개는, 두 다이는 일반 이제 당구 치는 거고.
0: 네네.
1: 저기 또 두 다이는 그 한 20개씩 쭉 색색까지 이제 담아놓고, 그, 남한 노인들 그 이제 쳐가지고 네 구텅이 이제 군형이 있는데.
0: 네.
1: 한번 딱 때려가지고 그 군형으로 밀어 엮는 거예요. 그래.
0: 네.
1: 자기가 몇 개였으면 최고 많이 하면 제일 1등 하는 거고 그런 거죠.
0: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구력이 생기셨으니까 괜찮지만 처음에 배우실 때는 집에 와 앉으셔도 계속 그 당구대가 생각이 나셨겠어요.
1: 아, 당구예요.
0: 아름아름.
1: 이거 제가 저 젊었을 때 조금 쳤어요. 쳤는데.
0: 그러셨군요.
1: 예.
0: 네.
1: 쳤는데 뭐 한 50년 조금 쳤었지요. 한 50년 이렇게 지나고 안 하니까. 그래서 조금 배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다시
0: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1: 지금은 한 배가 한 50 치지요.
0: 어이구 잘 치시는데요. 아니 85세신데 이 그냥 40도 가까운 이 폭염에도 복지관 가서서 시원한 곳에서 당구 치는 생각만 하셔도 그냥 집에 와서도 다 빨리 날이 밝으면 좋겠다 하시겠어요. 매일 복지관 가고 싶으셔가지고. 아이고 잘하시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럼 이제 당구 얘기 더 하실 수 있나요? 이제 더 하시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재미있으시죠? 네. 당구 얘기 그냥 네. 끝이 없이 하고 싶으시죠?
1: 예, 예. 네. 당구 그 뭐 아니 저 취미 들여놓으니까 아주 그전 그 뭐 참 재미가 있어요.
0: 그럼요. 그리고 건강에도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실 거를 이제 아실 거예요. 내가 이제 머리를 막 쓰시다 뇌 운동을 하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자, 오늘 이미자의 작별을 부르신다고 했는데 반주 시작할 테니까 잘 불러보세요.
1: 예, 예, 예.
0: 네네. 강동구의 85세 김근주님입니다.

오늘 잡고 헤어지던 날 마지막 인사

0: 안 될 말요. 보내진 않겠어요. 다시 빈마오.
1: 네, 김근주 어르신.
0: 예, 예.
1: 아, 예. 노래 부르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정성을 들였어. 그, 예. 우리 옛날에 그 콩쿨대회 같은 거 있잖아. 하면 탁 두 손 딱 잡고 부동자세로 서서 노래 부르면 그게 눈에 선합니다. 옛날 뭐 유명 가수분들도 텔레비전에 흑백 텔레비전에 나오면은
2: 네.
1: 딱 손 모아가지고 꼼짝 안 하고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이 선한데 노래를 또 이 노래 잘 배우셨네요. 노래도 잘하시고 감정도 좋고 딱 그냥 구구절절이 다 좋은데 이 수화기가 좀 질투를 하셨는지 수화기가 질투를 해서 노래하시는 예. 게 다 쫙쫙 이렇게 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듣는 사람들은 아, 좀 답답했습니다.
0: 근데 아, 예, 그랬어요.
2: 이 노래를 예. 언제 배우셨어요?
0: 이거 저기 좋아서 한 20대 후반쯤 그때 배웠어요.
1: 예, 오, 저 옛날에 그 네. 이 작곡을 이양일 선생님이라고 노래도 부르시고 작곡도 네네. 하시는 분이 옛날에 아는 옛날 분입니다. 그분을 예. 제가 한두 번 뵌 적이 있는데 곡도 잘 쓰시는데
2: 네.
1: 그 노래도 오늘 그렇게 우리 김근주 어르신이 정성 들여 잘 부르셨으니까
2: 네.
1: 또 옛 생각이 나네요. 아, 오늘 참 고맙습니다. 이런 노래를 가져 나와주셔가지고
2: 네.
0: 노래 부르시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시고요.
0: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2: 강동구의 85세 김근주님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연세 정도면은 이 노래는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연세 이런 노래를 골라서 배우셨다는 게 정말 참 놀랐습니다. 자 이제 경기도 안산으로 가겠습니다. 85세이신 전정수님 모시겠습니다. 전정수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유 반갑습니다.
3: 아유 더우신데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십니다.
2: 아유 고맙습니다.
3: 모든 분들 거기 계신 분들.
2: 그러니까요. 다 네네. 인사 받으셨어요 지금.
3: 네네.
2: 아니 근데 85세신데 그냥 아주 그냥 목소리가 좋으세요.
3: 아 그러세요?
2: 네네.
3: 예.
2: 이발소 하신다면서요.
3: 네. 이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2: 어이구, 오랫동안. 아니 몇 년이나 하셨어요?
3: 60년 이상 했습니다.
2: 오, 60년 이상.
3: 네네.
2: 저희 집에서
3: 안산에서는 내가 제일 그
2: 저기 오래되셨겠어요.
3: 예. 제일 손님들도 그러고 우리 네. 업계에서도
2: 네.
3: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육받고 그럴 때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2: 아이고 네.
3: 네 안산에서
2: 훌륭하세요 정말.
3: 네.
2: 60년 넘게 지금 이발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3: 네네.
2: 네네. 손님들도 연령층이 꽤 높으시겠어요?
3: 네, 손님들도
2: 네.
3: 연세도 많고 또 젊은이들도 더러 와요.
2: 어, 네, 네.
3: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오래다 보니까
2: 네.
3: 그 단골 손님들이 이제 몸이 이제 안 좋으시고 이렇게 해갖고선 나중에 알고 보면은 참 저세상으로 갔다 그랬더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2: 그러시겠죠.
3: 한국 손님들.
2: 그렇죠. 수십 년 오시다가
3: 네, 오래 했으니까.
2: 갑자기 안 오시면은
3: 네네.
2: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 풍문으로 들으니까 이제 떠나셨다 하면은 그때 좀 섭섭하시죠.
3: 전화 드리고 그러면은 전화 드리고
2: 아, 전화도 드리고 그럴 정도로 고객까지도 네. 한 가족 같으시겠어요.
3: 네, 가족 같아요.
2: 근데 저희 동네에도 공로옥에 아주 오래된 이발소가 자그만 게 있는데요.
3: 네.
2: 가끔씩 함께 들여다보거든요. 어떤 분들이 네. 계신가 하면은 네. 이발 안 하고 그냥 동네 사랑방처럼 놀러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3: 예, 놀러도 오고 그래요.
2: 네.
1: 정말 네. 복 받으신 분입니다.
2: 그러니까요.
1: 이 연세에
2: 이 연세도.
1: 현역이라는 게 정말 복 받으신 거죠.
2: 그럼 혼자 하세요? 아무도 누가 또.
3: 저, 예. 그 전에는
2: 네.
3: 같이 그 일하는 사람이 여러 명 같이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 영업이 줄기 때문에
2: 네.
3: 지금은 혼자 하고 또 배우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2: 아이고 그렇군요.
3: 네네네.
2: 아이고 좀 배우는 사람도 있으면에도 그 이어가서 하면 좋을 텐데.
3: 네네.
2: 혼자 하시려면 이제 머리 깎아주시고 또 머리 또 감겨주셔야 되잖아요.
3: 또 오래하다 보니까
2: 네.
3: 본인들이 또 자기가 또 감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 내가 감고다 그러면은
2: 네.
3: 내가 해준다 그러면은 괜찮다고
2: 네.
3: 본인들이 또 하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2: 네.
3: 좀 많이 도움을 받아요 손님들한테.
2: 네.
3: 그렇게 해준다는 게.
2: 그 뭐 저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네. 그렇게 그냥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매달 중학교에 네. 장학금도 기부하신다면서요.
1: 아유.
3: 네, 예, 저 여러 해.
2: 네.
3: 제가 참 그렇게 하고 있어요.
2: 아이고, 훌륭하세요, 정말.
3: 그게 우리 안식구. 네. 동의가 있어가지고.
2: 네, 네.
3: 그 안식구하고 이렇게 참 같이 이렇게 내니까 보람있고 또 안식구도 동의해주고 그래서.
2: 아이고.
3: 너무너무 행복해요.
2: 아이고, 그러시겠어요. 그냥.
3: 네, 안식구가 자꾸만 두렵게 걸으면은.
2: 네.
3: 그것도 좀 힘들거든요.
2: 그럼요, 그럼요.
3: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죠.
2: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인 듣기만 해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네. 85세에 60년 네. 넘게 운영해 오신 이발소에서
3: 네, 이제 면허증이 네? 사고어요. 사고갖고
2: 네, 네.
3: 아마 드물 거예요. 면허증이 그러니까. 사고다 그러면은 네.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럴 거예요.
2: 그러니까 빗발해가지고 단기 몇 년은 아니겠죠, 설마.
3: 네, 그래 다시 냈어요.
2: 아, 네.
3: 그래서 저기 시청에 가서 저기 갱신하러 왔다 그러니까.
2: 네.
3: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또 하실 거냐 그래요.
2: 오, 네, 네, 네.
3: 그래 할 거라고 그래서 면허증 다시.
2: 네.
3: 다시 또 만들었어요.
2: 언제...
3: 그래서 손님들이
2: 네.
3: 오래오래 해달라 그래요.
2: 아, 그럼요, 그럼 오래 하시죠.
3: 네, 오래 해달라 그래요.
2: 오래 하세요.
3: 그래가지고
2: 오래
3: 하세요. 네, 예, 하는 데까지 제가 해야 돼요.
2: 그럼요, 그럼요.
3: 예, 그래야만 내가 또 내 목표를
2: 네.
3: 목표가 있는데 그걸 목표를 또 해야죠. 그 실천과 행동.
2: 그러니까.
3: 네, 예, 그러고 내가 왜 또 100세 아리랑을
2: 네.
3: 선택했느냐 그러면
2: 네.
3: 100세 시대잖아요.
2: 그럼요, 그럼요.
3: 예,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그래서.
2: 네.
3: 조술빈 가수가.
2: 네.
3: 100세 아리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나, 이거 100세 시대고 그러니까.
2: 네.
3: 내가 100세 아리랑을 불러야 왔다.
2: 네.
3: 그래가지고서 내가 100세 아리랑을 부르니까.
2: 네.
3: 그 뜻이 있고 아주 참 재미있고.
2: 네.
3: 아주 그냥 노래가 너무 좋아서 내가 100세 아리랑을 또 선택했습니다.
2: 아이고, 오빠 멋쟁이세요, 오라버님.
3: 네, 그러고 또.
2: 아니, 이제 노래하셔야 돼. 시간 다 돼가지고.
3: 네, 손님들, 아니, 손적이.
2: 네.
3: 모든 분들 네. 건강하게.
2: 네.
3: 100세 이상.
2: 네.
3: 건강하셨으면 좋고, 노래도 재밌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네, 네. 자, 그럼
3: 백세 아리랑.
2: 네. 네. 조슬빈의 백세 아리랑. 반주 시작할 테니까 잘 불러보세요.
3: 네.
2: 네. 경기도 안산의 85세 전정순입니다.

0: 네, 전정서 어르신. 아, 네. 목소리가 정정하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노래 부르시는 게 우리가 꼭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생 노래 부르는 그 정도로 신선하게 부르십니다.
1: 아, 그래요?
0: 아주 때가 안 붙고 좋았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아주 정장에 부르시니까
2: 네.
0: 모든 사람들이 이리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잘 들었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건강하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분은 서울 광진구의 80대 되신 이귀임님입니다. 위기임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오래 기다리셨어요.
3: 아니요, 네. 괜찮아요.
2: 오늘 백음성의 연정 부르신다고 하셨죠?
3: 네네.
2: 아이고, 음성 들으니까 건강하신 것 같은데요?
3: 제 말 잘 들리시는가요?
2: 아주 잘 들립니다.
3: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2: 아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3: 아유, 그러니까요. 살 네. 수가 없네.
2: 그러니까요.
3: 아유, 진짜, 집에서 있으면은 괜찮은데, 집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냥, 아유, 그냥 지쳐갖고.
2: 그러시죠.
3: 그래서 또 네. 어디 가세요? 나가요.
2: 어디로 가세요?
3: 노래방 가요, 노래방.
2: 노래방 가서 하루 종일 계세요?
3: 예, 네, 노래방 가서 네. 여튼 아침에 일찍 가서 저 돈 만 원 주면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아유. 와요.
0: 우와.
2: 네. 아니, 노래방에서 하루 종일 뭐 하세요?
3: 그냥 부르고 놀아요, 그냥.
2: 노래
3: 하시고. 돌아오고 저 사람들이 좋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런 대로

0: 몰라요, 지금은.
1: 아니,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시고요?
0: 거기서 간식도 주고 또 갖고 가서 나눠도 먹고 그래요.
1: 오, 그러세요?
0: 예, 예.
1: 그럼 몇 분이나 그렇게 모이세요?
0: 아니, 나는 친구하고 둘이 가는데.
1: 아.
0: 예, 그거 가면은 많이 와요.
1: 오, 그럼 또 만나서 어울려서 같이 노래하세요?
0: 네, 네. 아유, 그, 재밌어요. 너무 노래도 듣고, 내 노래도 하고.
1: 아니, 그거를, 노래방을 매일 가세요, 그럼?
0: 아니, 이제 또, 여기도 동네에서 노래방, 노래교실 하면은 또 가고.
1: 아,
0: 또.
1: 노래교실도 가시고.
0: 네네.
1: 노래교실 수업 없는 날은 노래방으로 가시고.
0: 네, 그러죠.
1: 노래하고만 사시네요, 정말. 아유. 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또 궁금해졌는데. 반주 시작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잘 불러보세요.
0: 반주만 잘 들려주세요.
1: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80대끼리 대결이세요. 광진구의 80대 이귀인님입니다. 백음성의 연정.

0: 이김님.
1: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0: 어, 잘했어요. 이렇게 목소리도 정정하시고.
1: 네.
0: 뭐, 그 음정도 좋으시고. 리듬감도 네. 좋으시고. 아유, 짱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아유, 정말 오늘 세 분. 85세 두 분, 마지막 80세까지 80대끼리 대결이었는데 오늘 과연 어느 분이 또 장원하실까요? 심사 쉬는 동안에 노래 듣겠습니다. 정준의 낙원동 포장마차.

0: 오늘의 장원 발표하겠습니다.
1: 네. 연정을 노래하신 이귀임님을 뽑았습니다.
0: 네, 축하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노래하신 광진구의 80세 이기임님, 오늘의 장원이 되셨습니다. 참자연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보내드리고요. 세 분 모두에게 소정의 출연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박성훈 씨, 최재학 씨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미리의 흥타령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의 얼굴에는 타고난 운명과 살아온 세월이 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전설적인 관상가는 좋은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매일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는 것이었지요. 타고난 운이 박복해도 음식을 탐하지 않고 절제하면 건강은 물론이고 인생의 흐름까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건강이든 운명이든 절제된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건 우리가 평소 의사 선생님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가 않지요. 날마다 실천하는 조금씩의 절제가 분명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것 같습니다. 욕심 없는 마음, 4월과 5월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수필과 한옥구 선생의 글 옥수수의 한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고향 평양의 근방에는 옥수수를 전문으로 농사짓는 동리가 많았다. 대동강을 건너 동쪽에 있는 사동과 미림이 그 대표적이고 밭이 많은 이북에서는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옥수수를 심어서 식량을 보탰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나는 옥수수를 많이 먹었고 또한 좋아했다. 탐스러운 옥수수를 쪄서 먹어보면 담백하면서도 달고 고소하고 향긋하였다. 열자루를 그냥 계속해서 뜯어치우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옥수수를 가공해서 먹는 방법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옥수수 묵이다. 옥수수 알을 맷돌에 갈아서 된죽을 쓰고 찬 우물물을 자배기에 채운 다음 여러 개의 잔구멍이 뚫린 바가지로 된죽을 찬물 속으로 뚝뚝 흘려내려서 식히는 방법이다. 이것을 옥수수 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올챙이같이 생겼다 해서 올챙이 묵이라고도 한다. 아내가 사갖고 온 큰 옥수수 자루를 들고 한 알 한 알 뜯어서 씹으며 옛 추억에 잠겨본다. 서늘한 바람과 함께 옥수수의 시원한 그늘 속에 뚫린 길을 혼자서 20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다니던 어린 시절이 아름다운 풍경화와 같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리웠던 옛 시절을 되씹는 듯이 옥수수의 반토막을 맛이 있게 뜯어먹다가 오늘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만 내어놓고 만다. 옥수수 익는 계절, 이영숙의 노래입니다.

나라 팔도 유람. 오늘은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내려온 여우 누이 전설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들만 셋을 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곳 없는 집안이었지만 부부의 소원은 오직 하나, 예쁜 딸을 품에 안아보는 것이었지요. 부부는 매일 밤 산신령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도깨비여도 좋고 여우여도 좋습니다. 부디 딸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런데 얼마 후 그 부부 사이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딸을 금이야 오기야 하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딸이 6살 정도 됐을 무렵 집안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기르던 가축들이 간을 파먹힌 채 하나 둘 죽어나간 것이었지요. 부부는 범인을 잡기 위해 세 아들들에게 밤마다 불침번을 서며 외양간을 지키게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졸음을 쫓으려고 생콩을 오독오독 씹어가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두 아들이 목격하게 된 광경은 참으로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누이 동생이 여우 같은 꼬리를 드러내더니 소와 달걀 몸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간을 빼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날이 밝자마자 첫째와 둘째는 자신들이 본 것을 부모님께 있는 그대로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사랑을 독차지하는 여동생을 오라비들이 샘내서 거짓말을 꾸며낸 거라며 발끈 화를 내고 말았지요. 급기야 두 아들을 매몰차게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막내 아들은 겁이 났습니다. 진실을 말해봐야 형들처럼 혼만 나고 쫓겨날 게 뻔했으니까요. 막내 아들 역시 똑같이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지만 부모 앞에서는 가축들이 그저 몹쓸병에 걸려 죽은 것 같다고 거짓으로 둘러댔습니다. 자, 진실을 말했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두 아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드리겠습니다. 김하정의 노래 나은정 기른정 준비했고요. 이어서 남상규의 고향의 강, 김부자의 두 남매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김하정의 나은정, 길은정, 남상규의 고향의 강, 김부자의 두 남매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한여름 더위도 잊게 할 만한 전설, 여운우의 전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첫째와 둘째 아들은 정처 없이 산길을 헤매다가 깊은 산골에 있는 절에서 한 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스님은 집에서 내쳐진 형제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크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을 제자로 거두었지요. 두 형제는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련을 시작했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두 형제를 부르더니 조그마한 유리병 세 개를 건네줬습니다. 각 병마다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물이 들어있었지요. 하얀 병은 가시가 든 병이요, 빨간 병은 불꽃이, 파란 병은 깊은 바다가 든 병이니라.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오거든 뒤로 던지거라. 스님은 알 수 없는 당부를 남기고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절을 나와 고향 근처 주막에 이르게 된 두 형제는 국밥을 시켜놓고 주모에게 슬쩍 고향 마을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모가 화들짝 놀라며 얘기하기를, 아이고, 그 마을 분이신가 보구려. 거긴 횡액이 들어서 제일 가던 부잣집은 쫄딱 망한 지 이미 오래고 가축들이 씨가 마르더니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쓰러지고 건장한 사내들마저 비명행사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죄에다 뿔뿔이 흩어졌다오. 목숨이 아깝골랑은 그 마을엔 얼씬도 하지 마시구려. 형제는 불길한 생각에 휩싸여 서둘러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집은 이미 흉흉한 폐가로 변해 있었는데 집안에는 오직 누이 동생만 남아있었지요. 오랜만에 오빠들을 본 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라버니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부모님과 막내 오라버니는 모두 돌아가시고 저 혼자 외롭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밥을 지어오겠다며 방에서 잠시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형제는 덜컥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해 누이를 우물가로 보낸 뒤에 그 틈을 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자, 그 형제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지 노래 듣고 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조미미의 오빠, 최헌의 당신은 몰라,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그리고 장현의 나는 너를, 네 곡입니다.

나는 너를 장현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조미미의 오빠, 최헌의 당신은 몰라, 그리고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들으셨네요.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 여운우의 전설 마지막 대목입니다. 오빠들이 도망친 걸 알아챈 누이는 순식간에 여우로 변신하더니 무서운 속도로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호호 오라버니들, 밥도 안 드시고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오빠들은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달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우리가 네 정체를 모를 줄 아느냐? 그러자 여우가 킬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라버니들은 내가 해준 밥을 먹고 나는 오라버니들을 먹고 서로 다 좋잖아요. 형제들이 아연실색 놀란 틈에 여우는 섬뜩한 주문을 외며 거리를 좁혔습니다. 둘째의 옷자락이 잡힐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첫째가 스님이 주신 하얀 병을 뒤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뾰족한 가시덤불이 솟아나 여우의 온몸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끈질기게 다시 쫓아왔지요. 거리가 다시 좁혀지자 이번엔 빨간색 병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맹렬한 불꽃이 일면서 여우의 털이 죄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우는 기어코 불길을 뚫고 나와 형제들의 숨통을 노렸습니다. 여우가 첫째의 목덜미를 덮치려던 찰나 둘째가 마지막 남은 파란 병을 여우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쏴 하는 파도소리와 함께 깊고 푸른 바다가 솟구쳐 올랐고 여우는 그 물결 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두 형제, 그토록 귀여워했던 여동생이 집안을 요절낸 요물이었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제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명복을 빌어주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 팔도를 떠돌게 됐다고 합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여우 누이 전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들 사랑의 하모니의 야화, 그리고 패티김의 가시나무새, 영사운드의 달무리 세 곡입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3년 8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엑스포 열기 첫날 14만 명 입장. 대전 엑스포가 7일 일반 관람이 시작돼 이날 하루 14만여 명이 입장했다. 이날 날씨가 흐린 데다 간간이 비까지 뿌리는 등 관람하기에는 나쁜 여건이었지만 관람객들은 전시관 관람, 주차 편의시설 이용 등에서 비교적 질서를 지켰다. 네, 1993년 여름 대한민국은 대전 엑스포 열기로 더 뜨거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제 박람회 기구의 공인을 받아 개최한 엑스포였으니까요. 당시 108개 나라와 33개 국제 기구들이 참가했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가량인 1,400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그 시절 엑스포장에 가기 위해 전국에서 전세버스와 기차가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실어봤는데요. 날렵한 우주선 모양의 한비탑을 배경으로 사진 많이 찍으셨겠지요. 노란 별 모양 마스코트인 꿈돌이의 인기도 참 대단했습니다. 아마 88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의 인기를 능가할 정도였어요. 책가방이든 공책이든 아이들 학용품에 꿈돌이가 안 그려진 게 없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IT 강국이 된 것도 어쩌면 대전 엑스포에서 예견됐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 엑스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보화 엑스포라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말이죠. 홍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고별.

홍민의 고별 듣고 왔습니다. 전기요금 아깝다고 에어컨 사용을 꼭 참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아끼는 것도 좋지만은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기분과 몸이 쾌적하고 개운해지는 게 곧 건강과 직결된 것인데 너무 참아도 곤란하겠지요. 냉방장치 적절히 사용하시고 수분 보충도 잘 해주시면서 무탈하게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산이슬의 밤비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아나운서 원스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을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전조증상으로 불리는 미니 뇌졸중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미니 뇌졸중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미 뇌졸중의 시작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미니 뇌졸중의 의미와 증상, 또 대처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담도에 생기는 악성 종양, 담도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니 뇌졸중이라는 단어 때문일까요? 증상에 소홀한 경우도 있는데요. 미니라는 의미가 약하다는 뜻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졸중의 큰 위험을 막아질 수 있는 미니 뇌졸중에 대한 대처가 중요할 텐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미니 뇌졸중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약한 정도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1: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사실 이름이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 작은, 그러니까 별로 심하지 않은 그런 이제 뇌졸중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네. 미니라는 말은 주로 짧다는 의미에서 미니란 말이 나와서요. 네. 증상은 심할 수 있지만 잠깐 혹은 짧은 시간 있다가 증상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거라서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말이고요. 약하다. 이것도 이제 틀린 말입니다.
0: 뇌졸중 환자들은 쓰러진 후에 돌아보면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말도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미니 뇌졸중의 단계를 경험하는 걸까요?
1: 저희가 사실 이게 미니 뇌졸중이라는 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사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었는데도 워낙 이제 실제 뇌졸중이 발생해서 마비가 심하다든지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전에 일들을 충분히 기억을 못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주 자세히 이렇게 여쭤보고 좀 깊이 있게 면담을 하게 되면 50%까지는 이전에 미니 뇌졸중을 경험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럼 미니 뇌졸중의 증상을 그렇게 경험하고 의심이 되면 그때 병원에 가도 치료는 필요한가요?
1: 사실 이제 미니 뇌졸중 증상을 경험하시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게 미니 뇌졸중이 맞느냐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미니 뇌졸중이 맞다면 그때야말로 치료의 적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뇌졸중이 발생하고 나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이제 후유증이 남는다든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미니 뇌졸중은 증상이 있다가 완전히 없어져서 정상화된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때 미니 뇌졸중, 그러니까 뇌졸중이 발생할 전조 증상임을 확인을 받으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미니 뇌졸중이 발생하고 일주일 혹은 이제 2주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10%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기에 특히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어찌 보면 조금 장기적인 치료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니 뇌졸중이 의심되신다면 병원에 가서 판단은 꼭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0: 이미 증상은 지나가서 없어졌는데도 검사를 통해서 미니 뇌졸중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네요.
1: 네, 사실은 그게 조금 이제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증상이 있다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현재 검진을 했을 때라든지 객관적인 소견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적으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0: 이제
1: 그런 점에서 이게 진짜 미니 뇌졸중이 맞았냐 이런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실 저도 연구를 진행했었고 사실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 발생하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흔적이 남을 수가 있고요. 또 그게 발생했을 법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니 뇌졸중으로 증상은 좋아졌지만 저희가 확산 강조 영상이라고 좀 특별한 MRI 찍으면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 확실히 이게 미니 뇌졸중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실은 흔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흔적이 없더라도 관련된 혈관이 굉장히 좁다든지 뭐 혈관벽의 동맥 경화, 그래서 콜레스테롤 때가 제가 보통 때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그런 콜레스테롤에 의한 나쁜 물질들이 혈관벽에 많이 침착이 되어 있던지 이러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법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0: 그런데 미니 뇌졸중의 증상이 길지 않고 비교적 짧기 때문에 방심할 수 있을 텐데요. 한 번의 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이 되나요?
1: 어떤 분들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사실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완전히 정상화되기 때문에 이거 병원에 가야 되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가능한 병원에 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증상이 좋아져서 좀 기다려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 같이 주변에서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상이 한쪽으로 특히 팔다리 마비가 한쪽으로 나타났다 하면 그건 한 번이라도 꼭 병원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동일한 증상이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일한 증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 혈관 상태가 이제 막 진짜 안 좋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뇌 그러니까 정말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네 배, 뭐 아홉 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시면 즉시 병원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가 대표적인 증상이라면요. 구체적으로 얼굴과 팔다리 마비는 어떤 형태인 건가요? 전혀 안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예를 들어 팔다리 마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주 심한 경우는 미니 뇌졸중이라도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다리가 아예 움직이지 않아서 설 수도 없고 어떤 건 앉아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건 근데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아마 증상이 있다 없어지더라도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아예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뭔가 어눌하다. 힘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완전히 힘이 들어가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자가로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중력에 이렇게 저항해서 팔을 올리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팔을 올린 상태에서 팔 앞으로 나란히 같은 걸 하는 상태에서 팔이 떨어진다. 중력적으로 유지를 못한다. 이런 것도 나쁜 증상이고요. 다리를 들 수는 있는데 양쪽 다리를 들 수는 있는데 중력을 대항해서 버티지 못하고 한쪽 다리만 땅으로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팔다리 마비이고요. 얼굴 마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했을 때 한쪽 입꼬리만 한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한쪽으로 완전히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확연하게 비대칭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얼굴 마비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또 언어 발음 장애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꼬이는 건가요?
1: 네, 사실 뭐 약간씩 발음이 평소에 이제 안 좋거나 혹은 이제 치아나 구강 문제로 발음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도 사실 있으십니다. 근데 이런 미니 뇌졸중,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뇌졸중이라는 것에 발음 언어 장애는 제일 중요한 건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멀쩡하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말이 샌다, 뭐 어눌하다, 발음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언어 발음 장애를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두 개는 사실 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학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구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형태로든 말을 하려는데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발음이 샌다든지 다 안 좋은 증상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온다든지 말은 나오는데 발음이 좀 이렇게 새면서 명확하지 않고 뭉뚱그려지고 더 중요한 건 주변에서 들었을 때 발음이 왜 그래요? 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더더군다나 확실히 이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은 증상이 있다 없어지더라도 저희 병원에 꼭 방문해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0: 갑자기 발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증상들이 몇 분 정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1: 네, 사실 이게 미니 뇌졸중의 아주 광범위한 정의는 24시간 정도 있다가 사라지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현장에서나 뭐 요즘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한 시간이 넘어가면 사실 거의 없어지기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시간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한 시간 넘어가기 전에 보통 없어지기 때문에 실은 이제 한 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좀 어렵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수분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길어도 10분까지. 그래서 수분에서 10분 정도가 많은데 분 단위가 되게 짧다고 생각하실 텐데 실은 몇 분을 생각해 보시면 꽤 긴 시간입니다.
0: 그렇네요.
1: 팔 다리나 마비가 전혀 못 움직이는 상태, 뭐 전혀나 실제로 중력에 저항을 못하거나 어떻게 어눌한 상태가 한 분단이 10분 정도 된다면 꽤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나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수초라든지 이제 수십 초 이런 것들은 정말 있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분단위가 넘어가면 확실히 주의해야 하는 증상이고요. 수초 수분이라 수초 수십 초라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증상들은 꼭 병원으로 방문하셔야겠습니다.
0: 네. 그럼 이렇게 미니 뇌졸중의 증상을 경험하고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하나요? 일반적인 뇌졸중의 치료를 똑같이 하는 건가요?
1: 예, 사실은 미니 뇌졸중이라고 해서 뇌졸중의 치료가 크게 다르지는 평가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니 뇌졸중이 사실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 그러면 미니 뇌졸중으로 오셔가지고 검사하는 와중에 뇌졸중이 발생해버려가지고요. 그 과정에 다시 또 혈전 용액제도 투여하고 뭐 혈전 제거술이나 시술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해서 실제로 병원에 왔을 때 좀 다르게 하진 사실 않거든요.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또 있어서 실제로 미니 뇌졸중의 평가라든지 치료가 뇌경색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아주 고강도의 약을 정맥으로 투여한다든지 증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은 시술을 직접적으로 바로 응급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성과를 하고 뭐 경구 약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렇게 시술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니 뇌졸중에서 그러면 이제 좀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미니 뇌졸중으로 병원에 오셨다가 응급실이나 뭐 외래 뭐 클리닉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0: 어떤 약물이 쓰이는 건가요?
1: 사실은 이제 뇌졸중에 쓰이는 약은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혈관을 뚫어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혈전 용해제라든지 아니면 또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은 미니 뇌졸중에서는 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약제들은 이제 부작용 위험이 있거든요. 뚫다가 혹은 고강도 약을 쓰다가 반대로 뇌출혈 같은 게 발생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조금 이제 증상이 다시 그 응급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쓰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항혈소판제나 항혈전제 그리고 고지혈증 약물 필요하다면 이제 당뇨병 있다면 당뇨병 약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미리 뇌졸중 상태에서 후유증이 나올 수 있는 뇌졸중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약제를 쓰게 됩니다.
0: 그런데요, 뇌졸중을 걱정하는 분들은 치매에 대한 불안감도 있거든요. 미니 뇌졸중이 반복될수록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말은 맞는 건가요?
1: 예, 사실은 미니 뇌졸중이 맞다면 맞습니다.
0: 아하.
1: 예, 이제 미니 뇌졸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미니 뇌졸중 증상 중에서 뭐 어지럼증, 두통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흔한 증상들도 있습니다. 미니 뇌졸중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증상이 반복된다고 모두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미니 뇌졸중이 명확하다면 뭐 관련된 흔적이 남는다든지 혹은 관련된 혈관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다면 사실 뇌에 흔적이 안 남았다고 하지만 뇌세포에 분명히 허혈성 뭐 손상 이런 것들이 누적되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검사를 하는 게 어떤 범위에 있는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은 것을 아는 거지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손상을 받았는지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니 뇌졸중이 반복이 되면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도 치매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0: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매 위험과도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면 미니 뇌졸중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인데요. 또 계절적으로 여름에 특히 미니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1: 네, 사실 이게 미니 뇌졸중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이제 잘 안 되면서 증상이 나왔다가 다행히 동맥에 이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좁아졌던 부분에 또 자연히 뚫리면서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환절기라든지 겨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혈관이 급하게 틀어 막혀서 안 열린다든지 겨울 같은 경우는 뇌출혈,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는 위험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사실 증상이 좋아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터져버렸거나 이미 큰혈관이 막혀버리면서 다시 돌릴 수 없는 상태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여름에는 저희가 여름에 주로 생기는 이런 뇌졸중은 탈수랑 연관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땀도 많이 흘리시고 야외 더운 환경에서 이렇게 몸의 수분 양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 뇌졸중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미리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에 미니 뇌졸중이 더 많으냐 이런 거는 조금 저희가 데이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미니 뇌졸중의 비율, 전체 뇌졸중 비율은 확실히 여름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특히 뇌혈관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위험 요인이 많은 분들은 탈수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자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0: 흔히 뇌졸중은 겨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탈수 때문이라도 여름에도 위험은 마찬가지고 계절과 상관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1: 사실 계절마다 특이한 위험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네. 겨울 같은 경우는 혈압이 좀 이렇게 외부 피부에 있는 혈압들이 좀 수축되고 이러면서 혈관이 좀 수축되고 이러면서 혈압이 좀 이렇게 변동폭이 심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위험 요인이다 생각하고 있고, 여름에는 또 탈수, 그런데 뭐 또 환절기에는 그 온도, 외부 온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생기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계절마다 조금씩 이제 위험 인자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그 계절에 맞춰서 좀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탈수를 주의한다든지 뭐 겨울이나 한절기에는 온도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추운 환경에 너무 심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계절에 맞춰서 좀 예방 전략을 가져가셔야겠습니다.
0: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도 미니 뇌졸중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 위험 신호로 지적이 되는 증상들에 있어서 다른 질환의 증상과도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뇌혈관 손상보다는 이제 편두통의 전조 증상으로 뭐 마비가 온다든지 뭐 혹은 뭐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흐려 보인다든지 뭐 깨져 보인 이런 이제 편두통의 전조 증상으로 미리 뇌졸중처럼 오는 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련, 뭐 우리가 이제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뇌 이상 신호가 나오면서 미리 뇌졸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요즘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편두통이나 뇌전증 같은 경우의 전조 증상들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평가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뇌전증과 편두통 같은 경우는 아주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급격히 악화되는 뇌졸중, 뇌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그런 미리 뇌졸중이었는데 다른 질환을 간과하고 있다가 심한 후유증이 남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면 그냥 병원에 오셔서 평가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0: 미니 뇌졸중의 치료로 약물 치료도 시행된다고 하셨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이 필요하기도 할까요?
1: 네, 사실 미니 뇌졸중으로 병원에 왔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으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미니 뇌졸중은 응급으로 시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미니 뇌졸중도 때에 따라서는 흔적이 이번에 느꼈던 것 말고도 증상이 없이 뇌에 이제 손상 흔적이 여러 차례 남아있는 경우와 함께 혈관이 심하게 좁아진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약물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사전 전처치도 충분히 하고 혈관벽에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뇌혈관 우회술이라 그래서 뇌혈관을 이제 외부의 뇌혈관을 안쪽 뇌혈관과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문합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어서 미리 뇌졸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 없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0: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방일 텐데요.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조 증상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험인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특히 동맥경화증의 위험, 대표적인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있다거나 혹은 또 심장 질환도 뇌혈관 질환하고 특히 이런 미리 뇌졸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이전에 뭐 심근경색 같은 심장 혈관이 안 좋았다, 협심증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 것도 아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만큼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고요. 또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할 게 부정맥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0: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짧게 지날 수 있지만 빠른 대처가 필요한 미니 뇌졸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 담도에 생기는 악성 종양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황달과 소변색의 변화, 그리고 체중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담도암의 위험과 진단,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도재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일단 이름이 많던데요. 담도, 담관, 담도암, 담관암, 같은 의미인가요?
1: 네,

0: 담도와 담과는 보통 같은 의미이고요. 네. 보통 간세포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십이장으로 담도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보통 담도는 담즙이 십이장으로 배출되는 전체적인 이동 경로를 의미하고 네. 담과는 담즙이 이동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담도가 담과보다는 상위 개념인데 현재는 뭐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담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담도와 담과는 담즙이 네. 이동하는 통로로 보면 되네요.
0: 네, 맞습니다.
1: 담즙은 간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나요?
0: 네, 담즙은 간세포에서 하루에 한 500에서 600ml 정도 생성이 돼서 네. 간 내에 있는 담도를 통해서 담낭으로 이동돼서 담낭에서 보관되고 농축되어 있다가 우리가 이제 밥을 먹게 되면은 담낭이 수축되면서 농축된 담즙이 담도를 통해서 십이장으로 배출이 됩니다. 네. 담즙의 주성분은 뭐 담즙산, 인지질, 콜레스테롤이고 네. 이외에 수명이 다한 적혈구의 대사산물로 황달의 원인이 되는 빌리루빈, 네. 그리고 단백질, 전해질, 또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과 그 대사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담즙의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방의 소화를 돕고 또 두 번째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밖에 간에서 해독된 물질이라든지 빌리루빈 등의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럼 담도암은 담즙이 이동하는 길 어디나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담도암은 담도에 생긴 악성 종양을 전부 다 얘기해서 이제 담도암이라고 저희가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암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건가요? 복잡하던데요.
0: 네, 담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세포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이동시키는 통로입니다. 네. 간은 해부학적으로 크게 이제 오른쪽 간과 왼쪽 간으로 구분하는데 네. 오른쪽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뭐 간은 담도를 통해서 오른쪽 간 안에 있는 우측 간내 담도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왼쪽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왼쪽 간 안에 있는 좌측 간내 담도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측 간내 담도랑 좌측 간내 담도가 간 밖에서 서로 합쳐지는데 이렇게 우측 간내 담도랑 좌측 간내 담도가 합쳐지는 부위를 보통 간문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합쳐져서 간 밖으로 나온 길이가 한 3, 4cm 정도 되는 그런 담도를 저희가 총간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총간관은 또 담낭에서 저장된 담즙이 배출되는 통로인 담낭관과 합쳐져서 십이장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이를 총담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담관의 길이는 한 7에서 한 8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간 안에 있는 담도는 간내담도라고 하고 간내담도가 이렇게 두 개 좌우가 합쳐지는 부위를 간문부라고 하고 그리고 총간관, 총담관 등과 같이 간 밖에 나와 있는 담도를 간외 담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내담도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통 간내담도암, 간문부에서 간문부를 포함해서 간문부 주위에서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간문부암, 간외담도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를 간외담도암이라고 이렇게 통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간내담도암, 간문부암, 간외담도암 어느 곳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가요?
0: 네, 담도암은 간문부를 포함해서 간문부 주위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한 50% 정도로 가장 많고요. 간의 담도암이 한 40%, 그리고 간내 담도암이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이제 간내랑 간외 모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담도암의 원인이랄까요?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0: 네, 그렇죠. 담낭암을 포함한 담도암의 위험 인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담도암의 원인 중에 현재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담관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발생해서 담관벽이 굳어지는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말이 좀 어렵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선천성 담도 이상으로 발생하는 담관 낭종이 가장 대표적인 담도암의 원인입니다. 이외에 우리가 옛날에는 민물 생선 같은 걸 많이 섭취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감염되는 기생충인 간흡충증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에서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만성 비형 간염이라든지 만성 시형 간염, 간 경화, 그리고 담도에도 담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담도 담석이 담도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일 때에는 담낭암과 담도암 발생 위험이 정상에 비해서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음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흡연에 대해서는 흡연 양과 흡연 기간에 비례해서 담도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위험 요인도 아주 다양하네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면서요?
0: 네, 보통 그렇습니다. 담도암의 증상은 종양의 발생 위치랑 침범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초기에는 뭐 보통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진행돼서 그 암으로 인해서 담도가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은 보통 이제 황달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황달은 보통 배가 아프거나 그런 복통이 없이 그냥 황달만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황달이 발생하면은 보통 소변색이 굉장히 진해지거든요. 이 소변색이 진해지는 원인이 황달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소변색이 진해지고 또 이 빌리루빈이 피부에 이렇게 침착하게 되면은 피부가 이렇게 많이 가려움, 피부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복통이라든지 뭐 체중 감소, 열이 난다거나 소화 장애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때 보통 아까 복통 말씀드렸는데 담도암에 의한 복통은 담석일 때는 굉장히 심한 복통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담도암은 그렇게 심한 복통은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아픈 그런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라면 이제 담도암 크기가 굉장히 커진 경우에 보통 많이 발생을 합니다.
1: 담석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0: 네. 그 담석은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담낭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담낭 담석이라고 하고요. 담도에서 발생한 경우를 담도 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담낭 담석은 담낭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담도암이랑 담낭 담석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담도에 생긴 담도 담석이 있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담관염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서 담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담도담석은 담도암의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1: 담도암이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적은가요?
0: 예, 보통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담도암은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그렇다면 초기에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혈액검사 결과에서 의심되는 건가요?
0: 예, 보통 초기에는 별로 증상도 없고 뭐 간수치나 그런 것도 괜찮아서 발견되기 어려운데 근데 혈액검사를 했는데 황달을 의미하는 빌리루빈 수치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담도 폐쇄를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효소인 알칼리성 인산형 분해 효소라는 그런 물질이랑 보통 감마 GTP라고 하는데요. 감마 글루타밀 전달 효소가 간기능 검사에서 많이 상승되어 있고 요새 건강검진 하시면 이제 종양 표지자 같은 것도 많이 검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종양 표지자 중에서 CA19-9라는 게 있는데 이 CA19-9가 상승되어 있으면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혈액검사만으로는 담도암을 진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1: 또 담도암의 발생 위치도 다양해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도 여러 가지일 텐데요. 흔히 황달을 좀 떠올리긴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발생 위치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담도암에 의해서 담도가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황달이라는 원인이 되는 게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황달이 발생하고 이 황달이 대표적인 담도암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1: 종양이 담도를 막으면 황달이 생기는 거군요. 조변색으로도 의심할 수 있다면서요.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이걸 아시려면 뭐 좀 황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적혈구 수명은 보통 한 100일에서 한 1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수명이 다한 적혈구가 이제 비장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 처리되는 대사 과정 중에서 헤모글로빈이 분해가 돼서 헤모글로빈에서 나오는 분해 산물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나온 빌리루빈은 물에 녹지 않아서 이게 배출이 되려면 담즙에 잘 녹아서 수용성으로 변한 다음에 담도를 통해서 12장으로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빌리루빈을 수용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빌리루빈이 간세포로 이동하게 돼서 간세포 안에서 어떤 특정 효소에 의해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빌리루빈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수용성 빌리루빈은 간세포에서 간 내 담도를 통해서 배출되고 네. 결국 간의 담도를 통해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소장이랑 대장으로 나와서 결국 대변을 통해서 요리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게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대변색이 건강하면 노랗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이 대변에서 빌리룸이 섞여 있기 때문에 대변색이 좀 노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담도가 막혀서 이 빌리루빈이 장으로 배출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뭐 체내 흡수가 되어서 소변으로 배출되고 소변에서 나오는 양이 많아져서 소변색에도 소변색도 굉장히 진하게 변하게 됩니다. 보통 황달이 있는 경우에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아마 초기 증상이 이렇게 몸이 좀 가렵거나 소변색이 좀 진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혹시 황달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1: 황달이나 소변색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도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이 없이 발생하는 황달이거든요. 그 암에 의해서 이제 담도가 막히게 되면 황달이 발생하고 그 황달로 인해서 소변색이 진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담도가 너무 오랜 기간 막히게 되면은 아까 대변색이 노란 게 그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섞여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대변으로 빌리루빈이 배출되지가 않으니까 대변이 이제 회색으로 변하는 회색변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양이 커지게 되면 뭐 복통이라든지 뭐 체중 감소, 뭐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복통, 체중 감소, 소화불량 이런 증상들로 담도암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소화장애로 생각해서 지나칠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담도암은 뭐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그냥 특별한 추가 검사 없이 이렇게 지내오다가 병이 이제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1: 이미 많이 진행됐거나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0: 네, 보통 담도암은 이렇게 진단된 경우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한 20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70에서 80% 정도에서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꽤 많습니다.
1: 70, 80% 정도가 수술이 어렵다면 그래서 담도암이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지적이 되는 걸까요?
0: 예, 보통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은 한 3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진행된 담도암인 경우에 생존 기간은 평균 1년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1: 담도암의 단계랄까요? 병기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0: 예, 뭐 다른 암과 같이 암의 크기라든지 암이 어느 정도 침범을 했는지 그리고 림프절이 어느 정도 갔는지 그리고 주요 뭐 혈관이라든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에 따라서 보통 1기에서 4기로 구분을 하지만요. 담도암은 복잡한 담도 구조랑 주변에 분포된 중요한 장기, 혈관으로 인해서 단순히 병기보다는 이게 수술로 완전 절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다행인 걸까요?
0: 아,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수술만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간의 담도암 중에서 담도가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는 부위에 비교적 가까운 부위에 발생한 담도암인 경우에는 아까 간 문부에서 발생하는 담도암이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한 50% 정도. 그 간 문부에서 발생한 담도암에 비교해서 수술적으로 이렇게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1: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함께 진행되기도 하나요?
0: 네. 수술 후에 완전히 절제가 되지 않았거나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담도암일 경우에는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해서 항암 화학요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변이를 확인해서 표적 치료를 하거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뭐 수술 쪽으로 해서 완전히 절제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수술 후 재발을 낮출 목적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아직 연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 담도암으로 진단된 분들은요 아무래도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상이 생기겠어요.
0: 예, 초기에는 간 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담도암에 의해서 담도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또는 간을 침범하게 되면 혈액 검사에서 간 기능 검사가 이상이 나타나죠. 보통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은 AST, ALT라는 간 기능 수치를 보거든요. 그거를 포함해서 뭐 빌리루빈, 황달을 만드는 빌리루빈이라든지 아니면 담도가 막힌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알칼리성 인산염 분해 효소라든지 감마 GTP 그런 것들이 많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1: 복부 초음파부터 뭐 진행되는 검사도 많은 거죠.
0: 그렇죠. 복부 초음파 현재 많이 하는데요. 복부 초음파 검사는 뭐 검사에 따른 그 통증이 없고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이 없어서 또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전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부 초음파로만 이렇게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뭐 간에 덩어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담도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뭐 복부 CT라든지 MRI 같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서 그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담도암 예방이나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랄까요?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별개로 선택해야 하는 검사가 있을까요?
0: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재까지 담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뭐 검사는 따로 없거든요. 근데 담도암의 위험 요소가 이제 아까 담도 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담도 담석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증상이 없어도 담도 담석은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또한 만성 C형 간염이라든지 B형 간염 또는 간경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담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가 없기 때문에 담도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 일반 건강검진과 별개로 뭐 선택해야 되는 특별한 검사는 없는데 근데 나는 반드시 꼭 하나는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한다면은 뭐 MRI 검사가 다른 검사보다는 조금 유용할 수가 있는데 뭐 특별한 증상이나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굳이 뭐 MRI나 뭐 복부 CT 같은 그런 검사를 할 필요는 증상도 없으면은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네.
1: 담도암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고위험군으로 지적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0: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라는 그런 병이라든지 간내 담석 그리고 만성 B형 C형 간염, 간 경화, 간 흡축증 등이 간 담도암의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혹시 나쁜 게 생기지 않았나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아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도 담도암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 흡연도 담도암의 위험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이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칙적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금연을 하는 것이 담도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담도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도재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날로 험악해져 밤늦게 다니기가 아주 조심스럽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길 조심하고 가능하면 후미진 곳이나 사람들이 없는 으슥한 곳은 다니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후미진 곳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곳을 뜻하는지는 아마 짐작하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후미라는 말을 뒤후자에 꼬리 밑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후미는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 표현입니다. 후미란 말이 원래는 물가나 산길이 휘어서 굽어진 곳을 말해서 물가나 산길이 휘어서 굽어 들어가는 곳이 매우 깊은 것을 가리켜 후미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미진 골짜기라든지 그는 오른쪽 후미진 바위 벼랑에서 산삼을 발견했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이처럼 산길이나 물가에만 쓰던 말이 오늘날에는 아주 구석지고 으슥하다라는 뜻으로 확대돼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동네는 후미진 곳이 많아 정이 들지 않았다. 그들은 뒷골목 후미진 곳으로 돌아다니며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교육을 받고 인권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진입니다. 저는 지체장애이고요. 인권 강사 교육은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양성된 강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믿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꿈 같은 일이라고 말하죠. 때로는 꿈에서 본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길 바라기도 하는데요. 꿈을 체험하는 이야기를 다룬 SF 범죄 스릴러 소설 꿈이다 아니다를 펴낸 소설가 김중혁 작가와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The Cranberries의 Dreams.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소설가 김중혁 작가는 2000년 문학과 사회의 중편소설 펭귄 뉴스를 발표하며 데뷔했습니다. 2008년 엇박자 D로 제2회 김유정 문학상을, 1층 지하 1층으로 제10회 제1회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 제19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12년 제13회 이유성 문학상, 2015년 제46회 동인문학상, 2019년 제6회 시문문학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집 1층 지하 1층, 악기들의 도서관,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 나는 농담이다, 또 에세이 무엇이든 쓰게 된다, 뭐라도 되겠지, 영화 보고 오는 길에 글을 썼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 4년 만에 만나는 신작 꿈이다 아니다를 펴내신 소설가 김중혁 작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TV로 종종 뵙다가 또 소설 네. 나와서 뵈니까 왜 이렇게 새롭죠?
2: 제가 KBS에서 고정으로 출연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정말 왔는데 네. 소설가로 오니까 감회가 남다르네요.
1: 그렇죠. 네. 본인도 좀 새로우신가요?
2: 네, 새롭고 소설을 쓰는 건 늘 약간 새로운 저를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이번에 저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긴장되기도 하고 네.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네. 수많은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2: 부러워하실 그 필요 제주. 없고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누구나 다 소설가가 될 수 있습니다.
1: 그런가요? 네. 네. 무엇이든 쓰게 된다라는 책을 읽으면 쓰게 될까요?
2: 네.
1: 이 소설 탈고에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2: 우선 이 소설을 부끄럽지만 많이 알리는데 주력을 하려고 하고요.
1: 네.
2: 소설이 나오는 건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2: 이 세계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 세계가 친숙하다, 재미있다, 즐겁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네,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1: 지난 4년 동안 사실 다른 활동들도 꽤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그래도 이제 메인은 소설에 대한 고민과 네. 쓰는 것이었겠네요.
2: 늘 그렇게 네. 말씀드렸는데요.
1: 네.
2: 소설 쓰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돈을 버는 일과 뭐 다른 어떤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그 하나의 깔때기로 이어지고 그 깔때기에 추출물에는 소설이 있기 때문에 소설 쓰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말씀을 약간 과장을 못해서 드리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1: 네.
2: 소설을 쓰고 나면 약간 탈진의 느낌이 있거든요.
1: 그럴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네. 그게 좀 기분 좋기도 하고 약간 좀 서럽기도 하고 약간 허탈하기도 한 그런 복합적인 기분 같은 게 들어서 뭐
1: 그렇죠. 뭐 사실 이 소설은 4년이 걸렸다고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뭐 구상을 하셨을 네. 것 같고 굉장히 내 속에 오래 머물던 것들이 내 손을 떠나 책으로 이제 출간됐을 때, 와, 그때 책을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2: 우선 책을 받으면 제일 긴장되는 게, 아, 오자가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1: 되게 여러 번 또 보잖아요.
2: 네, 뭐 아주 많이 보지만.
1: 근데 꼭 발견되죠.
2: 네, 꼭 편집자가 뭐 수십 번 보고 저도 수십 번 보지만
1: 네.
2: 그래도 이상하게 옥자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하나를 발견하였고요.
1: 오, 그렇군요.
2: 네.
1: 그 누가 발견해줬나요?
2: 아, 그것은 참 재밌는 게
1: 네.
2: 저의 그 이 책을 읽을 연령대가 아닌데
1: 네.
2: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저의 이제 친척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1: 아, 그래요?
2: 이 책을 너무 재밌겠다며 보기 시작하더니 다 봤어요, 결국.
1: 네.
2: 또 내가 이해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 보더니 결국 오자를 안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와 제가 약간 네. 반성을 하면서
1: 와.
2: 우리 참 큰일 났다.
1: 그 초등학교 2학년생이 얼마나 재밌게 꼼꼼하게 봤으면
2: 네, 재밌게,
1: 아무도 못 찾아낸 오자를 찾았을까요?
2: 네, 너무 재밌어 하면서 봤다고 해서 좀 신기했고요.
1: 와.
2: 왜냐하면 제가 이 소설 그 한 1부, 2부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 네.
2: 가독성이 좀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을 무색하기만큼 네. 재밌게 읽었다고 하여서 네, 즐거웠습니다.
1: 그러네요. 초2가 재밌게 봤다고 하면 뭐 네. 누구나 빠져들 수 있는 소설이라는 게 입증된대요. 이제 지금 서점 가면 신간 코너에 꿈이다 아니다가 진열돼 있을 텐데
2: 네.
1: 서점 당연히 가보셨겠죠?
2: 아니요. 못 갑니다.
1: 그래요?
2: 원래는 서점을 네. 잘 가지만 책이 나오는 즈음에는 못 가고요.
1: 아.
2: 이게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네. 서점에 갔을 때 누군가 제 책을 펼쳐보는 장면을 보았는데 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1: 부끄러운 그런 느낌인가요?
2: 부끄럽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책을 집어던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책을 읽다가 그 표정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서 신간 나올 때는 오히려 안 가게 되는 것 같고요. 아,
1: 그렇군요. 네. 막 배우들이 본인 연기한 네. 거 볼 때 막 너무 쑥스럽고 아, 사실 네. 아나운서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2: 예전에도 네. 한 번 또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누군가 지하철에서 제 책을 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1: 네.
2: 네,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1: 반갑기도 하면서
2: 그 책을 네. 볼 때의 표정을 보는데 아. 어떤 부분을 읽고 있는데 저런 표정일까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면서 네.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보고 싶지 않다.
1: 뭔가 심사받는 막 그런
2: 네,
1: 기분이시군요.
2: 그렇기도 하고요.
1: 예. 아, 근데 이렇게 4년여의 작업이 끝나고 나면 보통 제일 먼저 어떤 일 하시나요?
2: 제일 먼저 다음 소설을 씁니다.
1: 아, 진짜요?
2: 네. 그 약간 저만의 루틴 같은 건데요.
1: 와.
2: 이 소설이 너무 무거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이 소설을 아주 많이 보게 되거든요.
1: 그렇죠.
2: 교정과 퇴고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이제 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1: 네.
2: 이 책을 받아보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겠지만 저에게 너무 익숙한 세계여서
1: 아.
2: 빨리 이 세계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준비해두었던 다음 소설의 시작을 재빨리 네, 들어가는 편입니다.
1: 뭔가 이렇게 떠나보낸 네. 연인은 더 이상 돌아보고 싶지 않을까요?
2: 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는데 아, 돌아볼 일이 네. 많기 때문에
1: 아.
2: 네, 그걸 겹쳐서 하는 게 어쩌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책을 볼 수 있는 또 거리감이 생기기도 해서
1: 네. 네,
2: 같이 두 개의 소설 이야기를 두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1: 그렇군요. 근데 글 쓰고 이게 막 탈고하고 나서는 막 지긋지긋해서 글 다시 안 쓰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도
2: 아닙니다.
1: 술술 써지나 봐요.
2: 그 소설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뭐 목표가 있고 이루고 싶은 그 완성도와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게 100% 완성되고 만족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 그걸 빨리 해보고 싶어가지고
1: 그렇군요.
2: 네.
1: 빨리 이거 해가지고 이번에는 네. 또 그거 네. 뭔가 미진한 거 없애야지 네. 막 이런
2: 그때
1: 느낌.
2: 마음은 이제 다음엔 다 죽었어 이제 정말 끝장나는 걸 쓸 거야라고 이제 마음을 다지죠.
1: 그렇군요.
2: 네.
1: 아, 그거 좋네요. 그게 마음 먹을 수 있는데 된다는 게 또 부럽습니다. 이번 소설 이제 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2: 우선 요즘 기술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1: 그렇죠.
2: 그 개인 정보 중에서 특히 꿈과 수면 정보가 아주 비싸게 팔리고 비싸게 거래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우리에게 남은 최후의 개인정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 그 꿈 정보나 수면 정보를 사고 파는 어떤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고요.
1: 네.
2: 그래서 이게 돈이 되겠구나. 창업하는 마음으로 내가 창업을 한다면 이걸 하겠다. 꿈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제 크게 먹으니까 그게 이야기로 발전이 되더라고요.
1: 또 그 기술화하는 분들이 또 소설 보고 또 힌트 얻는 거 아니에요?
2: 힌트를 얻을 수는 있지만 제가 소설에 쓴 기술은 너무 급진적이고 좀 어려운 기술이어서 조만간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서
1: 네.
2: 아마 참고는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힘들었던 부분도 한 4년 동안 이 이야기를 만졌는데 계속 발전시키면서도 제가 생각했고 상상했던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현실이 더 빨라지면 그냥 뒤따라가는 게 돼버리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계속 그걸 체크했습니다.
1: 혹시 이게 개발될까 봐 네. 걱정하셨군요.
2: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빨리 개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인공지능과 세태를 보건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게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걸 체크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와 또 노래에서도 영감을 받으셨다고요?
2: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쓰고 계시는 그 음악 관련된 어플을 검색해 보시면 꿈이라고 쳐보시면 정말 많은 노래가 나옵니다.
1: 맞아요.
2: 그만큼 꿈을 가지고 노래를

0: 만드시는 분들도 많고 꿈이라는 게 노래의 주제로 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노래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소설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음악들을 들으면서 소설을 쓸 것인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려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1: 네.
0: 이번에는 쉬웠던 게 네. 꿈 관련된 노래가 워낙 많아가지고
1: 아.
0: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약간 몽환적인 노래도 있고 좀 뭐 로맨틱한 노래도 있고
1: 가끔 거기 가사가 들어오면 또 네. 뭔가 거기에서 영감받아 영감, 쓰기도
0: 네,
1: 하고
0: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네.
1: 아,
0: 그렇게 음악에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1: 네, 진짜 소설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하셨는데 아 그동안에 진짜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고민 정말 많으셨겠어요?
0: 작가들이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쓰는데요. 이제 그 쓰는 시간들이 약간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료 수집하는 데 많이 쓰기도 하고
1: 네.
0: 어떤 분들은 퇴고에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4년 동안 좀 오래 걸렸던 이유는 자료 수집에도 힘들기도 했는데 이 꿈이라는 게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꿈에 들어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내 꿈이 가장 확실한 정보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의 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좀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라는 접근 방식에서 좀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우셨겠지만 1인칭, 3인칭,
1: 네.
0: 뭐 관찰자 시점, 전지적 시점 이런 식의 다양한 시점들을 거의 최대한 다 써보면서 어떤 이야기에 어떤 시점이 제일 어울릴까를 좀 매칭하느라고
1: 네.
0: 그게 좀 많이 걸려서 한 6개 버전 정도가 있어요.
1: 아, 맞네요.
0: 네, 그래서 한 6편의 소설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소설이 결국은 다양한 시점으로 전개가
0: 네.
1: 됐네요.
0: 네.
1: 거의 1부는 1인칭이고 이제 4부에 가서는 3인칭까지.
0: 네. 1인칭도 이제 두 명의 화자가 번갈아 가면서 말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의 타협점은 이 꿈이라는 이야기는 단 하나의 인칭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다양한 시점과 인칭을 함께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1: 그렇군요. 심지어는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가 또 다시 쓰시기까지 하셨다고요?
0: 네. 작가들이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행동이 출판사에게 원고를 줬다가
1: 네.
0: 그거 아니다.
1: 줬다
0: 다시
1: 뺏는 거.
0: 네. 그랬더니 이제 받은 출판사 그 편집자분께서는 이것도 좋다. 왜 다시 쓰려고 하시냐. 라고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네.
1: 아.
0: 1년 동안 다시 또 쓰느라고.
1: 아, 1년 동안이나요?
0: 네, 처음부터 다시 썼기 때문에. 네.
1: 그렇군요. 그럼 출판사에서 엄청난 기대를 더 했겠네요. 네.
0: 그랬겠죠.
1: 그것도 충분히 좋았는데.
0: 그랬겠죠.
1: 네. 그래서 결국 다시 쓴 거에
0: 네.
1: 대해서 충분히
0: 네.
1: 서로가 만족을 하셨겠죠?
0: 저는 만족을 못했지만 네, 출판사에서는 아마도 만족을
1: 이번에
0: 했겠죠.
1: 이번에 또 다시 가져갈까 봐 이렇게
0: 네네.
1: 꼭 쥐고 있었을
0: 네.
1: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군요.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 신작 꿈이다 아니다를 펴낸 소설가 김중혁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중혁 작가의 추천곡들로 함께할게요.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0: 제일 먼저 듣고 싶은 노래는 소설에 나오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소설 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학창시절에 또 열심히 들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유리드믹스라는 듀오의 노래인데 뭔가 노래 딱 들으면 그냥 설레고 약간 가슴이 쿵쿵거리는 그런 리듬이어서
1: 네.
0: 한 수만 번 들었을 텐데
1: 그렇군요.
0: 그래도 여전히 도입부를 들으면 가슴이 설렙니다.
1: 네. Sweet Dreams.
0: 네, Sweet Dreams라는 노래입니다.
1: 네. 함께 들어보시죠.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신작 꿈이다 아니다로 돌아오신 소설가 김중혁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소설의 갈라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소설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요.
2: 네. 아직 현실에는 도래하지 않은 저만의 상상에 있는 그 기술인데요. 우리가 불면증 있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꿈을 꾸는 게 어쩌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잠을 잤다는 거니까. 그런 상상 속에서 현실에서 영화나 어떤 영상을 그 투입을 하면 그걸 이어서 그대로 꿈에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고 싶을 때 어떤 꿈을 꾸고 싶은지 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네, 제가 꼭 이용해 보고 싶어서.
1: 그러니까요. 네. 예, 저도 사실 불면증이 살짝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다 깨다 보면은 꿈을 굉장히 여러 번 깰 때마다 새로운 꿈을 꾸는데 저도 맨날 그 전 꿈을 이어서 계속 꾸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2: 그래서 실제로 자각몽이라고 하는 그 자신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걸 연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각몽을 꾸고 싶은 분들의 모임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이제 그 또 참고를 좀 했고
1: 그렇군요.
2: 사람들이 결국 가장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 꿈인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잠 속에서 어떤 꿈을 꾸고 싶은데 악몽을 꾼다든지 원하지 않는 꿈이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네. 그런 분들이 정말 원하는 서비스가 아닐까.
1: 맞아요. 네. 혹시 잠 잘 주무시나요?
2: 저는 입면이 좀 힘듭니다. 그 잠을 한번 잠이 들면 잘 자는데요. 그 잠이 들기까지 생각이 많다 보니까.
1: 저도 그래요. 네. 예.
2: 그게 좀 힘들어서. 네. 이제 낮잠을 좀 잘 때가 있는데 낮잠을 자면 꼭 꿈을 꾸더라고요.
1: 네.
2: 아마도 그게 낮잠을 잔다는 건 그 꿈에

0: 단계가 좀 낮은 단계에서 머물기 때문에 렘 수면 상태에서 꿈을 많이 꾸니까 네.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악몽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낮잠을 일부러 많이 잤고요. 네. 최대한 많은 꿈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1: 그렇군요. 근데 그 꿈 원래 딱 깨나면 기억 잘 안 나지 않나요?
0: 바로 적으면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펜과 종이를 이용해서 빨리 네. 기록을 하면 정말 비논리적이긴 한데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기록을 하면 꿈을 기억할 수는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네. 아, 그거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저도 기억하고 싶었는데 분명히 아까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바로 기억이 안 나.
0: 첫 번째 단계가 그거더라고요. 잘 때 머리맡에 메모지를 두고 자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이야기긴 한데 살바도르 달리가 이제 꿈을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분이 꿈을 기억하는 방식은 이렇게 풋잠을 잘 때 손에 약간 그 소리가 나는 것들, 열쇠나 뭐 컵 이런 것들을 들고 예. 잠을 잡니다. 그러면 잠에서 살짝 깰 때 그걸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럼 그 소리를 딱 듣고 바로 그때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꿈을 기록하고 싶어하는 건 예술가들의 약간 본능 같은 네. 것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인간의 꿈을 저장하고 해석해주는 회사가 달리인데 그 꿈이 또 꼭 좋은 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제가 이 달리를 생각한 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주를 그렇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1: 그렇죠. 예.
0: 그 최근에는
1: 뭐
0: 그
1: 전생 이런 것도 막 네, 시험하고.
0: 전생도 전생을 찾아봤었는데 그 요즘에는 휴대전화 어플 중에 예. 그런 어플이 진짜 많아서.
1: 맞아요. GPT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네, 게 사주라면서요.
0: 네. 예.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하는 게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플러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꿈 역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하늘의 계시일까 무슨 암시일까 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런 걸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모든 걸 사업적인 네. 네, 방향으로.
1: 근데 진짜 그럴 법한 게 그런 회사가 있다면 지금 세상의 속성상 중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리고 사람들이 스승을 원하고 나에게 가르침을 줄 사람을 원하고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을 원하게 되고
1: 네.
0: 그리고 어떤 의미를 해석해 주는 사람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렇다면 꿈 역시 꿈이라는 어떤 무의식의 영역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매혹되지 않을까.
1: 네.
0: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달리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1: 맞아요.
0: 네.
1: 이런 갈라 서비스가 있다면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사람들에게.
0: 또 생각해 보면 인기가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게 고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기술들은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미 계급이 나눠지는 것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고가의 서비스는 예. 뭐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든지.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고 프리미엄 서비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1: 그렇군요. 꿈을 매개로 작품을 쓰신 건데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셨나요?
0: 꿈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꿈도 있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이상향 혹은 목표로 꿈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1: 네.
0: 두 가지 꿈 모두 현실에 없는 것들이어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가고 싶은 방향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의 은유로 생각하신다면 소설을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현실이 좀 팍팍할 때 피하고 싶고 좀 벗어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게 어쩌면 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일 텐데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1: 네.
0: 그 현실에 있는 사람을 욕하는 것보다는 드라마의 어떤 캐릭터를 욕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1: 맞아.
0: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꿈이라는 것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약간의 도피처로 꿈이 사용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네. 만들었습니다.
1: 요즘에 워낙 힘든 사람들 많기 때문에 더욱 공감할 것 같은데 이제 탈구하고 독자들 만날 기회가 좀 있으셨나요?
0: 네, 뭐 몇 번 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설의 의미를 말씀드리기보다는

0: 명 초빙을 해서 그 소모임 같은 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평소에는 꿈을 안 꾸신대요. 그런데 그 모임 전날에는 꼭 꿈을 꾸신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달았죠. 마감의 위대함이다. 마감이 있으면 꿈을 꾸지 않던 사람도 꿈을 꾸게 된다.
1: 아, 그렇구나. 네. 그런 해석해주는 분 만나보고 싶네요. 네. 자, 김중혁 작가의 두 번째 추천곡 들어볼게요. 어떤 곡인가요?
0: 꿈에 대한 정말 많은 노래가 있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 중에 새소년이라는 밴드의 긴 꿈이라는 노래도 약간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1: 네. 긴 꿈 함께 들어보시죠.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1: 이번 작품 구상하시면서 뭐 꿈의 세계나 뇌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2: 아, 지겹습니다 이제. 꿈에 대한
1: 뇌
2: 책은
1: 전문가 되신 거 아니에요?
2: 뇌까지는 모르겠지만 꿈에 네. 대해서는 거의 모든 책을 다 본 것 같고요. 아. 논문도 많이 읽고 했는데 사실 이게 과학의 분야이긴 한데 네. 또 이게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네. 물론 이제 측정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개인의 경험에 대한 그런 책도 많이 읽게 되고요. 꿈에 대한 책들은 다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많은 꿈을 다양하게 꾸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1: 아까 악몽 많이 꾼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막 공부하시면서 본인이 꾼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막 해석해보고 그러셨겠어요?
2: 저는 그 약간 아이러니컬하게도 꿈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이제 잇면은 힘들지만 네. 한번 수면에 들면 깨기 전까지 거의 죽은 듯이 하기 때문에 꿈을 거의 기억을 못하고 낮잠만 거의 기억을 하고요. 네. 그래서 꿈을 기억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뭐 무의식의 상황에서 평소에 자기가 억눌려 있었던 것도 드러나고 원했던 맞아요. 것도 드러나고 어릴 때 정말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도 드러나고 그래서 꿈이라는 게 한 사람의 정말 숨겨진 많은 면을 보여주는 맞아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공부해보고 싶더라고요.
1: 네, 맞아요. 정말 엉뚱한 꿈을 꾸고 난 후에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구나 를 네. 깨닫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꿈 해석대에 관한 책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뭐 사슴 얘기가 나오면 사슴 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뭐 숫사슴과 암사슴, 뭐 사슴이 어디로 가는지의 해석의
1: 태몽
2: 차이.
1: 태몽 수준이네요.
2: 그렇죠. 그런 의미 부여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해놓았는데 그게 일종의 통계학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꿈을 채집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 거니까. 또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의 무의식을 통계로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어렵지만 또 재밌고 흥미로운 분야인 거죠. 저자 소개 보니까 메모 전문가, 낙서 전문가라고도 표시가 되어 있던데 끊임없이 네. 펜 들고 다니시면서 쓰시나 봐요.
2: 이번에는 좀 그걸 실감하게 된 게 1년 동안 다시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다시 쓸 때 뭔가 계기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년필로 다 썼어요.
1: 네.
2: 오랜만에 이제 만년필을 이용해서 소설을 써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는 메모할 단계에서는 늘 펜을 사용을 하고 연필을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글 쓰려고 모니터 앞에 앉으면 그렇게 글을 쓰면 순서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첫 문장,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그 뭐 19번째 문장부터 쓰게 되지는 않거든요.
1: 정제된 글을 네. 쓰게 되죠, 아무래도.
2: 근데 메모를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여기저기 막 쓰기 때문에 파편들을 흩날릴 수 있어서 메모의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수습할 때 재밌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메모하거나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는 메모장이나 컴퓨터보다는 종이에다 펜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재밌기도 하다.
1: 네. 네.
2: 그래서 메모 전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작가분들 보니까 나름대로 본인들 루틴이 있으시더라고요.
2: 네.
1: 작가님은 자신만의 글쓰기 루틴이 있으세요?
2: 루틴이 이제 2000년에 소설가가 되어서 26년 쯤 되니까 루틴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간절히 원하면 쓰게 되고요. 좀 게을러지면 안 써지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쓸 수 있을 때 열심히 쓰자 그런 마음이어서 특별히 루틴을 따르게 되면 약간 강박적으로 앉아있게 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제 안에서 나오는 욕구와 원하는 어떤 방향을 잘 캐치만 한다면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제일 좋은 루틴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1: 그래도 쓰고 싶을 때가 많은 편이시네요.
2: 많죠. 늘 쓰고 싶은 건 기본적인 욕망인 것 같고 때로는 에세이를 쓰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이상한 소설을 쓰고 싶을 때도 있고 뭐 그런 마음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를 제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게 소설가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쓰고 싶을 때 쓰면은 그 여러 작품이 동시에 이렇게 네. 써지겠어요?
2: 그렇습니다. 한 지금도 에세이 작업을 한 두 개 정도 하고 있고요. 소설도 단편도 하나 쓰면서 장편도 쓰고 있어서.
1: 그렇군요. 네. 4년 기다렸지만 이제 앞으로 쫙인가요?
2: 아니요. 그게 또 몇 년 걸릴지 모르죠. 아, 한 10년 걸릴 수도 있고.
1: 완성되기까지. 네. 근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막 던져놓은 글밥들이 네. 있다는 게 뭔가 좀 냉장고에 뭔가 이렇게 사놓은 그런 느낌.
2: 근데 이제 계속 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도태되기도 합니다.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새로운 게 들어오기도 하고 저의 이제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 같은 게 개인 홈페이지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가 수시로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1: 그거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2: 보여주지 못하죠. 사람들에게.
1: 소설 완성되고 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나요? 첫 번째 독자?
2: 우선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분이 이제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작가이시기 때문에 제일 그렇군요. 먼저 보여드리면 그분께서 네. 이제
1: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해 주실 것 같은데요.
2: 이제 서로 네. 그런 룰이 생겨가지고요. 칭찬 다섯 개 하고 이제 심하게 비판할 게 하나 있으면 칭찬 다섯 개 먼저 하고 이제 비판하기 이게 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칭찬부터 해주고 네. 네. 지적이나 뭐 고칠 점 그걸 얘기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일 든든하죠.
1: 서로 도움 많이 받으시겠네요.
2: 네. 네.
1: 그렇군요. 자, 오늘 꿈이다 아니다 신간 펴내신 김중혁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추천곡 만나볼게요.
2: 세 번째 추천곡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소설의 느낌과 제일 비슷한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뭐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닌데 서울전자음악단이라는 네. 밴드의 꿈에 들어와 라는 노래인데 되게 몽환적이기도 하고 되게 네. 여유 있기도 하고 꿈길을 걷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
1: 제목인 꿈에 들어와도 정말 소설하고 맞닿아 네. 있네요. 네. 서울전자음악단의 꿈에 들어와 보내드립니다.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소설 읽다 보면 와,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까, 작가들의 상상력에 놀랄 때가 있는데 특히 장르 소설은 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구도 모르는 혼자만의 고민과 고뇌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모든 사람들이 상상을 하죠. 근데 그 상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왜 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라고 지워버리는 생각들이 어쩌면 엄청난 상상일지도 모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작가들은 좀 더 뻔뻔한 사람이어서 그 상상을 끄집어내는 거고요. 잘 포장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 상상을 또 뒤를 잇는 방법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생각 같은 것들, 망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을 안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떻게 뭐 블로그에 쓰든 아니면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든 그런 식으로 빨리 많이 표출하면 그게 또 연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면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0: 아, 작가가 되겠다고는 언제 결심하셨었나요?
1: 대학생 때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어릴 때는 뭐 그렇게까지 작가의 꿈이 없었는데
0: 네.
1: 글쓰기 수업 같은 걸 배우다가 어떤 선생님이 묘사력이 뛰어납니다, 작가의 꿈을 꾸어보세요라고 한 줄 써주셨는데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작가가 된 거여서
0: 네.
1: 의외로 운명을 바꾸는 계기는 단순할 수도 있다.
0: 그 한마디가
1: 네. 물론 그 전에 뭐 쌓인 것도 있었겠지만 네. 네. 결정적인 트리거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1: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망과 후회의 연속이죠. 그게 어쩌면 또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0: 네.
1: 26년 동안 작가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괴롭고 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그게 그 에너지가 또 다음 글을 쓰게 하는 에너지이기도 한 것 같아서 네.
0: 그렇군요. 글 쓰다 뭔가 잘 안 될 때 막힐 때
1: 네.
0: 작가님만의 돌파구 같은 게 있을까요?
1: 피합니다. 도망가고요.
0: 글을 안 쓰나요?
1: 네.
0: 아.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쓰고 싶을 때 쓰자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피하고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하나의 그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0: 네.
1: 글쓰기를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감이 임박하였을 때 글이 안 써진다고 도망갈 수는 없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빨리 도망갈 수 있으려면 빨리 시작하고 빨리 도망도
0: 도망갈
1: 가보고
0: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네, 네. 줘야 되는군요.
1: 그래서 이제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빨리 글쓰기를 시작하면 한번 도망가 볼 수도 있고 다시 써볼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마감에 임박하지 않게 마감에 쫓기지 않도록 열심히 작업을 하려고 하죠.
0: 그때 영화 많이 보시나 봐요.
1: 영화도 많이 보고 의외로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를 때 하는 행동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산책하고 샤워입니다.
0: 샤워?
1: 네, 샤워하면 생각이 잘 떠오릅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비법이기도 한데요. 물소리를 들으면 좀 약간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서
0: 네.
1: 심각한 마감일 때는 하루에 샤워를 막 대여섯 번 할 때도 있고요.

0: 네, 소설 출간 임박해서는 엄청 깨끗해지시겠네요.
1: 그렇죠.
0: 자, 김중혁 작가에게 글이란 무엇일까요?
1: 애증인 것 같고요.
0: 네.
1: 때로는 약간 글이라는 게 한계를 많이 느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멋진 영화를 보고 나면 저 영화에는 대사도 있고 음악도 있고 무대도 있고 클로즈업도 있고 뭐 카메라 패닝도 있고 다양한 기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작가들은 오로지 문자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너무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 한계 때문에 또 이걸 사랑하는 것 같아요. 글이라는 게 너무너무
0: 나밖에 못하는 거니까.
1: 네, 그리고 너무 단순한 이 그 자음과 모음만으로 이걸 조합해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것 같고 그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그걸 읽어주시는 분들, 읽는 분들과 더 밀접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 글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많은데 또 되게 재미있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늘 꿈을 소재로 한 SF 범죄 스릴러 꿈이다 아니다로 돌아온 김중혁 작가와 함께했는데요. 뭐 던져놓으신 거 많으시니까 이번에는 좀 빨리 또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1: 네.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또 이 책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꿈, 조병화. 내 손길이 내게 닿으면 넌 움직이는 산맥이 된다. 내 입술이 내게 닿으면 넌 가득 찬 호수가 된다. 호수에 노를 저으며 호기심으로 물가로 수초 사이로 구름처럼 내가 가라앉아 돌면 넌 눈을 감은 하늘이 된다. 어디선지 노고질이 가물가물 내 눈물이 내게 닿으면 난 무너지는 우주가 된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은 혼자서 꾸는 한편의 꿈과 같죠. 조병화 시인의 꿈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입니다. 독재자를 향한 저항의 세계에는 피를 나는 형제 못지않게 서로를 아끼는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주황 애사입니다. 그는 두 손이 부서지는 고문을 당하고도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사람입니다. 동지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가 리스본의 한 요양원에서 만나는 노인이 바로 그입니다. 부러진 손으로 여전히 체스를 두는 그 노인의 침묵 속에 저항운동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웅변보다 크게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한복판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에스테파니아 에스피뇨자. 그녀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한번 보면 잊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이었습니다. 이 재능이 저항 조직에서 뜻밖의 역할을 맡습니다. 조직의 이름과 연락처와 은신처가 그녀의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종이에 적힌 명단은 발각되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녀 자신이 살아있는 명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곧 조직의 목숨줄이었던 셈입니다. 어느 날 조직이 위기에 처합니다. 에스테파니아가 비밀 경찰에게 붙잡힐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잡혀 입을 열면 그녀의 기억 속 모든 사람이 함께 무너집니다. 냉철한 오켈리는 여기서 끔찍한 결론에 이릅니다. 조직 전체를 지키려면 그 전에 그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대의의 이름으로 희생시키겠다는 계산. 한 사람의 목숨으로 수많은 목숨을 살리겠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프라두는 결코 그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한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는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념 앞에 맞선 것입니다. 민중의 적인 도살자를 살린 손과 이제 동지의 결정을 거스르는 손은 같은 손이었습니다. 프라두는 에스테파니아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 에스파냐로 달아나기로 합니다. 그것은 이중의 배신이었습니다. 조직의 결정을 저버린 배신이자 가장 오랜 벗의 연인을 데려가는 배신.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프라두는 자신의 모든 세계를 등지는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건희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 정강이에 상처 한두 군데 없는 분이 외로 드물죠. 그 상처를 만든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차량 진입 방지 말뚝, 일명 볼라드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자동차가 인도로 들어오지 못하게 길 중간에 말뚝을 여러 개 세워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말뚝이 바로 볼라드인데요. 자, 현행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볼라드는요, 높이는 80에서 100cm, 지름은 10에서 20cm로 설치해야 하고,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화강암처럼 아주 단단한 돌로 만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볼라드에 부딪히면 아주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스마트폰만 보고 가다가 볼라드에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 적지 않은데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화강암 볼라드 정말 위험한 존재죠. 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설치된 볼라드 가운데 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훼손된 시설을 조사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시민들이 위험하거나 불편한 볼라드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평소 다니는 길에서 위험하다고 느꼈던 볼라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고 하나가 나와 우리를 위해 더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윤종신이 부릅니다. 너에게 간다.

우리는 한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여름은 더운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요즘 날씨 너무하잖아요. 그쵸? 너무 더운데. 낮 기온이 거의 뭐 40도에 육박하는 이런 날씨엔 입맛도 없다는 분들 계시지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그럴수록 잘 드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한여름 삼복더위에 시원하게 먹으면서 영양도 챙길 수 있는 콩국수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이게 같은 콩으로 만들어도 지역별로도 맛집별로 만드는 법이 다르고 맛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원한 콩국수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자,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 현장 시간입니다. 지난 겨울방학에 진로와 장래 희망에 대해 고민이 많은 시각장애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을 소개했죠.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인 이번 8월에도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직업의 세계 시즌2인데요. 오늘 만나볼 시각장애인의 직업, 직업훈련 교사입니다. 그런 직업이 따로 있나? 그리고 그런 일 하는 시각장애인이 있나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노래 한 곡 들을게요. NCT 드림이 부릅니다. 파랑.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하는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여름에 딱 어울리는 음식을 네.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1: 내일이 입추라고 하더라고요.
0: 아, 말도 안 돼요.
1: 네. 요즘이 이제 8월 초가 가장 좀 더운 시기인데 네. 내일이 입추라고 하니까 좀 전혀. 이해가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조상들의 또 지혜가 있겠죠.
0: 그게 뭔가 이유가 있다. 그분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
1: 가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름을 잘 이겨보시기 바라겠고요.
0: 잠깐만요. 그건가? 지금 너희들 한창 덥지만 가을을 생각해라.
1: 그러게요. 뭐 그런 의도도 혹시라도 있으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 역시 차가운 음식들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메밀 막국수에 관해서 요 8월 초쯤에 방송을 해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는 건강과 시원함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콩국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콩국수의 유래와 또 지역별 차이점, 마지막으로 맛집까지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고소한 콩국수의 세계로 출발해 보시죠.
0: 저는 사실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콩국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한번 먹어봐라 맛있다 하는데 전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콩이 싫은데 이걸 갈아서
1: 특히 어릴 때는 저도 면을 좋아했지만 콩국수는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전 이게 신기해요. 이거 누가 개발한 걸까요? 콩을 갈아서 국물을.
1: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약 2000년 전부터 삼국시대 때부터 콩을 재배했다고 하는데요. 콩에는 뭐 단백질이 많아서 흔히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인데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콩은 흔했지만 밀이 아주 귀해가지고 밀로 만든 국수는 잔치나 아니면 귀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말쯤에 콩을 갈아서 만든 콩국에 국수를 말아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0: 조선 말기.
1: 그리고 지금의 콩국수를 먹기 시작한 거는 일제 강점기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30년대 경성에서는 여름 제철 음식으로 콩국수를 판매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에 경제 성장과 함께 밀의 그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지금의 여름철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0: 자, 근데 이 콩국수가 지역별로 또 다르다면서요?
1: 요즘은 뭐 국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도 콩국수를 팔기 때문에 지역 그 특색이 좀 옅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그 남아 있는 곳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0: 좋습니다.
1: 우선 서울에서는 진하고 아주 걸쭉한 그런 콩국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0: 그게 서울 스타일이었어요.
1: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깨나 잣을 이렇게 넣어 먹었다고
0: 잣을?
1: 합니다. 저는 그 잣향을 아주 좋아해서
0: 저도요.
1: 잣 넣어 먹는 그 콩국수 되게 좋아하는데 또 주변 분들 보니까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충청도에서는 담백한 맛의 그 콩국수 많이 먹었다고 하고요. 호남 지역에서는 콩국수에 그 설탕을 넣어서 좀 달달하게 먹었다고.
0: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1: 하고요. 영남 지역은 그 반대로 또 소금을 좀 많이 넣어서 짭짤하게 먹는 편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메밀로 콩국수를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다른 지역에 여행 가셨을 때 기회가 된다면 그 지역에 특징이 있는 콩국수 드셔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좋겠네요, 진짜. 그 콩국은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믹서에 가는 거. 아, 제가 너무 무시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1: 그렇죠.
0: 만들기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
1: 결국은 뭐 가는 건 맞는데요. 네. 요즘 워낙 뭐 시판 콩국이 잘 나와서 집에서 뭐 직접 만드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면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네. 재료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콩국을 만들 때 국산 백태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콩을 깨끗이 씻은 뒤에 충분히 불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때는 비린내가 이제 나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 어느 정도는 이제 끓여줘야 된다고 하고요. 네. 이어서 삶은 콩을 이제 껍질을 벗기고 여러 번 다시 한번 씻어주고요.
0: 여러 번.
1: 네. 그 다음에 이후에 물과 함께 아주 곱게 여기서 이제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0: 저는 이것만 본 거군요.
1: 네. 여기서 이제 그 갈은 거에다가 이제 얼음을 넣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이제 좀 숙성시키면은 더욱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국이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뭐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들하고 콩국 만드는 체험도 한번 해보시면 즐거운 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센터장님은 댁에서 직접 만들어 드십니까? 아니면 먹으러 나가십니까?
1: 아, 먹으러도 나가고요. 집에서는 뭐 콩국수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먹긴 하지만 콩국을 직접 만들진 않고요. 네, 시판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도 국산 콩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래도 저렴한 거는 이제 수입 콩이긴 한데 확실히 국산 콩국이 더 고소하긴 하더라고요.
0: 네네. 네,
1: 저희 집에서는 국산 서리태 콩국을 구입해서 먹는 편이고요.
0: 네.
1: 다음은 이제 면인데요. 그 잔치국수와는 이제 다르게 조금 굵은 중면을 좀 사용합니다.
0: 왠지 집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네. 이 그 면에 콩국이 좀 달라붙어야지 더 고소하게 느껴져서 중면을 사용하고요. 면을 적당히 삶고 면을 이제 씻은 후에
0: 찬물에 그죠?
1: 그렇죠. 박박. 찬물에 빡 예. 이제 씻어야죠. 그리고 면기에 담고 콩국을 이제 부어주면 되는데요. 고명으로는 오이채와 토마토를 이제 넣어 먹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삶은 달걀을 넣어 먹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이 토마토하고 같이 먹으면은 약간의 그 비린내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0: 아, 토마토랑 달걀을 넣었을 때.
1: 네네.
0: 아.
1: 그래서 토마토나 삶은 달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으시는 게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네, 센터장님의 꿀팁이었고요.
1: 네.
0: 어쨌든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남이 만들어준 게 제일
1: 네.
0: 맛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저는 이제 맛집을 가고 싶은데
1: 네.
0: 여의도에도 굉장한 맛집이 있잖아요.
1: 있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예. 콩국수 맛집도 아주 제법 많은데요. 그 너튜브 동영상에서 정말 여러 곳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0: 네.
1: 저도 이제 많이 찾아가 봤는데 아주 미세하지만 차이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0: 있어요.
1: 네. 네. 다들 콩국이 유명한 곳은 진하긴 한데
0: 걸쭉하잖아요.
1: 네, 걸쭉한 농도가 정말 걸쭉하냐 아니면 약간 걸쭉하냐 이런 차이들이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느낀 맛집 세 곳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0: 기다렸습니다.
1: 네.
0: 예.
1: 먼저 이곳을 빼놓으면은 콩국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두 곳이 있는데요.
0: 어딜까요?
1: 시청과 여의도에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0: 제가 가본 곳이군요.
1: 아, 네.
0: 네.
1: 그 뿌리는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식당인데요. 이 식당에 남동생이 시청에서 그리고 오빠가 여의도에서 콩국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저번 덕수궁 편에서는 시청에 있는 식당을 소개해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의도에 있는 곳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 별관에서 뭐 뒤쪽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근처에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늘 줄을 서 있긴 하지만 이 면 음식이어서인지 줄이 빠르게 줄어들기는 하고요.
0: 네.
1: 앉으면 이제 주문을 하게 되는데 빠르게 콩국수가 나옵니다. 기본으로 이제 간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더 뭐 첨가해서 먹을 거는 없는데요. 약간 좀 짭짤한 맛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콩국도 아주 걸쭉했었고 아주 진한 맛이었었습니다. 근데 면 같은 경우는 시청에 비해서는 면의 그 찰기가 조금은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0: 같은 집인데도
1: 네네. 근데 대신 좀 부드러운 식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치도 일반 배추김치하고 무김치가 나오는데요. 보쌈김치처럼 달달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그런 김치였습니다. 맛있는 콩국수의 아주 정석과 같은 그런 맛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여의도역 근처 가신다면 꼭 한번 맛보시.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저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콩국수 맛집 어딘가요?
1: 네, 다음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삼각지역 근처에 있는 콩국수 식당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곳도 무려 한 48년 정도의 업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콩국수와 청국장의 그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콩을 문경 국산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콩국수 전문점인 경우에는 요즘에 뭐 한 그릇에 15,000원, 16,000원 뭐 그렇게 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한 13,000원이어서 조금은 쌉니다. 네네. 네. 먼저 뭐 도라지 무침이나 배추김치 그리고 도토리묵 3종 반찬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콩국수가 이어서 나옵니다. 콩국이 아주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최고였었는데요. 면은 그 얇은 세면을 사용하고 있었고 쫄깃함도 아주 좋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여의도 식당과는 또 다른 그 콩국의 맛이었었는데요. 콩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6월까지 이제 영업을 하고 그 근처로 다시 이전을 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방문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센터장님이 네. 강한 추천을 했다고 네. 느껴지거든요. 네. 네. 삼각지랍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마지막으로.
1: 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 충무로역 근처에 있는 식당인데요. 네, 이곳은 잔치국수로 방송을 좀 출연을 했던 뭐 솔루션 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잔치국수로 나왔던 그런 식당인데요. 예전 방송 나올 때는 줄을 서서 먹었지만 현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0: 다행이네요. 네. 요즘 먹기 좋겠네요.
1: 네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잔치국수 또 이제 좋아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콩국수를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이곳은 콩국수에 아까 전에 경기도처럼 경기도에서 이제 콩국수 특징처럼 잣을 좀 듬뿍 넣어주는 곳이 이곳인데요. 네. 네, 콩국과 잣이 만나서 극강의 아주 고소함을 선사해 줍니다. 그 잣의 고소함과 풍미가 먹는 내내 입안에서 아주 입안을 아주 즐겁게 해주는데요. 그 콩국도 비교적 아주 꾸덕한 그런 진한 그런 국물이었습니다. 잣으로 좀 느끼해진 입맛은 새콤달콤 김치로 잡아주면 되는데요. 네. 콩국과 이 조화가 아주 잘 어우러졌습니다. 충무로역 근처 가신다면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친 여름철 입맛을 책임질 콩국수에 관해 이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콩국수와 찹쌀 꽈배기도 은근 또 조화가 좋거든요.
0: 아, 그래요, 또?
1: 네. 네. 이렇게 또 판매하는 식당이 상암동 쪽에도 또 있긴 해요. 네. 그래서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고요. 맛있는 콩국수 한 그릇으로 삼복더위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0: 아, 그래서 전에 네. 센터장님이 시장 갔을 때 네. 꽈배기랑 콩국수

0: 맞죠.
1: 네, 맞습니다.
0: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소개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리틀 믹스와 찰리 푸스가 부릅니다. 웁스.

한 가족 책장. 점자는 6개의 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먼저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을 외워야 한다. 점필로 쓰는 법을 익히고 읽을 때는 손가락 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어가며 읽는다. 이미 나이가 50대에 접어들어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서 온몸의 신경을 손가락 끝, 촉각에 집중해 익숙하지 않은 점자를 읽어내는 과정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고 이렇게 읽어서 어느 세월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에 모든 걸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절망이 몰려오면 나는 머리를 책상에 박은 채 가만히 나 자신을 내버려 둬야 했다. 그때는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폭발할 것만 같았다. 때로는 멍하니 정신줄을 놓은 채 어딘가를 하염없이 응시하고 있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우유 같은 단어 하나,

어제는 한 페이지 읽는데 30분 걸렸는데 오늘은 25분 걸렸네요. 점자를 익히는 교육생들을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울컥 올라왔다. 그제야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용기가 생겼다. 해내겠다는 결심을 굳힌 나는 점자에 익숙해지기 위해 잠자리에 누워서도 점자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밤낮으로 읽고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혼자서 미친 듯이 웃고 말았다. 아하, 나는 불이 필요 없는 여자구나. 어둠 속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네. 섬광처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으레 힘내세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내게 힘과 용기를 준 건 그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진정 어린 칭찬 한마디였다. 나는 점자를 배우기 시작한 뒤로 말수도 적었고 수업이 끝나면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한 채 곧장 집으로 가곤 했다. 그래서 그 선생님과 깊이 대화를 나눠본 적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그동안 묵묵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손끝의 점들은 여전히 더디게 읽혔지만 누군가의 진심어린 인정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했다. 그날 이후 점자는 내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됐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됐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다 건네는 진짜 한마디라는 것을.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 김현영 박사의 책 예, 쉼표, 나는 낮에도 깜깜한데? 물음표에서 처음 점자를 배우던 시기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김현영 박사는 발레 전공자로 무대와 강단을 오가다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자, 처음엔 장애를 부정했고 아주 힘들게 받아들였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볼링 선수, 심리 상담가로 삶을 이어왔고 현재는 한국장애인상담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KBS 3라디오에서 주말에 방송하는 시각장애 전문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에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에 따뜻하고도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분인데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김현영 박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 이 책 예, 쉼표, 나는 낮에도 깜깜한데 물음표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노래 들을게요. 성시경이 부릅니다. 너의 모든 순간.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겨울방학 때 우리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알아봤는데요.
0: 그랬죠.
1: 네, 올해도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직업 훈련 교사의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 능력개발원의 김상준 직업훈련교사입니다.
0: 네, 직업훈련교사 이 단어 뜻 그대로 말하면 네. 직업을 훈련시켜주는 교사 이런 얘기인가요?
1: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직업훈련교사고요. 그중에 정보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의 시청각 훈련처라는 곳에서 시각장애 훈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정보 접근성 직종입니다.
0: 네. 그럼 이분 전공이 정보 접근성 관련 분야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그 시각장애 특성화 훈련을 담당하라는 임무를 맡고 입사했고요. 네. 시각장애인 위주로 교육을 했는데 김상준 씨가 이 길을 걷게 된 그 시작점 들어보시죠.
2: 제가 이제 강사로 처음 왔을 때는 2005년도에 왔었었는데 지금 2007년도에 정식 입사를 했었죠. 그때는 정보화 강사라기보다는 이제 보조와 기기 관련된 것들을 주로 교육을 했었고요. 그 2007년도에는 시각장애인 특성화 훈련이라고 직업훈련 교사로 이제 입사를 정식 입사를 한 거죠. 저 원래는 전공 자체는 원래 사회복지였었고요. 다만 이제 IT 쪽을 공부를 해서 2002년도부터 제가 이제 정보화 강사 쪽을 하긴 했어요. 방문 강사 쪽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못했었어서 이제 석사를 장애인 재활학 쪽으로 다시 공부를 했고요. 그때 할 때 지도 교수님께서 보조공학 쪽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지원센터라는 곳도 운영을 하시고 하셔서 그때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좀 공부도 좀 하고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이쪽 관련된 일로 넘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재활학 전공이다 보니까 직업재활 쪽에서는 어찌되었든 저희 공단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큰 기관 쪽이 한 군데였었기 때문에 이쪽에 목표를 좀 두고 강사 활동을 좀 하다가 채용 공고를 보고 시험 치고 들어왔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남들과 비슷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나만의 강점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정보화 강사, IT 방문 강사를 한 거고요. 또 장애인 재활학을 석사 전공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조공학에 관심이 많은 그 지도 교수를 만나게 되면서 관련 분야 공부를 하게 됐고요. 또 재활학 전공이다 보니까 네. 직업 재활 쪽에서는 그래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큰 기관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거기에 입사를 하신 거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IT나 이제 재활공학 쪽에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1: 그러니까 사실은 IT에 관심은 없었는데
0: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른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또 시각장애인들이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거나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걸 보고 고용과 직업 재활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0: 네. 네. 처음에는 보조 공학 기기를 가르치는 강사로 일했고
1: 네.
0: 그 뒤에 정식으로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에 입사를 하신 거고 그죠?
1: 그렇죠.
0: 입사한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대요?
1: 일단 그 스크린 리더나 보조 공학기기 교육도 꾸준히 진행했고요. 또 시각장애 직종도 개발하고 네. 진행해보고 취업처 개발도 해보고요. 근데 그 과정에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보 접근성 직종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2: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접근성을 지켜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요 직종에서는 당사자가 더 잘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 고민을 했을 때 이 정보 접근성에서 소외 계층인 당사자들이 실제로 그 업무를 하면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비장애인들보다 더 경쟁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요새는 실제로 유럽에도 액세스빌리티법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디지털 포용법이 생기면서 접근성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처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예전에는 웹이랑 모바일 위주로 갔었다면 지금 키오스크나 가전제품, 월패드 이런 영역까지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직종을 개발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를 개척을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뿌듯하죠. 정보 접근성이라는 이름으로 취업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다 거의 저희 출신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때부터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양 강화를 위해서 좀 많이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이게 저희가 주축이 돼가지고 정보 접근 전문기관 협의체라는 또 협의체를 만들어놨어요. 저희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모아서 정책적이나 제도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 기관들과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도 만들어갖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이분 시대, 이분 어떻게 된 분입니까?
1: 앞서 나가신 분이죠.
0: 굉장히 멀리 보는 분이네요.
1: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정보 접근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없던 때였는데 네. 관련 직종을 개발한 건 어떻게 보면 정말 미지의 세계를 개척을 한 거죠. 네, 네. 그렇게 새로운 직종을 개발해서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이제는 취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 접근에 대한 정책이나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야, 네. 그 시각장애인이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는 거가 힘든데 네. 이건 더군다나 이제 정보 접근에 대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 과정에서 힘든 점 있었겠죠.
1: 사실 인식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네. 시각장애 당사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을 지우고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2: 제가 사실 초창기에 입사를 하고 이 직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접근성이라고 이름 붙은 업체들,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뜬 데다가 한 천여 통은 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우리 접근성은 시각장애인 쪽에, 장애인 쪽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장애인 채용해서 한번 진행해봐라는 그런 내용들로 보내서 지금 아는 업체들이나 아까 협의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이 활성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업체,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간 업체들은 저희랑 라포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 보통 아무리 못해도 10년 이상은 다 저희랑 바로 연계를 해서 많이 진행을 했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영업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많이 방문도 하고 뭐 친해지기 위해서 술도 한잔 먹고 그러면서 그리고 안내견이랑 그때는 같이 다녔었기 때문에 안내견이랑 얘기를 이렇게 쓰면서 영업 활동을 했죠.
3: 우리 훈련

0: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고자 했던 그 노력이었던 거잖아요.
1: 그렇죠. 대다수가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사실은 유보고용인 안마 쪽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이외의 직종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가고자 하는 욕구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갈 수 있는 영역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0: 네. 뭐 본인의 일이긴 하지만 이 천여통의 메일을 보낸다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진심을 바탕으로 한 그 끈기와 의지로 이 일을 해냈고요. 덕분에 지금 정보접근성 직종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2: 나라에서 훈장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분이면.
0: 네. 정말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위한 김상준 씨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2: 맞습니다. 네. 예, 굉장하시고요. 하여튼 어쨌든 대단합니다. 진짜.
0: 네.
2: 그 시각장애인 장애인에게 맞는 직업이나 직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고
0: 네.
2: 또 그렇게 개발한 직업에 대해서 다시 또 교육을 하시고
0: 맞아요. 네. 또 그 전맹인 분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쉬운 단어로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뭐 제가 당사자니까요. 아무래도 그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같이 조금 공감하려고 하고요. 뭐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고 무조건 똑같이 생각하거나 같이 잘할 수 있다고는 보진 않거든요. 저도 못했던 시기가 있고 공부를 하려면 되게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경험을 살려서 그 친구들이 그 이렇게 도움을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 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 사실 맞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사는 해야 될 역할들이 디렉터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서 조금 혼낼 때도 있고 반대로 조금 잘했더라도 많이 칭찬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뭐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못하는 거를 막 올려갖고 100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서 더 높은 것을 더 얹어갖고 잘하는 영역에서 200%를 만드는 게 그 친구들한테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거라 그쪽을 키울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2: 당사자시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시각장애인들이 이해하기가 쉬울지
0: 네.
2: 이제 본인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교육생 입장을 또 헤아리시고
0: 맞습니다.
2: 굉장하십니다.
0: 네. 예. 못하는 걸 하게끔 하는 것보다
2: 네.
0: 이미 갖고 있는 재능을 더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준 씨가 이 IT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던 것처럼 다른 시각장애인들도 내가 잘하는 걸 하나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신 거죠. 네.
2: 그 이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네. 시각장애인 교육하고 취업시키는 일을 다 하고 있는데요.
2: 와.
0: 학생 모집부터 직업 교육, 취업처 개발, 취업 알선, 사후 지도까지
2: 와.
0: 그리고 보조공학기기 관련된 것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참 많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IT, 접근성 이런 분야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을 또 하기 때문에 김상준 씨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2: 네. 네. 이 최근의 이슈가 아무래도 AI,
0: 네.
2: 인공지능이잖아요.
0: 맞아요.
2: 그럼 어떻게 당연히 공부하고 계시겠죠?
0: 하셔야죠.
2: 와,
0: 관련
2: 예.
0: 분야를 더 알기 위해서 책도 보고 동영상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있고요. 또 개발자는 아니지만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AI를 활용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또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 진짜 네. 그냥 존경스럽다는 말밖에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단하십니다.
0: 이 자세 배워야 하는데요.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자세.
2: 그저 한숨만 점점점.
0: 네. 근데 참 이분이 네. 실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 동료들에게는 입담 좋고 타의 모범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2: 와,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실까?
0: 없으시대요.
2: 아, 없으시대요.
0: 네.
2: 예.
0: 그리고 또 김상준 씨가 또 시각장애인들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2: 네.
0: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용기도 심어주고 있는데 사실 이 교육생들은 직업을 찾으려는 분들이어서
2: 그렇죠.
0: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제가 특화훈련팀이었는데 상준 선생님도 특화훈련팀이라서 같은 팀으로 일을 했었어요. 입담이 일단 엄청 좋으시고요. 시각장애인 분이신데 계단도 정말 잘 뛰어내려가시고요. 그리고 발이 넓어가지고 업체나 이런 데도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훈련생들도 그래서 되게 많이 존경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사회성 훈련이나 이런 거를 갈 때 시각 장애인 훈련생분들이랑 같이 지원을 갈 때가 있거든요. 이동보조 지원이나 그런 걸 갈 때 있으면 김상수 선생님에 대한 칭찬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훈련생분들이 일단 능력 좋으시다는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같이 이야기할 때 되게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시는 점이 되게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4: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요. 업무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진취적으로 이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고요. 꽤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그 실력을 기반으로 한 자신감을 통해서 상당히 신체적이고 조절적으로 이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고요. 본받고 있습니다.
5: 선생님은 침착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오래 안 썼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거의 많이 안 만져보고 오긴 했었고 혼자 여러 번 해보고 오긴 한 정도라 가지고 그랬을 때 약간 격려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뭐 일상적인 얘기도 하시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자신감을 좀 심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2: 어머나, 교육의 목적이 정말 제대로 들어맞고 있습니다. 다들 네. 똑같이 얘기하네요. 대단하네요.
0: 그러니까요.
2: 선생님 지금 아마 굉장히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 그쵸.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아요.
0: 왜냐면 네. 그동안의 나의 활동을 인정받는 느낌이니까 그쵸.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진짜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개발하기 위해서 지방 출장도 많이 다니고 또 접근성 분야에서 한 20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 강의도 하고 뭐 자문회의나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어깨가 무거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네. 어쨌든 이제 김상준 씨의 제자 들이라고 할까요? 사회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0: 진짜 많죠. 네네. 네.
2: 그 시각장애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하나요?
0: 네. 요즘 또 시각장애 아이들의 관심 분야가 뭐 코딩, 보조공학기기, AI잖아요.
2: 그렇죠. 그렇겠죠. 네.
0: 그래서 일단 탐구 정신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이 많은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네.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1: 지금은 AI 쪽으로 많이 넘어왔긴 했지만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코딩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블록 코딩도 얘기를 하고 지금은 바이브 코딩까지 넘어오긴 했지만 이쪽 관련된 수요들은 많죠. 이제 예전에는 안마가 주 직종이었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영역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IT 관련된 분야에 대한 욕구들은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AI가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탐구정신이고 그리고 이게 IT를 그냥 A부터 Z까지 배운다고 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자기가 찾아서 공부를 하려는 노력들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탐구정신을 가지고 이제 IT 쪽 개발 쪽은 특히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되고 저는 좀 그렇지 못해서 개발자로는 가지는 못했지만 개발을 하고 있지만 개발자로는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지만 이제 엉덩이 좀 무겁고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IT 쪽은 이쪽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심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인터넷 서핑 잘한다고 해서 IT 쪽을 잘한다 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 하드웨어를 잘 만진다고 컴퓨터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분야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다시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잘하면은 이제 인베디드 학과 같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IT 융합이죠 사실은. 그렇게도 가능하고 이쪽에 더 관심 있는지 저쪽에 더 관심 있는지도 볼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이 트렌드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건데요. 아. 네. IT나 정보 접근, 보조기기, 그리고 AI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이 조언을 잘 새겨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관심을 네. 가져라. 네. 진짜 절절하게 듣겠습니다.
0: 네.
2: 근데 우리 김상준 씨도 앞으로는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시다나요?
0: 일단 직업훈련 교사니까요. 또 새로운 영역, 분야를 개발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1: 뭐 직장인이 꿈이라는 게 특별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0: 아, 왜 그러세요? 직업 훈련은 대가신데. 네.
1: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정보 접근성 직종으로 많은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이제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여지면 또 새로운 영역들을 개발해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교사해야 되고 공무원 해야 되고 복지관에서 일해야 되고 정보 접근성 쪽에서 일해야 된다. 이거는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직종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쪽은 뭐 계속해서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차피 저의 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노력해 보려는 생각은 있습니다.
0: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잘 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정보 접근에 관심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이뤄 나가면 좋겠습니다.
2: 오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IT와 접근성 분야를 가르치는 직업훈련 교사의 세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직업의 세계를 전해주실지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마지막 곡으로요. 이랑이 부르는 너의 리듬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승모판 폐쇄부전 질환에서 클립을 사용한 승모판 재건수를 건강보험급여로 등재했습니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승모판이 완전히 다치지 않아서 좌심실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인데요.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는 클립을 사용해 승모판을 닫아주는 재건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재료가 워낙 비싼데다 수술 난이도도 높아서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급여 확대 요구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달하던 비용이 1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고요. 비용을 고민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중증질환의 우선순위를 두고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클론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0: 글론의 쿵따리 샤바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교육, 교부금 내용 살펴보고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건강평가지표의 필요성 살펴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과 장애인 등록의 장단점 비교해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시각장애인들 위한 보조기계사 주식회사 리보라고 해요. 저는 그 리보에서 뭐 영업부 최병두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시각장애인분들 이제 중증인 분들이 있거든요. 중증인 분들이라는 건 이제 거의 전맹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문자 같은 거 보낼 때도 한참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빅스비라는 뭐 음성 기능 같은 것도 사용하시지만 그러면 이제 다른 외부 음성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게 인식률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버튼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이제 전화부터 뭐 문자, 왜냐면 스피커랑 마이크가 다 달려있거든요, 안에. 뭐 웹 검색할 때도 버튼식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4번, 6번으로 해서 빠르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버튼이 입력 버튼이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바로 그 어플이나 문자 같은 것도 바로 활용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다른 영업을 하다가 이쪽 보조기기사 영업을 하는 건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면 시각장애인 한정된 사람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뿌듯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친구 자녀가 또 이제 시각종이랑 안 좋은 친구가 애가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 생각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예전에 영업했을 때는 일단 솔직히 이제 돈 버는 거에 급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뿌듯함, 만족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각의 뭐 중증이나 뭐 저시력 경증 부분에 맞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잘 한번 시연도 해보시고 자기가 실생활에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그만큼 뿌듯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허각의 헬로우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최근 정부가 교육, 교부금 개편 방침을 밝히면서 재원을 다양한 교육에 활용하겠다고 했죠.
1: 네, 기획예산처가 지난 7월에 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내국세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지방교육 재정도 그만큼 커져서 이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 유아교육의 균형적 발전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시도교육청에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0: 예.
1: 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이 내국세가 크게 늘면서 이 교육 교부금도 자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초중고 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유지하되 이 늘어나는 재원을 다른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0: 네. 정부의 방침에 장애인 야학협의회는 예산의 일부를 장애인 평생교육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죠.
1: 네, 전국 장애인 야학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명시하지 않은 이 평생교육 예산 확대는 무의미하다면서 이 평생교육 투자 증가 분 가운데 이 장애인 평생교육 몫을 이 별도로 산정하고 이를 법과 지침에 명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애인의 51.6%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공백을 메울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국 그 국민 이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인데 비해서 장애인 참여율은 2.4%로 이 15배가량 차이가 나고 또 국가가 장애인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평생교육 예산도 겨우 2,287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0: 예, 그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장애인 야학협의회의 요구안은 뭔가요?
1: 네, 평생교육 투자 증가분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 몫을 별도로 산정해서 이 법과 지침에 명문화하고 장애인 야학 등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경상 운영비와 이 종사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학생 규모에 맞는 상근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을 뒷받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0: 그 다음 이슈 알아봅니다. 서울시가 폐지한 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해달라는 집회가 있었다고요?
1: 네, 전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협회가 서울시 의회 앞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조례 개정으로 보장하라고 하는 장애인 시민권리

0: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이 전국 권리중심 일자리 협의회는 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미참여율이 76.2%에 이르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또 서울시 특화형 일자리 사업에서 이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 정도가 더욱 심한 이 당사자는 배제되고 있어서 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 그렇군요. 다른 지역에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왜 서울시는 이 제도를 폐지한 겁니까?
0: 네, 현재 이 최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8개 광역지자체와 또 4개 기초지자체에서 약 1,660명의 노동자가 지역사회에서 장애 시민 권리를 캠페인으로 홍보하고 노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24년에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장애인 노동자를 이 집회와 시위에 동원한다는 이유로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2026년 4월에 전원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을 촉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현재 외면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0: 네, 참가자들은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적었던 사람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하고 또 장애인 인식 개선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권리지만 이 여전히 많은 중증장애인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이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나 일하는 당연한 사회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가 전년보다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고요?
0: 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등록 센서스 결과 지난해 장애인 가구는 226만 1000 가구로 전년도보다 2만 6천 가구인 1.1%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장애인만 사는 가구는 66만 가구로 5천 가구가 증가했고 또 장애인 1인 가구도 59만 2천 가구로 전년보다 7천 가구인 1.2%가 늘었습니다.
1: 네.
0: 전체 장애인 가구의 숫자는 감소했지만 이 비장애인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가구 형태는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장애인 1인 가구는 전체 장애인 가구의 26.2%를 차지했는데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가구는 18만 4천 가구로 이 전체 장애인 1인 가구의 31.1%로 이 10명 중 3명 이상이 이 중증 장애인 셈입니다.
1: 네, 그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요?
0: 네, 장애 인구와 장애인 가구 비중은 이 농촌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면지역 인구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5%였고 이 동지역에서는 이 4.7%보다 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 그 결과 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 고령 장애인은 이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데도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 네.
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이 집부터 병원이나 또 보건소까지 걸어서 이 30분 이상 걸린 경우가 38.2%로 이 도시 지역의 6.7%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버스 전철 이용이나 교통수단 부족 그리고 불편한 도로 상태로 인해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의료기관 접근과 이동의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1: 네, 그 총조사 결과를 보니까 장애인의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맞는 대응책도 필요해 보이는군요.
0: 네, 1인 가구로 가는 흐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농어촌은 거주지역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의료와 복지 인프라와 또 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해서 개별 기관이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계하고 다시 이용자의 집까지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서비스가 치료를 넘어 회복과 자립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죠?
0: 네,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과 조기 개입 그리고 치료와 회복, 자립지원까지 아우르는 이런 포괄적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체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전문인력의 확보와 또 역량 강화가 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국내 인력정책은 여전히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이 지역 간 격차와 또 직종 간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1: 네, 전문 인력의 부족은 현장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텐데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요?
0: 네, 지역의 경우에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 이 기존 인력이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연차 인력의 높은 이탈률로 인해서 이 숙련 인력이 부족한 구조도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네.
0: 또한 비전문 요원과 또 전문 요원 간의 업무 역량 차이로 이 역할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 수련제도 운영과 또 현장 교육 지원이 충분하지가 않는 실정입니다.
1: 이 부족한 인력 문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고요?
0: 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대안으로 제공 인력 확보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인력의 범위 확장과 또 준전문가 직군의 양성 등과 같은 이 법 제도적인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제공 인력의 처우 기준 이 상향을 조정하고 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서 이 커리어 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승진 체계를 마련해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것도 제안을 했고요.
1: 네.
0: 그리고 수련 제도의 개선과 이 전문성 개발 시스템 마련 등 이 제공 인력을 양성하고 또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제공 인력의 심리 정서적 보호와 또 기피 업무 종사자에게 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이제 함께 제안이 됐습니다.
1: 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의 노사 분규로 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업이 있었다면서요?
0: 네, 대구 청암재단 산하의 청구 제안으로는 이 정원 99명인 대형 장애인 거주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최근에 노사 분규로 인해서 이 부분 파업이 일어나서 거주 장애인의 돌봄 공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이 다행히 지금은 현재 타결이 된 상태입니다.
1: 아, 예. 이번 파업으로 장애계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탈시설과 자립지원의 전면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0: 네, 그래서 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대형장애인 거주시설인 청암재단 청구재활원의 이 소규모화와 또 탈시설 자립지원을 촉구를 했는데요. 전장년은 이번 파업 타결이 단순히 시설 유지나 또 사태 무마로 귀결돼서는 안 되고 대구시가 파업 사태의 근본 원인인 대형시설 중심의 수용체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네.
0: 이 청구재활원은 장애인복지법 59조에 명시되어 있는 30인 이하 시설로 소규모화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격리된 중증장애인들의 이 탈시설과 자립지원 책무를 전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전 장연이 이렇게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있겠죠?
0: 네, 이번 파업 사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격리 수용하는 이 시설 중심 수용 체계가 지닌 이 구조적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인력 부재 시에 거주 장애인의 생존권이 곧바로 위협받는 구조는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또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명시한 장애인의 권리를 전면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전장년은 또 대구시에 이 중증 장애인을 이 집단적으로 격리하고 배제하는 환경을 이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지자체 로서의 책무를 회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현우의 노래 이어드리죠. 꿈. Hold the beat, stop the beat, drop the beat, give me a second. Take it.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그 여성장애인의 건강 지표에 관한 내용 짚어본다고요?
1: 여성장애인의 건강은 단순히 질병의 유무만을 판단할 수 없는데요. 이 생애 주기나 장애 유형, 또 성별에 따른 이 건강 특성이 모두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현재 대부분의 건강 통계가 이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이 건강 지표는 여성 장애인의 실제 건강 수준이라든지 의료 접근성을 객관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로 또 결정이 되어야 되는 그 핵심 자료입니다.
0: 네.
1: 결국은 건강지표가 있어야지 예산과 정책도 근거를 갖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성장애인의 건강지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0: 네. 그럼 여성장애인 건강지표가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 건지요?
1: 여성장애인 건강지표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성건강, 또 만성질환, 예방검진, 또 의료적인 접근성도 필요하고요. 또 건강의 행태라든지 사회 참여율, 삶의 질 등에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에 장애 유형과 연령이 또 포함이 되고요. 지역과 소득 수준까지 이제 함께 분석을 해야지만 실제로 건강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러한 자료가 축적이 될 때 맞춤형으로 이 건강 정책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0: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 통계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걸까요?
1: 현재 이 국가 건강 통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여성 장애인만의 그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 자료가 정말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결과적인 부분 때문에 여성 장애인이 어떤 질환에 더 취약한지 또 의료 서비스 이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한데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상황은 정말 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여성 장애인에게 이렇게 건강 지표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1: 건강 지표는 보이지 않는 이 건강의 불평등을 수치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0: 예.
1: 이제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야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0: 청장애인이 맞춤형으로 건강에 관한 교육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정신건강 지원이라든지 임신 출산 지원, 또 방문 건강 관리 등의 다양한 이런 정책을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추진할 수가 있게 되죠.
1: 예.
0: 이 정책의 효과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국가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아하, 예. 그 여성 장애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건강 지표도 필요하겠죠?
0: 네, 이거는 반드시 정말 필요한데요. 청소년기의 성교육이라든지 이 건강관리, 또 청년기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 지원, 또 중년기에는 만성질환 예방 등이 정말 필요하고, 또 노년기에는 이 근 감소증이 정말 지속화되고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요구가 되고요. 또 한참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에 대한 예방.
1: 치매,
0: 네, 이런 부분들이 생애 주기별 건강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건강 지표가 구축이 되어야지만 예방 중심의 이 건강 정책도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1: 그렇겠네요. 또 정신건강 분야에도 별도의 건강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0: 여성 장애는 차별과 사회적인 고립,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불안, 또 스트레스의 위험이 높을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런데 이를 체계적으로 뭐 조사를 해야지만 이런 부분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자료가 정말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지표라는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면 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심리치료 지원 등을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1: 예. 건강검진과 예방의료 분야에서는 어떤 지표가 중요할까요?
0: 이제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라든지 암검진 참여율, 또 예방접종률, 만성질환 조기 발견률 등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치과검진 이용률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 특성 때문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까지 함께 조사를 하게 된다면 의료 접근성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의료 접근성을 평가하는 건강 지표도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0: 정말 매우 중요한데요. 이 병원 이동에 대한 편의성이라든지 장애 친화의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또 이제 이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어 통역 필요한데 이런 수어 통역이라든지 의사소통 지원이 되는지, 또 의료비 부담이라든지 예약의 접근성은 어떠한지 이런 분들이 정말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1: 네.
0: 실제로 사례를 보니까 의료기관이 가까워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건강권 보장이 어렵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 건강 지표를 통해서 그 지역 간의 건강 격차도 확인할 수 있겠군요.
0: 네, 그렇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수도권과 이 농어촌, 또 도시와 이 도서 지역의 의료 서비스 차이를 비교할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농촌의 여성 장애인이 건강 검진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이동 지원과 이 방문 진료 확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네네.
0: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지역 간의 건강 격차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이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요.
0: 네, 예를 든다면 이 건강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유방암 검진 참여율이 일반 여성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례로 이제 많이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건강검진 장비를 개선하고 또 이동검진 서비스를 좀 더 많이 또 지원을 하고 또 장애친화 검진센터 등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런 실제적인 통계가 어떻게 보면 정책 변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사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겠네요. 뭐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이 여성장애인 건강지표를 활용하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0: 네, 일부 국가에서는 이 장애와 성별을 함께 고려하는 건강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이제 만성 질환이라든지 정신 건강, 또 의료 이용률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자료는 건강 불평 등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전략 수립의 핵심 근거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정말 조사 체계를 더 발전시킬 그런 필요가 많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이 건강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 뭘 꼽을 수 있을까요?
0: 이제 국가 차원에서 먼저 보면은 정기적인 여성장애인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요. 표준화된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통계기관이 협력해서 데이터를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예. 여성장애인 건강지표가 이 국가 건강정책에 미치는 의미도 좀 이번 기회에 짚어볼까요?
0: 네, 건강지표는 단순한 통계자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단순한 통계자료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어찌 보면 나침반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국가정책을 설계한다면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요.
1: 예.
0: 또 지금 한참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요청사항이 많은 건강 불평등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도 될 수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여성장애인의 건강지표 구축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 말씀해 주시죠.
0: 네, 여성장애인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 될 공공정책의 핵심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1: 네.
0: 이 정확한 건강지표를 마련해야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도 수반될 수 있을 거라고
1: 그렇죠.
0: 보여집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건강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되는 이런 건강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여성장애인의 건강지표 구축은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국가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이소라의 노래 이어드리죠.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 등급과 장애인 등록의 혜택을 비교해 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줄여서 이제 요양 등급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장애 등록은 뭐 대상자나 뭐 주간부처, 지원 목적, 혜택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두 제도가 원래 뭐 법률이 달라서 따로 운영되고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두 등급을 모두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양 등급이 좀 확대되고 있고 예. 또 65세 이상의 장애인도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양 등급과 장애인 등록 차이와 또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자, 먼저 요양 등급과 장애인 등록의 차이부터 좀 알아보죠.
1: 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이게 돌봄 중심인가 아니면 사회생활 지원과 복지 혜택 중심인가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뭐 66세부터 65세까지만 장애 활동 지원을 해주잖아요.
0: 네, 그렇죠.
1: 차이점을 좀 정리하면 핵심 목적은 요양 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돌봄과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또 장애인 등록은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생활 지원과 복지 혜택이 되겠습니다. 주간 기간도 좀 달라요. 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장애인 등록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이거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 분도 네. 많죠. 예. 신청 자격은 요양 등급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 65세 미만 중에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고요. 장애인 등록은 장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이제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등급 체계도 요양 등급은 이제 6등급인데 1에서 5등급하고 인지 지원 등급으로 나눠지고 있고 장애 등급은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각각의 주요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일단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성격이 좀 다른데 가령 장애인의 장애 활동 지원은 주로 활동 지원사가 집에 찾아와서 뭐 외출이나 출퇴근, 가사 등 1대1로 일상과 사회생활을 돕는 데 집중하고 하루 이용 가능 시간이 비교적 아주 깁니다. 근데 요양 등급은 요양사 요양보호소 방문 요양 하루에서 하루 한 3에서 4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예. 이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 방문 요양이라 방문 요양이라든지 또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혹은 요양원 입소처럼 노화 질병 케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방문 요양은 요양이 필요한 이용자의 가정에 요양보호사 방문해서 이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고요. 예.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와 제도 취지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또 방문 요양은요, 가정 내에서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나 외출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제공량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최대 월 480시간까지 지원하는데 네. 그러면 한 20일 정도 되겠죠.
0: 그렇죠.
1: 예, 근데 방문 요양은 월 103시간 정도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등급 모두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요건만 충족이 되면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요양 등급을 신청을 해서 둘 다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데
0: 네.
1: 과거에는 이 두 제도의 중복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만 65세 이후 요양 등급으로 전환해서 돌봄 시간이 줄어든 경우 부족한 만큼 장애인 활동 지원을 보충해 주는 보전급여 제도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갈수록 장애인에게도 요양 등급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1: 네네.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결국 장애인 관련 지원은 65세 되면 거의 종결입니다.
0: 그렇게요. 예.
1: 예. 그러다 보면 65세 이후에는 이웅과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장애 등록이 돼 있다 그래도 요양 등급을 또 못 받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요양 등급이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는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 보장으로 만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기존에 봤던 장애인 활동 지원이 종료가 되고 노인 장기 요양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0: 네.
1: 이때 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활동 지원 수급 자격이 유지가 되고 또 부족한 서비스 시간에 대해서 또 추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시설과 재가급여 이용권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용시설이 많지 않잖아요.
0: 네.
1: 근데 여러분 그 요즘 동네에 나가보면은 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노인에 관련된 각종 센터들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이걸 이용하려면은 요양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본인 부담금 감면이 있는데 국가의 지원을 받아 저렴한 본인 부담금으로 돌봄 인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은 요양등급이 되지 않으면 예, 흔히 얘기하는 요양보호사 자비로 불러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아유, 비쌉니다.
0: 그렇죠. 네. 네. 발달장애인도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 네, 많은 분들이 발달장애인이 이게 뭐 일종의 문제가 없는데 요양 등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발달장애인도 요양 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등급은 질병명 자체보다는 혼자서 밥 먹는 거, 뭐 씻는 거, 화장실 가기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가, 뭐 네. 기능적 상태를 기준으로 심사해서 어떤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또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기능이 저하돼서 일상 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심사를 거쳐서 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요양 등급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일단은 부모님이 노후가 그랬잖아요. 계속 예. 노후가 돼서도 쉽게 얘기해서 노화와 사후 이후에 과연 누가 돌봐줄 수 있는 그러게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에 따른 전문시설 또 의료케어를 위해서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 우리나라 이제 인구 구조상 이게 왜냐하면 1970년생부터 네. 발달장애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0: 뭐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이 곧 60세에 도달합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럼 계속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냐. 이게 보면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요. 되게 나이 제한이 있어요. 아. 되게 50세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령의 발달장애인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요양 등급이 있으면 노인 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 센터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돌봄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장애인의 노후도 요양 등급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발달장애 요양 등급이 꼭 필요하고 또 그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또 이렇게 정보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발달장애인도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때 따져봐야 할 게 있다면서요?
1: 네. 이게 또 장애인이다 보니 장애인 정책과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이 요양등을 받는 순간 기존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최대 하루 20시간이죠. 혜택이 중단이 됩니다.
0: 아하,
1: 시간이 훨씬 짧은 요양 서비스 하루 3에서 4시간 정도 강제로 전환이 돼요. 따라서 뭐 단순히 나이가 들었으니까 신청한다가 아니고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무너져서 요양원 입소나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시점인지 이게 냉정하게 좀 판단하셔야 돼요.
0: 아.
1: 그다음에 등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2023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죠?
1: 네, 그렇습니다. 항상 얘기했던 65세 이상 활동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관련인데요. 2023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법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게 5조를 개정해서 2024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 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노인 장기요양법에 따른 노인 등의 그 활동 지원 급여 신청자 자격에서 이제 배제를 했지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재판소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 뇌혈관 질환 등 그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활동 지원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 결과 법 개정을 통해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 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좀 마련을 좀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돼서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가 좀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 급여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장기 요양 급여에서 더해 갖고 활동 지원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요?
1: 예, 이게 항상 뭐 처음 하는 거니까 아직도 많은 개선이 좀 필요한데 문제는 엄격한 신청 자격과 또 65세 이상 장애인 중에 노인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면서 부족한 돌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보전 급여를 동시에 이용하는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뭐 수백 명 정도로 수준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0: 네.
1: 예. 물론 정부에서도 처음 이 정책이 시행될 때 수혜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이렇게 좀 중복 수급자가 적은 이유를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는 엄격한 신청 자격입니다. 65세가 돼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기존에 받던 장애인 활동 어떤 시간과 비교해서 급여량이 일정 수준 대개 최저 60시간인데 대폭 감소한 사람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두 번째는요, 까다로운 심사인데 활동 전 종합 점수에서 장기요양 등급별 점수를 차감한 후에 남은 점수가 기준을 충족해야지만이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존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정부가 제도 도입 초기 추진했을 당시에도 대상자 중에 실제 중복 수급이 인정되는 비율이 적었는데 이걸 계속 끌고 나간다는 거죠. 네네. 세 번째는 65세 이후 신규 진입 차단이 되고 있어요. 65세 이전에 활동 지원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어르신은 이 중복 혜택을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아예 안 된다는 거죠.
0: 네. 그 관련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1: 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활동 지원 시간이 강제로 줄어든다는 그 사각지대 문제 때문에 장애계에서도 지속적인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지난 6월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에 따라서 장애인은 65세가 돼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 전환이 되지 않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 개정안. 이게 시행은 2027년 7월부터. 예, 네, 예. 그러니까 아직 좀 시간이 내년까지 좀 있죠.
0: 예.
1: 핵심 내용 보면요. 65세 이상 장애인이 장기 요양으로 강제 전환되는 대신 본인의 건강 상태와 사회 활동 필요에 따라 장애 활동 지원과 노인 장기 요양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부의 또 반대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에서도 수급자 폭증과 어떤 타 연령대의 형평성 논란 이런 것으로 정부에서 65세가 넘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 쉽게 얘기해서 65세 이후에 장애를 가지게 돼서 나 활동지원 신청하겠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0: 아,
1: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65세 이전에 이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게만 개정안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 나중에 혜택을 받으면 몇 명 되지 않겠구나.
0: 그렇겠네요.
1: 아직도 많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김성수의 생각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잭스키스가 부르는 커플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내 것이 아니다. 내버려 두자 라는 이 간단한 말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 된 듯했다. 신경 쓰이던 것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 짜증나게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짜증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동안 삶을 통제하기 위해 단단히 움켜쥐고 있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멜 로빈스, 윤효원 옮김, 렛댐 이론. 인생이 나로 충만해지는 내버려 두기. 렛댐의 기술이라니. 이건 바로 현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역대급 기술이 아니겠나? 이 책을 읽고 나니 주변에 이미 이 기술을 연마한 듯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그랬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에는 마냥 내버려 두기로 일관할 수는 없다. 사무실에 도른자들에게 스트레스 받은 일을, 집에 가져가서 가족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싶었던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고 마음이 느슨해지려면 내버려 두기를 제대로 해야 할 듯. 그런데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덕분인지 과잉 연결의 포화 상태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사람들은 관계로 인한 피로 사회를 겪으면서도 어딘가에 연결되려는 속성이 있나 보다. 렛댐 이론의 저자 멜 로빈스에 의하면 내버려 두자 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걱정하던 많은 것이 시간이나 관심을 쏟을 가치가 없는 일이었음을 알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행동할 수 있게 배려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걸 의미한다. 나는 에너지를 쏟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우선은 풀려고 노력은 해본다. 특히 학창시절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랬는데 노력 끝에 결국 풀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린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내 것이 아닌 거다. 이런 허술한 논리를 도입해서 끝내는 것도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쳐주시면 안 될까요? 뭔데? 이렇게 하는 거 뭔데? 싶더라도 관대하게 넘어가 주시기를. 내가 수학 점수가 좀 시원찮았던 탓도 있음. 그렇지만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다. 아직도 나의 위시리스트 도장 깨기 목록에는 수학 정석을 공부하는 조찬 모임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부질없는 걱정은 끝내 부질없음으로 끝나게 된다. 애초에 그 단어의 뜻이 그렇게 생겼다. 그러니 내버려 두는 수밖에.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걱정하기를.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야 머릿속이 정리되고 새로움을 채울 공간이 생긴다. 내버려 두자라는 이 간단한 말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행복하기만 하면 삶이 완벽해지는 줄 알았다.
밀은 우리가 행복 그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행복을 직접 추구하는 건 실수다. 행복은 개인이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대런 브라운, 김정희 옮김.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이라면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한 권의 책을 집에 들였다. 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의거하여 이렇게 패러디할 수 있다. 책을 사는 사람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책을 사들이지만 책을 사지 않는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로 사지 않는다. 세계적인 멘탈리스트인 대런 브라운의 책에는 불필요한 물건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이 나온다. 필요는 없지만 갖고는 싶어 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사면 결국 짧은 행복보다 오래 지속되는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어떤 걸 사기만 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할 줄 알았던 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자괴감에 빠진다. 내 돈 내산은 물론 거저 얻은 것이라 해도 불필요한 물건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행복과 연결지어 쉽게 설명해 주므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은 읽으면 괜찮아지는 책. 행복하기만 하면 삶이 완벽해지는 줄 알았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건 행복이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해준 J.S. 밀. 정말 고마워요. 나의 목표는 어제보다 하루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행복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은 곱게 접어 어딘가에 넣어두었다. 나중에 미래 어느 날 한 번쯤 꺼내보는 건 괜찮겠지. 늘 내 귀에 자동으로 반복 재생되던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할리우드식 엔딩 내레이션이 미래의 삶에 대한 이미지였지만 그 이미지는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그 이전에도 내가 설계해서 쌓아가는 미래는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기는 했다. 좋아하는 일에 관계되는 분야를 막연히 헐겁게 탐색하는 주제에 결정은 순식간에 해치워버리는 시기니 엉성할 수밖에. 촘촘한 계획을 세우는 건 내 스타일도 아니다. 게다가 이제는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 나이에 도달한 것 같으니 앞으로도 미래는 걸러보내고 대충 적당히 살아볼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제작된 지 4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이타미 주조 감독의 영화 담뽀뽀를 최근에 보게 됐다. 영화가 거의 끝날 때쯤 영화의 여주인공 담뽀뽀가 라멘 가게를 열 수 있게 도와준 남주인공 트럭 운전수에게 이런 말을 한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사다리가 있다. 그런데 사다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앉아만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은 내가 그 사다리를 발견하고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라는 대사였다. 어두운 극장 안에서 스크린의 밝기에 의존해서 갖고 있던 책 속지에 적은 내용이라 정확한 워딩 아님 주의. 갑자기 무슨 사다리? 사다리 오르기와 행복이 어떤 관계이길래? 영화가 끝난 후 글씨가 엉망인 메모를 제대로 옮겨 적으며 이렇게 정리해봤다. 행복이 사다리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상정하면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 사다리를 발견해야 행복해질 수 있으므로 나의 사다리를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너무 간단한가요? 나는 과연 사다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사람일까? 귀찮아서 오르지 않을 사람도 있겠으나 나는 눈앞에 사다리가 보이면 열심히 올라가 볼 것 같다. 사다리에 올라서면 미래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면서 내 마음속의 유일한 빌런은 귀차니즘인데 나의 귀차니즘이 호기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해 다행이다. 정말이지 감사한 일 아닌가? 사다리 타기로 건너는 미래. 괜찮을 것 같기도. 행복을 직접 추구하는 건 실수다.

읽고 쓰며 궁금한 게 많은 어른으로 산다는 것.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살기를 절대 멈추지 말 것. 교양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있는 호기심을 죽인다는 것은 교양을 쌓을 기회를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호기심은 이 세계에 과연 어떤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끊임없는 갈망입니다. 페터 비에리, 문항심 옮김. 페터 비에리의 교양 수업. 호기심을 죽인다는 것은 교양을 쌓을 기회를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니. 우리는 절대 호기심을 강탈당하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 대마왕인 내가 호기심을 잃는다면 소소한 즐거움과 재미는 물론 지적인 성장도 멈춰버릴지 모른다. 내가 가족들에게 호기심 대마왕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나는 호기심을 채우는 차원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소크라테스도 말하지 않았던가. 지혜에 관해서라면 파스칼도 한 말씀 보태고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지혜는 인생을 견딜만하게 만든다라고. 그러니 아마도 나는 인생이 견딜만하게 느끼고 싶어 지혜를 갈망하였으며, 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교양을 얻으려고 애쓴 모양이다. 덕분에 이제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큼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정도는 깨닫는 수준에 이른 것 같다. 일본 출신 미국의 기상학자 마나베 슈크로는 1931년생으로 2021년 90세의 나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는 가장 재미있는 연구는 호기심이 만든 연구이며, 컴퓨터 문화나 유행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호기심을 따르라는 말을 했다.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재미도 없고 지적인 성장도 멈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다. 그런 내가 교양 수업의 1인자로 받들었던 페터 비에리가 세상을 떠났다. 파스칼 메르시어라는 필명으로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썼던 그의 새로운 책을 이제는 만날 수 없다니. 철학 교수였던 그가 저술한 책들과 소설가로서 그가 쓴 작품 리스본행 야간 열차가 도저히 같은 작가의 책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의 모든 책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아인슈타인의 아무리 나이 들더라도 늙지 말라는 주문에는 응할 수 없지만, 우리가 태어난 위대한 신비 앞에서 늘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서 있기를 절대 멈추지 말라는 부탁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않나? 매일매일 새로운 사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무장하고 돌아다니는 일이 피곤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날이면 날마다 지루함에 잠식되는 삶을 사는 건 더 곤란하다. 아니, 심란하다. 호기심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호기심으로 승부를 건다. 호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양도 사실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페터 비에리의 말에 힘입어 나는 끝까지 호기심과 함께 가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심심하다고 느껴질 때는 주저없이 새로운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본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두리번거리는 거다. 뭐가 보일지는 몰라도 안 가보

해본 곳, 안 해본 일이라면 오케이. 날이면 날마다 지루함에 잠식되는 삶을 사는 건 더 곤란하다. 아니, 심란하다. 호기심은 나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58년생 심혜경 작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할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언제나 아이처럼 호기심이 넘치고 즐겁고 명랑한 삶의 태도를 인생의 모토로 삼으며 살아가는데요. 특히 햇볕이 잘 드는 카페에서 책 한 권을 들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을 일상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27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로 번역가가 되어 어느덧 17년 차인데요.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수많은 독자를 만나며 종횡무진 유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라면 왠지 우리도 카페에서 책 읽는 할머니로 나이 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용량의 문장 수집가이자 호기심 대마왕인 저자의 독서 플레이리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일상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나만의 책을 발견하고 자유롭고 명랑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나이가 70이지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매일매일 읽고 쓰고 공부하는 명랑한 할머니가 되기를 꿈꾸는데요. 27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상담교육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를 공부했습니다. 책이라는 낯선 세계를 유랑하는 기쁨에 관하여 쓴 책,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성우 전지원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6번째

0: 분명 대기실에 돌아가 있었던 수정이 어느새 또 쫓아와 있다.
1: 왜요?
2: 그 다음 환자 내가 잘 아는데.
1: 아이고, 이제 치료에 간섭하시려고요?
2: 그게 아니야. 아들이 아파. 정부서 나오는 돈 가지고 초등학생 손주까지 보살피는 집인데, 아유,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부족할 거야.
1: 그럼 돈이 없단 소리잖아?
0: 승범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얼굴에서 빤히 읽히는 그 속내를 보고 수정이 혀를 찼다.
2: 카드값도 할부가 있는데 부족하면 다음에 달라고 해.
1: 그 할부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카드사가 돈을 떼먹을

0: 리가 없잖아요.
1: 때 먹히면 좀 어때? 네?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맡겼으니 자네도 환자를 믿고 그런 면에서 기회를 줘. 그렇게 베풀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자네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마련이야.
2: 승범은 미간을 한껏 찌푸린 채 입술을 삐죽였다.
0: 누군 땅 파서 장사하느냐 말입니다.
1: 아이, 그 많은 빚에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3: 그건 그렇지만.
2: 승범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료실로 향했다. 어떻게 된 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올랐다. 뭔가 거스를 수 없는 위험 같은 느낌이 갔다고 할까? 오후 3시쯤 꽤 나른한 시간이었다. 그 많던 환자도 줄어들고 즐겁던 수다도 한풀 꺾여 TV 소리만이 흘렀다. 정민은 잠시 한약을 빼러 탕제실로 갔고 승범은 진료실에서 환자와 상담 중이었다.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딸랑이는 소리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시선을 모았다가 이내 관심을 돌렸다. 남자는 데스크에 아무도 없자 잠시 주춤거렸다.
4: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환자 접수 동의서를 기재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문소리에 약 빼다가 급히 나온 정미가 말했다.
5: 아니요. 파스 사러 왔는데요.
2: 데스크 위에 진열된 한방 파스를 가리켰다.
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정미가 장갑을 벗고 나오려 하자 바쁜 그 모습에 수정은 안경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미에게 나오지 말라고 손을 내저었다.
1: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여기는 약국이 아니라 한의원이기 때문에 원장 처방을 받아야 하오. 거기 접수 동의서에 이름이랑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써주시고. 이 파스는 6매가 들어있는데 4,000원입니다. 그거 다 쓸 때쯤 간호사 선생이 나올 거예요.
5: 알겠습니다.
2: 남자가 접수하고 있을 때 진료를 끝낸 승범이 나왔다. 걱정하지 말라며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던 승범은 데스크 앞에서 수정이 다른 환자를 응대하고 있는 모습에 황당해했다.
0: 아예 간호사로 취직하시죠.
2: 승범이 이기죽거리자 수정은 코웃음을 쳤다.
1: 지는 우리 한약방에서 약까지 팔았으면서.
0: 에?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서 약도 팔려고요?
1: 아니 못할 게 뭐냐. 자세한 건 요 앞 한약방 주인인 나한테 문의하라고 해야지. 아유.
2: 아유. 호탕하게 웃는 수정의 모습에서 몇 달 전 한약방에서 약을 팔았던 자신이 떠올랐다.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겸연쩍어 승범은 함께 웃었다.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 사실에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복합적이고 미묘한 이 감정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 승범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15. 폐가 방문. 오후의 해가 서산으로 뉘엿거렸다. 잎을 다 떨군 나무들 사이로 미약하지만 눈이 부신 해가 보였다. 찬바람을 맞으며 믹스커피를 호로록 마시던 승범은 부채를 찾아들었다. 가마솥에서 찰랑거리는 물에 가지고 온 첩약을 넣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우물정자로 장작을 넣고 신문지로 밑불을 붙인 다음 부채질을 한다. 건조한 날씨 덕분에

0: 여름때처럼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게 그리 고되지는 않았다. 화륵하고 불이 타올랐다. 그래도 흘러나오는 매캐한 연기는 여전히 고약했다.
1: 아유, 젊은 양반이 이런 거 해보셨을라나.
0: 죽을 듯이 기침하자 옆에서 할머니 귀신이 안쓰러워한다.
2: 아유,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0: 눈물을 찔끔 흘리며 대답했다. 나무 타는 냄새를 맡으니 수정의 뒤를 밟아 산속 집에 갔을 때가 생각났다. 불도 못 붙인다고 어찌나 타박했던지.
2: 아, 그래도 굳이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거기다 다려도 되는데 말입니다.
0: 솔방울을 몇 개 집어넣으며 수정이 어디 있는지를 살폈다. 사람 일을 시켜놓고 또 어딜 갔다.
1: 아마 가스가 없을 것이오. 아들이 와서 지 아비가 아픈지 어떤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바쁜지 요 며칠 못 왔거든. 저 양반이 부족한 건 미리 전화해서 얘기하고 해야 하는데 쓸데없이 아낀다고 하다가 골병이 든 이 모양이지. 나라도 있었으면. 아이, 그러기에 내 죽을 때 누누이 자기 보전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일렀건만.
0: 콧물이 흘렀다. 코를 들이키다가 간지러워 손으로 쓱쓱 문질렀다.
2: 그 아십니까? 오늘 제가 온 건 어머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되신 어머님이 여전히 아버님을 도와주시는 거죠. 게다가 왕진비는 비싼데 어머님이니까 특별히 공짜로 해주는 겁니다.
0: 눈을 찡긋거리며 속삭이자 할머니가 웃었다.
3: 아유, 또 돈 소리. 왜 안 하나 했다.
0: 어느새 왔는지 그 말을 듣고 수정이 잔소리를 했다. 왜 잔소리가 없나 했다. 타박하던 수정이 기침했다. 처음엔 연기 때문인가 싶어 그녀를 올려다봤는데 한 번 터진 기침은 그칠 줄 몰랐다. 치료도 꾸준히 하고 약이며 밥이며 잘 먹여도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약해졌다. 그 모습을 보니 입이 써서 승범은 식은 믹스커피를 한 입에 털어넣었다. 차게 식은 단맛이 혀끝에 머물렀다.
2: 아이, 사장님은 들어가서 쉬시라니까.
3: 아이고, 바람 참 좋다.
0: 수정은 승범의 옆에 앉으며 바람이 찬데도 불어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느긋한 모습에도 승범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그녀의 아들 찾기는 지지부진했다. 그 많은 귀신을 만나면서도 왜 수정이 찾는 귀신은 보지 못할까? 공실은 아이가 하늘로 갔을 거라고 했다. 아이가 놀라서 울기만 하니까 저승사자가 그냥 데리고 갔을 거라고. 그 말에 승범이 그건 우리 같은 귀신 보는 사람들한테는 납치겠다고 말했다가 공실에게 실컷 비웃음만 당했다.
3: 자는 왜 우화에 왔나? 갈 데야 사방팔방 많은데.
0: 수정은 타들어가는 불꽃을 멍하니 보는 승범에게 물었다. 여태 승범의 기억 속에서 깔깔깔 배를 잡고 웃어대는 공실이 저편으로 사라졌다. 가만히 수정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2: 그야 산도 좋고 물도 맑고 인심 좋고.
0: 판에 박힌 말을 하다가 한 얼굴을 떠올렸다.
3: 자네 특정 인물한테 그 발작 버튼 눌린다고 하던데.
0: 수정의 말에 훌쩍 콧물을 다시 마시고 머리를 극적였다.
2: 정미가 말했구나.
0: 그녀가 이상해지는 자신을 알아차렸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졌다. 그녀는 늘 승범 자신보다 먼저 그를 알아차렸다.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자 괜히 얼굴에 열이 올랐다.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슬그머니 품에 넣었다.

0: 어느 날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부탁하셨는데 뭐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좋으셔서 기존 탕약과 좀 다르게 처방을 했어요.
1: 내 꼭 자네에게 부탁함세.
2: 키가 작고 살집도 있던 할아버지는 늘 고향에 관해 이야기했다. 손자 생각이 나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꼬드겨놓고 데려간 식당에서 아이처럼 울며 승범에게 부탁했다. 살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 자료와 논문들을 찾아 법제한 옷을 사용했다. 당시 2010년쯤에 이를 활용한 약으로 해외에서도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었다. 어혈을 억제하면 종양의 생성을 막을 수 있다는 원리였다. 그렇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독한 약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순식간에 손을 쓸 수 없이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당연히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와서 항의했다. 그러나 승범에겐 세상이 떠나가라 웃던 할아버지가 더는 세상에 없다는 그 사실이 무서웠다.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잊기로 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승범은 막대기로 타들어가는 나무를 들쑤셨다.
0: 그게 뭐요? 때가 된 거고 서로가 재수 없었던 거지. 한의사가 모든 병을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분이 떠올랐어요. 물도 좋고 공기도 맑고 산도 빼어난 그분의 고향 우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인심은 모르겠지만.
2: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는 다시 머리를 벅벅 긁었다. 옆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수정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그저 붉게 타오르는 불꽃만 응시했다. 한바탕 퍼부어질 잔소리를 각오하고 있는데 다행히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0: 승범의 차는 작은 저수지를 끼고 농가가 드문드문 자리한 곳으로 달렸다. 뒤에 자리한 산세가 꽤 깊어 보였고 저수지에서 피어오른 안개가 숲까지 뻗어나가고 있어 그 모습이 꽤 음습해 보였다. 마을을 지나 산길을 올랐다. 길은 곧 어둠으로 물들었다. 띄엄띄엄 길을 밝힌 주황빛 가로등만이 큰 위안이 되었다.
1: 아, 무슨 이런데 집이 있다고?
2: 저기! 네? 저기 있네!
0: 문을 떼자마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정미가 소리쳤다.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녀가 가리킨 곳을 봤다. 그곳은 나무와 말라 비틀어져가는 숲을 그리고 어둠이 전부였다.
2: 저기!
1: 네?
2: 저기! 이게 안 보여요? 저 가로등을 지나 오목하게 산이 들어간 그 위에!
3: 저기 있네!
0: 뒤에서 수정이 맞장구 쳤다. 차를 서행하면서 승범은 상체를 핸들에 대고 고개를 쭉 뺐다. 눈을 끔뻑끔뻑해도 잘 보이지 않았다.
1: 대체 뭐가...
0: 그때 숲을 뒤로 낮은 지붕이 보였다. 기와인 것처럼 보였으나 잘 안 보였고 뜯겨나간 문 안으로 그보다 짙은 어둠이 고여있었다. 승범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3: 운전이 왜 이 모양이야.
0: 앞으로 쏠렸던 몸을 바로잡으며 수정이 불퉁스럽게 내뱉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렸다. 그 뒤를 정미가 따라 내렸다.
2: 와, 진짜 고 사장님이

0: 이 신을 본다니. 듣기는 먼저 들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막 설레요.
1: 그녀가 핸드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유튜버에 대한 꿈을 버리진 않았는지 귀신 환자의 한풀이를 찍겠다고 쫓아왔다. 찍히지도 않는 귀신 때문에 이렇게 마냥 따라 나서는 건 위험하다고 승범이 만류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정미가 핸드폰을 대뜸 수정에게 향해 돌리고는 물었다.
0: 저희 여기 왜 온 거죠?
2: 노술예씨라고 제 너머에 살던 분이 계신데 저승에 갈 때 죽은 언니랑 가고 싶어 하더이다. 아이, 죽고 나서 언니네 와서 만났는데 언니 귀신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왔지.
0: 그 언니분께서 저기 계신다고요? 그 죽은?
2: 집에 애착이 많아 그런 것 같다며 설득을 해주길 바라고 있어.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눕방, 먹방, 노래방, 춤방. 우리 김유신 장군 하고 싶은 거 다.
1: 개소문 씨, 여보세요? 개소문 씨.
2: 요동 공격은 이제 그만. 아예 고구려는 쳐다보지도 마.
3: 이 세민,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관 속에 누워서 무릎을 펴다니.
0: 세반고리관이 아주 달달하구만.
4: 누가 있어 그분과 대권을 다투겠습니까?

와이파 한국인 238번째 총알 중 김유신 74번째

0: 김유신이? 김유신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
1: 아, 예. 신라의 별이 될 사람은 오직 알천상대등 뿐이다.
0: 아, 김춘추가 아니라 나 말이지?
1: 예. 김춘추는 족강을 당한 귀족입니다. 성골 신분에서 진골로 뚝! 진골은 진골이 돼. 이제 그러니까 흠집이 있는 진골이다. 그 말이죠.
0: 아이 참, 이 김유신이 경우가 있는 사람이지.
1: 성골 출신이 씨가 말라서 이제는 진골이 왕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스크래치는 인물이 말이 됩니까?
0: 말이 안 되지.
1: 예.
0: 그 자네가 보기에는 예. 어떤가? 날 좀 보게.
1: 아, 예.
0: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1: 그거는 저보다 얘가

0: 저 잠시만. 저한테요 왕의 관상을 보는 전문 AI가 있거든요.
1: 어 그런 게 있어?
0: 예, 저. 자 AI, AI 나와라. AI.
2: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왕의 관상만은 소년 나는 특화된 인공지능 내가 전문 왕 전문 관상가 AI입니다.
0: 저 왠지 모르게 몸이 덥지만은 일단 직접 물어보십시오.
1: 그렇지. 자, 저 이복의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3: 딥러닝 중.
2: 점점. 딥러닝 중. 딥러닝 중.
0: 이자가 뭐라는 것인가?
2: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0: 이자가 뭐라는 거예요? 저 그거 내가 왕이 될 상인지 아닌지 그것만 알천상대등 어르신. 응?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왕이 될 상인지 뭐 아 그 말이야.

0: 지금부터 화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진덕여왕의 죽음으로 대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만장일치로 운영되던 신라 최고의 귀족회의 기구. 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화백회의가 소집된다.
0: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1: 화백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은 당시 상대 등이었던 알천으로,
0: 선왕께서 후손 없이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갑작스럽게 붕어하셨기에,
1: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구성원은 모두 성골 진골 출신의 귀족들이었다.
0: 이 오늘의 화백회의를 통해 다음 대권을 이어갈 신라 제29대 임금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선출하려고 합니다.
1: 알천 이 양반 왜 이렇게 상기되셨나?
0: 그럼 지금부터 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이왕이면 이 왕이 될 상을, 왕이 될 상을 가진 인물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 그럼 손 들고 추천하시죠.
2: 지가요? 알천 상다랑을 추천하갈랑요?
0: 아무도 저를 뭐.
2: 이 상다랑은 말이에요, 신라 최고의 관직이걸랑요. 이 대왕 자리가 비었으니까 말이에요, 상대등께서 왓뚜빤쥐 대왕이 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걸랑요.
3: 100% 동의합니다.
4: 200% 동의. 300%
0: 아이고 알겠네. 그럼 쑥스럽기는 해도 추천이 들어왔으니 이름부터 올리겠습니다. 알천.
5: 그런데 말입니다.
0: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5: 분위기를 보니까 더 이상의 후보는 나오지 않을 것 같군요. 자, 거수로 투표를 진행하시죠.
0: 그래도 되겠습니까, 장군?

0: 화백회의 결과.
1: 이 알천 만장일치로 신라 대왕의 자리에 올랐음을.
0: 신라 제29대 왕으로 추대되는 알천.

0: 붉은 비가 쏟아지는 그날 밤.
1: 누가? 김유신 장군이?
2: 검은색 레인코트를 입고 뚝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1: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이 오밤중에. 일단 모셔라.
0: 잠시 후.
3: 비오는 밤늦게 찾아와 실례가 많습니다.
1: 그러게, 비도 오는 밤늦게 무슨 일로?
3: 취임식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출생연도가 검색이 되질 않아서요.
1: 아, 그게 그 내가 태어나던 해에는 우리 부모님께서 워낙 바쁘셔가지고 출생신고를 감...
3: 출생연도 미상이란 말씀이군요.
1: 아, 우리가 태어나던 시절에는 다 그랬어.
3: 595년 저의 출생연도입니다. 아, 출생지는 설아벌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1: 출생지는 설아벌이에요. 확실합니다.
3: 출생연도가 미상인데 출생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자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모두 성장 과정에서 엄마 아빠 찬스를 각각 29일씩이나 받았어요.
1: 귀족 출신이 아닙니까? 이 설아벌의 귀족 특혜를 받고 안전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3: 과연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1: 장군,
3: 이대로 취임식에 임하셨다가는 패가 망신할까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1: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3: 내일 오전 10시 기자들이 이곳으로 올 겁니다.
1: 기자회견?
3: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만.
1: 이 쫓다 뺏는 나쁜 놈.

0: 다음날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1: 나는 보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2: 그러면 저기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출생연도 검색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까?
4: 죄송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은 받지 않을게요.
1: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믿지 마십시오. 나이는 체력입니다.
2: 내가 얼마 전까지도요 그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3: 요즘도 냉수 마찰을 하신다는 말은 거짓입니까?
4: 질문은 받지 않을게요.
1: 나이만 먹고 내놓을 만한 공적도 없는 제가 이 귀족들의 주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되죠.
2: 그러면 왕위 반납하시는 겁니까? 예? 아닌가?
4: 한 번만 더 질문하면 아웃이에요.
1: 우리에게는
4: 저 사람도 아웃.
1: 능력이 있고 인품 아웃. 좋고 저기 아웃. 당나라 벼슬까지 한 꽃중년 김춘추공이 있습니다. 왕위를 김춘추공에게 넘깁니다.
3: 혹시 공갈이나 협박이 있었습니까?
1: 김춘추공만이 신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영웅입니다. 김춘추.
0: 공은 김춘추에게로 넘어가고

0: 그러면 이대로 이 공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1: 아닙니다.
0: 아니군요.
1: 겸손의 미덕을 보이셔야죠.
0: 아,
1: 이제 이 나라의 주군이 되십니다.
0: 아, 어쩌라는 겁니까?
1: 마지못해 알천의 청을 수락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죠.
0: 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1: 예.
0: 아.
1: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조건 3세 번이니 3번 정도 사양하시는 척 하다가 마지못해서 백성들의 부름을 받고 떨치고 나가시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아, 그러면 이번엔...
2: 김유신의 주작 컨설팅을 받은 김춘추.
3: 여기 신라의 옥새입니다.
0: 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옥새를...
2: 한번
3: 춘추고.
0: 아, 나 이 사람 진짜... 아, 저 보통 사람입니다.
2: 두 번.
3: 아이 늙은이가 도대체 얼마나 더 고개를 숙여야겠습니까?
0: 그 백성들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뭐.
2: 세 번째는?
4: 자, 다들 알아들으셨죠? 갑니다. 예, 예, 예. 하나 가는 거예요. 예. 하나 둘 셋.
5: 어이 김춘추, 어이 김춘추, 어이 김춘추.
2: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벤트를 연출한 뒤 654년 갓 50이 넘은 나이로
0: 나 김춘추는 오랜 시간 준비된 왕으로서
2: 신라 제29대 왕위에 오른다.
6: 조용히 이를 지켜보는 김유신.

0: 줬다 뺏는 건 진짜 나쁜 건데, 이명호.
1: 나는 킹왕짱 킹왕 왕 됐다. 김춘추 허예은
2: 왕입니다요. 이규창이었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아홉산 숲을 찾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대나무 숲하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담양군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최근 들어 기장 아홉산 숲 역시 멋진 대나무 숲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홉산 숲이라는 이름은 해발 361m 높이의 아홉산 기슭에 있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여름철 가족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기장 아홉산 숲은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에 개방한 숲인데요. 400여 년 전 남평문 씨 일가가 아홉산 기슭에다 조성한 오래된 숲입니다. 이후 사유지 곳곳에다 은행나무, 삼나무, 참나무 등을 심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 2003년에는 문 씨 가문의 종손에 의해 아홉산숲 생명공동체가 설립되면서 외부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홉산숲에는 대나무숲 말고도 소나무숲, 편백숲 등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은 대나무숲입니다. 그래서 아홉산숲을 가리켜서 아홉산 대나무숲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홉산숲의 개방된 탐방로 길이는 약 3km인데요. 이 탐방로를 쉬엄쉬엄 걸으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나무숲이 산기슭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가파른 구간도 있습니다. 아홉산숲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조성한 꽃길도 없고요. 매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 아홉산숲에서는 새들의 지저귐, 댄잎에 스치는 바람소리, 풀과 나무들이 뿜어내는 향기 등을 느끼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오롯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홉산숲은 영화 군도, 대호, 협녀 칼의 기억, 그리고 드라마 더 킹의 촬영지로도 이용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지난 2020년에 방영된 드라마 더 킹의 촬영지가 인증샷 명소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아홉산숲은 정해진 탐방로를 따라서 천천히 걸으면 주요 명소들을 모두 둘러볼 수 있는데요. 탐방로 입구에는 아홉산숲의 전체적인 지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고요. 숲길 곳곳에 탐방 순서를 알려주는 번호가 쓰여진 이정표가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입구에서 왼쪽 탐방로를 따라 조금만 걸으면 울창한 대나무 숲이 나타나고요. 곧이어 그 귀한 금강성 군락지가 나타납니다. 금강성 군락지 앞에는 예전에 마을 주민들이 구토로 이용하던 맹종족 숲이 있고요. 계속해서 탐방로는 편백숲과 삼나무 조림지를 지나 소나무 군락지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아홉산숲 탐방로를 걷다 보면 줄기의 아랫부분이 마치 거북의 등껍질을 닮은 특이한 대나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국압죽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변종 대나무는 그 희소성 때문에 합죽선 등을 만드는 죽새공품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홉산숲 탐방을 모두 마친 다음에는 60여 년 전에 지은 한옥인 관미현을 잠시 둘러봐도 좋습니다. 당호인 관미현에는 고사리조차 귀하게 본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 당호에서 아홉산숲을 건강하게 가꾼 한 집안 어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아홉산숲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내일이 입춘데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뜨거웠습니다. 수도권에서 40도에 육박하는 지역에 속출했습니다.
1: 오늘은 강원 영서 지역으로도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됐습니다. 먼저 지금 밤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희지 캐스터, 요즘은 이 시간에도 30도가 넘죠?
2: 네, 밤 9시를 넘겼는데도 서울 지역 곳곳의 기온이 보시는 것처럼 34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잠깐 서 있는 동안에도 땀이 많이 흐릅니다. 청계천에는 시원한 물가를 찾아 나온 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발을 물에 담그고 더위를 식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종로구 송월동에서 관측한 37.9도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는데요. 특히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자동 관측 장비에는 39.9도가 찍히는 등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여주와 하남, 포천 등의 낮 기온도 39도를 넘겼습니다. 입추인 내일 이번 폭염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0: 네,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도 쪽도 폭염이 심해졌죠.
2: 네, 오늘 오전 강원도 횡성과 춘천, 홍천으로도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이 지역들도 내일 최고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해제됐다고 해도 내일 대구가 37도, 부산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등 영남 지방에도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에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쏟아지는 찜통 더위 속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 갈수록 걱정입니다.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폭염 속 공사 현장과 시장을 이도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3: 서울의 한 건설 현장.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사방이 뻘겋고 철판 표면은 80도까지 치솟습니다.
4: 열 숙가마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아침 7시에 시작했던 여름철 작업 시간, 올해는 새벽 6시로 앞당겼습니다.
5: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이미 39도, 평년 한낮보다 훨씬 뜨거운 수준입니다.
3: 그렇다고 해야 할 작업을 미룰 순 없습니다. 안경에 헬멧까지 각종 장구에 체감 온도는 더 치솟습니다.
6: 찜통 더위죠. 땀 많이 흘리고 눈을 못 뜰 정도.
3: 틈틈이 생수를 마시고 선풍기 바람도 쐬어보지만 더위는 잘 가시지 않습니다.
7: 일터가 여기인데 더위에 가장 힘들죠. 좋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생계형 문제이기 때문에.
3: 이 채소가게 주인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냉각기와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8: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야채가 많이 망가지고 뭐 판매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고.
3: 냉방비는 나가야 하는데 무더위로 손님은 주는 이중고입니다. 텅 비어있는 정육점 진열대. 홍보를 포기하고 고기를 내부 냉장고로 옮겼습니다.
9: 한 6개 정도 깔아놓으면 온도가 어느 정도 이게 내려왔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안 떨어져요.
3: 내일도 이어질 폭염에 상당수 점포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0: 폭염과 열대로 전기 사용이 늘면서 정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짙은 어둠에 휩싸인 아파트. 경비원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건물 안을 살핍니다.
11: 엘리베이터에 사람 있습니까?
10: 오늘 새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 500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12: 펑 하면서 무슨 폭탄 터지는 듯한 그 큰 소음이 좀 나면서 갑자기 집에 정전이 됐어요.
10: 어젯밤 수원 영통의 아파트 천여 세대와 경기 안산의 아파트 천여 세대에서도 전기가 끊겼습니다.
13: 너무 더워서 지금 나와서 대회하고 있는 거죠.
10: 새 아파트 모두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실제 최근 3년간 아파트 정전의 반 이상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로 변압기 파손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40년 넘은 아파트를 찾아가 직접 전기 설비를 살펴봤습니다.
14: 색깔이 고르면 문제가 없고 지금 위로 하얀 질수록 열이 높은 데예요.
10: 과부하를 막으려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상 발열이 없는지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15: 특히 노후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전력 사용량에 비해 변압기나 전선 등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절전 안내와 함께 노후 전기 설비를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아파트 전기 설비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전력 사용 현황을 보고 입주민에게 절전 안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0: 양식어류 폐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내려가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책도 없어 애써 키운 물고기를 그냥 방류하는 양식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서해안의 한 가두리 양식장. 수면 위로 새끼 조피몰락들이 허연 배를 드러낸 채 떠올랐습니다. 연이은 폭염에 바닷물 온도마저 오르면서 사나흘 전부터 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7: 열에 취약해서 더 빨리 죽거든요. 28도 이상, 8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폐사가 시작되거든요.
16: 동해안도 사정은 마찬가지. 양식장 앞 냉동창고에 죽은 강도다리가 수북합니다.
18: 수거함에는 손바닥만한 강도다리 치어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3일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뒤 이 양식장에서만 강도다리가 4천 마리 이상 폐사했습니다.
19: 출근해서 아침에 순찰을 돌면 이제 퇴출구 주위에 물고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아 오늘 또 많이 죽었구나.
16: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에서 폐사 피해가 발생한 양식장만 20여 곳. 강도다리와 넙치 등 14만 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바다 수온이 높아지고 물속 산소량이 줄어든 탓입니다. 급한 대로 얼음과 액화산소를 투입하고 있지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20: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먹이 공급 중단, 사육 밀도를 낮추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6: 양식어류 폐사 피해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선 애지중지 키운 물고기들을 긴급히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0: 높고 차가운 곳이란 말이 무색하게 강원도 고랭지에서도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가격마저 폭락해서 아예 농작물을 포기하는 농가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 해발 700m, 축구장 절반 크기의 고랭지 무밭입니다. 애써 키운 물을 연신 예초기로 베어냅니다. 출하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평년보다 3, 4도 높은 이상고온이 열흘 넘게 지속되면서 무잎이 누렇게 말라가고 병까지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22: 잘려나간 밑동을 보면 이렇게 깊은 구멍이 나 있고 그 안쪽을 보면 새카맣게 변해버린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대표적 폭염 피해 사례인 검은 썩은 병입니다. 밭에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히는 방법도 있지만 물을 많이 뿌렸다간 습기에 무름병이 생길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23: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뜨겁고 그 때문에 이제 고랭지 농사가 옛날의 고랭지 농사지 지금은 고랭지라는 개념을 말하기조차 좀 힘든 상황에
21: 최근 가격이 폭락한 것도 산지 폐기를 부르는 주요 요인입니다. 도매 가격은 지난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산지 폐기에 나선 농가가 강원 평창에서만 30곳이 넘습니다.
24: 농가분들이 폭염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생들이 너무 많으신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21: 나날이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한철 농사까지 포기해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0: 요즘 같은 폭염은 모기도 견딜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모기 숫자가 뚝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윤경재 기자입니다.
25: 방역기사들이 소독 장비로 약재를 뿌립니다. 수풀과 배수로처럼 해충이 많은 곳은 더 꼼꼼히 소독합니다. 여름이면 모기가 기승을 부리던 곳인데 최근엔 민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26: 7월 중간 정도 됐을 때는 민원이 한 뭐 10건 정도 되던 게 지금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25: 올여름 이어지고 있는 역대급 폭염에 모기 개체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경남 함안에선 모기 성충이 하루 최대 500마리까지 치집된 곳이 있었지만 요즘은 10여 마리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다자란 모기의 개체수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질병관리청 조사를 보면 7월 초와 비교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7월 하순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평년과 비교해도 적은 수준입니다. 모기는 25도에서 30도 사이 기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데 최근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번식하기 힘든 환경이 된 겁니다. 장마 기간이 짧은 데다 남부 지역엔 장맛비도 적게 내리면서 모기가 알을 낳고 유충이 자라는 물웅덩이가 말라붙은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1: 이제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자기가 습도를 유지하고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공간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고 성충한테는. 물웅덩이는 이제 말라서.
25: 질병관리청은 폭염이 끝나고 선선해지면 다시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0: 폭염으로 야외 스포츠 역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관중이 쓰러졌던 프로야구는 결국 이번 일요일까지 경기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고등학교 야구와 프로골프도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국 야구의 심장으로 불리는 잠실 야구장. 폭염으로 인해 그라운드에 단 한 명의 선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구장 잔디 온도가 무려 51도로 측정된 가운데
2: 앉아있을 수도 없을 정도 뜨거워서 더위를 피해서 조금 경기하는 것도 나은 방법이라고.
3: SSG와 LG 경기. 숨가쁘게 호흡을 하는 심판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 중무장을 해야 하는 심판과 포수는 서 있기조차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4: 포수 장비를 모두 착용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몸에서 열이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고 이렇게 장비를 벗는 순간에야 숨이 트입니다. 무게보다 더 힘든 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 관람 도중 의식을 잃고 심폐소생술을 받았던 팬은 다행히 건강을 되찾고 퇴원한 가운데 KBO는 사상 초유 이번 주말까지 리그를 전면 중단시켰고 다음 주 화요일 재개될 경기

0: 이는 저녁 7시로 시작 시간을 30분 늦췄습니다.
1: 주말까지는 중단을 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2: 박근찬 KBO
1: 최우선적으로
2: 사무총장님.
1: 고려해야 될 것이 향후 일정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내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고교야구 역시 선수 안전을 위해 오전 경기만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KLPGA 골프 역시 선수들에게는 얼음 주머니와 포도당을 지급하고 갤러리 안전 강화에 나서는 등 폭염 대응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주민입니다.
3: 폭염으로 숨진 사람이 또 2명 늘어 23명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인명피해가 큽니다. 온열 질환자도 사흘째 200명 넘게 늘고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특히 위험한 재난 상황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현재까지 모두 23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폭염 사망자 21명을 넘어선 피해 규모입니다. 온열질환 환자는 어제 하루에만 208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 하루 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온열 환자는 2,600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열로 인한 탈진이 1,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과 열경련, 열실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체 사망자의 62%,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8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고령층의 경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을 스스로 알아차리시기 어려워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4: 가축 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축사에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오르면서 닭이나 오리, 돼지 같은 가축 68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양식장에서 키우는 넙치나 도다리,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도 45만 마리 가까이 폐사했습니다. 2단계 비상 운영 중인 중대본은 각 시도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급파하고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3: 정부는 이번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6: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첫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6: 극한의 폭염이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란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독거 노인과 쪽방촌 주민,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8: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시설, 전력망, 또 폭염 대응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6: 가뭄 상황에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대체 수원 개발 등 대책을 병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의 경우 폭염으로 손님이 줄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시설 개선 계획 등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3: 지금 폭염엔 태풍 돌핀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돌핀은 중국으로 가지만 이번 주말 동양과 제주에 강한 비바람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9: 일본 남쪽 해상에서 소용돌이 치는 이 거대한 비구름, 13호 태풍 돌핀입니다. 뚜렷한 눈에서 알 수 있듯 강도 3의 강력한 태풍입니다. 태풍은 앞으로 서진해 오는 월요일쯤 중국 상하이 남쪽 해안에 상륙할 거로 예측됐습니다. 북쪽계를 막고 있는 건 대기 상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층입니다. 태풍에서 밀려든 동풍이 더해져 서쪽 지역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공기층이 폭염을 몰고 온 고기압을 흐트러뜨려 주말부터는 기세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다만 그래도 33도 안팎 폭염 특

0: 특보 수준이 예상돼 온열질환 위험은 여전하겠습니다. 이렇듯 태풍은 중국을 향하지만 한반도 가까운 해역이다 보니 이미 간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주말, 이 동풍은 더 강해집니다. 태백산맥과 한라산 동쪽 자락에 맞부딪혀 강한 비구름으로 발달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으로는 뜨거운 해상의 수증기까지 더해져 비구름이 더 강해집니다. 일단 오는 토요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 영남 동해안 최대 60mm, 제주 산지에도 최대 3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전부터 강원 동해안에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를 경고했습니다. 제주 남해상은 최대 5m의 높은 물결도 예상됩니다. 태풍이 빗겨지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번 주말 섬 지역과 제주, 동해안 피서객들은 높은 물결과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1: 일터의 온열질환 산재가 해마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S가 재해조사서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당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서울의 한 건설 현장. 50도 가까이 달궈진 가림막 안쪽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기증이 날 것 같은 열기에 아찔한 순간도 많습니다.
3: 한순간에 한 1초, 2초가 딱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때 떨어지거든 사람이. 다리가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2: 폭염 속 혹독한 일터 환경은 재해조사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77명을 분석해보니 의식을 잃거나 흐려진 사람이 36명으로 절반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신이 멍해져 주저앉았다,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쓰러졌다는 게 재해자들의 진술입니다. 특히 혼자 있다 쓰러져 숨진 사람도 4명이나 됐습니다. 한 건설 노동자는 화장실에 갔다가 50분이 지나서야 지하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측량 기사는 사라진 뒤 수색 끝에 발견됐지만 결국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폭염 때는 2인 1조 근무, 주기적인 안전 확인이 기본인데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4: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지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뇌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이 생기게 되고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2: 작업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냉풍기가 작동하지 않고 휴식 공간은 열악했습니다. 물 공급이 부족한 곳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재해자 3명 중 1명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입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 지침상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작업량을 조정해야 하지만 적절한 조처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 폭염에 도로 아스팔트는 그야말로 열덩어리가 됐죠. 그만큼 도로 손상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폭염 상황에서 아스팔트가 얼마나 손상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5: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날의 아스팔트 온도는 60도를 넘나듭니다. 노선버스 기사들은 여름철이면 도로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6: 특히 요 근래에 도로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막 열 몇 번씩 받고 지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울렁임이 심해서.
5: 더위가 아스팔트 경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나라 도로에서 흔히 쓰는 두 종류 아스팔트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등급 이름이 각각 PG64와 PG76, 표면 온도 64도, 76도까지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50도의 온수에 담가 폭염 조건을 만들고 그 위로 강철 바퀴를 2만 번 왕복시켰습니다. 64도용 아스팔트는 2cm 넘게 푹 파였습니다. 76도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7: 고온의 강한 아스팔트와 약한 아스팔트를 고온 상황에서 비교 실험해보니 이렇게 파손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5: 도로에 움푹 파이는 포트홀이 생기는 것도 비슷한 과정. 아스팔트 주 재료의 고온 내구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8: 첨가제가 첨가가 되면 아스팔트의 탄성을 높여주고 골재하고의 어떤 혼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잡아줘서.
5: 현재 도로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PG64입니다. 지난해와 격이 다른 요즘 더위를 생각하면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9: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선변형에 강한 재질 아스팔트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기준을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5: 집중호우와 극한 더위가 잦아진 최근 10년 동안 전국 도로 포장 보수 비용은 40% 넘게 늘어났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1: 기차 철길도 걱정입니다. 폭염에 선로가 휘거나 어긋날 위험이 있어 열차 지연 운행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로에 열을 식힐 수 있는 특수 섬유를 국내 연구원이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전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하루 평균 3만여 명이 이용하는 오송 기차역.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한 오늘 열차 지연이 속출했습니다. 철로가 뜨겁게 달궈져 표면 온도가 60도를 넘으면 휘거나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요즘 폭염으로 인해서 그런지 기차가 자주 연착되는 그런 사례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10: 2022년 대전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도 폭염으로 인한 선로 변형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철도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 로봇이 선로 양옆에 흰색 섬유를 부착합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 철도연구원이 개발한 열차단 차열 직물입니다. 자석과 유리섬유, 폴리우레탄, 차열 도료를 겹겹이 쌓은 구조인데 도료가 햇빛을 튕겨내고 유리섬유는 열을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철도 일부 구간에서 실험한 결과 태양광을 최대 85%까지 반사했습니다.
12: 온도계로 재봤더니 차열 직물을 붙인 선로의 표면 온도는 현재 51.3도입니다. 바로 옆 일반 선로보다 6.7도 낮습니다.
10: 또 자석으로 손쉽게 부착할 수 있고 한번 설치하면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가 높은 것도 장점입니다.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차열 직물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13: 차열 직물을 적용한 레일의 경우 55도를 모두 하회하여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함을.
10: 올여름 들어 폭염으로 인한 철도 지연은 28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폭염이 상시적인 위험 요소가 된 만큼 철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열 차단 기술의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전동은입니다.
1: 네, 요즘 폭염 탓에 이런 재난 문자도 수시로 받게 되죠. 얼마나 주의 깊게 읽어보시나요? 이 재난 문자가 제 역할을 하려면 좀 더 실질적인 정보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14: 폭염을 피해 공원에 모여든 사람들.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쉴 새 없이 알림이 울리고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폭염 재난 문자가 쌓여 있습니다.
15: 8월 4일 같은 경우는 뭐 한 7건 정도 왔네요. 자세히 안 봤어요. 하나만 딱 보죠, 처음에 오는 거.
14: 보내는 주체는 각기 다르지만 내용은 엇비슷합니다.
16: 물 같은 거 많이 마시고 뭐 그늘 같은 데 있으라고.
14: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 조사 결과 폭염 재난 문자를 항상 읽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가끔 읽는다고 답했고 아예 읽지 않는 비율도 합쳐서 20% 가까이 됐습니다. 유심히 보지 않는 이유로는 너무 자주 오거나 필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대부분 답했습니다. 발송 횟수를 줄이더라도 쓸모있는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7: 야외에서 쉴 만한 곳에 대한 휴식처 같은 곳, 그런 내용들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 재난문자가 제 역할을 하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18: 쉼터와 대피의 내용이 모든 분들에게 한 번쯤은 주목받게 할 수 있도록 교수입니다. 하는 것. 현실에 맞게 내용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14: 고령층에겐 인근 무더위 쉼터나 기상청 동네 예보를,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에선 근로자 행동요령 등을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19: 경찰관이 낸 음주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장윤기 사건 때와 비슷한 일이 경찰 내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경찰 수뇌부가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사고한 날부터 제 식구 봐주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경찰관 아버지에게 수사정보가 새고 부실수사로 이어졌던 논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출장에서 조기 기후까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21: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 그러나 이 순간에도 경찰의 내부 유착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지난달 9일 전모 경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바로 다음 날 전 경사는 민간인인 아버지

0: 어지를 통해 경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청장 대행이 사과한 바로 그날입니다. 전 경사의 아버지가 친분이 있던 사건 관할 지구대장에게 아들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한 것. 그러자 지구대장은 사건 수사팀 A경사에게 전화해 혐의 등을 물었습니다. A경사는 사건을 맡은 후배에게 알아본 뒤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떠났다는 물피 도주라는 취지로 알려줍니다. 목격자 여부 정보도 오갑니다. 이렇게 나흘간 10번 가까이 수사 상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통화 뒤에야 전 경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소 3명의 경찰이 제19 피의자 측에 사건 정보를 빼돌리는데 연루된 겁니다. 특히 사건 담당자가 아닌 지구대장과 A경사가 수사 상황을 주고받은 만큼 경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이들과 전 경사의 아버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구대장은 KBS 질의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1: 경찰관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것도 심각한데 수사 정보를 빼내고 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가 발각될 상황이란 정보까지 미리 받아 대응책을 바꾼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내용은 정혜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 음주 사고를 일으킨 뒤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될 거란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전모 경사. 일이 커지자 사고 사흘 만에 자신의 부인을 운전자라며 경찰에 출석시킵니다. 가해 차량이 부인 명의라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전 경사, 바로 다음 날 경찰서에 나와 돌연 범행을 시인합니다. 전 경사 관련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이 자백 과정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 수사팀에 있던 A경사가 전 경사 측에게 운전자가 남자라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전달해준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3: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 뉴스에 자주 등장하죠.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도 디지털 화폐와 결제 시스템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죠. 오늘은 호서대학교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차현진 교수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말씀 나눕니다. 차 교수는 최근 은행 너머의 금융을 통해서 디지털금융시대의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짚어냈는데요. 지금 만나봅니다. 네, 차현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평생 한국은행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경영학과 교수님 모셨으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1: 예.
0: 얼마 전에 보니까 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비중이 우리나라 너무 썰려 있다 하면서 걱정하는 칼럼도 내셨더라고요. 이게 급락이 나오기 전에.
1: 예, 한 일주일 예. 전에 뭐 썼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0: 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1: 예.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한 840개 회사가 지금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그중에서도 딱 두 개 회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회사가 시가총액의 50%를 넘는.
0: 한때 60%까지 갔죠.
1: 예. 예. 이게 조금 정상 비정상이라고 나눌 수는 없지만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문을 연 것이 1956년이었고 그때 12개 회사가 상장이 됐었는데요. 그때도 두 개 회사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야말로 접신물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도 이런 쏠림은 현상은 없었는데 이게 정상일까 하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인구 천만에

0: 서 그렇다기보다 이 두 군데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지금의 수출 호조에는 인공지능 거품이 껴있는 걸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 예, 그건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국내외 뭐 유명한 경제학자들 또 연구를 많이 해본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분야에서나 낙관론과 비관론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AI 혁명 또는 AI 투자를 둘러싼 이 열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너무 국민들한테 너무 장밋빛으로 소개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거는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0: 네네.
1: 300년 전에 영국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대륙 저 넓은 신대륙에 스페인이 발견한 그 신대륙에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영국이 스페인하고 독점 계약을 맺어요.
0: 네.
1: 장차 신대륙에는 그 영국만이 아프리카 노예를 독점적으로 장기간 공급을 하겠다. 뭐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갈 테니까 그 영국이 스페인하고 맺은 그 계약에 따라서 영국 경제는 장차 몇십 년 동안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정부가 했었고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 노예를 공급하는 남해 회사라는 데 투자를 해라 하고 정부가 은근히 부추겼어요. 국왕이 그 회사에 CEO를 겸임을 했었습니다.
0: 네.
1: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투자를 안 할 리가 없지요. 지금 마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으니 경기가 앞으로 두 회사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낙관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가 않거든요.
0: 네.
1: 근데 그 결과는 1720년에 금융위기 버블이 터지는 걸로 영국 경제가 한 100년 동안 크게 고생을 했습니다.
0: 100년이나 그 영향이 갔어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블법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 주식회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제를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100년 동안은 앞으로 영국에서 회사를 못 만들어 해서 회사 설립 금지법을 만듭니다.
0: 네.
1: 그게 100년이나 갔었거든요.
0: 예.
1: 근데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지만 정부가 투자를 부추긴 것이 굉장히 큰 실수였는데 지금 보면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뭐 무조건 비관론으로 볼 것도 없지만 정부까지 나서서 조금 저렇게 좀 장밋빛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0: 네.
1: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 질서에 맡기는데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할 때는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예. 그게 300년 전의 역사의 어떤 교훈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새겨 들어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 AI 혁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산성을 엄청나게 인공지능이 높일 것이다. 반면에 뭐 대량 실업이라든가 빈부격차 확대 같은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역시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1: 그렇죠. 예. 생산성 향상은 누가 보더라도 좋은 현상이죠.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노동력이 감축이 되고 또 같은 시간 투입을 하면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실물 경제의 굿 뉴스가 금융시장에는 배드 뉴스가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공황 때였죠. 20세기 초반에 화학 비료를 통한 농업 생산량의 폭증
0: 네.
1: 또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냉장고의 등장, 또 전구의 등장 이런 것으로 또 교통, 대중교통수단, 철도나 자동차의 등장 같은 것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생산성 폭증을 가져왔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일부 독점 재벌의 출현과 또 과잉 생산 그리고 과소 소비를 가져와서 그것이 결국은 주가 폭락을 일으켜서 1929년에 주가가 다 폭락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0: 네.
1: 그래서 실물 경제의 호재가 금융시장에서는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AI 혁명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두 개를 그 같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 투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그 급변동하는 장세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를 더 해보겠다 하는 레버리지 투자만은

0: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네.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예, 레버리지가 또 나왔네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0: 그렇죠.
1: 예, 이게 빚내서 예. 투자하면 위험한 거. 근데 예. 예전에 또 빚도 자산이라고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0: 네.
1: 예. 예,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0: 예,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거는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정부든 개인이든 빚을 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국가는 또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GDP의 명목 GDP의 5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올랐지만 역시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국방, 교육, 보건 이런 데 돈을 계속 써야 된다 해서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펀드도 만들고 또 내년도 또 예산도 크게 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빚을 내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하는 거는 그 모든 시대, 모든 사회가 온 국민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네. 예. 사실 한국은행에서 뭐 30년 훨씬 넘는 시간을 근무를 하셔서 전문가신데요. 그쪽에 전문가신데 지금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0: 예.
1: 은행의 역할이 예전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하고 어떤 게 가장 크게 달라질까요?
0: 그 은행 산업 안쪽에서 보는 게 있고 바깥에서 보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은행 밖에서의 도전이죠.
1: 네.
0: 그 IT 기업들이 왜 은행만 송금을 하느냐.
1: 예.
0: 우리도 같은 일을 더 빨리 잘할 수 있다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뭐 전자화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통적인 금융업, 은행업에 도전을 하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은행 내부의 사정인데 과거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할 때는 그 GDP 성장률도 높았고 물가도 조금 높았기 때문에 명목금리가 뭐 10% 이상 됐었죠. 제가 사회에 나왔던 1985년에는 5년 만기 재형저축 이자가 연 40%가 넘었었습니다.
1: 은행 이자를 40몇 퍼센트 주던 때가 있었나요? 저는 예. 20몇 퍼센트까지 기억합니다.
0: 재형저축은 예. 국가가 보조금까지 줘서 그랬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은행의 주 수입원인 예대금리차,
1: 예.
0: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충분히 넓어져서 은행이 먹고 살기가 장사하기가 좋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사회로 가니까 은행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은행들이 보험 상품도 팔고 증권 투자 상품도 팔고 또 여러 가지 해외에 나가서 직접 투자도 하고 회사채도 사고 팔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과거의 은행과는 많이 행태가 달라진 거는 사실입니다.
1: 네. 사실 저 요즘 은행 갈 일 없어졌어요.
0: 네. 그렇죠.
1: 휴대전화만 있으면 은행을 굳이 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지점들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0: 예.
1: 이제는 뭐 다른 세상이 온다는데 은행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거든요.
0: 은행은 존재는 하겠는데
1: 네.
0: 지금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지겠죠.
1: 그래서 예.
0: 과거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컴퓨터. 하고 뭐 이런 것만 놓고 하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1: 네. 최근에 은행 너머의 금융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이 제목에 함의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뜻으로 이렇게?
0: 예. 그 16세기에 그 서양에서 이제 대부업을 합법화하면서
1: 네.
0: 이제 은행 이제 이자를 받고 돈놀이 하는 그런 공식 기관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걸 후세 우리들은 이제 은행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1: 예.
0: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존 금융 시스템은 은행 중심으로 이제 다 편성이 돼 있죠. 자본금도 크고 영업망도 전국을 상대로 하고 또 뭐 그 사람들도 많이 고용을 하고 그래서 은행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증권사의 자본금이 웬만한 지방은행 몇 배가 더 많고요. 또 자산 규모도 은행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라든지 캐피탈사처럼 은행의 대출 기능에 도전하는 기관들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처럼 수신 업무 면에서 은행에 도전하는 기관들도 있고 그래서 은행업이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은행업을 그냥 보호만 하고 그 그대로 유지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지금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너머에는 어떤 금융 시스템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 같은 것을 담아서 제가 은행 너머의 금융이라는 책을 최근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예전에는 돈이 다 은행으로 몰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네. 돈의 집결지가 은행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곳들이 많이 생겼다는.
0: 그렇죠.
1: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은행 너머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흔히 요즘 말하는 뭐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0: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1: 네.
0: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 유럽이나 일본은 최근에 만들어진 법을 보면 뭐 은행이냐 비은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누구든지 이용자만 편하게 하고 잘 보호만 하면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데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어서는 안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은 은행하고 철저하게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따로 놀아야 된다. 하는 은행 미국은 이제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업으로 끌고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두 개를 완전히 쪼개야지 기존 금융 시스템이 안전해질 것이냐에 관해서 나라마다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죠.
1: 예.
0: 그래서 아마 가을에 좋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옛날에는 돈 지급하고 뭐 결제하고 이런 방법들이 이제는 뭐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지금 싹 다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번에 낸 책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셨더라고요. 아직도 이 코인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코알못이라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정체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0: 예, 스테이블 코인 참 이름부터 고약하고요. 영어로 되어 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만들어진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말이 잘못돼가지고 사람한테 혼란을 주는 경우로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예를 들면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 고등학생들이 담배 멀리 피면서 담배를 구름 과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 아, 그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아주 그렇지. 동화적으로 그렇죠. 표현을 하는 거네요.
0: 예. 그리고 여성들이 프로포폴 주사를 우유주사라고 해서 하얗게 예쁘다고 해서 이제 우유주사라고 하고
1: 예.
0: 은유법을 통해 가지고 사태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만드는 그런 묘소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가치가 스테이블한 코인이다.
1: 네.
0: 이거 좋은 거야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1: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 스테이블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0: 그렇죠.
1: 안심을 하게 만드는
0: 그렇죠.
1: 게 있는 것 같아요.
0: 예, 예. 근데 과연 스테이블 하느냐 하면 또 그것도 또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정확하게 부른다면 전자 자기야 수표죠. 자기야 수표는 언제 어디든 10만 원짜리 수표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1: 네.
0: 그 돈을 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받고 와서 잔금을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1: 예.
0: 그냥 송금을 해 주거나 아니면 자기야 수표 한 장 갖고 가서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다 믿고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 자기야 수표랑 똑같은 건데 괜히 말을 아름답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붙임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좀 묘한 신비감
1: 네.
0: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자자기야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이게 은행을 안 거치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송금할 수 있고.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자자기야 수표랑 제가 같다고 했는데 조금 다른 점은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1: 네.
0: 그 미국에서 테더사라든지 서클사라든지 은행이 아닌 일반 송금업자 또는 IT 업자들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비은행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접점을 일으키고 경쟁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1: 비트코인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0: 그 부분은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위 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새로운 암호 기법으로 만들어진다는 면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같은 거지만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르죠.
1: 네.
0: 비트코인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으려면 공급량의 제한이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대 발행량을 2100만 개로 제한을 하고 증가 속도를 아주 수학적으로 일정하게 가져가는데 초점을 맞춘 게 비트코인이고요. 그 대신에 공급량만 일정하지 수요에 따라서 가격은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와 반대로 고객이 이용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발행을 하고 그 갖기 싫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돈으로 환불해 주는 면에서 공급량은 굉장히 불규칙하지만 대신에 한 개당 1달러 또는 한 개당 1원의 가치는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 하는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1: 네.
0: 그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같은 기술, 다른 목적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얕은 상식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송금하면 수수료도 절감된다 그러고 바로 빨리 할 수 있다 그러고 하면 이게 정착이 되면은 굳이 이게 은행 가가지고 송금하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0: 예.
1: 네.
0: 그렇죠.
1: 스테이블 이제 코인이 이제 정착화되면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0: 예, 이제 정착이 될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요.
1: 네.
0: 정착이 되면 그런 말씀하신 지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 예측 가능한 부분이죠. 지금은 은행에서 특히 해외로 송금을 할 때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서울에 있는 연흥부가 뉴욕에 있는 홍길동한테 돈을 보낸다, 돈이 간다 하는 그 메시지, 편지는 스위프트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가고 또 돈은 돈대로 서울에 있는 A은행과 뉴욕에 있는 B은행이 미리 체결해 놓은 코레스 계약에 따라서 충분히 많은 자금을 현지에다가 예탁을 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날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이 겹치고 겹쳐서 시스템이 복잡해져서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뭐 3, 4일 길게는 일주일씩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24시간 그 주 7일 언제든지 은행이 문이 닫았을 때도 송금을 할 수 있는 면에서 편리성하고 안전성, 속도 면에서 분명히 매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네. 없습니다.
1: 지금 얘기 들으면 나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가령 지금 우리가 카드,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어떤 페이 뭐 이런 걸 쓰는데 그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편리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0: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은행 보급률이 국민들 중에 거의 95% 이상은 다 은행 계좌 있잖아요.
1: 네.
0: 거래가 정지된 신용거래가 정지된 사람 빼놓고서는 다 있는데 은행 보급률이 높고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이후에 신용카드도 널리 보급이 돼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해 본들 기존에 너무나 좋은 지급결제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정착을 못할 것이다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1: 아, 지금 걸로도 뭐 충분하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그 속도, 안전성, 그다음에 수수료 절감 효과로 봐서는 아마 기존의 시스템들을 다 뒤집어 엎고 혁명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그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0: 정책 당국의 의지 같은 것도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1: 네. 이게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 건 미국의 달러 패권을 미국이 달러 패권을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고 그 과도한 채무를 갖다가 어떻게 전가시키려고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0: 네.
1: 네.
0: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하는 입장을 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마가를 지지하는 사람들 네. 쪽에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은 엄격히 말하면 달러와 패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1: 네.
0: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지지하는 것은 화폐 문제는 가급적 민간이 좌지우지하도록 놔두고 정부가 개입을 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전통 미국의 전통적 공화당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1: 네.
0: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 입장은 화폐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급적 개입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 해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그 공공기관 버전 또는 정부 버전이라고 하는 CBDC,
1: 네.
0: 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입장을 지지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하는 그 정당의 칼라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냐 CBDC냐가 된 것이고요. 그게 달러와 패권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으신 것 같네요.
0: 네.
1: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달러 패권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그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야 된다고 한동안 막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0: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어느 나라의 예산이나 그다음에 세금의 징수를 스테이블 코인, 특히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안 하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을 했다는 엘살바도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도 심지어 지금도 세금은 자기네 나라 돈으로 계속 걷고 예산도 자기네 돈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이 흔들릴 거다 하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들어오게 된다면 시점은 언제라고 혹시 예상을 하시는지요?
0: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1: 네.
0: 정부의 의지랑 관계가 됩니다.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가장 큰 경쟁자는요. 신용카드거든요. 신용카드는 우리가 쓰면 쓸수록 마일리지 적립이 돼서 사실상 할인하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더라도 신용카드 쓰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생길 겁니다.
1: 네.
0: 근데 공정하게 경쟁을 하려면 지금 우리나라 여전법, 여신 전문 금융기관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우대하는 조항이 없어지게 해야 스테이블 코인으로 물건 사면 10,000원, 신용카드로 사면 11,000원. 이렇게 해서 가격이 차별화돼야지 기왕이면 나는 신용카드 주고 11,000원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10,000원으로 살 거야 또는 현찬으로 10,000원으로 살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정부의 그 법적 장치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될 것입니다.
1: 네.
0: 외국의 경우에는 지급수단 간의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부분 신용카드를 우대했던 법률 조항들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1: 예.
0: 한때는 조세 수입원 포착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우대하는 정책을 폈었는데 가만히 보니 그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을 하고 중소상공업자들한테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고 해서 없애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쪽으로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하다못해 키오스크 문제 갖고도 어르신들 식당 가서 밥도 못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테이블 코인 도입되면은 뭐 젊은 세대야 금방 적응하겠지만은 어르신들은 이거 금융 업무 제대로 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지급 수단은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평등하게 써야 되는데 특정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이 뭐 PC가 없다 스마트폰이 없다 그래서 저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없다 하면 이거는 지급수단을 통해서 국민들을 또 계층화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1: 네.
0: 스웨덴에서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헌법 소원까지 생겨서 지금 그걸 헌법 문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한 나라의 헌법을 라틴어로 만들어 놓고 헌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국민들 지킬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1: 그거 알아, 뭐 이해를 그렇죠. 못하는데 지킬 수가 없죠.
0: 예. 스테이블 코인 예. 너무 좋은 거니까 써라 하더라도 그걸 쓸 줄 모르고 스마트폰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너는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처럼 물물교환 경제로 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들을 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그게 이제 헌법적인 문제로까지 스웨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이 스테이블 코인 문제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여쭤볼 내용도 많아서 차현진 교수님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책 은행 너머의 금융을 출간한 호서대학교 디지털 금융경영학과 차현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절개상이 추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전라권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됐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2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전국이 31도에서 39도입니다. 모레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 산지, 아침부터는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 오전부터는 제주도 산지 중산 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는 30에서 80mm, 경상권은 5에서 60mm, 제주도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2.2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KBS 라디오 여름방학 특집 2026 대한민국 1교시 그 후.
1: 안녕하세요. 여름방학 특집 2026 대한민국 1교시 그 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지난 봄 전국의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두드린 특별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KBS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준비해온 장애 이해 교육 프로그램 대한민국 1교시입니다. 2026년 올해 대한민국 1교시는 정말 좋아해라는 주제로 장애를 먼저 설명하기보다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것이 있고 꿈꾸는 일이 있고 자기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세상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전했습니다. 바닷속 친구들은 서로의 다른 점을 알아가며 친구의 취향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요. 휠체어를 탄 백설 공주와 숲속 친구들의 모험은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또 시각장애가 있는 태윤이는 아나운서라는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렇다면 방송이 끝난 뒤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2026 대한민국 1교시 그 후에서는 올해 주요 장면을 다시 돌아보고 학생들의 소감과 출연자들의 그 후 이야기 그리고 장애 이해 교육이 남긴 의미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26 대한민국 1교시 정말 좋아해 주요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2: 비밀 천사와 바닷속 친구들. 친구들 안녕. 전 하예요. 오늘 바닷마을에 무지개 학교에도 새 학기가 시작됐대요. 생김새도 다르고 움직이는 방법도 다른 친구들이 한반이 되었네요. 문어 선생님이 말했어요.
3: 자, 새 학기니까 우리 서로를 더 잘 알아가 보자. 비밀 천사 활동을 해볼 거야. 짝을 뽑아서 일주일 동안 친구를 몰래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알게 된 걸 함께 나눠보자.
2: 일주일 뒤 친구들은 비밀천사 이야기를 나눴어요. 흰동가리가 말했어요.
4: 나는 해마가 빨리 못 움직이는 줄 알고 뭔가 더 달아주려고 했어. 그런데 해마는 자기 꼬리를 좋아해. 해마는 꼬리로 철봉 매달리기 선수야.
5: 우와!

0: 그래요 친구들, 친구와 함께 한다는 건 내가 좋다고 생각한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편한지 먼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만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오늘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때요? 친구야, 넌 어떤 게 좋아? 하고요.
1: 백설공주와 숲속 친구들의 레벨업 스타트!
2: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이 시작될까?
3: 오늘의 퀘스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세요.
2: 그럼 장비부터 챙겨볼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숲속 전망대까지 가야 하니까 산악용 휠체어로.
4: 오늘은 어떤 모험이야?
2: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숲속 전망대에 가서 사진 찍을 거야. 같이 갈래?
5: 우와, 재미있겠다.
6: 그래, 같이 가자. 함께하면 더 좋지.
7: 너한테는 너무 높구나.
4: 내가 대신 눌러줄까?
2: 그럼 다음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4: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
7: 글자도 너무 작아.
2: 음성 안내도 있으면 좋겠어.
3: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4: 우와, 이제 누구나 쓸 수 있어. 높이만 낮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네.
2: 편리한 건 누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야.
6: 맞아, 모두가 편하게 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8: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매학교에 다니는 5학년 강태윤입니다. 저는 아나운서가 꿈이며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전맹이다 보니 보행이 힘들어 외출이 어려운데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 대구 KBS에 도착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태현 학생. 반갑습니다.
9: 와. 네,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 멀리서 여기 KBS 방송국까지 오게 됐어요?
8: 저는 아나운서가 꿈이거든요. 그런데 제 꿈에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10: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뉴스에 왔으니까
8: 네,
10: 한번 연습해 볼까요?
8: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아나운서 강태윤입니다. 오늘은 신나는 스포츠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높은 벽을 한 칸 한 칸 올라서는 스포츠 클라이밍. 생각만 해도 정말 짜릿하고 설레는 도전인데요. 그 신나는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민정 리포터, 전해주시죠.
11: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대구체육공원 암벽 등반장입니다.
12: 네! 할아버지.
11: 올해 가을에도 열릴 예정인 전국 발달장애인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 오늘 직접 아나운서 체험을 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에 또 새로운 도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10: 안녕.
3: KBS 라디오 여름방학 특집 2026 대한민국 1교시 그 후.
13: 네, 2026년 대한민국 1교시의 주요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올해 대한민국 1교시에는 휠체어를 탄 백설공주와 숲속의 친구들이 함께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런데 어린이 책 가운데도 휠체어를 탄 공주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라는 작품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공진아 작가와 함께 책에 담긴 이야기와 어린이 장애 이해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공진아 작가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4: 안녕하세요.
13: 자, 반갑습니다. 작가이시고 또 현재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4: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진아라고 합니다. 마포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올해로 33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도 초등학교 2학년 저희 반 학생들과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13: 네, 지금 현재 또 학생도 가르치고 또 책도 쓰시고 네.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14: 네. 처음 제가 생각했던 그림책 제목은 휠체어 공주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탄 공주의 모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만드는 현실의 어린이 윤주가 나와요. 윤주는 실제로 휠체어를 탄 아마 제가 가르쳤던 어떤 학생을 떠올린 이야기인데요. 아, 네. 그 학생의 일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 네. 네. 그러니까 책 속 주인공 윤주가 네. 휠체어를 타는 아이고 그런 윤주가 백설공주, 인어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왜 휠체어 공주는 없을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14: 네.
13: 사실 공주 이야기는 뭐 많이 들어봤는데 윤주의 말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짚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작가님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14: 네. 제가 만나는 학생들 대부분이 휠체어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 학생들처럼 뭐 국어, 수학 이런 공부도 하지만 혼자 힘으로 뭐 앉고 일어서고 걷기 위해서 여러 운동을 학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13: 네.
14: 또 학교가 끝나고 나서도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 이제 아마 학생들에게 좀 더 열심히 해라 하는 의미로 나중에 잘 걷게 되면 뭐 해줄게.
13: 아.
14: 이런 건 나중에 걷게 되면 하자. 이런 예.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아마 장애가 없는 어린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뭐 그런 건 대학 가서 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잖아요.
13: 그러네요.
14: 네. 그런데 나중에 하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지금 꼭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13: 있죠.
14: 네, 사실 저는 뭐 공주나 드레스 같은 걸 쏙 좋아하는 어린이도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공주 드레스는 나중에 걷게 되면 입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니까 저도 이제 그 학생처럼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하고 남들이 못한다, 남들이 못하게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13: 네.
14: 생각해보면 휠체어를 타는 거하고 뭐 공주 드레스를 입거나 뭐 예쁘게 하는 것 이런 건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13: 그렇죠.
14: 네. 그러니까 사실은 드레스만 못 입게 하는 것도 아니죠. 해보지도 않았는데 너는 장애가 있으니까 너는 휠체어를 탔으니까 이건 어렵지 않을까 하면서 해보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드레스를 입고 휠체어를 타는 어린이의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떠올렸고요. 그 무엇보다 저희 반 어린이들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갔을 때
13: 네.
14: 휠체어가 표지에 이렇게 멋있게 등장하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으면 어린이들이 되게 반가워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예, 들었습니다.
13: 네. 그 편견을 깨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보통 공주 이야기는 좀 진부한데 공주가 뭐 도움을 네. 기다리고 또 꼭 왕자가 공주를 구해줘요. 네. 그런 장면이 예전 책들에 많았는데 이 책 속의 휠체어 공주 는 요정들과 길을 가고 강을 만나면 함께 건너고 용을 만나면 또 힘을 보태서 맞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왕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주와 친구가 돼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장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어떤 건가요?
14: 저는 이웃나라 공주는 아마 주변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래, 뭐 조금 더 위에 선배, 뭐 후배 이럴 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함께하는 또래가 한 명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럿일수록 더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옛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나라 왕자 한 사람이 구해주는 것보다는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공주가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3: 네.
14: 또 이제 이 그림책에는 요정도 중요하게 나오는데 요정하고만 있는 것보다 현실에 있는 이웃나라 공주를 더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 그렇군요. 네. 올해 대한민국 1교시 방송에서도 휠체어 탄 백설공주와 친구들이 길을 바꾸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자, 공 작가님께서는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아이들이 서로 다른 친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아, 네. 올해 대한민국 1교시에서도 휠체어를 탄 백설 공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보는 것은 네, 우리한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흔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네.
14: 한편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 또는 겪어보지 못한 시대와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13: 네.
14: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도 백설공주와 함께 길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상상해 보고 또 내가 아는 어떤 다른 친구와 함께하는 더 멋진 일상을 기대하게 해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3: 네. 공 작가님께서는 특수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이루어져온 장애 인식 교육을 보면서 아마 아쉬운 점을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면 좋을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생각이 궁금합니다.
14: 네. 뭐 아쉬운 점을 말하기보다 일단 저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저 자신을 되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13: 네.
14: 실제로 저도 과거의 저를 보면 부끄럽고 아,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많지만 특수학교에 오래 있으면서 장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를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13: 네.
14: 그래서 이런 교육이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교육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한편으로 대한민국 1교시를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아마도 학교라는 공간에 있는 조금 낯선 존재가 대표적으로 아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었을 것 같아요.
13: 그럴 수 있습니다.
14: 네. 하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13: 네.
14: 네, 그런 점에서 이 교육이 앞으로 더 다양한 대상 그리고 학교 밖의 공간까지 확장되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13: 예전에 비해서 뭐 통합교실도 많이 운영되고 통합수업도 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이미 뭐 장애인 친구들과도 많이 잘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4: 네. 나와 다른 친구와 함께 지내는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뭐 또 나랑 비슷한 친구랑 지내는 일도 늘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앞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테지만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나 혼자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3: 그렇습니다.
14: 네, 어렵지만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고 혹시 잘 안 되더라도
13: 네.
14: 네, 그냥 그 잘 안 될 수 있는 일이니까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찾아가고 모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13: 네, 공 작가님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14: 네, 맞습니다.
13: 예, 네. 이 대한민국 1교시가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방송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성인 청취자들도 계실 텐데 우리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성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4: 네. 제가 이제 쓴 그림책에는 요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정이 윤주의 곁에서 공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 어른들이 이제 그런 요정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3: 네.
14: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다 해주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게 힘을 주고 어쩌면 몰래 몰래 도와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요정은 꼭 옆에서 휠체어를 미는 누군가가 아니라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게 뭐 턱을 없애는 사람 아니면 좋은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 이렇게 또 멋진 방송을 만들어주시는 분들 뭐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불편한 어떤 행동이나 소리를 내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기다려주는 그런 어른들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지금의 어린이들이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 예, 아유 그 말씀 듣고 성인들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 이 작품을 쓰신 공진아 작가와 함께 책에 담긴 이야기와 어린이 장애 이해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진아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4: 감사합니다.
3: 여러분은 지금 KBS 라디오 여름방학 특집 2026 대한민국 1교시 그 후를 듣고 계십니다.
15: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무조건 배려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도움을 줄 때 한번 물어보고 도움을 줘야지 좀 더 그 친구들도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가 꿈이 아나운서였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자신이 원하는 꿈이 있고 또 그런 꿈을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애를 가졌든 안 가졌든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행복해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16: 발달장애를 가졌는데 클라이밍 선수를 하거나 그런 모습이 멋졌던 것 같아요.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어서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7: 저희 반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는데 지금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쎄쎄쎄도 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18: 장애인을 또 엄청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느꼈어요. 휠체어도 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어느 기계나 자판기에 모두 음성 안내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똑같은 평등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3: 앞서 101장 시상식 현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아이들이 대한민국 1교시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글로 옮겼는지 조금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1교시 방송 이후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방송 소감문을 공모했습니다. 올해는 총 451개 학교에서 13,100편의 글이 도착했는데요. 아이들은 방송을 보면서 느낀 생각과 마음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써서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 최우수상을 받은 목포 1호 초등학교 5학년 김민아 학생, 서울 언남초등학교 5학년 임선희 학생, 용인 선홍초등학교 5학년 이세연 학생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새 학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 안녕하세요.
13: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내가 누군지 알려야 되거든요. 자기소개와 인사부터 해보겠는데요. 민아 학생부터 해볼까요?
19: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1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김민아입니다.
20: 안녕하세요. 전 서울 언남초등학교 5학년 임선희입니다.
21: 안녕하세요. 용인 선원초등학교 5학년 이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13: 네, 이 세 학생 모두 올해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 방송 소감문을 썼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글 잘 쓰는 게 참 부럽던데 최우수상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아 내가 이 정도 썼으면은 상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땠어요?
19: 수상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더 놀랐고 기뻤습니다.
13: 선희 학생은?
20: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솔직하고 정성스럽게 써서 상을 탔으면 좋겠다고 조금의 기대는 했습니다.
13: 네, 그리고 세영 학생은요?
21: 처음에 최우수상을 많이 들었을 때 정말 내가 그 정도인가 싶어서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13: 네.
21: 그런데 제 글을 누군가 진지하게 읽으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13: 네, 제가 잘 읽어봤거든요. 두 번씩. 근데 글들을 정말 잘 썼어요. 앞으로 글 많이 써보세요. 그럼 더 어른 되면 글 훨씬 잘 쓸 것 같아요. 자, 올해 대한민국 1교시에는 바닷속 친구들이 서로의 다른 점을 알아가는 이야기, 휠체어를 탄 백솔공주와 숲속 친구들의 모험, 그리고 아나운서를 꿈꾸는 태훈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 학생 모두 방송을 보고 글을 쓴 건데, 자 그러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장면을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한데요. 자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선희 학생?
20: 태윤이의 이야기를 가장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태윤이가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희망하는 장면이 멋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3: 네. 세영 학생은 어땠어요?
21: 사실 모든 장면이 다 기억에 남았지만 그중에는 아나운서를 꿈꾸는 태윤이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13: 네, 저도 태윤이 말하는 거 보고 참 활달하고 말도 잘하고 아나운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민아 학생은요?
21: 시각장애인인 태윤이가 아나운서가 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13: 자, 새 학생이 소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쓴 글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차례로 만나보겠는데요. 먼저 김민아 학생의 글입니다. 민아 학생은 꿈을 향해 달려나가자라는 제목으로 태윤 학생의 도전을 보면서 느낀 마음과 자신의 꿈에 대한 생각을 함께 담아냈는데요. 그러면 민아 학생이 직접 청취자 여러분께 내용을 들려주시죠.
21: 나는 대한민국 1교시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다시 돌아보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 영상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동안 장애에 대해 깊이 생각한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냥 불편할 것 같다 라고만 생각해 보았지 장애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는지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몰랐다 어떤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다. 영상을 보고 장애가 있다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달았다. 이 영상에서는 아나운서가 꿈인 태윤이가 나왔다. 태윤이는 시각장애인이지만 멋진 아나운서를 꿈꿔왔다. 그 장면에서 시각장애인이지만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태윤이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보다 더 노력하는 것 같아서 정말 멋졌다. 나도 태윤이처럼 꿈을 향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서 꼭 내 목표를 이루고 싶다.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우리와 똑같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함께 웃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장애가 있는 사람을 나도 다르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예전에 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친구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친 적이 있었다. 괜히 말을 걸면 어색하고 불편해할까봐 피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런 행동이 오히려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친구로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또한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때는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서로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고 도와준다면 더 즐겁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도와주는 것의 의미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이번 대한민국 1교시 영상을 통해 나는 장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나의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앞으로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다르게 보지 않고 같은 친구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대할 것이다. 친구들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모두가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
13: 네, 김민아 학생이 글이었습니다. 아우, 참 잘 썼어요. 솔직하고 깔끔하게 썼는데 글 읽어보니까 민아 학생은 태연 학생이 아나운서의 꿈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다시 떠올려봤다 이렇게 했는데 그 태연 학생 이야기 중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21: 매 순간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태윤이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13: 진짜 자신감 있는 학생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리고 민아 학생이 그래서 나도 내 꿈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태윤 학생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면 민아 학생도 그전에 꿈이 있었을 텐데 혹시 새롭게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을까요?
21: 제 꿈은 디자이너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그거에 비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주눅이 들기도 했는데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윤이를 보면서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3: 네, 아, 멋진 디자이너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혜 학생과 세영 학생도 태연 학생 이야기를 보면서 꿈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봤나 궁금한데 선희 학생은 어땠어요?
21: 태윤이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그 꿈에 대해 알아봐서 난 이걸 잘 못해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뭐든지 다 꿈을 수 있다고 다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13: 예, 그 어른이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되게

0: 공감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 좀 물어보시죠. 그랬는데 그러면 세영 학생은?
1: 저는 아이돌이 꿈인데요. 오. 사실 엄마께서 항상 아이돌이 되기는 바늘구멍처럼 정말 힘들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았는데 태연이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꼭 꿈을 이루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아유 꿈이 보통 어려운 거 생각하지 뭐 너무 쉬운 거. 어른이 되겠어요 이런 꿈은 잘 안 꾸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임선혜 학생의 글을 들어보겠는데요. 선혜 학생은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라는 제목으로 올해 방송에 나온 세 가지 이야기를 꼼꼼하게 짚었는데요. 그러면 자 선혜 학생의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 학교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으로 대한민국 1교시라는 방송을 보았다. 거의 매년 장애인의 날마다 대한민국 1교시를 보아서 많이 기대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방송에서는 매년 시청했던 것과 달리 특별한 내용이 담겨있기를 기대하며 방송을 시청했다. 첫 번째로 나온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비밀천사와 바닷속 친구들이었다. 제각각 다른 바닷속 친구들이 비밀천사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불편해하는 점과 배려하는 점을 알아가는 내용이었다. 비밀천사 활동은 몰래 자신이 뽑은 친구를 도와주는 활동이었는데 도와주려다가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두 번째로 나온 애니메이션은 백설공주와 숲속 친구들의 레벨업이었다. 백설공주는 장애인이어서 휠체어를 타고 모험을 했는데 중간중간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길이 있어서 백설공주와 친구들이 함께 더 지나가기 편리하게 바꾸는 내용이었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지나갈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지나가기 어려운 곳을 편리하게 바꿔서 서로 배려해주자는 메시지가 확실했다. 장애인들은 자신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무겁고 힘들 텐데 사회에서 무시하고 지나가기 불편하게 만들고 배려해주지 않으면 정말 서러울 것 같다. 세 번째로 본 애니메이션은 태윤이의 정말 좋아해 아나운서의 꿈을 찾아서였다. 시력이 없는 장애인인 태윤이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꿈에 희망을 갖고 있다. 비록 장애인이어도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윤이가 대구에 있는 KBS 스튜디오에 가서 멋지게 첫 뉴스를 찍는 걸 보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을 것 같다. 첫 번째로 본 애니메이션부터 세 번째로 본 애니메이션까지 보면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나와 모습이 다를 뿐 모두 다 소중하고 태윤이처럼 장애가 있어도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느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편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바꿔야 될 것 같다. 우리가 평범한 게 다른 이들에게는 평범하지 않고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가 있다고 뭐든지 다 할 수 없는 건 절대 아니고 장애가 있어도 비행기 조종사, 작곡가 그리고 선생님 등등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태윤이처럼 꿈꾸고 희망하고 노력한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나도 예전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는 단짝이 될 수 없다. 아니면 아픈 친구니까 무조건 배려해 주어야 하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1교시 방송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모두 없어졌다. 이번 방송도 매년 것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방송은 지금까지 매년 본 것과 달리 장애인을 더 배려해주고 꿈과 희망을 장애인이어도 이룰 수 있고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서로 조금씩 배려하자는 걸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방송이었다. 나는 이번 방송에서 그냥 장애인을 배려해주자라는 뜻만 담겨있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그게 아니고 더욱 재미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좋았다. 그냥 재미없게 방송만 하지 않고 재미있는 동화책과 게임으로 더욱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백설공주와 친구들이 미션을 성공하고 아이템을 받았을 때 더욱 진짜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다. 다음에는 백설공주와 친구들이 어떤 모험을 할지 기대되었다. 나도 만약에 백설공주처럼 장애인이었다면 생활도 불편하고 다른 친구들을 배려해주지 않으면 정말 서러울 것 같다. 하지만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진정한 친구를 해주면 정말 기쁠 것 같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며 상대방을 대해야겠다. 또한 제각각 다른 바닷속 친구들이 비밀청소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불편해하는 점, 배려해줘야 하는 점을 알아간 것처럼 나도 서로 하면 불편한 점, 배려해줘야 하는 점을 친구들과 함께 알아봐야겠다. 혹시라도 장애인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오늘 본 방송의 내용을 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0: 그래서 장애가 있는 친구도 나와 모습이 다를 뿐 모두 다 소중한 친구라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1: 네.
0: 방송을 보고 난 뒤에 친구를 바라보는 생각이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1: 예전에는 친구들이 잘못했거나 실수했을 때 나와 많이 다를 때 마음속으로 조금 짜증나거나 조금의 답답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럴 수도 있고 나와 다를 뿐 모두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달라졌습니다.
0: 네, 아유 그렇군요. 자문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탄 백설공주 이야기도 인상 깊게 본 것 같은데요. 백설공주와 친구들이 길도 바꾸고 또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1: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경 쓰지 않고 당연한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도움이 크게 되지 못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0: 네. 아마 미나 학생과 세영 학생도 이 방송 보고 나서 학교나 또는 지나다니는 길, 대중교통 탈 때 이런 공간이 좀 새롭게 보이는 경험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미나 학생 어땠어요?
2: 이번에 학교 공사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좋아졌다 하고만 생각을 하다가 자세히 하나씩 보니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위해 배려한 곳이 많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세영 학생은 어땠어요?
3: 어느 날 학교 앞에 신호등 기둥을 보는데 거기에 접이식 의자가 붙어있더라고요. 처음엔 저게 무슨 용도일까 어떤 분들이 쓰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직접 그 신호등에 다가가 확인해봤는데요. 알고 보니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나 다리가 아프신 어르신들이 신호를 기다릴 때 잠시 앉아 쉴 수 있도록 설치해둔 배려 의자더라고요. 그걸 알고 본 나니 그동안 무심코 지나갔던 길거리 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배려가 숨어있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0: 네. 이제 글도 쓰고 방송을 봐서 아마 길에 길 가다 보면 또는 건물에 들어가면 장애인을 위한 여러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세영 학생의 글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세영 학생은 너 역시 우리와 똑같아 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오해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방송을 본 뒤엔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글을 써주셨네요. 자, 세영 학생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3: 평소 저는 장애인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임신했을 때 커피를 마시거나 안 좋은 음식을 먹는 등 부모님의 부주의로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애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평생 슬픔과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나의 첫 백일장을 통해 너답게 나답게 라는 프로그램을 보며 제가 가졌던 편견을 깨고 장애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고 도울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하하 아저씨께서 들려주신 바닷속 친구들 이야기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흰동거에는 눈에 앞에 달려있지 않은 해마를 덮기 위해 미역을 가져왔지만 정작 해마는 자신의 꼬리에 만족해하며 미역을 가져다준 친구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눈이 앞에 없어도 앞뒤를 모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김새가 모두 다르지만 각자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태어난 것 자체로 소중합니다. 나와 다른 모습을 놀리거나 장애를 가졌다고 비웃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엄마 영어 받아쓰기 준비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처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가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는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처와 속상함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휠체어를 탄 백설공주 이야기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 교통수단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언젠간 엄마와 버스를 탔을 때 버스 기사 아저씨가 내려 뒷문에 리포트를 펴고 휠체어를 올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휠체어를 탄 분이 버스에 오르는 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래 기다린다며 불평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전동휠체어를 탄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항상 세영아 승강장 틈이 넓은

0: 니 발이 빠지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넓은 틈새 때문에 힘들어하고 문이 닫히려고 하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자리를 양보하고 길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등 나 한 명이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자연 생각에 행동이 모인다면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와 나이가 같은 5학년 시각장애 친구의 꿈이 아나운서라는 이야기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손으로 점자를 느껴가며 대본을 또박또박 읽었고 멋진 뉴스 앵커처럼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훌륭한 아나운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 열정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이돌이라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친구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다고 굳게 먹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이 암벽등반을 하는 모습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암벽등반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아래를 내려다봐도 아찔하고 무서운데 장애를 안고 그 어려운 도전을 해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져도 얼마든지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기안패스 아저씨께서 마라톤을 뛰는 장면을 부모님과 함께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참가자 중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끈으로 몸을 연결해 함께 달리는 모습을 보고 기안패스 아저씨가 감동을 받았는데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에게 여쭤보니 그렇게 시각장애인과 함께 뛰어주는 분들을 가이드러너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장애단 태어나면서 가질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불의 사고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우리도 언제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아찔히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이 반드시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회의 많은 부분도 함께 달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장애를 가진 친구의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먼저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불쌍하게 여기거나 특별히 대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편하게 대하며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너답게 나갈게 라는 말처럼 장애를 가진 친구는 그 친구답게, 나는 나답게 서로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꿈꿉니다. 너 역시 우리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1: 네, 아이고 잘 들었어요. 이세영 학생이 장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아주 솔직하게 썼는데 뭐 글을 쓰면서 마음의 편견을 다 넘어선 것 같아요. 방송을 보기 전과 보고 난 뒤 장애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크게 바뀐 게 있다면 세영 학생 어떤 게 있어요?
0: 네, 사실 방송을 보기 전에는 장애라는 게 부모님의 부조이나 어쩔 수 없는 불운으로 인해 생기는 것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거나 피해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을 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애는 누구에게나 살면서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슬픔 속에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도와줘야 하는 불쌍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저와 똑같이 각자의 장점으로 꿈을 가진 소중한 친구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1: 예, 세영 학생, 그 휠체어 탄 분이 버스에 오르는 모습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예전과 이 방송 보고 나서 글 쓴 이후에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0: 네, 맞아요. 전 단순히 방송 줄거리만 요약해서 쓰는 건 자기가 느낀 진짜 마음을 담기에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했어요. 방송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장애에 대해 생각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0: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 마음 변화를 다 담아야 비로소 나만의 글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운 고백하는 게 좀 망설여지게 됐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썼어요.
1: 자, 그러면 이제 새 학생의 글을 차례대로 들어봤는데 올해 대한민국 1교 씨가 아이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올해 대한민국 1교 씨에 직접 출연했던 부산 맹학교 5학년 강태훈 학생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태훈 학생,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반가워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대한민국 1교시 진행했잖아요. 그때 강태훈 학생 나오는 거 봤는데 아우 씩씩하고 충분히 아나운서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했었어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 올해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 방송 소감은 101장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태훈 학생 이야기를 인상 깊게 봤다고 하는데 방송 나간 뒤에도 태훈 학생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주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 많은 초등학교에서 응원의 메일과 직접 맹학교 친구들의 편지도 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1: 네. 그 지난번에 KBS 방송국에서 직접 뉴스를 읽는 장면 봤는데 아나운서 체험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2: 네.
1: 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태훈 학생. 자, 이번에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내 친구 모두 5학년이니까 같은 또래 친구 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방송을 보면서 태훈 학생에게 궁금했던 거나 또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학생?
3: 적극적으로 너희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고 싶어 늘 응원할게.
2: 아, 감사합니다.
1: 아, 응원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선희 학생은?
4: KBS 스튜디오에 가서 방송을 할 때 긴장되고 떨렸을 것 같은데 그때의 기분이 어땠니?
2: 그때는 긴장이 조금 됐지만 그래도 기분이 엄청나게 설레고 좋았었어.
1: 기분이 설레고 그 방송 진행하고 뉴스하는 게 재밌으면은 나중에 아나운서하기도 좋은 조건이죠. 긴장 안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영 학생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5: 아나운서를 꿈꾸면서 바른 연습은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너의 그 노력이 정말 멋져서 꼭 물어보고 싶었어.
2: 자주 뉴스를 보고 그리고 따라하고 왜 또 책도 읽으면서 노력하고 있어.
1: 그렇군요. 오늘 지금 같이 얘기를 짧지만 나눈 세 친구들도 그렇고 태훈 학생의 그 아나운서의 꿈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다시 생각해봤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꿈을 향해 가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또는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 태훈 학생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궁금한데 전해주세요.
2: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 큰 두려움과 많은 실패를 겪었는데요. 도전과 희망이 없었다면 전 꿈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희망을 갖고 도전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 모두가 힘내시길 바랍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태훈 학생 오늘 전화 연결 고맙고요. 앞으로도 아나운서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자, 방금 강태훈 학생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 난 뒤 앞으로 친구들과 지낼 때 꼭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새 학생께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영 학생.
5: 제반에 있는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예전처럼 망설이거나 조심스러워하기만 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요.
1: 선희 학생은요?
4: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보이면 꼭 도와주고 꿈을 꾸고 희망하고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응원의 말을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1: 네, 끝으로 민아 학생.
6: 편견을 갖지 않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함께해준 목포 1호 초등학교 5학년 김민아 학생, 서울 언남초등학교 5학년 임선희 학생, 용인 선흥초등학교 5학년 이세영 학생, 세 학생 모두 고맙습니다.
7: 고맙습니다.
8: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여름방학 특집 2026 대한민국 1교시 그 후
1: 이번에는 2026년 대한민국 1교시를 돌아보

0: 들어보며 올해 방송에 남긴 의미와 방송 소감은 101장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1교시를 오랫동안 함께 해온 분이죠.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의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그리고 올해 방송 소감은 101장 심사를 맡아주신 분인데요. 이문경 아동문학과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앞서 101장 수상 학생들이 스튜디오에서 직접 얘기하는 거 두 분 들으셨잖아요.
1: 네네.
0: 네. 말을 잘해요. 또렷하게 글도 잘 읽고 자기 생각을 잘 하던데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 국장님.
1: 예. 일단은 뭐 자기 주장에 확실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진짜 용어 사용이 정말 풍부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 예전 같았으면 장애 관련 용어도 이제 모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요즘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이런 용어 같은 것들도 풍부하고 또 정리를 잘 해주니까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예. 아유.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보는데. 이문경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2: 아, 저는 이제 어린이들이 그 나이에 그렇게 깊은 생각과 또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아주 솔직하고 또랑또랑하게 말하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0: 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솔직하구나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말하기 맞아요. 좀 민망한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좋았어요. 네. 올해 101장에는 전국 451개 학교에서 13,100편의 글이 도착했는데 해마다 있는 행사지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방송을 보고 글을 써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자, 김성수 국장님은 올해 참여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1: 작년보다 좀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이유가 이번 소재가 참신한 것도 있지만 네. 뭔가 나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약간 끈끈함이 있는 학생들만의 느끼는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1: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응모한 친구들보다는 개인적으로 응모한 친구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하고는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고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마을, 우리 아파트 근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친구들이 공감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문경 작가님은 직접 글을 읽고 심사하셨잖아요.
2: 네.
0: 편하게 읽는 것과는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 방송 소감문을 볼 때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2: 일반적으로는 보통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데요. 그 보통 독서 감상문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고 또 쓰는 방송 소감은 아무래도 이제 방송 내용에 대한 이해와 기획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느낀 점을 아이들스럽게 잘 녹여내어서 썼는지를 중요하게 보았는데요.
0: 네.
2: 또 방송 줄거리 위주로 쓰거나 또는 방송과 상관없이 자기 주장이나 설명을 늘어놓는 글이 아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내용과는 상관없는 또 경험담만 풀어놓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좀 많이 제외를 하고 보는 것을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0: 네, 저는 수상자 위주로만 봐서 그런데
2: 네.
0: 이 어린이들의 글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2: 네.
0: 경험이나 생각도
2: 네.
0: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특히 심사하시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걸까요?
2: 매년 이제 대한민국 1교시를 보고 아이들이 장애인식 개선 효과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관점 그리고 이제 사회 속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나 마인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예전에 비해서 올라간 듯한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아직까지도 방송 줄거리 위주로 쓴 아이들도 많았지만
0: 네.
2: 자신의 실제 경험담이나 또는 이제 다양한 독서 경험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간접 체험 등을 그런 방송 소감과 함께 자연스럽게 녹여서 언급하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면 올해 방송 소감은 101장 대상 수상작을 함께 들어보겠는데요. 전주 서신초등학교 4학년 태윤채 학생의 글입니다. 성우 정다연 씨의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 나는 대한민국 1교시라는 방송을 보고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비밀천사와 바닷속 친구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다르고 특이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소라게는 자신의 집이 좋았고 전기뱀장어와 복어는 놀라면 전기와 가시를 드러냈다. 그리고 해마는 자신의 꼬리를 좋아했다.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취향이 있고 싫어하는 것은 싫고 좋아하는 것은 좋아한다.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 친구의 취향도 존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으로 백설공주와 숲속 친구들의 레벨업이라는 게임을 봤다. 휠체어를 탄 백설공주에게는 미션이 주어졌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것. 백설공주는 탐험대와 함께 어려운 점을 고쳤다. 물과 진흙, 자갈로 이루어진 땅을 새롭고 편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알아보지 못한 표지판도 좋게 만들었다. 산 전망대에 도착한 백설공주는 음료수 자판기를 완전 새롭게 바꾸었다. 백설공주와 탐험대는 자기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나는 이런 백설공주와 탐험대의 모습이 시민의 모범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의 미션은 학교를 편리하게 꾸미는 미션이었다. 나는 학교의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이야기, 태윤이의 정말 좋아해라는 영상에 나오는 태윤이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아나운서의 꿈을 꾸고 있다. 태윤이는 직접 대구 방송국에 가서 아나운서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체험해봤다. 장애인인 사람도 다양한 활동, 취미 등을 할 수 있다. 나는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노력하고 성실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모두 더더욱 이렇게 실천하고 취향과 좋아하는 것을 존중할 것이다.
4: 네, 4학년 태윤채 학생의 글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방송에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면서 그 안에서 느낀 점도 본인의 말로 또렷하게 풀어냈는데요. 임 작가님은 이 글을 심사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어요?
2: 저는 장애인인 사람도 다양한 활동이나 취미 등을 할 수 있다. 나는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노력하고 성실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들 장애인이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는 선입관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가 어떤 깨달음을 얻은 듯 보여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4: 네. 이 글 보면 백설공주와 탐험대가 길 고치고 표지판을 바꾸고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표현. 시민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4학년 학생이 표현을 했는데 김 국장님 이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이게 탐험대가 뭐 하는 사람이냐. 개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4: 예.
1: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개척을 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편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 친구가 잘 정리를 했는데요. 편의설 어떻게 보면은 장애가 없으면은 내가 이거 왜 이용해야 되나? 무엇이 편의설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4: 그럴
1: 많잖아요.
4: 수 있죠. 네.
1: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탐험한다는 것, 이렇게 또 주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글이 지금 높이 살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4: 네. 자,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교시는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방송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글을 읽다 보면은 어른들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특집을 함께 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국장님.
1: 네, 자녀분들이 이제 물어봐요. 엄마, 우리 반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모르시잖아요. 그건 선생님한테 물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 탐구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장애 학생 친구들의 행동을 이걸 일반화해서 모든 장애인이 이럴 거라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인터넷이 있으니까 같이 찾아서 또 이렇게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도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4: 네. 임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장애인식께서는 사실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오히려 학교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만 기성세대인 어른들은 사실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같이 또 보면서 가족이 식탁에서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또 반성하고 앞으로 또 실천해 나갈 부분들을 생각

0: 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1교시가 한 번의 시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실에서는 대화를 하고 또 아이들의 글로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도 더 따뜻하고 밝아질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의 김성수 사무국장 그리고 방송 소감은 101장 심사위원으로 함께한 이문경 아동문학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여름방학 특집 2026 대한민국 1교시 그 후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 정강이에 상처 한두 군데 없는 분이 외로 드물죠. 그 상처를 만든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차량 진입 방지 말뚝, 일명 볼라드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자동차가 인도로 들어오지 못하게 길 중간에 말뚝을 여러 개 세워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말뚝이 바로 볼라드인데요. 자, 현행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볼라드는요, 높이는 80에서 100cm, 지름은 10에서 20cm로 설치해야 하고,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화강암처럼 아주 단단한 돌로 만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볼라드에 부딪히면 아주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스마트폰만 보고 가다가 볼라드에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 적지 않은데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화강암 볼라드 정말 위험한 존재죠. 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설치된 볼라드 가운데 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훼손된 시설을 조사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시민들이 위험하거나 불편한 볼라드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평소 다니는 길에서 위험하다고 느꼈던 볼라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고 하나가 나와 우리를 위해 더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윤종신이 부릅니다. 너에게 간다.

우리는 한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여름은 더운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요즘 날씨 너무하잖아요. 그쵸? 너무 더운데 낮 기온이 거의 뭐 40도에 육박하는 이런 날씨엔 입맛도 없다는 분들 계시지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그럴수록 잘 드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한여름 삼복더위에 시원하게 먹으면서 영양도 챙길 수 있는 콩국수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이게 같은 콩으로 만들어도 지역별로도 맛집별로 만드는 법이 다르고 맛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원한 콩국수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자,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지난 겨울방학에 진로와 장래 희망에 대해 고민이 많은 시각장애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을 소개했죠.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인 이번 8월에도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직업의 세계 시즌2인데요. 오늘 만나볼 시각장애인의 직업, 직업훈련 교사입니다. 그런 직업이 따로 있나? 그리고 그런 일하는 시각장애인이 있나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노래 한 곡 들을게요. NCT 드림이 부릅니다. 파랑.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하는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여름에 딱 어울리는 음식을 네.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1: 내일이 입추라고 하더라고요.
0: 아, 말도 안 돼요.
1: 네. 요즘이 이제 8월 초가 가장 좀 더운 시기인데 네. 내일이 입추라고 하니까 좀 전혀. 이해가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조상들의 또 지혜가 있겠죠.
0: 그게 뭔가 이유가 있다. 그분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
1: 가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름을 잘 이겨보시기 바라겠고요.
0: 잠깐만요. 그건가? 지금 너희들 한창 덥지만 가을을 생각해라.
1: 그러게요. 뭐 그런 의도도 혹시라도 있으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 역시 차가운 음식들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메밀 막국수에 관해서 요 8월 초쯤에 방송을 해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는 건강과 시원함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콩국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콩국수의 유래와 또 지역별 차이점, 마지막으로 맛집까지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고소한 콩국수의 세계로 출발해 보시죠.
0: 저는 사실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콩국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한번 먹어봐라 먹어봐라 맛있다 하는데 전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콩이 싫은데 이걸 갈아서...
1: 특히 어릴 때는 저도 면을 좋아했지만 콩국수는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전 이게 신기해요. 이거 누가 개발한 걸까요? 콩을 갈아서 국물을.
1: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약 2000년 전부터 삼국시대 때부터 콩을 재배했다고 하는데요. 콩에는 뭐 단백질이 많아서 흔히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인데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콩은 흔했지만 밀이 아주 귀해가지고 밀로 만든 국수는 잔치나 아니면 귀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말쯤에 콩을 갈아서 만든 콩국에 국수를 말아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0: 조선 말기.
1: 그리고 지금의 콩국수를 먹기 시작한 거는 일제강점기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30년대 경성에서는 여름 제철 음식으로 콩국수를 판매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에 경제성장과 함께 밀의 그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지금의 여름철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0: 자, 근데 이 콩국수가 지역별로 또 다르다면서요?
1: 요즘은 뭐 국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도 콩국수를 팔기 때문에 지역 그 특색이 좀 옅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그 남아 있는 곳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0: 좋습니다.
1: 우선 서울에서는 진하고 아주 걸쭉한 그런 콩국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0: 그게 서울 스타일이었어요.
1: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깨나 잣을 이렇게 넣어 먹었다고
0: 잣을?
1: 합니다. 저는 그 잣 향을 아주 좋아해서
0: 저도요.
1: 잣 넣어 먹는 그 콩국수 되게 좋아하는데 또 주변 분들 보니까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충청도에서는 담백한 맛의 그 콩국수 많이 먹었다고 하고요. 호남 지역에서는 콩국수에 그 설탕을 넣어서 좀 달달하게 먹었다고.
0: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1: 하고요. 영남 지역은 그 반대로 또 소금을 좀 많이 넣어서 짭짤하게 먹는 편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메밀로 콩국수를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다른 지역에 여행 가셨을 때 기회가 된다면 그 지역에 특징이 있는 콩국수 드셔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좋겠네요, 진짜. 그 콩국은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믹서에 가는 거. 아, 제가 너무 무시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1: 그렇죠.
0: 만들기 쉬운 거 아닙니까? 아,
1: 결국은 뭐 가는 건 맞는데요. 네. 요즘 워낙 뭐 시판 콩국이 잘 나와서 집에서 뭐 직접 만드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면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재료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콩국을 만들 때 국산 백태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콩을 깨끗이 씻은 뒤에 충분히 불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때는 비린내가 이제 나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 어느 정도는 이제 끓여줘야 된다고 하고요. 이어서 삶은 콩을 이제 껍질을 벗기고 여러 번 다시 한번 씻어주고요.
0: 여러 번.
1: 그 다음에 이후에 물과 함께 아주 곱게 여기서 이제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0: 저는 이것만 본 거군요.
1: 여기서 이제 그 갈은 거에다가 이제 얼음을 넣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이제 좀 숙성시키면은 더욱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국이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뭐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들하고 콩국 만드는 체험도 한번 해보시면 즐거운 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센터장님은 댁에서 직접 만들어 드십니까? 아니면 먹으러 나가십니까?
1: 아, 먹으러도 나가고요. 집에서는 뭐 콩국수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먹긴 하지만 콩국을 직접 만들진 않고요. 시판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도 국산 콩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래도 저렴한 거는 이제 수입콩이긴 한데 확실히 국산 콩국이 더 고소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국산 서리태 콩국을 구입해서 먹는 편이고요. 다음은 이제 면인데요. 그 잔치국수와는 이제 다르게 조금 굵은 중면을 좀 사용합니다.
0: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 이 그 면에 콩국이 좀 달라붙어야지 더 고소하게 느껴져서 중면을 사용하고요. 면을 적당히 삶고 면을 이제 씻은 후에
0: 찬물에 그죠?
1: 그렇죠. 찬물에 빡 이제 씻어야죠. 그리고 면기에 담고 콩국을 이제 부어주면 되는데요. 고명으로

0: 먹는 오이채와 토마토를 이제 넣어 먹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삶은 달걀을 넣어 먹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이 토마토하고 같이 먹으면은 약간의 그 비린내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1: 아, 토마토랑 달걀을 넣었을 때?
0: 네네.
1: 아.
0: 그래서 토마토나 삶은 달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으시는 게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네, 센터장님의 꿀팁이었고요.
0: 네.
1: 어쨌든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남이 만들어준 게 제일
0: 네.
1: 맛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저는 이제 맛집을 가고 싶은데
0: 네.
1: 여의도에도 굉장한 맛집이 있잖아요.
0: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예. 콩국수 맛집도 아주 제법 많은데요. 그 너튜브 동영상에서 정말 여러 곳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1: 네.
0: 저도 이제 많이 찾아가 봤는데 아주 미세하지만 차이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1: 있어요.
0: 네. 네. 다들 콩국이 유명한 곳은 진하긴 한데
1: 걸쭉하잖아요.
0: 네, 걸쭉한 농도가 정말 걸쭉하냐 아니면 약간 걸쭉하냐 이런 차이들이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느낀 맛집 세 곳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기다렸습니다.
0: 네.
1: 예.
0: 먼저 이곳을 빼놓으면은 콩국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두 곳이 있는데요.
1: 어딜까요?
0: 시청과 여의도에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1: 제가 가본 곳이군요.
0: 아, 네.
1: 네.
0: 그 뿌리는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식당인데요.
1: 아.
0: 이 식당에 남동생이 시청에서 그리고 오빠가 여의도에서 콩국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저번 덕수궁현에서는 시청에 있는 식당을 소개해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의도에 있는 곳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 별관에서 뭐 뒤쪽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근처에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늘 줄을 서 있긴 하지만 이 면 음식이어서인지 줄이 빠르게 줄어들기는 하고요.
1: 네.
0: 앉으면은 이제 주문을 하게 되는데 빠르게 콩국수가 나옵니다. 기본으로 이제 간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더 뭐 첨가해서 먹을 거는 없는데요. 약간 좀 짭짤한 맛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콩국도 아주 걸쭉했었고 아주 진한 맛이었었습니다. 근데 면 같은 경우는 시청에 비해서는 면의 그 찰기가 조금은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1: 같은 집인데도
0: 네네. 근데 대신 좀 부드러운 식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치도 일반 배추김치하고 무김치가 나오는데요. 보쌈김치처럼 달달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그런 김치였습니다. 맛있는 콩국수의 아주 정석과 같은 그런 맛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여의도역 근처 가신다면 꼭 한번 맛보시고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저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0: 네.
1: 자, 두 번째 콩국수 맛집 어딘가요?
0: 네, 다음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삼각지역 근처에 있는 콩국수 식당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0: 네, 이것도 무려 한 48년 정도의 업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콩국수와 청국장의 그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콩을 문경 국산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콩국수 전문점인 경우에는 요즘에 뭐 한 그릇에 15,000원, 16,000원 뭐 그렇게 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한 13,000원이어서 조금 쌉니다.
1: 네네.
0: 네, 먼저 뭐 도라지 무침이나 배추김치 그리고 도토리묵 3종 반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콩국수가 이어서 나옵니다. 콩국이 아주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최고였었는데요. 면은 그 얇은 세면을 사용하고 있었고 쫄깃함도 아주 좋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여의도 식당과는 또 다른 그 콩국의 맛이었었는데요. 콩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6월까지 이제 영업을 하고 그 근처로 다시 이전을 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방문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센터장님이 네. 강한 추천을 했다고 네. 느껴지거든요. 네. 네. 삼각지랍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마지막으로.
0: 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 충무로역 근처에 있는 식당인데요. 네, 이곳은 그 잔치국수로 방송을 좀 출연을 했던 뭐 솔루션 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잔치국수로 나왔던 그런 식당인데요. 예전 방송 나올 때는 줄을 서서 먹었 지만 현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1: 다행이네요. 네. 요즘 먹기 좋겠네요.
0: 네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잔치국수 또 이제 좋아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콩국수를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이곳은 콩국수에 아까 전에 경기도처럼 경기도에서 이제 콩국수 특징처럼 잣을 좀 듬뿍 넣어주는 곳이 이곳인데요.
1: 네.
0: 네. 콩국과 잣이 만나서 극강의 아주 고소함을 선사해 줍니다. 그 잣의 고소함과 풍미가 먹는 내내 입안에서 아주 입안을 아주 즐겁게 해 주는데요. 그 콩국도 비교적 아주 꾸덕한 그런 진한 그런 국물이었습니다. 잣으로 좀 느끼해진 입맛은 새콤달콤 김치로 잡아주면 되는데요.
1: 네.
0: 콩국과 이 조화가 아주 잘 어우러졌습니다. 충무로역 근처 가신다면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친 여름철 입맛을 책임질 콩국수에 관해 이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콩국수와 찹쌀 꽈배기도 은근 또 조화가 좋거든요.
1: 아, 그래요, 또?
0: 네. 네. 이렇게 또 판매하는 식당이 상암동 쪽에도 또 있긴 해요. 네. 그래서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고요. 맛있는 콩국수 한 그릇으로 삼복더위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1: 아, 그래서 전에 네. 센터장님이 시장 갔을 때 네. 꽈배기랑 콩국수 맞죠?
0: 네, 맞습니다.
1: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0: 네.
1: 아, 알겠습니다. 자세한 소개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리틀 믹스와 찰리 푸스가 부릅니다. 웁스.

한 가족 책장. 점자는 여섯 개의 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먼저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을 외워야 한다. 점필로 쓰는 법을 익히고 읽을 때는 손가락 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어가며 읽는다. 이미 나이가 50대에 접어들어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서 온몸의 신경을 손가락 끝 촉각에 집중해 익숙하지 않은 점자를 읽어내는 과정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고 이렇게 읽어서 어느 세월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에 모든 걸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절망이 몰려오면 나는 머리를 책상에 박은 채 가만히 나 자신을 내버려 둬야 했다. 그때는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폭발할 것만 같았다. 때로는 멍하니 정신줄을 놓은 채 어딘가를 하염없이 응시하고 있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우유 같은 단어 하나, 동화 한 줄 읽는 일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담했다. 그날도 손가락으로는 점자를 읽으면서도 이걸 읽어서 내가 언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플란다스의 개에 나오는 빨간 풍차라는 표현에서 빨자가 손끝에 잘 잡히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 참 잘 읽으셨어요. 어제는 한 페이지 읽는데 30분 걸렸는데 오늘은 25분 걸렸네요. 점자를 익히는 교육생들을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울컥 올라왔다. 그제야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용기가 생겼다. 해내겠다는 결심을 굳힌 나는 점자에 익숙해지기 위해 잠자리에 누워서도 점자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밤낮으로 읽고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혼자서 미친 듯이 웃고 말았다. 아하, 나는 불이 필요 없는 여자구나. 어둠 속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네. 섬광처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의례 힘내세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내게 힘과 용기를 준 건 그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진정 어린 칭찬 한마디였다. 나는 점자를 배우기 시작한 뒤로 말수도 적었고 수업이 끝나면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한 채 곧장 집으로 가곤 했다. 그래서 그 선생님과 깊이 대화를 나눠본 적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그동안 묵묵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손끝의 점들은 여전히 더디게 읽혔지만 누군가의 진심어린 인정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했다. 그날 이후 점자는 내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됐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됐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다 건네는 진짜 한마디라는 것을.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시각장애인

KBS 3라디오에서 주말에 방송하는 시각장애 전문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에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에 따뜻하고도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분인데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김현영 박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 이 책 예 쉼표 나는 낮에도 깜깜한데 물음표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노래 들을게요. 성시경이 부릅니다. 너의 모든 순간.

0: 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겨울방학 때 우리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알아봤는데요.
0: 그랬죠.
1: 네, 올해도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직업훈련 교사의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의 김상준 직업훈련 교사입니다.
0: 네, 직업 훈련 교사, 이 단어 뜻 그대로 말하면
1: 네.
0: 직업을 훈련시켜주는 교사 이런 얘기인가요?
1: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직업 훈련 교사고요. 이제 그중에 정보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의 시청각 훈련처라는 곳에서 시각장애 훈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정보 접근성 직종입니다.
0: 네. 그럼 이분 전공이 정보 접근성 관련 분야 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그 시각장애 특성화 훈련을 담당하라는 임무를 맡고 입사했고요.
0: 네.
1: 시각장애인 위주로 교육을 했는데 김상준 씨가 이 길을 걷게 된 그 시작점 들어보시죠.
2: 제가 이제 강사로 처음 왔을 때는 2005년도에 왔었었는데 지금 2007년도에 정식 입사를 했었죠. 그때는 정보화 강사라기보다는 이제 보조화 기기 관련된 것들을 주로 교육을 했었고요. 그 2007년도에는 시각장애인 특성화 훈련이라고 직업훈련 교사로 이제 입사를 정식 입사를 한 거죠. 저 원래는 전공 자체는 원래 사회복지였었고요. 다만 이제 IT 쪽을 공부를 해서 2002년도부터 제가 이제 정보화 강사 쪽을 하긴 했어요. 방문 강사 쪽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못했었어서 이제 석사를 장애인 재활학 쪽으로 다시 공부를 했고요. 그때 할 때 지도 교수님께서 보종학 쪽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지원센터라는 곳도 운영을 하시고 하셔서 그때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좀 공부도 좀 하고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이쪽 관련된 일로 넘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재활학 전공이다 보니까 직업재활 쪽에서는 어찌 되었든 저희 공단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큰 기관 쪽이 한 군데였었기 때문에 이쪽에 목표를 좀 두고 강사 활동을 좀 하다가 채용 공고를 보고 시험 치고 들어왔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남들과 비슷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나만의 강점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정보화 강사, IT 방문 강사를 한 거고요. 또 장애인 재활학을 석사 전공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조공학에 관심이 많은 그 지도 교수를 만나게 되면서 관련 분야 공부를 하게 됐고요. 또 재활학 전공이다 보니까
0: 네.
1: 직업 재활 쪽에서는 그래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큰 기관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거기에 입사를 하신 거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IT나 이제 재활공학 쪽에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1: 그러니까 사실은 IT에 관심은 없었는데
0: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른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또 시각장애인들이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거나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걸 보고 고용과 직업 재활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0: 네. 네. 처음에는 보조 공학 기기를 가르치는 강사로 일했고
1: 네.
0: 그 뒤에 정식으로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에 입사를 하신 거고, 그죠?
1: 그렇죠.
0: 입사한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대요?
1: 일단 그 스크린 리더나 보조 공학기기 교육도 꾸준히 진행했고요. 또 시각장애 직종도 개발하고
0: 네.
1: 진행해보고 취업처 개발도 해보고요. 근데 그 과정에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보 접근성 직종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2: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접근성을 지켜라 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직종에서는 당사자가 더 잘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 고민을 했을 때 이 정보 접근성에서 소외 계층인 당사자들이 실제로 그 업무를 하면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비장애인들보다 더 경쟁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요새는 실제로 유럽에도 액세스빌리티법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디지털 포용법이 생기면서 접근성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처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예전에는 웹이랑 모바일 위주로 갔었다면 지금 키오스크나 가전제품, 월패드 이런 영역까지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직종을 개발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를 개척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뿌듯하죠. 정보 접근성이라는 이름으로 취업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다 거의 저희 출신으로 보시면 될 정도로 그때부터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많이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이게 저희가 주축이 돼가지고 정보 접근 전문기관 협의체라는 또 협의체를 만들어놨어요.

0: 했어요. 저희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모아서 정책적이나 제도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 기관들과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도 만들어갖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이분 시대, 이분 어떻게 된 분입니까?
2: 앞서 나가신 분이죠.
1: 굉장히 멀리 보는 분이네요.
2: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정보 접근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없던 때였는데 네. 관련 직종을 개발한 건 어떻게 보면 정말 미지의 세계를 개척을 한 거죠. 네, 네. 그렇게 새로운 직종을 개발해서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이제는 취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 접근에 대한 정책이나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야, 네. 그 시각장애인이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는 거가 힘든데 네. 이건 더군다나 이제 정보 접근에 대한 거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그 과정에서 힘든 점 있었겠죠.
2: 사실 인식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네. 시각장애 당사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을 지우고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0: 제가 사실 초창기에 입사를 하고 이 직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접근성이라고 이름 붙은 업체들,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뜬 데다가 한 천여 통은 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우리 접근성은 시각장애인 쪽에, 장애인 쪽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장애인 채용해서 한번 진행해봐라는 그런 내용들로 보내서 지금 아는 업체들이나 아까 협의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이 활성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업체,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간 업체들은 저희랑 라포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 보통 아무리 못해도 10년 이상은 다 저희랑 바로 연계를 해서 많이 진행을 했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영업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많이 방문도 하고 뭐 친해지기 위해서 술도 한잔 먹고 그러면서 그리고 안내견이랑 그때는 같이 다녔었기 때문에 안내견이랑 얘기를 이렇게 면서 영업 활동을 했죠.
2: 우리 훈련생들을 취업을 시키고자 했던 그 노력이었던 거잖아요.
0: 그렇죠. 대다수가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사실은 유보고용인 안마 쪽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이외의 직종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가고자 하는 욕구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갈 수 있는 영역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2: 네, 뭐 본인의 일이긴 하지만 이 천여 통의 메일을 보낸다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정말 진심을 바탕으로 한 그 끈기와 의지로 이 일을 해냈고요. 덕분에 지금 정보 접근성 직종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나라에서 훈장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정도 분이면.
2: 네. 정말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위한 김상준 씨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예, 굉장하시고요. 하여튼 어쨌든 대단합니다, 진짜.
2: 네.
1: 그 시각장애인 장애인에게 맞는 직업이나 직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고
2: 네.
1: 또 그렇게 개발한 직업에 대해서 다시 또 교육을 하시고
2: 맞아요. 네. 또 그 전맹인 분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쉬운 단어로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뭐 제가 당사자니까요. 아무래도 그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같이 조금 공감하려고 하고요. 뭐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고 무조건 똑같이 생각하거나 같이 잘할 수 있다고는 보진 않거든요. 저도 못했던 시기가 있고 공부를 하려면 되게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경험을 살려서 그 친구들이 그 이렇게 도움을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 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 사실 맞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사는 해야 될 역할들이 디렉터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서 조금 혼낼 때도 있고 반대로 조금 잘했더라도 많이 칭찬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뭐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못하는 거를 막 올려갖고 100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서 더 높은 것을 더 얹어갖고 잘하는 영역에서 200%를 만드는 게 그 친구들한테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거라 그쪽을 키울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 당사자시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시각장애인들이 이해하기가 쉬울지
2: 네.
1: 이제 본인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교육생 입장을 또 헤아리시고
2: 맞습니다.
1: 굉장하십니다.
2: 네.
1: 예.
2: 못하는 걸 하게끔 하는 것보다
1: 네.
2: 이미 갖고 있는 재능을 더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준 씨가 이 IT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던 것처럼 다른 시각장애인들도 내가 잘하는 걸 하나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신 거죠. 네.
1: 그 이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네. 시각장애인 교육하고 취업시키는 일을 다 하고 있는데요.
1: 와.
2: 학생 모집부터 직업 교육, 취업처 개발, 취업 알선, 사후 지도까지 그리고 보조공학기기에 관련된 것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참 많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IT, 접근성 이런 분야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을 또 하기 때문에 김상준 씨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1: 네. 네. 이 최근의 이슈가 아무래도 AI, 인공지능이잖아요.
2: 네,
1: 그럼 어떻게 당연히 공부하고 계시겠죠?
2: 하셔야죠. 와, 관련 예. 분야를 더 알기 위해서 책도 보고 동영상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있고요. 또 개발자는 아니지만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AI를 활용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또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진짜 네. 그냥 존경스럽다는 말밖에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단하십니다.
2: 이 자세 배워야 하는데요.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자세.
1: 그저 한숨만 점점점.
2: 네. 근데 참 이분이 네. 실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 동료들에게는 입담 좋고 타의 모범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1: 와,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실까?
2: 없으시대요.
1: 아, 없으시대요.
2: 네. 예. 그리고 또 김상준 씨가 또 시각장애인들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용기도 심어주고 있는데 사실 이 교육생들은 직업을 찾으려는 분들이어서 그렇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제가 특화훈련팀이었는데 상준 선생님도 특화훈련팀이라서 같은 팀으로 일을 했었어요. 입담이 일단 엄청 좋으시고요. 시각장애인 분이신데 계단도 정말 잘 뛰어내려가시고요. 그리고 발이 넓어가지고 업체나 이런 데도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훈련생들도 그래서 되게 많이 존경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사회성 훈련이나 이런 거를 갈 때 시각 장애인 훈련생 분들이랑 같이 지원을 갈 때가 있거든요. 이동보조 지원이나 그런 걸 갈 때 있으면 네. 김상수 선생님에 대한 칭찬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훈련생 분들이. 일단 능력 좋으시다는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같이 이야기할 때 되게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시는 점이 되게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4: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요. 업무를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진취적으로 이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고요. 꽤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그 실력을 기반으로 한 자신감을 통해서 상당히 신체적이고 조절적으로 이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고요. 본받고 있습니다.
5: 선생님은 침착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오래 안 썼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거의 많이 안 만져보고 오긴 했었고 혼자 여러 번 해보고 오긴 한 정도라 가지고 그랬을 때 약간 격려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뭐 일상적인 얘기도 하시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자신감을 좀 심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1: 어머나, 교육의 목적이 정말 제대로 들어맞고 있습니다. 다들 네. 똑같이 얘기하네요. 대단하네요.
2: 그러니까요.
1: 선생님 지금 아마 굉장히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 그쵸.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아요.
2: 왜냐면 네. 그동안의 나의 활동을 인정받는 느낌이니까 그쵸.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진짜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개발하기 위해서 지방 출장도 많이 다니고 또 접근성 분야에서 한 20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 강의도 하고 뭐 자문회의나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어깨가 무거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이제 김상준 씨의 제자 들이라고 할까요? 사회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2: 진짜 많죠. 네네. 네.
1: 그 시각장애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하나요?
2: 네. 요즘 또 시각장애 아이들의 관심 분야가 뭐 코딩, 보조공학기기, AI잖아요.
1: 그렇죠. 그렇겠죠.
2: 네. 그래서 일단 탐구 정신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이 많은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네.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0: 지금은 AI 쪽으로 많이 넘어왔긴 했지만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코딩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블록 코딩도 얘기를 하고 지금은 바이브 코딩까지 넘어오긴 했지만 이쪽 관련된 수요들은 많죠. 이제 예전에는 안마가 주 직종이었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영역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IT 관련된 분야에 대한 욕구들은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AI가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당구정신이고, 그리고 이게 IT를 그냥 A부터 Z까지 배운다고 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자기가 찾아서 공부를 하려는 노력들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탐구정신을 가지고 이제 IT 쪽 개발 쪽은 특히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되고, 저는 좀 그렇지 못해서 개발자로 가지는 못했지만, 개발을 하고 있지만 개발자로는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지만 이제 엉덩이 좀 무겁고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IT 쪽은 이쪽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심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인터넷 서핑 잘한다고 해서 IT 쪽을 잘한다, 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 하드웨어를 잘 만진다고 컴퓨터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분야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다시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잘하면은 이제 인베디드 학과 같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IT 융합이죠, 사실은. 그렇게도 가능하고, 이쪽에 더 관심 있는지 저쪽에 더 관심 있는지도 볼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2: 네,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이 트렌드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건데요. 아. 네, IT나 정보 접근, 보조기기, 그리고 AI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이 조언을 잘 새겨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관심을 네. 가져라. 네, 진짜 절절하게 듣겠습니다.
2: 네.
1: 근데 우리 김상준 씨도 앞으로는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시다나요?
2: 일단 직업훈련 교사니까요. 또 새로운 영역, 분야를 개발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0: 뭐 직장인이 꿈이라는 게 특별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5: 아, 왜 그러세요? 직업훈련은 대가신데. 네.
0: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정보 접근성 직종으로 많은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이제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여지면 또 새로운 영역들을 개발해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교사해야 되고 공무원 해야 되고 복지관에서 일해야 되고 정보 접근성 쪽에서 일해야 된다, 이거는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직종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쪽은 뭐 계속해서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차피 저의 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노력해보려는 생각은 있습니다.
2: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잘 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정보 접근에 관심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이뤄나가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IT와 접근성 분야를 가르치는 직업훈련 교사의 세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직업의 세계를 전해주실지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마지막 곡으로요, 이랑이 부르는 너의 리듬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일상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던 한 남자가요, 어느 날 핸들을 잡고 마음 가는 대로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골 동네에 도착했는데 거기엔 없는 게 참 많았죠. 커피숍도 없었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달구지도 없고 인사하면서 지나가는 촌로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그는 오히려 마음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뭔가 하고 싶다는 의지도, 누군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그리고 바쁜 자신의 일상에 대한 소중함도 차올랐다고 합니다. 없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YB의 나는 나비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이 곡은 임헌인님께서도 청하신 곡이었는데 잘 들으셨나요? 임헌인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 맛있는 커피숍도 없고 인터넷도 제대로 터지지 않는 곳에 가고 싶다가 만약 그런 곳에 며칠씩 혼자 머물라고 하면은 그건 또 싫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일상이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 존재들인지 깨닫게 되겠죠. 없는 것들을 없는 대로 기억하고 존재하는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야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는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함께하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로도 찾아뵙겠습니다.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그리고 2NE1입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

0: Oh my god.
1: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이렇게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문희관님이 사연 보내셨는데요. 캠핑카 끌고 해수욕장 바닷바람 솔향기 즐기는 분? 물음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문희관님께서 그런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오신 건가요? 네. 그러시겠죠? 바닷가 솔밭에 앉아서 여유를 느끼고 오셨을 문희관님 생각하니까 정말 부러워집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나면 일상으로 복귀가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궁금해지네요. 임지영님께서는 푹푹 찌는 계절 다들 미숫가루든 뭐든 즐기면서 나름 시원하게 잘 보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미숫가루 좋죠. 예, 임지영님께서는 미숫가루로 더위를 견디고 계신가요? 고소하고 시원한 미숫가루 사연 고맙습니다. 임지영님. 예.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이어집니다. 이미숙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이어서 김승덕입니다. 아베 마리아.

0: Hey yo, you wanna dance?
1: 어딜 가긴 가고 싶은데 어디 갈지 아직 결정 못한 분들 계시죠? 아니면 노래로라도 한 번쯤 가보고 싶어지는 곳도 있을 텐데요.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 떠나려는 분들에겐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마음으로나마 다녀오실 수 있도록 지명이 들어간 노래들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떠나보는 곳, 명사십리로 안내합니다. 발표된 지 90년이 다 돼가는 노래, 바다의 교향시인데요. 가자 가자 가자 바다로 가자 하는 도입부만 들어도 아, 그 노래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곡은 대중음악가로선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받은 김정구 선생이 노래했습니다. 광활한 바다를 향해 가는 희망이 느껴지는 노래인데요. 노래 배경은 가사에 등장하는 명사십리입니다. 명사십리. 북한 강원도 원산시 갈마반도 남동쪽에 있는 긴 백사장을 말하는데요. 밝고 고운 모래가 십리나 이어진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노래는 여기가 배경이지만 요즘 뭐 여러 해변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전남 완도 신지도에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있고요. 선유도 해수욕장엔 명사십리 해수욕장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김정구의 바다의 교향시 잠시 후에 노래로 다녀오기로 하고요. 이번엔 서해 충청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박경원의 만리포사랑 준비했습니다. 1958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당시에 새로 개장한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을 홍보하고 또 전쟁 직후 사람들에게 밝은 청춘의 낭만을 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충남 태안에는 만리포뿐만 아니라 천리포, 백리포, 십리포도 있죠. 이런 지명을 갖게 된 것은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백사장 길이가 가장 넓고 커서 만리포라고 지어졌고 그에 상대적으로 천리포, 백리포, 십리포 순으로 백사장 규모가 작아져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또 노래 도입부에 등장하는 똑딱선은 당시 인천과

해안을 오가던 여객선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그럼 경쾌한 리듬의 노래 두 곡 듣죠. 김정구의 바다의 교향시 그리고 박경원입니다. 만리포사랑.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노래로 피서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라남도 바닷가로 가볼 텐데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입니다. 네, 이 곡 떠올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곡이 발표되기 전까지 여수하면 뭐 엑스포가 열린 곳, 또 갓김치, 음식 맛있는 지역 정도로 알려졌었는데, 노래가 사랑을 받으면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떠올랐죠. 특히나 이 밤바다를 보기 위해서 떠나온 여행객들 덕분에 한동안 상권이 엄청나게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수 밤바다 여전히 잘 있겠죠?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라고요. 이어서 가볼 곳은 너무나도 유명한 부산입니다. 부산을 빼놓을 수가 없죠. 뭐 워낙 많은 곡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함께 들을 곡은 2012년에 발표된 여름 시즌송 스컬과 하하의 부산 바캉스입니다. 노래는 해운대, 광안리, 동백성, 남포동, 자갈치 시장을 외치면서 여름날 부산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자고 노래하는데요. 정말 이 곡을 듣고 있으면 부산에 가서 즐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애청자 여러분도 많이 살고 계신 부산, 오늘 노래로 다녀오죠. 자, 그럼 전라도와 경상도를 한번 가로질러 볼까요? 먼저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이어서 스컬 앤 하하가 부릅니다. 부산 바캉스.

이들을 소개하는 히트송들과 함께 했는데요. 김정구의 바다의 교향시, 박경원의 말리포사랑,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그리고 스컬과 하하가 부른 부산바캉스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명이 들어가는 곡들이 확실히 현장감도 있고 생동감이 더 느껴지네요. 오창수님께서 부산입니다. 집 근처에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어서 산책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데 사십니다. 오창수님, 산책으로 갈 수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저도 같이 바닷가 산책하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오창수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엄정화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숨은 그림 찾기.

0: 소란스러운 찬사보다 깊은 날숨으로 표현되는 감동이 있습니다. 신쌤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쌤이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가 참 많죠.
1: 네. 네.
0: 신쌤이 평론가는 그런 영화들 잘 챙겨 보는 편이세요?
1: 네, 정말 예전에는 사명처럼 꼭 봐야 되지 않나 하고 챙겨봤었는데 그래도 좀 좋았던 영화, 계속 다시 보게 됐던 영화는 원스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0: 원스만 해도 이제 꽤 됐네요. 나온
1: 맞아요.
0: 시간에.
1: 저도 초등학생 때 처음 보고는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좋아하면 같이 음악을 계속 하면 되는데 왜 하지 못할까?
0: 네.
1: 근데 그걸 이제 성인이 되고 다시 보니까 이제 음악이라는 게 진짜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만 안 되는구나. 생활 여건이 또 돼야 되는구나. 이런 좀 현실적인 얘기들도 담고 있어서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0: 음악 영화의 감동이 또 되게 오래가요.
1: 네.
0: 네. 많은 분들이 라라랜드 좋아하는 이유도 네, 음악이 좋아서.
1: 그렇죠. 좋아하시는 영화 있으신가요?
0: 저 음악 영화 레미제라블 라라랜드 지금 생각나는 거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0: 되게 숱하게 많은데 이럴 네. 때 이게 바로
1: 맞아요.
0: 질문 받고 떠올리려고 하면 또 안 떠올라요.
1: 네.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예.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BTS의 멤버 제이홉의 솔로 앨범 Hope on the Street 볼륨 1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아, 제이홉과 정국이 얼마 전에 엔싱크의 댄스를 네. 다시 챌린지를 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1: 그렇더라고요. BTS는 BTS더라고요.
0: 야, 그렇습니다.
1: 네, 이 제이홉이 또 BTS로 데뷔하기 전에는 이제 광주 지역 언더그라운드 스트릿 댄서였다고 하거든요.
0: 예.
1: 이 지금은 또 뭐 방탄소년단의 공식도 안무가 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이홉의 그런 출발점이자 뿌리가 되는 그 스트리트 댄서로의 정체성을 이제 솔로 앨범에서는 조금 더 부각을 했고요. 이 앨범에서는 제이홉이 이제 세계를 돌면서 여러 도시에서 만난 다양한 장르의 스트리트 댄서들이랑 춤으로 소통한 순간들을 좀 담고 있어요.
0: 예.
1: 또 앨범만이 아니라 이 앨범을 발매하면서 다큐멘터리도 발매를 했었는데요. 제이홉이 서울, 일본의 오사카, 뭐 파리, 뉴욕에서 이제 방문해서 세계 각국의 스트릿 댄서랑 춤으로 교감하는 모습도 이제 뭐 다큐멘터리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0: 예.
1: 앨범은 이제 스트릿 댄스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힙합 장르로 채워져 있고요. 타이틀곡은 개코 그리고 윤미래가 함께한 뉴런이라는 곡인데요. 오늘은 수록곡인 On the Street이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스트릿 댄스라는 그런 정체성에서 출발한 앨범이지만 이 곡에서의 스트리트는 조금 다른 의미로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이홉이 그동안 걸어온 길 그리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담고 있는 곡이고요. 곡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 휘파람 소리가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반복되는 그 휘파람 소리가 산책하는 그 발걸음의 리듬이랑 좀 비슷해서 진짜 산책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들으시면 제이홉이랑 함께 걸어가는 기분도 또 드는 곡입니다.
0: 네. 방금 소개받은 노래 방탄소년단 제이홉 앨범에서 On the Street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제이홉의 솔로 앨범에서 미국 래퍼 제이콜과 함께한 On The Street,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들으시다가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적이 함께한 김진표의 노래 듣죠. 시간을 찾아서.

작지만 너무도 예쁜 놀이터 하나 있었었지. 거기엔 언제나 혼자 풀밭에 앉아 예쁜 꽃 찾아 노래를 부르던 여자의 한나 내 마음을 흔들었지. 말 한번 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찾아서 김진표와 이적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고 윤상과 다빈크가 함께한 노래 왈츠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의 얼굴에는 타고난 운명과 살아온 세월이 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전설적인 관상가는 좋은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매일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는 것이었지요. 타고난 운이 박복해도 음식을 탐하지 않고 절제하면 건강은 물론이고 인생의 흐름까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건강이든 운명이든 절제된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건 우리가 평소 의사 선생님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가 않지요. 날마다 실천하는 조금씩의 절제가 분명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것 같습니다. 욕심 없는 마음, 4월과 5월의 노래입니다.

네, 오늘은 수필과 한옥구 선생의 글 옥수수의 한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고향 평양의 근방에는 옥수수를 전문으로 농사짓는 동리가 많았다. 대동강을 건너 동쪽에 있는 사동과 미림이 그 대표적이고 받침하는 이북에서는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옥수수를 심어서 식량을 보탰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나는 옥수수를 많이 먹었고 또한 좋아했다. 탐스러운 옥수수를 쪄서 먹어보면 담백하면서도 달고 고소하고 향긋하였다. 열자루를 그냥 계속해서 뜯어 치우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옥수수를 가공해서 먹는 방법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옥수수 묵이다. 옥수수 알을 맷돌에 갈아서 된죽을 쓰고 찬 우물물을 자배기에 채운 다음 여러 개의 잔구멍이 뚫린 바가지로 된죽을

찬물 속으로 뚝뚝 흘려내려서 식히는 방법이다. 이것을 옥수수 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올챙이같이 생겼다 해서 올챙이 묵이라고도 한다. 아내가 사갖고 온 큰 옥수수 자루를 들고 한 알 한 알 뜯어서 씹으며 옛 추억에 잠겨본다. 서늘한 바람과 함께 옥수수의 시원한 그늘 속에 뚫린 길을 혼자서 20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다니던 어린 시절이 아름다운 풍경화와 같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리웠던 옛 시절을 되씻는 듯이 옥수수의 반토막을 맛이 있게 뜯어먹다가 오늘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만 내어놓고 만다. 옥수수 익는 계절, 이영숙의 노래입니다.

한여름밤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듣던 오싹하고 기이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전설 따라 팔도 유람. 오늘은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내려온 여우 누이 전설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들만 셋을 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곳 없는 집안이었지만 부부의 소원은 오직 하나, 예쁜 딸을 품에 안아보는 것이었지요. 부부는 매일 밤 산신령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도깨비여도 좋고 여우여도 좋습니다. 부디 딸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런데 얼마 후 그 부부 사이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딸을 금이야 오기야 하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딸이 6살 정도 됐을 무렵 집안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기르던 가축들이 간을 파먹힌 채 하나 둘 죽어나간 것이었지요. 부부는 범인을 잡기 위해 세 아들들에게 밤마다 불침번을 서며 외양간을 지키게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졸음을 쫓으려고 생콩을 오독오독 씹어가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두 아들이 목격하게 된 광경은 참으로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누이 동생이 여우 같은 꼬리를 드러내더니 소와 달개 몸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간을 빼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날이 밝자마자 첫째와 둘째는 자신들이 본 것을 부모님께 있는 그대로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사랑을 독차지하는 여동생을 오라비들이 샘내서 거짓말을 꾸며낸 거라며 발끈 화를 내고 말았지요. 급기야 두 아들을 매몰차게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막내 아들은 겁이 났습니다. 진실을 말해봐야 형들처럼 혼만 나고 쫓겨날 게 뻔했으니까요. 막내 아들 역시 똑같이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지만 부모 앞에서는 가축들이 그저 몹쓸병에 걸려 죽은 것 같다고 거짓으로 둘러댔습니다. 자, 진실을 말했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두 아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아정의 노래 나은정 기른정 준비했고요. 이어서 남상규의 고향의 강, 김부자의 두 남매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김하정의 나은정, 길은정, 남상규의 고향의 강, 김부자의 두 남매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한여름 더위도 잊게 할 만한 전설, 여운우의 전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첫째와 둘째 아들은 정처 없이 산길을 헤매다가 깊은 산골에 있는 절에서 한 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스님은 집에서 내쳐진 형제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크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을 제자로 거두었지요. 두 형제는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련을 시작했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두 형제를 부르더니 조그마한 유리병 세 개를 건네줬습니다. 각 병마다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물이 들어있었지요. 하얀 병은 가시가 든 병이요, 빨간 병은 불꽃이, 파란 병은 깊은 바다가 든 병이니라.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오거든 뒤로 던지거라. 스님은 알 수 없는 당부를 남기고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절을 나와 고향 근처 주막에 이르게 된 두 형제는 국밥을 시켜놓고 주모에게 슬쩍 고향 마을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모가 화들짝 놀라며 얘기하기를, 아이고, 그 마을 분이신가 보구려. 거긴 횡액이 들어서 제일 가던 부잣집은 쫄딱 망한 지 이미 오래고 가축들이 씨가 마르더니 어린아이 노인 알 것 없이 쓰러지고 건장한 사내들마저 비명행사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죄에다 뿔뿔이 흩어졌다오. 목숨이 아까꼴랑은 그 마을엔 얼씬도 하지 마시구려. 형제는 불길한 생각에 휩싸여 서둘러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집은 이미 흉흉한 폐가로 변해 있었는데 집안에는 오직 누이 동생만 남아있었지요. 오랜만에 오빠들을 본 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라버니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부모님과 막내 오라버니는 모두 돌아가시고 저 혼자 외롭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밥을 지어오겠다며 방에서 잠시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형제는 덜컥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해 누이를 우물가로 보낸 뒤에 그 틈을 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자, 그 형제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지 노래 듣고 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조미미의 오빠, 최헌의 당신은 몰라,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그리고 장현의 나는 너를, 네 곡입니다.

나는 너를 장현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조미미의 오빠, 최헌의 당신은 몰라, 그리고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들으셨네요.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 여운우의 전설 마지막 대목입니다. 오빠들이 도망친 걸 알아챈 누이는 순식간에 여우로 변신하더니 무서운 속도로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호호 오라버니들, 밥도 안 드시고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오빠들은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달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우리가 네 정체를 모를 줄 아느냐? 그러자 여우가 킬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라버니들은 내가 해준 밥을 먹고 나는 오라버니들을 먹고 서로 다 좋잖아요. 형제들이 아연실색 놀란 틈에 여우는 섬뜩한 주문을 외며 거리를 좁혔습니다. 둘째의 옷자락이 잡힐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첫째가 스님이 주신 하얀 병을 뒤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뾰족한 가시덤불이 솟아나 여우의 온몸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끈질기게 다시 쫓아왔지요. 거리가 다시 좁혀지자 이번엔 빨간색 병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맹렬한 불꽃이 일면서 여우의 털이 죄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우는 귀엽고 불길을 뚫고 나와 형제들의 숨통을 노렸습니다. 여우가 첫째의 목덜미를 덮치려던 찰나 둘째가 마지막 남은 파란 병을 여우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쏴 하는 파도소리와 함께 깊고 푸른 바다가 솟구쳐 올랐고 여우는 그 물결 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두 형제, 그토록 귀여워했던 여동생이 집안을 요절낸 요물이었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제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명복을 빌어주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 팔도를 떠돌게 됐다고 합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여우 누이 전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들 사랑의 하모니의 야화, 그리고 패티김의 가시나무새, 영사운드의 달무리 세 곡입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3년 8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엑스포 열기 첫날 14만 명 입장. 대전 엑스포가 7일 일반 관람이 시작돼 이날 하루 14만여 명이 입장했다. 이날 날씨가 흐린 데다 간간이 비까지 뿌리는 등 관람하기에는 나쁜 여건이었지만 관람객들은 전시관 관람, 주차 편의시설 이용 등에서 비교적 질서를 지켰다. 네, 1993년 여름 대한민국은 대전 엑스포 열기로 더 뜨거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제 박람회 기구의 공인을 받아 개최한 엑스포였으니까요. 당시 108개 나라와 33개 국제 기구들이 참가했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가량인 1,400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그 시절 엑스포장에 가기 위해 전국에서 전세버스와 기차가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실어봤는데요. 날렵한 우주선 모양의 한비탑을 배경으로 사진 많이 찍으셨겠지요. 노란 별 모양 마스코트인 꿈돌이의 인기도 참 대단했습니다. 아마 88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의 인기를 능가할 정도였어요. 책가방이든 공책이든 아이들 학용품에 꿈돌이가 안 그려진 게 없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IT 강국이 된 것도 어쩌면 대전 엑스포에서 예견됐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 엑스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보화 엑스포라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말이죠. 홍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고별.

홍민의 고별 듣고 왔습니다. 전기요금 아깝다고 에어컨 사용을 꼭 참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아끼는 것도 좋지만은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기분과 몸이 쾌적하고 개운해지는 게 곧 건강과 직결된 것인데 너무 참아도 곤란하겠지요. 냉방장치 적절히 사용하시고 수분 보충도 잘 해주시면서 무탈하게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산이슬의 밤비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아나운서 원스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한여름밤 어떻게 보내셨나요? 고요한 밤중엔 모든 것이 숨을 죽입니다. 낮 동안 어지럽던 소음도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죠. 그리고 다시 맞이한 하루, 우린 충분한 준비 속에 또 다른 시간을 채워갈 수 있을 겁니다. 첫곡 김서하 작곡 별의 선물, 김서하 해금 조항선의 피아노입니다.

별처럼 서로를 비추며 살아가는 마음을 노래한 곡 별처럼 아름다운 세상 박예리의 목소리 다스름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 밤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해금 선율이었죠. 김서화 작곡 별의 선물 김서화의 해금과 조항선의 피아노였습니다. 전통음악 정악의 대표적인 모음곡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풍류음악 영산회상인데요. 여러 곡을 이어서 연주하거나 따로 떼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 곡 상용산을 준비했습니다. 영산회상 전체가 1시간 가까이 되고 그중에 가장 긴 곡인데요. 11분 50초 정도인 상용산을 정농악회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오랜 시간 다듬어진 정악은 화려하기보다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데요. 길고 깊은 호흡으로 이어진 상령산. 천천히 귀를 기울이다 보니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합니다. 정농악회 연주였고요. 11분 50초나 되는 긴 곡이었습니다. 영산회상 상령산 감상하셨고요. 이번에는 우리 소리의 또 다른 매력, 판소리 심청가 즐겨보시겠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황성길 올라가는 대목을 유태평양의 소리와 김형석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죠.
1: 낮이면 강두에 나가 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울고 울며 불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마침 본촌에 묘한 여인네가 하나 사는디 호가 뺑파겄다. 신봉사가 딸 덕분에 전곡간이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사람 알지 못하게 자원 출가하였겄다. 이 여인네가 어떻게 입주전부리가 굳던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그 불쌍한 신봉사 가산을 꼭 먹성질로만 탕진을 하는디 행실이 꼭 이러겄다.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떡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쌀퍼 주고 고기 사 먹고 이웃집에 밥 부치기 통인 잡고 욕잘 오고 조군들과 싸움하기 잠자며 이갈기와 배긁고 발목 들고 한밤중 우르물고 오가는 행인 다려 담배 달라 신란하기 힐끄다면 해끄더고 힐끄다면 힐끄더고 삐죽으면 빼죽으고 빼죽으면 삐죽으고 술 잘 먹고 정자 밑에 낮잠 자기 남의 혼인 허량으로 단단히 믿어 난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신랑 잠자는 니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문 앞에 들어서며 봉창 입을 내고 불이

어째 미쳐놓았던지 나무칼로 귀를 싹 베어가도 모르게 되었는가 보더라. 신봉사 하루는 돈께에 손을 넣어보니 엽전 한 푼이 없거든. 여섯 뺑 봐. 아, 돈께에 엽전

0: 한 푼이 없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아이고 영감도, 아이 저러기에 외정은 살림 속을 몰라. 아 영감 드린다고 술 사오고 고기 사오고 떡 사오고 담배 사오고 뭐, 아 이리저리 쓴 돈이 그 돈이 그 돈이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오? 술 고기 떡 담배 많이 사다 주더라. 개집 먹은 거 쥐 먹은 거라더니 할 수 있나? 하루는 관가에서 부름이 있어 들어간 즉 황성서 맹인잔치를 배설하였는디 만일 불참하면 중재를 면치 못할 것이니 어서 급히 올라가라고 노수까지 후이 내어주었겠다. 그 노수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여보 뺑파, 그 황성서 맹인잔치를 배설하였는디 잔치에 불참하면 중재를 면치 못한다고 어서 올라가라고 노수까지 후이 주되 우리 얼른 행장을 챙겨서 올라가세. 이 뺑덕이네가 그의 노수까지 챙길 작정으로. 여보 영감, 여필 종부라니 천리라도 따라가고 말리라도 따라가지 어느 놈 따라갈 놈 있소? 아이고 아무리 봐도 우리 뺑파 같은 사람 없더라. 열려다 열려요 암 백여고 말고. 행장을 지고 이고 막상 도화동을 떠나자니 섭섭하겠다. 도화동아 잘 있거라.
1: 좋지.
0: 무릉촌도 잘 있거라. 내가 이제 떠나가면 어느년 어느 때오랴 그야. 그의 가리는 어이가리 황성철 이를 어이가리.

0: 묘한 나를 걸어서 황성을 깔거나.
1: 아이 좋다 암만.
0: 여보소 뺑덕이네.
1: 아이
0: 예?
1: 암만.
0: 길소리나 좀 매겨주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뺑덕이네가 길소리를 맞는데 어디서 들었다는지 경상도 매나리째 전라도 반매기 소리를 반반매기겠다. 의아리는 갈거나 의기 가리 의를 갈거나.
1: 아 좋지.
0: 날개도 진하기나 되면 소르르르 펄펄 날아 이 난리시로 가련만한 안 못 보는 풍사가장 다니고 면달을 걸어서 황성을 할 거라.
1: 좋다.
0: 일색이다 일색이요.
1: 아 좋지.
0: 우리 뺑덕이네가 일색이요. 이를 다시 올라가다
1: 좋다.
0: 일모가 되니 주막에 들어 잠자르죠. 그때 뺑덕이네는 근처 사는 황봉사와 뚜님마저 신봉사를 잠들여놓고 밤중 도망을 허여 난 뒤 신봉사는

판소리에 힘있는 울림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유태평양 명창의 소리와 김형석의 북장단으로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황성길 올라가는 대목 감상하셨고요. 이번에는 전통악기 검은고가 현대적인 감각과 만나 새로운 음악으로 피어나는 작품 준비했습니다. 심진섭 작곡의 뿌리 깊은 나무 2. 검은고 4부와 탬버린을 위한 주제와 변주곡 소정 탄금악회의 연주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검은고 음악을 만들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악회죠. 소정 탄금악회의 연주로 뿌리 깊은 나무 2, 검은고 4부와 탬버린을 위한 주제와 변주곡 함께 하셨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여러분은 지금 국악의 향기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지는 곡 두 곡입니다. 민요에서 시작된 음악인데요. 먼저 경북 지역의 대표 민요 상주 함창을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함께하시고요. 이어서 이정호 작곡 상주 모심기 주제에 의한 삶의 노래 이현의 농해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전통 민요와 민요를 바탕으로 한 연주곡들이었는데요. 상주 모심기 주제에 의한 삶의 노래, 이현의 농 연주였고요. 앞서서는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상주 함창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금과 피리, 아쟁, 그리고 기타가 함께 만드는 색다른 울림입니다. 최동렬 작곡, 숨, 이수윤의 가야금, 민지홍의 피리, 신정민의 아쟁 연주입니다.

최동열 작곡의 숨, 이수윤의 가야금, 민지홍의 피리, 신정민의 아쟁, 최동열의 기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어느덧 국악의 향기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길 바라면서 마지막은 유연한 음악을 추구하는 앙상블 더 류의 연주로 럭키스타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얼마 전에 대형마트에 갔는데요. 그날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더위 때문에 피서 겸 해서 온 것 같은데 문제는 카트였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살 물건을 집어들고 꼼꼼히 챙겨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심하게 방치된 카트가 이리저리 통로를 막고 뒤엉켜 있었습니다. 식품과는 더하더라고요. 시식코너 앞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서로 더 더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절기상 입춥니다. 앞으로는 더위 때문에 생기는 짜증들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란 얘기죠. 조금만 더 참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딱히 휴가는 아니고 그래도 더위는 싫고 집에만 있는 것은 더 싫은 날. 그럴 때 온 가족이 마트 나들이 참 많이 하죠. 근데 길을 막아서는 카트가 문제입니다. 뭔가 가득 실린 마트들이 물건을 고르는 주인들 손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는데 이때 스트레스가 슬슬 올라오거든요. 더위와 스트레스를 피해온 길, 훅 하고 열불 터지기 쉬운 마트 나들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참을 이유가 있습니다. 입추거든요, 입추. 물론 가을이 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겠지만 입추라는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저기 멀리에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좀만 더 참아보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K-POP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나는 노래 두 곡 듣죠. 서울패밀리의 이제는 그리고 윤수일입니다. 황홀한 고백.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 이렇게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정현무님, 많이 더우신가 봐요. 바다에 풍덩 빠지고 싶어요. 이러면 강원도 모래밭도 뜨겁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정현무님, 아무리 더우셔도 바다에 풍덩 하실 땐 준비운동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요. 여름엔 또 모든 백사장이 다 뜨거우니까 발바닥 화상도 조심하셔야 돼요. 뭐 슬리퍼나 아쿠아 신발 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은주님께서도 동네 패스트푸드점 와서 팥빙수 주문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꼭 찜솥 안에 앉아있는 왕만두가 된 느낌이에요, 라고 더위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시는 팥빙수 한 입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찜솥에 들어앉아 있는 느낌이신가요? 갈수록 이렇게 더워져서 얼디까지 얼마나 더 기온이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오영희님께서는 몸보신 확실히 하셨나봐요. PT쌤이랑 언니랑 물에 빠진 닭 한 마리 먹고 헬스해요, 라고 하셨는데, 땀 쫙 배신 오영희님, 건강과 몸매 한 번에 잡으셨겠군요. 다들 참 멋지십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준비한 노래 두 곡 듣고 K-POP의 모든 것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정희 그대 생각, 여섯 배인숙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예전에 사랑했던 그 시절 K-POP들과 지금 막 사랑받고 있는 K-POP들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요즘은 리포터로도 활약하고 있는 슬리피가 디액션이란 친구와 함께 활동했던 팀이죠. 언터처블의 앨범에서 가슴에 살아라는 노래 골라왔습니다. 언터처블은 주로 미디엄 템포의 힙합을 했는데요. 프리스타일의 Y를 떠올리시면 어떤 장르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들을 가슴에 살아라는 이들의 대표곡인데요. 2010년에 발표됐고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나르샤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이별 후에도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애절한 심경을 담았죠. 세련되고 서정적인 힙합 비트 위에 멤버들의 묵직하면서도 감성적인 랩이 돋보이고요. 나르샤의 보컬이 그 애절함을 극대화시킨 곡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들어보기라고요. 함께 들을 노래는 미스 A의 허쉬입니다. 미스 A, 데뷔와 동시에 큰 인기를 누린 다국적 걸그룹이었는데 수지가 활동했던 팀이기도 하죠. 오늘 들으실 허쉬는 2013년에 나온 정규 2집 타이틀곡입니다. 데뷔 이래 처음으로 JYP, 박진영의 곡이 아닌 노래를 내세워서 화제가 되었죠. 세련된 팝댄스곡이고요. 연인과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노랫말이 인상적입니다. 이 곡으로 활동할 때 봉을 활용한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안무가 눈길을 끌었죠. 미스의 특유의 고혹적이고 성숙한 매력을 배가시켰던 곡인데요.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동시에 받았죠. 그럼 두 곡 들어볼까요? 나르샤가 피처링한 언터처블의 가슴에 살아, 이어서 미스에이입니다. 허쉬. 언터처블.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올 여름에 나온 핫한 K-POP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7월이라는 뜻의 July가 들어있는데 8월에 전해드리게 됐네요. 선미의 Forever July입니다. 선미의 다른 곡들이 그랬듯 이 곡 역시 선미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노래는 급작스레 찾아온 사랑을 화창한 날에 예기치 못하게 들이닥친 장마의 빗대서 풀어냈는데요. 선미 특유의 매력적인 음색으로 습도 높은 끈적한 여름 공기와 흔들리는 남녀의 설레는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름 가요들이 지니고 있는 청량한 공식을 뺀 것이 특징인 노래죠. 선미의 Forever July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베이온의 무아입니다. 베이온, 한국, 일본, 중국 멤버로 구성된 6인조 신인그룹인데요. 보이그룹 연습생 공개 프로젝트로 선발된 멤버들이라 기본기가 아주 탄탄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멋진 활약을 펼칠 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 무아는 이들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지난달에 나온 여름 노래답게 청량한 하이틴 댄스 팝을 추구하죠. 여름의 태양을 설렘과 입맞춤에 비유해서 무아를 반복하는 후크송입니다. 그럼 분위기가 다른 여름 노래 두 곡 함께 하시죠. 선미의 Forever July 이어서 베이온입니다. 무아.

험수 따요, 흐흐라고 하셨습니다. 김영원님, 저희 프로그램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시는군요. 지금까지 따신 점수는 몇 점일까요? 네.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김형원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브리즈의 뭐라 할까, 그리고 2부의 I'll be there, 이렇게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0: 화려한 왕관은 없지만 고귀한 품격으로 여전히 반짝이는 노래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신세미의 언타이틀,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 혹시 워터밤 가보신 적 있어요?
1: 아예 없습니다.
0: 근데 이 워터밤 출연이 요즘 젊은 뮤지션들에게는
1: 네.
0: 인기의 척도?
1: 네. 네,
0: 하나의 뭐 가늠자라고도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1: 워터밤의 인기가 시작된 게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이들이 여름에 몸매 자랑을 하러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대중적인 페스티벌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젊은 뮤지션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가장 핫한 뮤지션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0: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1: 수영복을 입고 가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가보지는 못했고요.
0: 예. 네,
1: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0: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박광현의 1990년 2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박광현의 음악은 어떻게 보면 그의 솔로 음반보다 오히려 박광현이 곡을 선사해준 그 뮤지션의 음악을 통해서 더 잘 알려져 있는 편인데요. 박광현이 처음에는 이제 신하위의 전신이 된 그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밴드에서 이제 신대철이랑 함께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강변가요제에 입상을 하고 이제 가수로 데뷔를 했죠.
0: 예.
1: 처음에는 이승철이 속해 있던 그 신촌뮤직이라는 레이블이랑 계약을 하면서 박광현이 이제 직접 작사 작곡했던 잠도 오지 않는 밤에라는 곡이 이제 이승철의 솔로 1집 앨범에 먼저 실렸는데요. 이렇게 이승철의 목소리를 통해서 박광현의 음악이 이제 대중들에게 먼저 알려졌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1990년에 이제 박광현이 자신의 솔로 2집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잠도 오지 않는 밤에를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로 다시 선보였는데요. 오늘 이 곡을 바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잠도 오지 않는 밤에라는 곡을 박광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또 이 곡은 2년이 지나서 92년도에는 또 김건모가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라는 제목으로 또 새롭게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승철, 박광현 그리고 또 김건모
0: 예.
1: 이렇게 세 명의 아티스트가 하나의 악보를 어떻게 소화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곡이에요. 근데 또 박광현이 이 곡을 라이브 연주한 그 버전을 지금 동영상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음원보다는 더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좀 뭉근한 매력이 뭔지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반복된 건반 연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느슨한 리듬, 그리고 또 툭하고 내뱉는 박광현의 보컬, 그리고 기타 연주, 이 베이스 연주까지 하나도 화려한 게 없는데 이 곡이 굉장히 뜨겁게 느껴집니다. 약간 약불로 오래 끓였을 때 제맛이 나는 그런 곰탕 같은 음식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이 곡의 약불의 맛과 멋을 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죠. 박광현이 부른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박광현의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이승철 노래로 더 자주 들었는데 원곡자의 해석도 참 좋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오늘 끝고 롤러코스터에 숨길 수 없어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차라리 체면을 구기는 게 답이 될 때.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면 옳은 길을 되찾아 나오면 된다. 가야 할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멀리, 아무리 많이 걸어갔다 해도 미련 두지 말고 냅다 돌아 나오는 게 좋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많이 걸어간 것이 아까워서 계속 가는 것이야말로 바보 같다 생각한다. 길을 너무 멀리 떠나와서 어디로 돌아갈지 알 수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속 시원한 해결책이다. 내가 하고 싶어 시작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는 건데 나 아닌 그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겠는가. 심혜경,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 우리들 인생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성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세상 만사 모든 일을 숙고해서 결정하려면

0: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정도의 순발력과 정보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사지선다보다 양자택일을 좋아하는 것일지도. 어떤 걸 계속 할지 말지 선택해야 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으나 좋아서 하던 일이 싫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중단할 수 있다. 그런데 중단을 결정할 때는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다. 새로운 배움을 여러 가지 시도해보는 건 좋지만 흐지부지 배우다 말다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쌓이면 실패 리스트만 길어진다.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 자존감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도전을 해야 실패도 할 수 있는 법. 일단 가보는 거다. 그래서 나는 4주, 6주, 8주, 길어야 12주 이내에 끝마칠 수 있는 초급 배움 종목을 선호한다. 그리고 배울 생각이 없어지면 앞으로 나가지 않고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 이때 맨손으로 나오지 말고 뭐라도 챙겨 야무지게 마무리를 지으면 더 좋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현물을 거머쥘 수 있는 만들기 과정을 즐기는 편이다. 미술 수업에서 그린 그림과 바느질 수업에서 만든 삐뚤빼뚤 박음질 자국이 그대로 드러난 원피스에는 내 눈에만 보이는 수료 도장이 새겨져 있는 걸로 친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중도 포기하고 싶어질 경우 억지로 끌고 가느니 차라리 체면을 구기는 게 답이 될 때도 있다. 기분이 좋아지는 선택을 할 것인가, 나빠지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뜻하지 아니하게 바닥을 치게 되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으니 바닥에 인사를 하고 재정비를 마친 다음 다시 올라오는 일만 남는다. 끝까지 내려가는 일이 너무 힘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했다. 그 문은 다른 공간으로 이어진다. 우리 삶에는 열리고 닫히는 많은 문이 있다. 그런데 헬렌 켈러의 말처럼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은 보지 못한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면 옳은 길을 되찾아 나오면 된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영혼이여, 진료를 받고 싶으면 도서관으로 가도록. 나는 콘텐츠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나 자신이 그 증거다. 한글을 깨친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접해온 모든 콘텐츠가 크든 작든 내게 영향을 미쳤다. 책과 만화, 드라마와 영화,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경기들이 나에게는 학교 그 자체였다. 평생 읽고 보고 들었던 콘텐츠들로 내가 만들어졌다. 박소령, 실패를 통과하는 일. 나의 유일한 콘텐츠는 책이다. 내세울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는 책이 전부다. 까막눈이었던 내가 한글을 깨치고 하얀 눈이 된 순간부터 나의 운명은 책이라는 콘텐츠와 엮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0: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라는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말을 나는 이렇게 바꿔서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평생 읽어왔던 책들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다. 사람들마다 좋은 책에 대한 정의는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책의 정의는 책을 읽고 나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책이다. 내가 읽어서 좋았던 책은 무엇이든 나의 행복에 보탬을 주는 존재다. 글은 곧 지성이며 지성을 사용할 때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쁨을 느낀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작가 칼 세이건의 말을 살짝 비틀어본 것이다. 그는 인간은 지성적 존재이므로 지성을 사용할 때 당연히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책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 온 세상에 책이란 책은 다 찾아 읽어야 하는데 그런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아무튼 나는 손에 들어오는 책은 모두 읽겠다는 상당히 무모한 전략을 세웠다. 책을 사서 읽는 것까지는 순조롭다. 그런데 책을 너무 사들이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책을 보관할 곳이 없다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책깔지수도 치솟는다. 그래서 나는 사서가 되어 도서관의 자리를 잡았다. 책은 모든 걸 잊고 떠나게 해주는 작은 우주선이라고 했는데 나는 작은 우주선이 아닌 스케일도 크게 책의 집합소인 도서관이라는 우주선을 골라서 탑승해버린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많은 책을 모두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도서관 직원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이라는 꿀물이 무한대로 떨어지는 곳이 어디인지 양봉업자보다도 빠르게 찾아내는 재주가 있다. 책이라는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도서관이다. 대형 서점보다 책이 많은 곳은 도서관밖에 없지 않은가.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버린 몸은 다시는 예전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영혼이 영영 다른 사람이 되어버림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도서관 정면 현판에 영혼의 진료실이라는 글귀를 새기기 시작한 이후로 이런 의미의 문구가 여러 도서관에 다양한 언어로 새겨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가 도서관의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아, 나의 영혼이여. 진료를 받고 싶으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으로 가도록. 내게 돈이 많았다면 나만을 위한 개인 도서관을 차렸을지도.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버린 몸은 다시는 예전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오라 책이여, 오지 않으면 내가 갈지니. 책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책이 널 바꿀 수 있고 말고 네 인생까지도 말이야. 첫눈에 반하는 사랑처럼 그 만남이 언제일지 알 수 없어. 책들은 겉보기와는 달라 잠자는 정령이거든. 가을 파유, 김희진 옮김, 나의 작은 나라. 2025년 기준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부룬디라고 한다. 희망도 미래도 대책도 없는 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부룬디에서 태어난 10살 소년 가브리엘은 후투족과 투치족의 민족 간 갈등으로 인한 내전에 휩쓸려 압도적인 비극의 현장을 목도하고 결국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 프랑스로 망명하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느꼈을 불안과 충격의 크기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그래도 책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있었기에 가브리엘은 상처와 상실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오, 나의 작은 가브리엘. 작가인 가엘 파유의 삶이 부분적으로 투영된 자전소설이기에 어린 가브리엘이 고통을 지나 희망과 연대의 이야기를 나누는 어른이 되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허용된다. 가엘 파유는 자신이 겪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기억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작가와 책을 나는 알고 있다.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을 써야만 했던 작가 아고타 크리스토프. 나는 이제 깨달았네, 루카스. 모든 인간은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독창적인 책이건 보잘것없는 책이건 그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잊혀질 걸세.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흔적도 없이 스쳐 지나갈 뿐이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들 중 어떤 책이 어떻게 독자인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읽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책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걸어줄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책이 내게 도달하기를 매일매일 기다린다. 이때 물론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님. 읽고 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 책들은 떠나보내고 다음에 올 책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기대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처럼. 그런데 그 사랑과의 만남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기대되는 것일 수도.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는 책을 기다리는 일은 성미급한 내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조급함을 선사한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보겠다는 이룰 수 없는 소망 있는 불행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페터 한트게의 산문집 소망 없는 불행에서 슬쩍 가져온 소망 있는 나의 불행은 소망이 있기에 불행하지 않다. 희망과 행복의 실마리를 찾는 단서가 모두 책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책 읽기를 멈출 수 없다. 오라, 책이여.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라. 불행하면서도 행복한 이상한 나의 책 읽기. 나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보겠다는 이룰 수 없는 소망 있는 불행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리카, 시간을 누비다. 리카 지음, 성우 박하진 읽음. 프롤로그. 방 안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신나게 뛰놀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릅니다.

햇살이 깊이 들어오는 안방에서 동생들과 좋아하던 레코드판을 꺼내 전축위에 올려놓고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가 선물로 사주신 레코드판입니다.

니킨야키라는 암호를 외치면 먹기 싫은 음식들이 사라져버린다는 1970년대 유행하던 동요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릴 때는 먹기 싫은 음식이 참 많았네요. 시간은 흘러 어른이 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마다 나름의 환경과 기후가 있고 그 땅에 맞게 길러진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자라며 먹었던 집밥의 기억과 여러 나라에서 만난 음식들 기억 모두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일본인 친구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스키야키와 바로 튀긴 큼직한 새우 덴푸라는 바삭하고 참 맛있었습니다. 시금치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시카고에서 먹었던 인생 스테이크와 함께 나온 크림 시금치나 시금치와 닭고기, 치즈를 넣어 튀긴 롤은 겉이 바삭하고 속에서는 뜨거운 치즈가 흘러나와 특히 좋았던 기억의 맛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의 식탁에서 만난 이야기, 리카 시간을 누비다를 들으셨습니다. 급변의 시기, 그래도 느리게 자연에 순응하며 나와 가족이 먹는 것에 마음을 담는 이야기, 리카 시간을 누비다. 지금까지 성우 박하진이었습니다.

0: 여보, 저 왔어요.
1: 여보, 어떻게 됐어요?
2: 고모들의 절교 선언 후 집을 구하러 나간 아빠는 매일 밤이 늦어서야 들어왔다.
0: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에? 쉽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0: 거북동에 보증금 없이 갈 수 있는 데는 고시원뿐이에요.
3: 뭐? 고시원? 고시원은 절대 안 돼. 절대 못 가.
0: 아니, 그렇지 않으면 1년치 월세를 미리 내야 하는데.
1: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2: 1년치 월세가 얼만데?
0: 반지하 원룸도 500원 있어야 할 거야.
1: 이게 다 우리 아빠 때문이에요. 태양광 사기는 왜

0: 당해서.
1: 아, 누나들이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입을 싹 닫고 그...
2: 그렇게 다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고모들은 일꾼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끔찍한 사람으로 소환됐다. 이 지경이 되도록 엄마 아빠는 뭐 했어?
0: 정말 입씨름하기도 지친다. 어? 미리마 수리미 데리고 들어가. 어?
3: 엄마 고시원은 안 돼? 나 그럼 학교 안 다닐 거야. 아 장태에서 어떻게 다녀?
2: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일꾼들을 보고 있자니 술래씨의 선물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4: 술래씨가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2: 선물?

0: 선물 얘기는 잠깐 밀어두고, 저 수림아, 어떤 사람이 어른인지 아니?
1: 글쎄. 일단 우리 엄마 아빠는 술래 씨가 말할 어른이 아닌 건 알겠는데.
0: 그럼 수림이 네 주변에 좋은 어른은 누가 있어?
1: 그거야 쉽지. 술래 씨, 길동 할머니, 길동 할아버지, 박사님, 원장님,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계속해?
0: 아니야, 그 정도면 됐어.
1: 근데 그건 왜 물어?
0: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1: 아, 그 생각엔 나도 동의. 나도 술래 씨 생각에 동의.
0: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
1: 응, 그것도 맞아.
0: 혹시 수림이 너희 집에 16부터 알바해서 20에 독립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였지?
1: 오수림.
0: 맞아. 그래서 내가 볼 땐 수림이 너 하나만 어른 같아.
1: 우리 집에서?
0: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런 네가 아직 어린 엄마, 아빠, 언니를 두고 혼자 나와 여기서 살면 어떻게 될까?
1: 그렇다고 겨우 16인 내가 엄마, 아빠, 오미림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
0: 수림아, 있잖아. 그 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 옆에 앉은 부부들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2: 아휴, 내가 돈이 어딨어. 엄마가 이번에 한 대 뽑아줬지.
3: 부럽네요. 아, 저희는 겨우 학원비 깔짝, 생활비 깔짝 도와주시면서 생색은 무척 내시거든요.
1: 뭔가 딱히 기시감이 안 들진 않네.
0: 그런 걸 자랑이라고 한참을 말해. 아무리 젊은 사람들 부모 도움 없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지만 마흔이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그건 부끄러운 일이잖아.
1: 엄마 아빠 모임 사람들인가?
0: 아유, 배고프다. 우리 콩나물 남은 거랑 해서 밥 비벼 먹을까?
1: 좋아. 계란후라이도 2개 넣어야 해.
0: 그래.

0: 야, 여기,
1: 아, 형, 계란 자꾸 나한테만 주지 마.
0: 네가 먹고 싶다고 했잖아.
1: 순례 씨도 먹어. 뭐든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랬잖아.
0: 이거 이 말이라도 못하면.
1: 옷을 입 얌이지.
0: 순갑 씨 곁에 있으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
1: 자주 삐친 것?
0: 네, 어수없는 말을 지어내.
1: 뭔데 잘못한 게?
0: 딸한테 뜯기고 살게 둔 거. 돈 주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리지 못한 거.
1: 재산 욕심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0: 그래서 한두 번 말하고 말았어.
1: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뭐래?
2: 힘들다는데 어떡해요, 자식인데.
0: 그러다 세상 무서운 줄 몰라요.
2: 가끔은 내가 걔 철들 기회를 뺏은 건 아닌지 걱정도 돼요. 되는데 엄마 없이 자라내잖아요. 영지 걔가 겁이 많아요. 몸도 유난히 약하고 미림이 수림이 연달아 났군. 우울증으로 한참

0: 고생도 했잖아요.
1: 그야 그렇지만
0: 그 우울증 또 재발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나는 그게 겁나요. 그러다 지 엄마처럼 몹쓸병 걸려 일찍 갈까봐. 부모한테 그거보다 끔찍한 고통이 어딨어요.
2: 우리 엄마 이제 건강한데?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 술래씨.
3: 응.
2: 엄마 아빠도 고시원에서 살면 철 좀 들지 않을까?
3: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온실에서 살던 사람을 갑자기 벌판에 데려다 놓으면 숨 막히지 않을까?
2: 말라비 틀어져 회복 못하게 될까봐?
3: 그래서 말인데 수림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2: 우리가? 우리가 뭘 도와?
3: 수림이 네 표현대로 일군들이 온실 밖에서 적응 훈련하도록.
2: 무슨 수로?
3: 201호로 데리고 들어와. 보증금 없이 월세 계약 해줄게. 이게 술래씨 선물이야.
2: 술래씨 바보야? 호구야? 나 거저 키워주고 할아버지한테 집 싸게 빌려주고 그러면서도 엄마한테 돈 받았다고 의심받고 이젠 그 사람들 들여와 속까지 썼겠다고? 라고 해야 정상이겠지만 고맙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느낌이었다.
3: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았다고?
2: 3주.
3: 3주. 아이고, 코앞이네.

0: 3주는 2주가 되었고 떨어진 쌀떡은 엄마가 아끼던 핸드백을 팔아 겨우 채워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철들지 않은 일꾼들이 야속해 여전히 술래씨의 선물을 알리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1: 수림이구나.
0: 순례주택을 청소하는 아주머니다. 아주머니는 거북마을에 산다. 순례주택 옆 푸른 빌라에. 그리고 조은영 헤어 단골이다. 동네 사람들은 혜미 엄마라고 부른다. 더우시죠?
1: 겨울은 견디겠는데 여름은 도통 적응이 안 돼. 수림이 방학할 때 다 됐지?
0: 네. 이제 기말고사도 끝나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1: 아, 근데...
0: 네?
1: 집 경매로 넘어갔다며?
0: 네?
1: 아, 너희 집 경매로 넘어갔다며.
0: 어떻게 아셨어요?
1: 그 소문이 안 나겠니? 다들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거지.
0: 아, 네.
1: 그래. 이제 어디로 가니?
0: 아직 잘 모르겠어요.
1: 네 엄마 콧대 감당 안 되시겠다.
0: 아주머니는 엄마에게 크게 당한 적이 있었다. 원인은 오미림. 다 오미림 때문이다.

0: 백산동 복도엔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음식물 쓰레기 국물 떨어뜨리는 사람, 아이스크림을 먹다 흘려놓고 치우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오미림이었고 그날 오미림은 먹던 아이스크림이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치우지 않았다.
1: 예!
2: 네?
1: 저거 뭐니?
2: 뭐가요?
1: 저 아이스크림. 방금 네가 흘린 거 아니야?
2: 맞아요.
1: 근데 왜 안 치워?
2: 아줌마가 지금 청소하고 있잖아요.
0: 참지 못한 아주머니는 오미림에 눈물을 쏙 뱉고 눈물이 쏙 빠진 오미림은 그걸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렀다. 그리고 엄마는 곧장 관리사무소로 가 관리소장에게 난리를 쳤다.
1: 미안해요.
3: 뭐가요?
1: 불친절해서요.
3: 아시면 이제 좀 고치세요.
1: 알았어요.
3: 애는 제가 좀 달래볼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애가 너무 놀라서 공부도 못하고 학원도 못 가고 있어요.
0: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계기로 아주머니는 엄마를 볼 때마다 고개는 숙였지만 엄마가 사라질 때까지 눈을 흘렸다.

0: 감사합니다.
1: 너 청소하는 여자랑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라고 했지?
0: 들었어?
1: 복도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안 들리니 그럼?
0: 아파트 사람들이 우리 집 경매로 넘어간 거 다 알 거래.
1: 진짜 듣기 싫어.
2: 가까워지고 싶어도 다가오지 않는다.
0: 아빠는? 어, 왜 그래?
1: 어, 정신 사나워 정말.
0: 아빠 아직 안 왔어?
1: 그래!
0: 아침부터 집 구한다고 나갔잖아.
1: 그렇게 쉽게 구할 집이면 아직도 못 구하고 있겠니?
0: 엄마도 같이 나가지. 아빠 혼자 힘들잖아.
1: 어, 정말 한마디를 안 줘. 들어가! 혼자 있고 싶어.
0: 알았어. 방에 들어와 가방에서 줄자를 꺼냈다. 벽 길이부터 재야겠지. 순례 씨가 준 거였다. 공사 현장에서나 쓸 것 같은 꽤 묵직한 크기에.

0: 여기 술 몇 시 이게 뭐야?
1: 줄자.
0: 아, 줄자인 건 알지. 이걸 왜 갑자기 꺼냈냐고.
1: 네 엄마 아빠가 직접 해봐야 하는데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 이번 이사는 수림이 네가 나서야겠어. 저 이걸로 지금 집 이사할 집의 치수를 정확히 재.
0: 재고 나서는?
1: 도면을 그려야지. 그래야 어디에 뭘 놓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버려야 할지 준비가 되잖아.
0: 그 다음엔?
1: 엄마 아빠랑 와. 계약서 써야 하니까.
0: 또 그 다음엔?
1: 이삿짐 센터랑 상의해서 이삿날을 잡아. 날에 따라 값이 많이 다르니까.
0: 손 없는 날 그것 때문에?
1: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져올 수 없는 살림은 팔아서 현금화 시켜. 그 못 파는 건 그냥 가져가겠다는 사람 주고. 아니면 폐기물 딱지 붙여야 하는데 그런 폐기물 딱지값 내야 하니까.
0: 알았어. 순례 씨, 이 줄자 할아버지 거 아니야?
1: 맞아.
0: 할아버지가 준 거야?
1: 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0: 치, 시시하게 겨우 크리스마스 선물이 줄자야.
1: 내가 사달라고 했어.
0: 뭐?
1: 그러니까 이사 마치고 돌려줘. 내 마지막 남자가 준 거니까 현재로선.
0: 또 연애하려고?
1: 모르지.
0: 순례 씨, 이 은혜 안 잊을게. 일군들은 잊어도 이군인 나 오수림은 절대 안 잊을게.

0: 밤이 늦어서야 아빠는 집에 왔다. 평소 마시지 않던 술도 진탕 마시고.
1: 아, 여보, 미안해요. 미안하다, 니들한테도.
2: 자, 꿀물이에요?
1: 아이, 고마워요.
2: 아니, 어디서 누구랑 마신 거예요?
1: 길에서 혼자서요.
2: 대체 얼마나 마셨길래?
1: 모르겠어요. 그냥 취하고 싶어서.
2: 여보, 잘 안 됐어요?
1: 모르겠어요.
2: 모르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차인이까지 갔다 왔어요.
3: 차인이면 외곽이잖아, 외곽.
1: 그래도 거긴 거북사거리에서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3: 논하고 밭, 공장하고 창고밖에 없는 데잖아. 집이라고는 오래된 단독주택이 전부고.
0: 차인리는 거북마을에서 월세 보증금까지 까먹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다. 교통이 불편한 만큼 싸게 새집을 구할 수 있어서.
2: 그러면 거기는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대요?
1: 아유, 출판사 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돈을 구해보려고요. 보증금 100에 월세 50. 그거면 차이니의 방 두 개짜리 반지하 투룸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2: 태양광 사기꾼 놈들이 다시 생각나서 미치겠어요, 정말.
1: 나도 누나들이 미워 죽겠어요.
0: 또 다른 사람 탓, 다른 사람 원망이었다.
2: 아, 여보, 가계약 했어요?
1: 당신한테 말하고 내일 가서 하려고요.
2: 얼마 거르래요?
1: 일단 10만 원이요.
0: 여전히 철들지 않은 일꾼들이 미웠지만 더는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다. 자칫 계약금을 날

0: 전골 출신이 씨가 말라서 이제는 진골이 왕이 되는 세상입니다.
1: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2: 이대로 취임식에 임하셨다가는 배가 망신할까 걱정이 돼요.
1: 능력 있고 인품 좋고 당나라 벼슬까지 한 꽃중년 김춘추래.
3: 나 김춘추는 오랜 시간 준비된 왕으로서.
4: 브라보.

0: 중얼중 김유신 75번째. 그거 다 쇼요. 생쇼.
1: 예, 연출 김유신. 아마도 연출은 김유신이 했겠지요. 그 상여금이 로또 수준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0: 아니 그냥 했다 하면 그냥 대박이구먼.
1: 20여 년 동안 여왕 체제에 있던 신라는 김춘추를 왕으로 맞아 새로운 변신을 꾀할 겁니다.
0: 변신? 자, 이보게. 그렇다면 말이오. 김춘추 정권이 안정되기 전이 어떻게...
2: 6년 전. 김유신에게 크게 패배했던 의자왕은 5년이 넘도록 칼을 갈며 신라에게 보복할 기회를 노렸다.
1: 신라의 뒤에는 당나라가 있습니다.
0: 그렇지.
1: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고구려와 함께 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0: 팀 플레이, 팀. 그래. 김유신이 있으니까 또 언제 또 내가 또 쌍코피가 더... 그럼 요즘 저... 고구려는 어떻게...
3: 내가 뭘 했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부모 말 듣는 자식 없다 그랬지.
2: 죽음을 눈앞에 둔 당나라 태종이
4: 더 이상 요하를 건너지 마. 고구려는 쳐다보지도 마.
2: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태종에 이어 황제가 된 고종은 태종의 유언을 개무시하고
5: 이마! 이마! 눈썹! 콧등! 이마! 눈썹! 콧등! 이마! 눈썹! 콧등! 옆구리!
2: 군대를 파견해 끊임없이 고구려의 땅을 공격했다. 그러나
3: 이마!
4: 이마!
3: 눈썹!
4: 눈썹!
3: 콧등!
4: 콧등!
3: 옆구리!
4: 옆구리!
3: 명치!
4: 명치!
2: 당나라의 공격에 언제나 급소를 찌르며 수비에 성공하는 고구려. 수나라 당나라에 이어지는 중국의 집요한 공격에 완강히 버티는 나라는 오직 고구려뿐이었다.
6: 병양성입니다.
7: 아 저기 저 여기 저 사비성이요.
6: 아이고 이거 의자 왕 아니십니까?
7: 예.
6: 아니 그동안 숨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던데 어떻게 그 살아는 계셨습니까?
7: 아유 살기만 했거니요. 근육 좀 키우고 있었죠.
6: 아이고 웨이트를 다 하시고.
7: 예? 저기 우리 백제 생각엔 말이오. 김춘추가 국정을 안정시키기 전에 이 조직의 쓴맛을 갖다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예? 고구려는 생각을

0: 갔다가 어떻게?
1: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춘추가 왕이 됐으니 불꽃놀이 정도는 해야죠.
2: 자, 신라가 대야성전투에서 백제에게 패배한 후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방문했던 김춘추는
3: 대야성문씨!
2: 연개소문에 의해서 감금됐다가 거짓말로 탈출에 성공해 연개소문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던 인물이다.
1: 우리 대고구려의 신료들에게 뻥을 친 놈 김춘추.
0: 그렇죠. 받은 게 있으면은 돌려주는 것이 이 무림의 법도죠. 그럼 저 불꽃놀이는 어떻게? 너에게 받은 만큼 나 돌려주는 건
2: 그때도 그랬듯 왕위에 오른 김춘추. 태종 무열왕은 친중국 정책을 우선으로 불교가 아닌 유교를 근본으로 하는

0: 대대적인 개혁을 주도한다. 그러나 태종무열왕이 즉위한 바로 그 다음 해 655년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군을 조직해 신라를 공격한다.
1: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2: 백제가 공격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1: 김여신 장군에게 연락해서 빨리 서부 전선으로.
2: 아이고 그 진정 좀 하세요. 그 서부 전선이 아니라요. 그 이번엔 서북 쪽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그거 위 아래 아니고 그 위요 위.
1: 가만 서북 쪽이면.
0: 긴 세월 낙동강 주변 신라의 서부 전선을 공략했던 백제는 고구려와 연합하여 공격 루트를 전환한다.
1: 서북 쪽이면.
2: 그 알짜배기 땅인 한강 유역 아니에요? 그 리버뷰.
1: 무슨 일이냐?
3: 고구려가 말가를 앞세워서 우리 신라의 동북 쪽을 똑똑 두드리고 있습니다.
1: 가만. 그러니까 백제가 서북, 고구려가 말가를 이용해 동북을. 백제와 고구려가 손을 잡고 연합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니냐?
2: 아이고 똑똑하시네. 합리적인 추측 맞네요. 예.
1: 김유신 장군에게 연락해.
3: 이제 김유신 장군도 내일이면 환갑입니다.
1: 김유신 장군 말고 누가 있단 말이냐?
2: 가만히 있어봐. 가장 촉망받는 장수로는 폐하의 사위 되시는 김훈훈 있던데요. 어때요?
1: 내 사위 흐문이. 내가 직접 연락하지.

0: 오랜 시간 고집하던 서부 전선을 포기하고 한강 유역을 공격한 백제의 작전에 신라가 당황하는 사이 백제로부터 연합 제의를 받은 고구려는
1: 신라의 관광 레저 타운과 서핑 해변으로 각광받는 강원도
0: 말갈의 용병을 앞세워 신라의 동북쪽을 공격하도록 명령한다. 그 결과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신라의 서북과 동북.
2: 모두 나를 따라라! 이야!
0: 하랑 출신으로 김춘추의 사위였던 지휘관 김흐문이 김춘추의 전화를 받고 군사들과 백제 진영으로 출동.

0: 당신은 뭐라고 하였느냐? 누가 전사를 해?
1: 폐하의 사위, 우리 조카 사위
0: 김우문이 전사를 해?
1: 아니, 등장하자마자 뭐 나를 따라라 한번 외치고 그대로 백제의 장수한테 목이 그만.
0: 이런, 그동안 잃어버린 성은.
1: 아, 저 형님,
0: 우리가

0: 이런 섬이 몇이나 되느냐?
1: 아, 거의 30개에 가까운 섬을.
0: 내 수군을 모두 불러라.
1: 아이, 형님!
0: 대하의 서위가 전사했다. 그것도 백제 수장에게. 이대로 이 전쟁이 패배로 끝난다면 패하는 신료들에게.

0: 도대체 전생에 백제와 내가 무슨 악연이 있었기에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 백제의 칼에 쓰러진단 말이냐?
1: 백제와의 전쟁에서 큰딸과 사위, 그리고 또 다른 사위를 잃는 김춘추.
2: 나 당 고종. 누구?
0: 설아벌의 무열왕입니다.
2: 설아벌 무열... 아, 여미틴. 그래, 어떻게 왕 노릇이 체질에 맞나?
0: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군을 조직해 지금 신라의 땅을 숙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 아이고, 아, 유감일세.
0: 그러니까 도와주셔야죠. 신라와 당나라는 동맹국입니다.
2: 동맹... 아, 그랬나? 아, 근데 우리도 지금 작전 중이야.
0: 선왕께서 우리 신라를 고구려와 백제의 폭력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 약속? 그랬나? 저 인수인계 받으면서 나도 다 검토해서 알고는 있네. 하지만 우리도 지금 작전 중이야.
0: 도대체 동맹은 누구를 위한 동맹입니까?
2: 어쭈, 나한테 질문을. 아, 그거야. 당연히 우리 두 나라를 위한.
0: 더 이상 백제는 당나라의 조공도 바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우리 당나라 정부의 1급 비밀 신라가 어떻게 알았어?
0: 당나라의 조공도 바치지 않는 백제가 날뛰는 꼴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 꼬박꼬박 조공을 바치는 다른 나라들이 당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 협박이야?
0: 우리 신라가 무너지면 과연 당나라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2: 어쭈, 또 문제를 내?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1: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한편 오래된 전우들과 함께 전쟁터에 출동하는 김유신.
3: 모두 준비되었는가?
4: 예!
3: 돌격하라!

서슬이 퍼런 장칼을 휘두르며 거침없이 적진으로 돌격 가는 내일이 환갑인 김유신.

0: 허슬이 퍼런 장칼국수 먹고 싶네, 조민수. 히야! 이야, 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1: 이규창.
2: 왕, 왕, 왕, 왕, 왕. 전문성우, 당태종, 당구종, 의자왕 역의 박영재였습니다.
1: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우리나라의 열린 관광지 세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린 관광지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위해서 선정하는 아름답고 편리한 관광지를 가리키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180여 개의 관광지가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여름 휴가철에 찾으면 좋은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함양상림, 그리고 서귀포 치유예숲 등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찾아갈 열린 관광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있는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입니다. 삼악산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산행여행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삼악산이라는 이름은 용화봉, 등선봉, 청운봉 등 모두 세 개의 봉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삼악산이 때아닌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춘천시 삼천동에서 삼악산 중턱까지 이어지는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부 정차장인 의암호부터 상부 정차장인 삼악산까지의 거리는 3.6km인데요. 케이블카 안에서 바라보는 의암호 전경과 붕어섬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에 이어 찾아갈 열린 관광지는 함양상림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에 있는 함양상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입니다. 처음 숲을 조성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130여 년 전인 신라 진성여왕 때인데요. 당시 숲을 조성한 사람은 지금의 함양군수격인 천령태수 고은 최치원이었습니다. 함양상림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곳은 아담하게 꾸며진 역사인물공원입니다. 이곳에는 함양상림을 조성한 고은 최치원을 비롯해서 일두 정여창, 전필제 김종직, 연암 박주현 등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모두 함양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함양상림에서는 천년 약속 사랑나무라고 불리는 열리목도 볼 수 있습니다. 열리목은 다른 수종의 나무 두 그루가 서로 붙어버린 나무를 가리키는데요. 천년 약속 사랑나무의 경우는 개서나무와 느티나무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갈 열린 관광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 치유의 숲입니다. 서귀포 치유의 숲은 제주의 속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숲 곳곳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특히 울창한 편백나무 숲은 서귀포 치유의 숲이 자랑하는 명물이기도 합니다. 서귀포 치유의 숲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숲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 숲에는 모두 10개의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서귀포 치유의 숲 탐방로 가운데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코스는 그 이름도 정겨운 감엉오멍 숲길입니다. 감엉오멍 숲길은 서귀포 치유의 숲 방문자 센터에서 힐링 센터까지 이어지는 1.9km 길이의 탐방로인데요. 이 탐방로 옆에는 870m 길이의 무장애 데크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서귀포 치유의 숲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여름 휴가철에 찾으면 좋은 열린 관광지 세 곳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

0: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1: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2: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을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피부 질환입니다. 증상이 심하다가도 좀 좋아지기도 하고 좋아졌나 싶으면 다시 악화되기도 하고 아토피 피부염의 고약한 성질인데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증상이 완화되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하는 걸까요? 성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어떤 문제인 걸까요?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응급 상황 중에 하나가 고열이죠. 열이 날 때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려운 증상은 참기가 어렵죠. 감염 위험을 걱정해서 두드리기도 하고 꼬집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중 하나도 가려움증이고요.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특히 더 큰 고통일 텐데요. 아토피가 뭘까요? 아토피로 인한 위험이 아토피 피부염인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유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토피가 뭘 말하는 건가요?
1: 네, 사실 아토피라는 말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특정 부위, 뭐 피부나 코, 기관지 등에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0: 네.
1: 흔히 알고 계시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0: 네. 그 말하자면 과민 반응인 거네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특정 물질에 보이는 과도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남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주변 환경의 항원들이 우리 몸에 정상적이지 못한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0: 뭐 진먼지 진드기를 비롯해서 꽃가루, 반려동물의 털이라든지 유전적인 배경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1: 네, 알레르기 질환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생기게 됩니다. 가족 중에서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들도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이런 소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면 과민 반응을 쉽게 일으키고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0: 아토피 피부염이 전신 알레르기 질환으로 지적이 되잖아요.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라서 아토피 피부염인 거고 뭐 호흡기에 문제면 아토피 천식, 코는 아토피 비염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1: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통칭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최근에는 아토피라는 용어보다는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0: 이게 면역 체계의 이상 신호인 건데요.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자녀의 발병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1: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요.
0: 네.
1: 부모님 두 분 다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자녀가 알레르기 발병 확률이 한 66% 정도 되고요.
0: 네.
1: 두 분 중에 한 분이 있을 경우에 한 50% 정도의 확률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뭐 두 분 다 없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 건 아니고 한 15% 정도에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그럼 유전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미리 조심해서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사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0: 네.
1: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이 뭐 대기오염, 실내 공기오염, 간접흡연 노출, 알레르겐 노출과 같은 것들이어서 사실 미리 조심하고 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을 완전히 안 생기게 막는다는 예방의 개념보다는 증상이 심해지지 않게 잘 조절할 수 있고 관리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0: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으로 심한 가려움증이 지적이 되잖아요. 가려워서 긁다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요. 아이들의 경우에 생후 2, 3개월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시작될 수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태어날 때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이 좀 약하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0: 네.
1: 피부 장벽의 구조와 기능 이상의 정도에 따라서 발병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한 50% 정도에서는 1세 미만에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0: 그럼 처음에는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1: 영아기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볼, 이마, 머리 쪽이 붉어지고 건조해지면서 시작되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2, 3개월에 보이는 이런 태열 증상부터 시작해서 침을 많이 흘리는 아이들은 입 주변과 턱이 짓무르고 귀 뒤쪽이 갈라지고 가려워서 머리를 부비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그럼 영아기 뺨에 생기는 습진 형태가 이제 성장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넓어지고 달라지는 건가요?
1: 네, 아토피 피부형은 연령에 따라서 좀 특징적인 분포를 보이는 게 질환의 특징이고요.
0: 네.
1: 영아기는 주로 볼, 이마, 두피, 사지의 바깥 부분에서 생기게 되고
0: 네.
1: 18개월 이후가 넘어가면서는 팔꿈치 안쪽이나 무릎 뒤쪽 등 굽혀지는 부위에서 잘 생깁니다. 그리고 학동기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엉덩이 아래 습진이 흔하게 생기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피부가 접히는 곳에 증상이 생기겠네요. 뭐 팔다리, 배, 등도 그렇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요, 소화기 아토피 피부염이 성장하면서 사라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일부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간해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영아기 동안 특히 경증의 경우에는 한 40에서 60% 정도는 5에서 7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도 하지만
0: 네.
1: 일부에서는 성인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0: 그럼 성인이 될 때까지 증상이 이어지는 건 중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1: 꼭 그렇다고 중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0: 네.
1: 증상이 심할수록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중증도 외에도 특정
0: 네.
1: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0: 네.
1: 아토피 피부염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 너무 조기에 발병했을 때에도 증상이 성인까지 지속될 수 있어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또 중증으로 진행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증상이 생기는 범위가 더 넓은가요?
1: 저희가 중증도를 평가할 때 꼭 부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넓은 부위에 생기는지에 따라 중증을 평가하기는 하지만
0: 네.
1: 얼마나 또 심한가, 그 가려운 정도라든지
0: 네.
1: 진물이 얼마나 넓은 부분에 퍼져 있는지에 따라서도 중증으로 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0: 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래 고생한 분들을 보면요.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딱딱한 느낌을 받잖아요. 진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증상으로는 뭐 습진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피부 질환과 분별해야 하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부 자체가 좀 두꺼워지는 태선화 현상을 생기게 되고
0: 네.
1: 2차 감염도 쉽게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히 받고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피부 보습과 위생관리, 악화 요인 확인하고 회피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은 첫 번째로는 가려움증을 동반해야 되고
0: 네.
1: 두 번째는 습진성 피부 소견과 연령별로 특징적 부위의 피부 병변이 보이고 세 번째로 만성 재발성 경과를 보이면서 네 번째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0: 네,
1: 네 가지 중 세 가지만 만족하면 진단할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지루 피부염이라든지 접촉 피부염, 아연 결핍증, 건선 등이랑은 반드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0: 네,
1: 꼭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0: 한두 가지 검사로 진단된다기보다 종합적으로 살펴야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토피 피부염은 검사보다는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만으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증상을 면밀히 더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치료는 어떻습니까?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어요?
1: 네, 아토피 피부염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1: 아주 경미할 때는 약물치료 없이 피부 보습이랑 위생관리, 악화요인 회피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0: 네,
1: 있지만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면 저희가 극소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0: 또 중증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중등증 이상에서는 면역 조절제 전신 투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뭐 스테로이드제뿐 아니라 다른 치료법들도 이제 많은가요?
0: 사실 아토피 피부염은 스테로이드제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재가 개발됨에 따라서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 소아의 아토피 피부염 조절 효과가 뛰어나고 환아들의 만족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 외에는 뭐 광산요법 같은 것들도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네, 말씀 주신 생물학적 제재를 비롯해서 새로운 약제들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나요?
0: 네, 아무래도 꽤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적극적으로 사용해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생물학적 제제는 영아나 유아기에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0: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듀필로맙이라는 특정 약제는 생후 6개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절이 되지 않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빨리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 일상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인 분들에게 강조되는 게 보습제잖아요. 보습제가 중요하죠.
0: 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의 이상이기 때문에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피부 보호 기능이 약해져서 쉽게 염증도 생기고 회복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 수분 손실이 증가할 수 있어서 피부 관리의 보습이 매우 기본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또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들도 잘 피해가는 게 필요할 텐데요. 어떨까요?
0: 네, 환자 개개인에 따라 악화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필수적인 것이고요. 또 아토피 환자들은 비누도 중성 혹은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새 옷도 화학물질 제거를 위해서 세탁해서 입어야 하고 세제도 가루세제보다는 액체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식품 알레르기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제거 시기를 해서 임상적 호전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흡입 알레르기의 경우에도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한 회피요법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또 아이들의 목욕 습관이라든지 침구류 또 옷도 중요하지 않나요? 수면으로 입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자극이 되지 않도록 목욕 타월 같은 것은 너무 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거친 소재보다는 부드러운 숙면의 옷이 좋습니다. 또한 뭐 진먼지 진드기 감각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불, 베개, 매트리스 등 침구류를 진먼지 진드기 비뚜가용 커버로 덮어서 사용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해서 민간요법이라든지 오해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아토피 피부염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 만성 재발성 경과를 따르다 보니까 보호자분들께서 좀 답답한 마음에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의료진이랑 상의 없이 뭐 민간요법으로 녹차 목욕이라든지 오트밀 목욕, 천연 오일을 바르고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거나 2차 감염이 유발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료진이랑 상담하고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치료를 유지한 상태에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토피 피부염인 아이를 돌볼 때 성장하면서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으로 흔적이 남았을 때 그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성장하면서 피부 개선을 위한 레이저라든지 2차적인 치료를 받기도 하나요?
0: 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퇴선화된 부분은 좀 두꺼운 피부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들이 조금 성장해서 레이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은 착색 부분은 레이저 치료를 해서 호전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퇴선화가 된 부분은 보습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치료를 하다 보면 피부가 원래 피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재발되는 경과를 보이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나가면 피부는 원래대로 많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네.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유미 교수였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신해철의 길 위에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일상에서 다치거나 하는 여러 응급 상황이 발생할 위험들이 있죠. 늘 조심해야 할 텐데요. 부모들이 많이 놀라는 상황 중 하나가 아이가 열이 날 때입니다. 정상 체온보다 조금만 높아도 해열제를 먹여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된다는 말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은 응급실 갈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열이 날 때 가장 당황스럽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은 많은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또 열이 나는 일이 흔하고 네. 대부분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또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네. 또 드물게는 또 고열이 나고 또 며칠씩 지속되고 특히 병원 가기 어려운 뭐 야간이나 휴일에 또 이렇게 열이 많이 나고 힘들어하면 당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체온이 높아지는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이의 상태라든지 특히 이제 아이의 연령이라든지 또 체온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열이 체온이 높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네.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동반 증상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런데 해열제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열이 어느 정도면 먹여야 하는지 얼마나 먹여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말도 합니다. 어떨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건 해열제는 이제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제 물론 이제 열이 날 때는 그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열 자체가 병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열이 나는 이유를 이제 함께 고려를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약을 써야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선은 가장 흔하게는 뭐 기침도 나 호흡기 감염병이죠. 기침도 나고 코도 콧물도 막 나고 코도 막히고 목도 아프고 이런 흔한 이제 감기 상기도 감염 증상에서 특히 이제 소아과나 이제 주치의 진료를 받고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고 진단 받은 상태에서 이제 이 감염병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열이 동반되고 또 그 열 때문에 좀 탈수가 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적절하게 해열제를 의사의 처방대로 이제 따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또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이렇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지만 드물게는 이제 뭐 열이 난다고 이제 해열제를 써서 열만 낮춘다 그게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그 열과 동반된 다른 증상 같은 것들을 이제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열이 몇 도니까 해열제를 준다 또 뭐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열이 좀 나지만 아이는 뭐 잘 먹고 잘 놀고 아무렇지도 않다 뭐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해열제를 쓰지 않으셔도 되고 또 열이 많이 높지는 않은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열제도 쓰면서 또 이제 확인되지 않은 질병이 있는지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요.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열제도 종류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해열제를 선택하고 이제 어느 정도 먹여야 되는지 또 좀 잘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팔고 있는 아스타미노펜 성분이나 그러니까 브루펜 성분의 해열제 어느 것인지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가정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 사용하시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0: 네. 그럼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면 또 먹여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꾸 해열제만 먹이는 게 맞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해열제를 먹게 되면, 특히 이제 경구로 투약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아이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약이 흡수돼서 약효가 발현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한 30분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약을 먹고 먹자마자 바로 떨어지진 않고 해열제 반응을 좀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약에 어느 정도 1회 투여 용량이 있고 투여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약의 투여 용량은 이제 그 약의 설명서에 있는 대로 이제 아이의 체중에 비례해서 체중에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적절한 용량을 먹이면 되겠고, 보통 간격은 브루펜이나 또 아세타미노펜 성분의 경우에는 보통 한번 투약하고 4시간 후에 또 그 다음 투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해열제 효과는 그 투약 최소 용량과 최대 용량 간에 또 해열 작용은 또 다를 수가 있어서, 용량을 적게 쓰면 이제 해열 효과가 조금 적을 수가 있고 좀 많이 쓰면 또 좀 해열 효과가 좀 많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정해진 용량에 맞춰서 또 정해진 간격을 이제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해열제를 썼는데 이제 열이 잘 안 떨어진다 이럴 때 당황하실 수가 있겠는데, 열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라면은 안심할 수 있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고 또 이제 확인되지 않은 감염병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감염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열이 이제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은 상태에서 열이 계속 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열이 나는지에 따라서 부모님의 대응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0: 열이 동반된 다른 증상들도 이제 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열이 날 때 체온도 중요하지만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발열의 흔한 원인인 그 여러 가지 감염증이 발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 이제 가벼운 합병증이 없는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발열 같은 경우에는 흔한 감기 이외에도 요로 감염이라든지 또 드물지만 또 이제 골수염이라든지 또 특히 또 3개월 미만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폐혈증을 또 의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드물지만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좀 심한 경우에는 폐렴이나 심한 장염이나 또 심한 또 뇌수막염으로 또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열 자체도 중요하지만 동반되어 있는 증상, 이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보채고 이제 보채다가 또 아이가 너무 탈수되고 지치고 그러면은 아이 처지기도 하고 반응이 없고 잘 놀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이제 진료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정밀 검사까지 해서 이제 별한 상생제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지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날 때 또 잘 생기는 것이 이제 탈수 증상이기 때문에 잘 못 먹고 특히 수분을 잘 못 먹고 또 열이 나면서 또 우리가 수분을 빨리 잘 잃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빨리 나타날 수가 있는데, 발열 위에도 잘 못 먹으면서 또 아이들이 탈수, 특히 이제 탈수가 되면 소변량이 줄어서 이제 소변을 거의 잘 안 본다든지, 또 이제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서 이제 피부가 이렇게 늘어진다든지,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

0: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아이들에게 고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고열이 아니라면 열이 좀 나도 아이가 힘들어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이는 시점이 언젠지, 38도만 돼도 해열제부터 먹이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우선은 아이들의 발열 기준이 38도 이상을 보통 이제 열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고열은 이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열이 많이 나는 경우를 우리가 또 이제 고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뭐 열 자체가 이제 높고 낮음보다는 아이의 전신적인 상태의 탈수라든지 아이가 처져 있는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폐렴과 같은 합병증 때문에 호흡곤란, 숨을 쉬는 것 힘들어하지 않는지,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기도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후두덮개가 많이 약하고 연골이 약하기 때문에 심한 상기도 감염, 후두개염 같은 경우에도 호흡곤란을 또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숨쉬기 힘들어하지 않는지, 또 인후염 같은 경우에 편도선염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아이들이 이제 침도 못 삼키고 줄줄 흘리거나 또 물도 못 먹고 탈수가 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고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동반 증상이 중요하면 또 좀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열이냐 미열이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심한 감염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열이 좀 더 많이 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체온이 높다라는 것과 열이 난다라는 것들 열이 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 이제 같은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이러한 발열이 아니라 이제 환경 때문에 너무 이제 발열이 안 되는 환경, 옷을 뭐 두껍게 입었다든지, 아이들이 뭐 많이 뛰어놀았다든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안 돼서 땀을 많이 흘리지 못해서 체온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또 고체온증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9도, 40도 이렇게 체온이 높아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또 아이들에게 이제 부담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요. 몇 도까지가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40도 이하로는 좀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열이 나는 원인에 따라서는 해열제가 아니라 우리가 고체온증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을 시원하게 해줘서 열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어떤 감염증 때문에 생긴 발열이라고 하게 되면은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나 또 탈수를 예방해 주면서 이제 적절한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예전에 이제 열이 많이 나는 아이들은 미온수를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뭐 해로운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것 이제 우선적으로 개선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나는 이유에 따라서는 환경을 시원하게 해주냐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오한이 심하고 이제 발열이 심하냐 이런 것 힘든 증상을 낮춰주는 해열제를 써서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체온을 낮춰주는 방법도 역시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아이가 열성 경련의 경험이 있거나 아이가 처지고 오한이 있다거나 또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면 해열제를 빨리 먹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0: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머리가 아프다. 물론 이제 열이 동반되고 또 몸에 여러 가지 염증 호르몬들이 높아지게 되면 자체만으로 이제 두통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또 드물게는 이제 뇌수막염, 뭐 바이러스에 의한 무균성 뇌수막염이라든지 아니면 세균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이라든지 이렇게 중추신경계 감염이 생기는 경우에도 드물게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뇌수막염의 증상은 이제 두통과 발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경부강직, 목이 뻣뻣해 한다든지, 또 이제 의식이 처진다든지, 또 열성 경련을 한다든지, 또 이런 신경과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뇌

0: 심막 자극 증상, 머리를 움직였을 때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있다면 우리가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런 경우에는 역시 또 신속한 진료를 통해서 또 연령에 따라서 또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또 적절한 치료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1: 그럼 그런 증상들을 보일 때는 해열제를 먹이고 응급실로 가야 하나요?
0: 우선 아이가 너무 처지고 못 먹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억지로 먹이다 보면 또 흡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먹일 수 있다면 먹으면 좋지만 잘 못 먹는 상태에서 못 채고 그런 경우에 이제 억지로 이제 먹이실 필요는 없겠고요.
1: 네.
0: 물론 이제 해열제를 쓰는 것이 이제 경구 말고 자약을 통해서 항문으로 이제 약을 넣어서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우리가 구토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잘 못 먹을 때
1: 네.
0: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항문으로 약을 취약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아이가 또 못 채거나 또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에서는 또 자약을 잘 쓰기 또 어려운 경우도 있겠는데요.
1: 네.
0: 우선은 이제 아이가 약을 잘 못 먹고 토하고 부채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억지로 먹이시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억지로 먹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먹을 수 있을 때는 좀 먹고 또 조금씩 소량씩 자주 줄 수 있는 것도 괜찮거든요. 한꺼번에 이제 많은 양의 해열제를 먹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1: 네.
0: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해열제를 먹이고 응급실이나 또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특히 소아기에도 심장이 안 좋거나 또 폐질환으로 치료 중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열이 나면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발열이 나고 또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이러한 동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특히 이제 정상 아이들보다는 기존에 폐질환이 있거나
1: 네.
0: 호흡 질환이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만성 질환이나 그런 선천성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아이들 또 드물게는 이제 또 소아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 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러한 발열 감염성 질환에 민감해야 되고 또 이런 아이들은 보다 좀 적극적인 초기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 이건 어떨까요? 아이가 열이 나면 일단 수건에 물을 적셔서 몸을 마사지 해주잖아요. 이런데 이런 방법 자체로 열을 내리진 않다고 하던데요.
0: 네, 그 이제 열이 나는 상황에서 이제 특히 아이가 오한이 있고 또 이런 감염성 질환 때문에 열이 높을 때 전에 이제 많이 사용하던 방법인데
1: 네.
0: 최근에는 이제 그것의 효과가 이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적절하지 못하게 또 너무 체온을 떨어뜨리게 한다든지
1: 네.
0: 아이가 이제 오한 이제 너무 추워하는데 이제 그런 찬물로 이렇게 닦아주게 되면은 또 오히려 또 이제 체온이 더 떨어지거나 더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 네.
0: 지금은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것이 권장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의 체온 자체가 이제 너무 높아지는 환경 열인데
1: 네.
0: 애를 또 너무 감싸고 또 체온이 너무 높아지는 등심 체온이 너무 올라가는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낮출 필요는 없지만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해열제를 쓰거나 아니면 탈수가 돼서 이제 땀을 많이 흘리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미온수로 닦아주는 것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1: 그럼 오한이 있을 때는 얇은 옷으로 아이를 덮어주면서 편하게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
1: 네.
0: 물론 이제 과하게 덮는 건 안 좋지만 또 너무 춥다고 할 때 너무 무리하게 시키지 말고 또 덥다고 할 때 또 너무 과하게 덥지 않고 얇은 이불 정도 얇은 옷 정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다.
1: 네. 결론적으로 되도록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 아이가 열이 날 때 어떤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는지도 정리해 주세요.
0: 네. 우선 이제 나이가 어릴 때 특히 생후 3개월

0: 미만 아이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고열이 아니라 38도 이상 정도라고 해도 반드시 이제 진료가 필요하겠고요. 이제 3개월이 지난 조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이는 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아이들도 39도 이상인 경우에 빠른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체온 자체보다도 아이 상태가 나쁠 때 뭐 반응이 없다든지
1: 네.
0: 쳐져서 반응이 없다든지 또 심하게 부채고 잘 달래도 계속 부채는 아이 이렇게 혼동 있잖아 횡설수설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1: 네.
0: 응급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또 세 번째는 이제 발열이 동반되면서 이제 호흡이 이상할 때 숨을 빠르게 쉰다든지 숨 쉴 때 힘을 많이 주면서 갈비뼈 아래가 이제 쑥쑥 들어간다든지
1: 네.
0: 또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 입술이 파랗게 보이는 청색증을 보인다 이런 경우에도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겠고요.
1: 네.
0: 그다음에 열이 나면서 뇌수막염이나 폐혈증이 의심이 될 때 이제 목이 뻣뻣해 한다든지 또 구토나 또 심한 두통 또 붓기빛을 치료한다든지
1: 네.
0: 또 손발이 차갑다든지 네,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부색이 이제 얼룩덜룩해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응급실 가셔야 되겠고요.
1: 네.
0: 그다음에 탈수, 소변이 거의 없고 이제 입이 마르고 너무 아이들이 꺼져 보이고 처져 보인다 이런 경우도 위험하겠고
1: 네.
0: 또 열이 이제 좀 지속될 때도 반드시 이제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아이가 열이 날 때 도움이 되는 처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두 개의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속담 이거는 나비가 못 되라는 법 있나? 농부는 이거다 에서 이거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두더지와 잠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중 정답은 두더지입니다. 속담 두더지는 나비가 못 되라는 법 있나는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뜻밖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두더지다라는 속담은 농부는 땅을 갈고 파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부는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두더지와 관련된 속담으로 두더지 혼인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분수에 넘치는 엉뚱한 희망을 갖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과 혼인하려 애쓰다가 마침내는 동료끼리 혼인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남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하고 집안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혼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세월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교육을 받고 인권강사로 강의하고 있는 이정진입니다. 저는 지체장애이고요. 인권강사 교육은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양성된 강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4일 올여름 처음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일터와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했는데요. 어르신 일자리 등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도로에 물을 뿌려서 열기를 낮추고 냉방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 쪽방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은 방문 간호사가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요. 이상 직무가 확인되면 진료나 응급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합니다. 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인근 무더위 쉼터 이용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일수록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주변 이웃들과 따뜻한 안부 나누시고요. 남은 여름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8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성인장애인을 위한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인장애인의 배움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과 민화, 목공예 등 모두 3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9월부터 과정별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과정별 세부 일정과 모집 인원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 비식별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이버 위협 증가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맹단체에도 무상으로 배포해서 체육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협회 안산지부 소속의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12곳에서 작품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상록구청에서 나를 담다 우리를 잇다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개인의 감정과 개성을 담은 작품부터 함께 만든 협동작품 그리고 지역사회와 미래를 주제로 한 공예품까지 다양한 작품을 8월 13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시장에 마련된 응원판에 작가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마야의 쿨하게.